친구를 소개할게. 고마, 여긴 내 친구 논사람이야.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얼굴은 어디 있는데?

0: 가서 겁먹지 말고! 이리 나와봐! 이름이 뭐니?
1: 그만
0: 진정해! 나야 나와! 맞아!

0: 거기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쓰잖아. 에이, 이건 너무 쓰잖아.

거지?

모두 다 날달걀.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때?

0: 왔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타운.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0: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3: 얼리면 더 맛있어.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성
9: 2층입니다.
10: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11: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다.
1: 이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2: 봐,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2: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1: 괜찮은데.
3: 스텔라, 지수부터 제자뇨.
2: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3: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2: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1: 아이 참, 얘들아.
3: 너희가 방에서 쫓겨났잖아.
2: 너도 그랬으면서.
4: 그만해라, 뷰.
3: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뷰.
2: 배고프다, 뷰. 얼른 가자.
1: 이제야 조용해졌네.
5: 뭐야?
2: 왕자 역은 내가 딱이 없는데 큐.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6: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1: 어머, 어서 와 얘들아.
2: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6: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2: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1: 얘들아, 쟤는 가짜야.
3: 너 누구야?
1: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주주,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6: 어쩜 저렇게 똑같지?
5: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2: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3: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

0: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1: 그만해 얘들아.
2: 야, 장난꾸러기들. 어?
1: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0: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1: 진짜는 나라고.
3: 아, 헷갈리네.
2: 너희는 알겠어?
0: 나는...
2: 아!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1: 말도 안 돼. 왜?
4: 지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0: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1: 주주.
0: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키우.
3: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키우.
1: 해커비주.
0: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1: 고마워 퍼플비주.
2: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0: 야하! 신난다 큐.
1: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3: 뭔가 이상하다 뷰.
2: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0: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3: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1: 우와, 정말 예뻐.
0: 고마워.
2: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3: 역시
0: 진짜는 이쪽이다 뷰.
2: 맞다뇨.
1: 블루비주, 옐로비주.
2: 말도 안 돼.
1: 진짜는 나라구나.
4: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3: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0: 그런데 저에는 불평만 했다뇨.
2: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3: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2: 어쩌지?
0: 그래! 신비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4: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2: 알고 말고.
0: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2: 혼자서?
3: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2: 알았어.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1: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5: 아야, 나 좀 도와줘요.
0: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히어.
2: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1: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2: 쟤 좀 봐. 너 거짓말을 해.
1: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6: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1: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3: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뮤.
0: 맞습니다, 뮤. 슈슈.
2: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6: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1: 물론이지.
0: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틀어.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트.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이게 뭐야? 깜짝. 짜증나.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0: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버블 샤워 펌! 됐어! 스텔라, 어? 어?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행이다, 큐.
3: 위험에 빠진 신디.
4: 열! 열하나? 열둘?
1: 신디, 같이 하자뇨!
2: 그걸로 친다고?
1: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2: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0: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2: 고마워, 주주.
5: 어쩌다 이런 거냐, 뀨?
2: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5: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0: 자는 거였어?
5: 참나.
6: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7: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0: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2: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0: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5: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큐.
0: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2: 알았어.
0: 큐티 하트 파워로. 얍!
5: 정말 놀랍다, 큐.
0: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지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2: 조심해. 어? 어? 괜찮아, 주주?
5: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0: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5: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큐.
0: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5: 그래, 이거지, 큐.
0: 신디한테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레인보우 스킨!
1: 잘한다, 신디, 뉴!
0: 너희들 언제 왔어?
7: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2: 이제 괜찮은 거야?
1: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0: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5: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큐.
2: 둘 다 정말 고마워.
8: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9: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10: 멋쟁이 리포터님.
8: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1: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8: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12: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10: 아니요.
1: 이겨라, 신디!
0: 주주!
1: 아, 미안.

0: 대리 이건 축구가 아니라 테니스였지.
1: 어머, 신디가 또 이겼다. 큐.
2: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1: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3: 당연하지.
4: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0: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뀨! 어둠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4: 무서워! 어떡해!
0: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5: 델라뇨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0: 시크릿 매직 페이지.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 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즈들아, 이리 와.
3: 민트 비주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 비주,
3: 차.
4: 자, 뭐야,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4: 레드 비즈!
0: 조심해!
3: 스원 댄스 윙!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1: 아, 아니야!
2: 주비즈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3: 자!
4: 아무것도 안 보여.
2: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사이언스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0: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옥스포드 팡.
2: 아이고,
1: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9: 이봐이, 홀수모임 소풍에 올 거지.
10: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거든.
11: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21
12: 거기서 보자. 3
13: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12: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어?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13: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0: 우와,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13: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 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12: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0: 난 두 클럽 다 가입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12: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13: 그건 못할 것 같은데.
12: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13: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12: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13: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12: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13: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4: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12: 어? 오, 고마워, 29.
14: 헤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15: 만세. 오!
14: 계단 클럽
16: 만세.
14: 11 축구 클럽.
17: 예.
18: 멋져.
14: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19: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14: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20: 오, 13이 돌.
14: 옵스.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예!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12: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trange.
1: Tea, anyone?
2: Mm-mm-mm.
1: Not for me.
3: Halt!
1: Note!
0: So, what is it?
1: A note. It makes music.
0: Super!
2: Oh!
0: Smashing!
3: Halt!
1: Notes!
2: Oh!
1: Terrific tune! Excellent! Nice nois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0: Skipping! Fantastic!
1: Tens! Stop, S. You're making too many of everything.
0: Silly me.
1: Now what? Ness.
0: Super.
1: Ness. Tremendously tiring work.
0: Lovely lullaby.
1: Lots.
0: Nice.
2: Stop.
1: Time for tea.
2: One.
4: Sam, 일찍 왔네. 근데 데리러 가면 안 돼.
5: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4: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5: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4: 잘 됐네. 이따가 보자.
5: 읍새. 내 사망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4: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6: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4: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5: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7: 쿠.
6: 안녕, 쿠.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7: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6: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5: 들킬 뻔했잖아. 들킬

0: 잡아. 3이 4개면
1: 12.
2: 재미있네. 3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1: 여긴 너랑 나뿐인걸?
2: 잘됐네. 3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3: 너 이리 와.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3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3이 5개면 바로
1: 15.
0: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5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0: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0: 3이 6개면
3: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2,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4: 알겠어?
3: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아닌데.
0: 3이 7개면 21.
5: 아니야, 사실 나였어.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0: 3이 하나 더 있으면?
6: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1: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0: 나 여기.
7: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0: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8: 3으로 만든 숫자.
7: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8: 서프라이즈! 3이 10개?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아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돼.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으로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주물엔
7: 달콤한 맛.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초콜릿이 된 홈드로 시장님.
10: 치카레타야, 저거 봐. 부활절 축제에 쓸 꽃바구니인데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돼. 피투니아 꽃 좀 더 꽂아줘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머머, 생각보다 더 좋아하네. 아우,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 예쁜 알 보여? 너도 알껍데기에서 나왔거든. 당연히 이런 보석 박힌 황금 알은 아닌데. 아, 뭐 대충 비슷해.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최고의 시장님. 그럼 내일 뵐게요. 어, 박행버거 공주님 선물이네. 고맙기도 해라. 공주님까지 우리 축제에 놀러 오신다니.
11: 최고의 시장은 바로 나죠. 우리 동네 신문 선정 최고의 시장 6년째 1위 홈딩어. 내 말 맞지? 그러니까 저 알은 나한테 보낸 거예요.
10: 어가, 이리 와. 이러다 예쁜 알에 부정 타겠다.
11: 제가 저걸 지켜? 정말 나서롭군. 저건 내 거야.
12: 얘들아, 벌써 내일이면 부활절 축제 날이야. 우리도 부활절 달걀말이 연습 좀 같이 한번 해볼까?
13: 그래, 우리도 하자. 나 달걀말이 잘 먹어. 냠.
12: 먹는 달걀말이 말고 경주를 말한 거야. 결승선까지 누가 더 빨리 달걀을 굴려서 가나? 같이 할 친구.
14: 저! 재밌겠다.
13: 와, 가자.
12: 전부 다섯째, 준비, 출발!
15: 이 선수 치고 나갑니다! 엄마야, 진짜 아프겠다. 어, 플라스틱 달걀이었네.
14: 내가 제일 빨랐지라!
11: 역시 내 머리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아우, 맛있기도 하지. 야, 이 토끼만 있으면 그 황금알은 바로 내 거야. 자, 어서 닫아봐. 좋아, 달콤 살벌한 초콜릿의 유혹작전 시작이다. 응? 못 써, 얼른 내려와. 아이고, 살살 좀 가라. 초콜릿 안에다가 우액할 것 같아. 어, 천천히 하라고. 좋아, 야옹이들. 작전은 알고 있지? 구대의 시장이 일어나면 밖에 커다란 토끼를 보고 또 자기한테 준 부활절 선물인 줄 알 거야. 좋다고 집안에 들여놓으면 내가 나와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지. 너희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도망치자고. 알겠지, 야옹이들? 저기요. 얘들아, 가면 안 돼! 살려줘!

너 뭐해? 다 알면서 그래. 알아서 피하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단밥 중에 와줘서 고마워. 펌딩어 시장님이 글쎄 어쩌다 엄청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셨대.
2: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으셨나봐. 완전 웃겨.
1: 근데 또 어쩌다 괴물한테 끌려가고 있대.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드론으로 토끼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줄래?
0: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시장님을 찾고 나면 네 벨트로 시장님을 위로 들어올려줘.
3: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무가 하도 커서 토끼가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일단 드론 한번 날려보자.
1: 알았어. 드론.
0: 이 근처에 토끼가 있어야 하는데. 잠깐! 저기!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스카이도 협곡으로 와줘!
2: 따라갈게!
3: 살려줘요!
0: 지금 벨트를 내려볼래?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토끼가 떨어질 거야!
2: 완전 조심할게!
0: 저기 봐! 스카이! 좀만 빠르게! 초콜릿이 녹고 있어!
3: 엄마!
0: 체이스는 협곡 바닥으로 가서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대장!
3: 내 판사야!
2: 거의 다 잡았는데 떨어졌어!
1: 그물! 그물 때문에 튕겨나와서 이제 초코시리언처럼 물에 떠 계셔.
3: 살려줘요.
0: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체이스랑 스카이는 계속 지켜보고.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와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주마, 이쪽으로 와.
5: 어? 우유에 타먹는 시리언은 쬐끄만데 저런 건 처음 보네.
0: 주마, 튜브로 저 토끼를 잡아서 불 밖으로 끌어내줘.
4: 알았어.
3: 연사! 아, 자리야! 빨리!
5: 튜브! 아이고, 아깝다.
0: 바다가 구비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유도로 가자. 님이 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막아야 돼. 헬리콥터 바람을 써보자.
2: 알았어. 날개가 도는 힘을 사용해볼게.
4: 역시 최고야.
3: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들고 가야지.
1: 이제 저 토끼만 물가로 옮기면 돼.
2: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0: 아니, 돌고래들이 언제 저기 온 거지? 주마, 토끼를 물가로 끌고 와줘. 서둘러야 해.

0: 해. 초콜릿을 깨물면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을 거야.
1: 주마, 작전 변경. 그냥 시장님한테 튜브를 던져. 아, 튜브!
2: 잘못했어요. 촉촉해.
1: 시장님, 얼른 튜브 잡으세요. 로키, 와서 바다 좀 치워줄 수 있을까?
3: 초록에너지 출동!
4: 이 많은 걸 아깝게 다 버려야 하네.
5: 맛있게 먹어, 갈매기야.
6: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래도 살려줘서 고맙다.
1: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쩌다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7: 공주님이 축제에 와주시니까 정말 기쁜 거 있죠?
5: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답니다. 시장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7: 말해 뭐해요. 저런 루비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알은 처음 봐요.
5: 진짜 루비랑 금도 아닌데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죠?
6: 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잠깐 마시멜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7: 아껴서 먹을게요.
1: 커피 구조대와 마술쇼.
5: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진짜 좋아. 나도. 근데 얘는 진짜 야구르게 생겼어. 졌다.
8: 음악이 멈출 때 달걀 모양을 딱 밟아야 간식을 줄 거야.
9: 아싸!
1: 루키, 넌 뭐 하고 싶어? 대관람차를 탈래? 망치 게임을 할래?
7: 얘들아, 한참 찾았어.
1: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7: 눈치도 빨라.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쇼가 있는데 좀 이따 시작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무대가 준비 안 됐대. 이러다가 축제 다 망하겠어.
1: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대는 어딨어요? 루키, 고생했어. 이제 쇼를 할 수 있어요.
7: 고마워. 걱정이 싹 가시네. 주목! 축제는 즐거우신가요?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쇼! 대마술사가 왔어요. 누구게요? 스타 마술사 웬딩님!
10: 스타 마술사 웬딩이에요? 오우, 그래서 제가 하는 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유성매직!
11: 스타 마술사라 그런지 농담이 기가 막히다.
10: 좋아요. 기대하시라. 지금 아주 놀라운 마술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 예쁜 달걀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떠올라라. 야! 이 마술은 사실 계란 프라이 만들기였어요. 다음은 축제에 예쁜 꽃이 빠질 수 없겠죠? 만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수리수리 마술이! 뒤로 풀이 넘어가면 뒤풀이. 자, 이번에 할 마술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톱으로 잘려보실 분!
11: 제발요, 살려주세요. 난 손잡으려 한 거지. 절대 그 마술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7: 다른 마술은 어때요?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래, 토끼 꺼내기 같은 거예요.
10: 토끼요? 그치. 역시 우리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니 바니 얍! 위스컨스가 나왔군요. 안 꺼지는 거지?
11: 안 돼. 토끼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분명히 누가 다칠 거야.
7: 토끼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어서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1: 이미 왔어요,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커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다이너가 부르자! 어?
4: 조심해!
5: 와! 나 참, 뛰는데 토끼가 툭 뛰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축제 중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도 알겠지만 마술 토끼들이 갑자기 부활절 축제장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 토끼 작전에는 로키, 네가 추척기로 맛있는 걸 던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들을 이동장으로 모아줄래?
2: 초록 에너지 로키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탐정처럼 손전등을 이용해서 저 토끼들이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한디 위스컷 돌아와!
1: 토끼 마술은 대박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좀 적당히 성공해야지. 나 때문에 불쌍한 토끼들만 고생하고. 이게 대체 뭐야?
2: 걱정 마세요. 로키가 안전하게 다 데려올 거니까요.
1: 지금 데리러 갑니다.
2: 근데요, 마술사님, 이번 마술은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으세요?
0: 몰라.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위스커스는 평소 하던 대로 나왔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더 나왔어.
3: 그럼 제가 조사해 볼게요.
4: 뭔가 이상해. 여기는 토끼 발자국이 없어. 마술모자 주변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0: 그래, 조심하고.
4: 역시 무대에 구멍이 뚫렸네. 들쭉날쭉하게 생긴 게 이빨로 물어뜯었나 봐. 토끼 앞니로 손전등. 저것 봐, 토끼굴로 가는 길인가 봐. 전부 저것 때문이었어. 토끼들이 사는 곳과 연결돼 있을 거야. 이 무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고 당근 냄새가 나니까 여길 뚫고 나온 거라고.
2: 역시 명탐정 체이스야. 토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새 길을 내줘야겠다. 러블, 무대로 와서 땅 좀 봐줄래?
5: 좋아, 한번 봐보자고.
6: 이건 우리가 아닌데? 봤어? 귀여운 보너스 토끼야. 어쩜.
7: 한 마리 죽어요.
1: 이리와 깡충아.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인데.
6: 잡았다. 안녕 토끼야. 아니 저것 좀 봐.
8: 토끼 봐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실장은 나야.
9: 요, 멈추세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어디?

0: 덕분에 또 한 마리 구했네요.
1: 칭찬한 거지?
2: 나도 만나서 기뻐.
3: 로키, 새 입구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토끼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돼가?
4: 나도 다 모은 것 같은데.
5: 안 돼, 위스커스가 남았어. 저 위야.
4: 방금 한 마리 취소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위스커스가 대관람차 꼭대기에 있어.
3: 지금 바로 도와줄게. 스카이, 대관람차로 와줄래? 올 때 바구니도 챙겨오고. 지금 위스커스가 위험해.
6: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저희가 위스커스 맞지?
5: 조심해, 우리 애기가 겁이 많거든.
3: 멈추세요. 토끼가 놀라면 안 돼요.

0: 바구니 안에 들어가 볼까? 조심조심. 그렇지. 아이고, 씩씩하다.
1: 신난다. 나도 이거 다 볼래.
2: 안 돼!
0: 어. 어쩌지? 토끼는 못 날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날지롱.
2: 진짜 멋있었어, 스카이.
1: 날가지다.
2: 자, 이쪽이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나와. 참가하면 당근 하나요.
3: 너희들 덕분에 오늘 축제를 안 망쳤어. 특히 그 사랑스러운 토끼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다.
2: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동물들이 달아나면 퍼피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3: 우리 위스커스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쇼를 망쳐서 좀 아쉽네.
4: 기왕 도와준 김에 하나만 더 도와줄래? 아주 쉬운 일이야. 마술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글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4: 에이, 이번엔 대성공할 거예요.
2: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신사 숙녀, 어린이 여러분.
4: 여기 닭도 있는데요.
3: 그리고 닭 한 분.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치기 전에 비장의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먹!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퍼피 구조대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멍멍 사라져라!
4: 혹시 저 커다란 축제 바구니 안에 들어있진 않을까요?
5: 모두 행복한 축제 보내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진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옥스포드 상.
12: 해보고.
13: 주유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5: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그대로 못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0: 세상 옥스퍼드
1: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네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영국 런던이야. 아름다운 궁전과 박물관, 또 2층 버스로 유명한 도시지. 런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데 오늘 만날 가족은 햄스터들을 키운대.
1: 가서 마크라는 친구를 도와줘.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를 3마리나 키우는데 놀아줄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중!

우와, 너희 정말 힘이 넘치는구나. 오, 안 돼.

0: 다행히 사료그릇 위에 떨어졌네, 해리.
1: 햄스터 친구들이 정말 활발하구나.
0: 맞아요, 엄마. 햄스터들과 신나게 놀아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야호!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안녕. 난 마크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런던에 온 걸 환영해.
2: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들을 키운다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우후! 빨리 열어보고 싶어.

0: 햄스터들을 위한 장애물 트랙이잖아. 재밌는 미끄럼틀도 있고 장애물 통과 코스, 또 발사장치도 있어. 굉장해. 햄스터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어요.
1: 재밌겠다.
2: 엄만 주방에서 점심 준비할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렴. 알았지?
0: 알았어요, 엄마. 인사해. 이 친구들은 해리, 몬티, 비기야. 안녕. 재밌게 놀아. 괜찮아, 얘들아.

0: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아도 돼.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건가?
1: 우리가 방법을 보여주자.
2: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진호 주소 액션.
0: 우와, 슈퍼윙스가 우리 햄스터들만큼이나 작아졌네.
1: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게. 제자리에 준비 출발. 봤지 얘들아, 이제 너희 차례야.
2: 우리 따라하지 않는다 호기. 어?
0: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햄스톤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니까 장애물에 해바라기씨를 묶어놓으면 먹고 싶어서 달려올 거야. 어때? 내 생각이 맞았지?
1: 가자, 키노! 우리가 따라잡자고!
2: 왔어!
0: 우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네! 가까이서 봐야지! 또 다른 장애물 코스야! 우후! 달려, 햄스터들아! 몬티가 1등이네!
1: 햄스터들이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한걸?
0: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봐. 공발상자라 재밌겠다.
1: 재밌다.
2: 진호도 재밌다.
0: 다들 공굴리기 선수가 됐네. 엄청 빠르다.
1: 너 엄청 신다고.
2: 진호 이거 잘한다. 톡, 톡, 톡.
3: 먼지 덩어리 감지. 청소 모드 시작.
1: 우리 먼지가 아니라고. 피해.
0: 난 전원 끄는 방법을 모르는데.
2: 공 속에 갇혀 있어서 따라서 도망칠 수가 없다. 뛰어야 한다.
1: 나한테 방법이 있어, 티노.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윙.
2: 진호, 호기 구한다! 진호, 확대 액션!
3: 거대 먼지 덩어리 발견! 초강력 청소 모드 시작!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발견! 흡입 능력 맥시멈 파워!
0: 전투기의 작동을 멈춰야 할 텐데.
3: 더 많은 먼지 덩어리 발견. 작동 오류. 청소기 상황. 작동 오류.
1: 전원을 끌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아! 저거야!
0: 됐어! 역시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 모두들 정말 대단했어.
1: 일렉트릭 슈퍼X와 귀여운 햄스터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4: 마크, 점심 다 됐다. 세상에, 거실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보기 좋은데?
0: 고마워요, 엄마. 청소기랑 슈퍼X랑 햄스터들이랑 다 같이 모험을 좀 했거든요. 다 괜찮아졌고요.
4: 괜찮은 건 이상인데?
5: 이제 너만 씻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야, 티노. 지금은 먼지 투성이거든.
6: 정말이야? 아, 오, 그러네.
0: 뭐? 호기, 티노, 여기 좀 봐. 햄스터들이 정말 신나게 놀았나 봐. 피곤해서 모두 잠들었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6: 도움이 돼서 기쁘다.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슈퍼 윙스 임무 완료! 걸어다니는 학교. 오늘은 또 어떤 곳에 가게 될지 기대되는걸?
1: 어디로 가게 되든 내 크레인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0: 그럼 난 언제나 널 믿어 맞지.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네팔에 있는 작은 마을 마나냐.
1: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히말라야는 여름에도 눈이 내린대.
2: 그곳에 사는 바르샤란 친구한테 네 도움이 필요해. 오늘이 개학 첫날인데 보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혼자 힘으론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
3: 우와,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렸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호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4: 어쩌지 바르샤? 눈이 많이 쌓여서 문을 열 수가 없구나.
3: 아, 그치만 겨울 내내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걸요.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수도로 날아왔지.

0: 금방 바르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1: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지우려면 내 불도저가 필요하겠지? 나와라! 초반력 불도저! 시작할게.
0: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슈퍼윙스. 다시 인사할게.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크레인 비행기지.
2: 나마스테, 호기와 마티. 난 바르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나마스테. 우리가 눈이 많아도 학교에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2: 고마워. 뭔지 궁금한데? 엄청 좋은 스키 장비잖아. 이걸 타면 금방 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0: 맞았어. 문제 해결이지.
2: 준비 완료.
3: 고마워, 슈퍼윙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거든. 너희 덕분에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2: 얘들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학교를 보여주고 싶어.
0: 좋아. 우리도 궁금해.
2: 그럼 가자. 나 따라와.
0: 우와, 재밌겠다. 스키 실력이 엄청난걸.
2: 다 왔어. 여기가 우리 학교야.
0: 멋지다. 안은 어떻게 생겼어?
2: 안녕. 어?
3: 어, 안녕.
2: 제 담임 선생님 카프르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밖에 안 온 거예요?
3: 아, 그래, 지금까진. 어젯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못 오고 있는 것 같구나. 모두를 만날 생각에 무척 기대했는데.
1: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한다면 학교를 이동시키면 되죠. 헐! 다리부터 만들고 이번엔 받침대!

0: 조종장치야. 그걸로 학교를 움직이면 돼. 한번 해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페달로 다리를 작동시키고 레버로 방향을 틀면 돼.
1: 멋지다. 걸어다니는 학교라니.
2: 반 친구들 주소는 모두 여기에 적혀있단다.
1: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3: 세상에! 저게 뭐야?
1: 하, 첫날부터 학교에 못 가다니 너무 속상해. 어? 슈퍼 윙스? 안녕! 어서 타! 학교 갈 시간이야! 우와! 멋지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다시 세워줄게! 미끄러지면서 가자!
2: 더 데리러 가면 돼. 키마라고 봉우리 동쪽에 있는 다리 너머에 살고 있어.
1: 기다려 키마. 가자.

0: 폭설로 다리가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가죠, 아빠?
1: 반갑다. 이제 모두 모였구나. 바르샤, 학교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주겠니?
2: 물론이죠, 카프리 선생님. 출발!
0: 우와, 대단하다. 학교를 정말 잘 조종하는구나.
2: 넌 최고의 조종사야. 고마워. 그럼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가볼까?

0: 그렇지! 바로 그거야! 스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잖아! 거대한 스키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바르샤! 그걸 타고 움직여봐!
1: 그래! 할 수 있어!
2: 좋아! 한번 해볼게!
3: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구나 슈퍼윙스.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모두 잘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란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1기로부터 시작.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다녀왔습니다.
1: 아빠!
0: 어이구!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아빠 냄새!
0: 아빠한테서 냄새나? 무슨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1: 아니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요.
0: 난 또 뭐라고. 짜잔! 그래서 아빠가 케이크 선물을 준비했지롱.
1: 와, 만세!
0: 자, 딸기 케이크다.
1: 우와, 케이크 예쁘다.
2: 케이크, 케이크.
1: 역시 아빠 케이크는 최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기분이 막막 좋아져요.
3: 엄마도 아빠 케이크 맛에 반해서 결혼했잖니.
1: 아빠, 저도 아빠 가게 가서 케이크 만들어보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3: 아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0: 좋아, 내일 아빠랑 케이크 만들러 같이 가자.
1: 정말?

0: 자,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달님이 전용 요리사 옷.
1: 와, 신난다. 요리사 옷 정말 입고 싶었는데. 우와, 나한테 딱 맞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1: 그래. 그럼. 자,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까지 진열장에 넣어두자.
0: 우와!
2: 계세요?
1: 어?
2: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요.
1: 아, 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 갖다 드릴게요.
2: 네.
1: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2: 네,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자, 여기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3: 저 케이크 진짜 예쁜데. 좋겠다.
1: 방금 그 손님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대. 그래서 축하하려고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야.
3: 우와.
1: 할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3: 당연히 좋아하죠.
2: 안녕히 계세요. 잘 먹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케이크 다 팔렸다. 달림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드네.
0: 진짜요? 신난다.
1: 그럼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달콩이한테 달림이표 케이크 보여주자.
0: 오케이. 얼른 가서 자랑해야지.
4: 어? 어? 저기 케이크 있나요?
1: 아, 어떡하죠? 보다시피 남은 케이크가 없는데.
4: 아, 그래요? 아, 어쩌지? 어? 저 케이크는요?
1: 어, 네?
4: 저거 주세요. 얼마죠?
1: 아, 죄송해요, 손님. 저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 만든 케이크거든요.
4: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어? 아빠! 아까 그 손님이에요.
1: 어? 아, 어떡하지 여보? 늦어서 케이크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 아, 큰일이네. 소리한테 생일 케이크 꼭 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아,
2: 아 저런 아이 생일인가 보네.
1: 아, 어떡하지?
0: 저 아저씨.
1: 어? 나?
0: 네. 자, 이거요.
1: 어?
0: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는 심심하잖아요. 난 오늘 생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1: 아, 이걸 주는 거니? 네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라며.
0: 네, 그치만 다음에 아빠랑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3: 그럼.

0: 아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이니까 어서 가서 따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치, 달림아?
2: 네!

0: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아, 맞다.
1: 어?
0: 이건 아저씨의 작은 보답이란다.
1: 이게 뭐예요?
0: 아저씨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데 그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1: 진짜요? 와,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0: 그럼 꼭 놀러와, 가족들 다 같이.
1: 감사합니다.
0: 아저씨가 더 고맙지. 안녕. 어, 소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케이크 가지고 빨리 갈게.
1: 아빠, 아저씨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주셨어요.
2: 좋겠구나. 아저씨가 달님이 마음이 예뻐서 주신 걸 거야.
1: 다음에 꼭 같이 가요.
2: 그래, 약속. 그래도 아까 사진 찍어 놔서 정말 다행이다.
1: 어, 그러네요. 엄마랑 달콩이한테 사진 보여줘야겠어요.
2: 그럼.

0: 우와! 또 다 먹었네?
1: 누가?
0: 초코말이야! 이거 초코꺼거든! 또 줘야지! 아, 나도 해볼래! 나도! 초코가 내가 준 밥도 잘 먹겠지? 그럼! 별이야, 너도 줘볼래?
1: 아니, 난 사용할래. 책 읽을 거야.
0: 아, 얜 맨날 책 보고 사랑한대.
1: 사랑이 아니라 사양, 거절한다는 뜻이거든.
0: 아,
1: 근데 초코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야?
0: 왜? 많이 먹으면 좋잖아. 그래, 많이 먹고 얼른 크면 우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올 거야.
1: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2: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0: 간식 먹으러 가자.
3: 간식?
4: 자, 팬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0: 네. 맛있다.
5: 초코도 얼른 와서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1: 달림아, 아까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5: 이상한 발자국?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어? 고양이 소리다! 초코인가봐! 초코야! 어? 다른 고양이야! 어? 아, 잠깐만! 어디 갔지?
2: 얘들아, 뭐하니? 간식 안 먹고.
5: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고요. 여기 엄청 무서운 흉터도 있었어요.
1: 목에 방울도 있었잖아.
0: 아, 맞다.
6: 엄청 무섭게 생긴 고양이구나.
1: 내 생각에는 어제도 그 고양이였을 거야. 초코 밥을 먹은 범인.
0: 뭐? 정말?
1: 아까 마당에 있던 발자국도 그 녀석 거 같아.
0: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도 방울 소리가 났어.
5: 그럼 도둑 고양이인가?
1: 아니,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건

0: 주인 있는 고양이야.
1: 뭐? 주인도 있으면서 남의 걸 훔쳐간단 말이야?
2: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때?
3: 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1: 아, 그렇지.
0: 그럼 이러는 건 어때? 내가 본 탐정책에서는 말이야.

0: 있잖아. 아, 잭은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지?
1: 잭?
0: 그 고양이 말이야.
1: 어때? 잭.
0: 악당 이름 같지 않아?
2: 맞아, 맞아.
1: 잭.
3: 이것 봐.
2: 어? 뭔데?
3: 어? 고양이 사료잖아.
0: 이게 뭐?
3: 여기!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어. 저쪽으로 도망간 게 분명해.
2: 좋아! 어서 가보자!
3: 갈림길이네. 어디로 갔을까? 어? 저쪽이야! 저기!
2: 잭이다! 거기다!
3: 괜찮았어, 언니야?
0: 괜찮아.

0: 알고 있던 목걸이야.
1: 맞아, 그 목걸이네.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혹시 저런 방울을 한 고양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요.
2: 글쎄. 아,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양이인 것 같은데.
3: 건너편 골목이요?
2: 응,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네.
3: 감사합니다.
0: 건너편 골목이면 여기가 맞는데.
1: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0: 아무도 없나 봐.
1: 어떡하지? 힘들게 잭을 찾아냈는데.
2: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0: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1: 잭이요, 잭! 잭 때문에 왔어요.
2: 잭? 아, 잭이 누군데?
1: 우리 초코바 훔쳐간 잭이요. 잭이다!
2: 얘 이름은 잭이 아니라 딸기란다.
3: 딸기요?
2: 그래. 내가 외출했다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니. 그래서 딸기가 혼자 있게 된 거야. 에휴, 안 그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1: 잭, 아니 딸기가 귀엽잖아.
2: 정말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너희 고양이 먹이를 먹은 모양이야.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 고양이라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1: 근데 딸기는 왜 다쳤어요?
2: 아기 때 사고를 당한 모양이야.
0: 불쌍해.
2: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데려다 키웠지.
1: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잭... 아니, 딸기 돌봐줄게요.
2: 정말 그래줄래? 고맙구나.
3: 안녕히 계세요. 딸기야, 안녕.
1: 딸기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4: 맞아.
1: 어? 근데 뭐다? 아까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5: 걱정 마. 그치, 별이야?
4: 맞아, 우린 탐정이니까.
5: 자, 준비됐지?
3: 아, 응. 출동!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3: 출동!
6: 얼굴엔
3: 순한 킬킬,
6: 줄무랑
3: 덥덥한 말
7: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2: 호비는 아프대요!
11: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13: 시원해!
14: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옥스포드 탕!
19: 해보고!
18: 주소 상 발생! 혁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0: 탑승하세요!
18: 타운

0: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장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지동.
18: 얼굴엔
19: 순한 킬킬.
18: 눈물엔
20: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보니가 아빠 심부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1: 자, 물병은 플라스틱, 음료수는 캔. 요구르트 병은 어디에 놓지?
2: 보니야, 우리 놀러왔어.
1: 얘들아, 안녕.
3: 뭐 하고 있었어?
1: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
3: 우리 걸려?
1: 아니야, 다 했어. 빨리 들어가서 놀자.
3: 그래.
1: 아빠, 마실 것 좀 가져갈게요.
4: 그래.
1: 컵도 가져가야 하는데. 설거지가 느는 것보다 종이컵이 더 낫지.
3: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2: 맞아, 소풍 정말 기대돼.
1: 아, 또 틀렸네.
3: 뒷장에 그려도 되잖아.
1: 괜찮아, 나 스케치북 많아.
3: 다 그렸다. 미안해, 보니야.
1: 아니야, 닦으면 돼.
3: 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1: 괜찮아.
3: 이제 나가서 놀까?
1: 좋아. 놀이터에서 놀고 올게요.
4: 그래, 조심히 놀아. 보니 방도 청소 좀 해볼까?
5: 야, 이게 뭐야?
4: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분리수거도 엉망이잖아.
1: 다녀왔습니다.
4: 보니야, 이게 다 뭐야?
1: 그게
4: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또 이렇게 종이랑 휴지도 낭비하면 안 돼.
1: 왜요?
4: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무시무시한 먼지맨이 나타나거든.
1: 먼지맨이요?
4: 그래,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1: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0: 본인은 내일 소풍 갈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6: 다들 즐겁게 놀 준비 됐겠죠?
7: 네!
3: 갑자기 바람이 부네.
6: 얘들아, 교수님!
8: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풍속으로 출동! 자, 모두 버스로 피해!
1: 네! 자, 어서!
0: 안 돼! 괜찮아?
1: 네, 고마워요.
2: 잘 만났구먼.
0: 너는 먼지맨?
1: 먼지맨이 진짜 있었다니.
2: 심심했는데 잘 됐구먼. 나랑 놀자구먼.
0: 버티기가 힘들어.
1: 어떡하면 좋지?
0: 좋은 생각이야!

0: 그만 멈춰! 원심해!
1: 뭐야!
2: 좋았다! 이미 점점 빠지는 것만! 오구마! 먼지만이 도망가요!
0: 가만두면 또 말썽을 피울지 몰라! 쫓아가자!
2: 어서 출발해요!
0: 간다! 먼지맨은 어딨지?
2: 저기요! 먼지맨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3: 야, 맛있구먼!
0: 빨리 막아야 해!
3: 다시 놀러왔구먼!
0: 뭐냐?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어.
2: 고구만 조심하세요.
3: 얻어라.
0: 안돼.
2: 고구만.
0: 좋아 고구멍, 같이 먼지맨을 막아보자.
3: 재밌구만.
2: 어떡해.
0: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3: 무서운 괴물이야.
2: 그래, 쓰레기.
0: 먼지 바람이 너무 강해.
2: 고구마,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해요. 먼지맨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먹고 강해지거든요.
0: 그렇구나. 쓰레기를 없애려면...
2: 아, 청소기요! 청소기를 만들어주세요, 고구멘!
0: 좋아, 고구멍!
1: 먼지가 부족하구만!
2: 좋았어! 조금만 더!
3: 장난감처럼 쪼끄매졌구먼.
0: 이런, 방귀 파워가 다 떨어졌어.
3: 재밌구먼, 재밌어.
2: 어떡하면 좋지? 맞다, 부부맨은 고구마를 먹으면 힘이 나지. 이 부부멍, 최고의 고구마를 구하러 가자. 할아버지네 고구마 봐.
3: 가지 말고 나랑 놀자.
0: 이봐, 내가 놀아주지.
2: 부부멍,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0: 덤벼라, 먼지맨.

0: 힘내어 솟아라! 오보맨 처방대!
1: 너무 커졌구먼! 잠깐 저런 문!

0: 모두 힘을 합친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먼지맨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어.
1: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고 일회용품도 안 쓸 거예요.
0: 좋아, 약속.
1: 약속.
0: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1: 뽀뽀맨.
0: 일어났어?
1: 아빠? 뽀뽀맨이랑 뽀뽀멍 언니야?
0: 뽀뽀멍? 아, 보니, 너 꿈꿨구나?
1: 꿈이었구나.
0: 오늘 소풍 날이잖아. 어? 어서 준비해야지.
1: 맞다, 소풍!
0: 도시락 완성! 자.
1: 잠깐만요. 소풍 가방 다시 잘려요. 물티슈 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물컵, 나무 젓가락 대신 집에서 쓰던 젓가락.
0: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1: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 먼지맨이 나타난다고요.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야.
2: 본인처럼 환경을 아낀다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겠죠? 편안한 저녁 시간. 본인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나요?
3: 여기는 얼음 호수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멋진 얼음 조각상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1: 우와, 뽀뽀맨 조각상도 있네. 진짜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도 얼음 호수 축제에 가요.
2: 그럴까? 어때요? 마침 내일 주말인데.
0: 나야 좋죠. 보니야, 우리 가서 신나게 놀자.
3: 속보입니다. 조금 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차 한 대가 고립되었는데요. 오래된 다리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어떡해요?
4: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0: 큰일이네. 내가 가봐야겠어.
1: 네?
0: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살려주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3: 여러분, 방금 전 부부맨의 활약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4: 정말 다행이야.
1: 역시 부부맨이야. 정말 멋져. 부부맨 출동. 부부맨이 나가신다. 나도 부부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정말 정말 멋지겠지.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부부맨한테 직접 물어보자.
0: 자, 내일 가져갈 도시락 준비를 해볼까?
1: 도와줘요, 부부맨!
0: 아니,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1: 부부맨!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처럼 방귀구름 끼는 법을 알고 싶어요.
0: 방귀구름? 갑자기 왜?
1: 저도 부부맨 같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네?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도요? 나도 슈퍼영웅이 되고 싶은데.
0: 보니야, 꼭 초능력이 있어야 슈퍼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1: 네? 그럼요?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하지만 전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멋지게 끼는 슈퍼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 다음날 본인의 가족은 얼음호수 축제를 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0: 얘들아, 신나게 놀 준비됐지?
1: 네.
3: 어? 본이 왜 그래? 그렇게 축제에 가고 싶다더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0: 너무 걱정 말아요. 막상 도착하면 신나게 놀 테니까. 거봐요, 신나게 놀 거라니까.
3: 그러네요.
1: 얼음으로 지었는데 안은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0: 그러게. 이제 얼음 낚시하러 갈까?
1: 저기 보세요, 부부맨이에요.
3: 그러네, 멋지다.
1: 저 부부맨 조각상 보러 갈래요. 다른 조각상도 보고 싶고요.
3: 그래, 그럼 골디랑 같이 갔다 와.
0: 우린 저기 있을 테니까 다 보면 저쪽으로 와.
1: 우와, 역시 부부맨은 멋있어. 나도 부부맨처럼 되고 싶다.
3: 응?
0: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하지만 난 될 수 없겠지. 어? 우와! 마법선이 알이잖아! 저거 좀 봐! 진짜 마법 광선을 쏘는 것 같아! 아야르마지! 애니메 빛을 모아! 어둠어에 물리쳐라! 부부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0: 어? 왔다! 왔어!
3: 벌써요?
0: 잡았다! 예! 엄청 큰데요?
1: 도와줘요, 부부맨! 아, 왜 안 오지? 그쪽은 위험해요!
4: 에잉?
1: 저기 얼음에 금이 갔거든요.
4: 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데 걱정할 거 없어.
5: 오, 아리 조각상이다. 오, 오, 오, 엄청 잘 나왔네. 그래,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 오, 다른 조각상도 또 찍어야지.
1: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얼음에 금이 갔어요.
0: 뭐?
1: 얼음에 금이 갔다고요.
6: 어, 비켜, 비켜. 괜찮아?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니까 저기서 놀아.
1: 진짜 위험한데. 안 돼,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볼게, 끝까지 해보자.
2: 본인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로 했어요.
1: 얼음에 금이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7: 조각천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조각천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8: 뭐야?
7: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6: 나와주십시오. 어서 나갑시다.
1: 다행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두 가자고 할게.
7: 조각천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3: 조각천 시장이라면
7: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3: 요니가 있는 쪽이잖아요.
0: 우선 요니랑 같이 나가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요.
3: 조심해요.
6: 달려준다.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골디? 응? 골디? 골디, 내가 구해줄게!
2: 잠깐, 안 돼! 빙판이 갈라지고 있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0: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1: 정말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은 최고의 슈퍼영웅이에요.
2: 아니, 오늘의 슈퍼영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준 덕분에 늦지 않게 대피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어떨까요?
0: 네 덕분에 살았어.
3: 왜? 정말 고마워.
0: 대단해. 그것 봐.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본인은 부부맨보다 훨씬 멋진 슈퍼영웅이야. 물론 골디, 너도.
4: 그래, 바로 이 사진이야.
5: 오늘 오후 한 용감한 아이가 많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음 호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하고.
1: 골디, 우리가 TV 하나 왔어.
6: 세상에.
5: 작은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누나, 저보고 영웅이래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보름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0: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대한민국

0: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순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놀자 피니핑 놀이공원.
1: 그때 마스터키는 처음 보는 이상한 빛깔을 냈었어. 대체 왜? 상자의 그 녀석은 아마도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제대로 조사해봐, 다이핑. 어.
0: 비가 그치질 않네. 아무래도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2: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3: 나한테 엄청 실망했나 봐, 나나.
4: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구래.
5: 아, 그렇지. 그게 있잖아, 쭈.
0: 그게 뭔데?
5: 이거야, 쭈.
0: 어?
5: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야.

0: 같이 놀고 싶은데.
1: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이 셋한테는 너무 작은데 어쩌지도 않아.
0: 그건 내 발명품한테 맡겨줘. 알아. 마법의 능력 알아 알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2: 야호! 이럼 신나게 놀 수 있겠다.
0: 자, 숙녀분들 어서 안으로.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2: 내가 꼭 공주님이 될 것 같아.
1: 모두들 준비됐나요? 파티! 이제 꿈의 놀이공원으로 출발합니다.

0: 연기가 아니라 눈의 결정이잖아. 멋져.
1: 달핑? 어? 뭐 좀 알아냈어?
2: 아직은 녀석들이 신나게 놀고만 있어서.
3: 거기 누구 있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1: 거지?
0: 일을?
1: 너만야!
0: 네.
1: 너 누구야, 나나?
0: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1: 안녕, 베어. 난 이 놀이공원의 아이돌, 곰돌이야, 베어.
0: 어쩌지? 들켰나?
1: 귀여워, 나나!
2: 안녕, 그래?
1: 곰돌아, 춤춰줘, 솔직히. 안녕, 베어.
0: 야, 속은 것 같군.
1: 춤춰달랬는데 왜 안 춰, 나나?
0: 내가 왜?
2: 놀이공원의 아이돌인데?
0: 추라면 추겠습니다. 룰루랄라 함께 놀아요.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원 좋아.
3: 와, 취향이 별론데 솔직히.
0: 뭐라고? 내가 이래봬도 왕국 댄스대회 3등할 뻔한. 저는 바빠서 이만 빠빠이 돼요.
1: 얘들아. 어때? 재밌어, 나나?
3: 기분 최고야.
2: 근데 괜찮을까? 마지막 티니핑을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4: 괜찮아, 괜찮아. 신나게 즐기라고. 어차피 마스터키도 곧 돌아올 거니까.
2: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츄?
4: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음은 뭐 하든 할까.
5: 저 녀석, 역시 마스터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 좋아, 장난 좀 쳐서 시험해볼까? 야!

0: 변신이 안 돼. 이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1: 식물이라면 뿌리. 응? 뿌리가 어? 어딘가 있을 거야.
0: 뿌리?
1: 응.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0: 흩어져서 찾아보자.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다행히 힘이 많이 돌아왔어. 한번 해보는 수밖에. 어디서 온지 모를 불순한 것들이여, 먼지로 다시 돌아가라!

0: 여자나 상자도 진짜 대단했어, 하츄.
1: 그런 마법은 처음 봐도 안 나.
2: 넌 대체 누구야, 솔지?
3: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군. 미스틱 마을에는 행운핑이라는 위대한 레전드 티니핑이 있었는데, 행운핑은 마스터키를 써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타나 마스터키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15의 열쇠 티니핑들은 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여기까진 모두 알고 있지? 그런데 제니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바로 15의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한 자가 마스터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0: 뭐? 로미가 지금까지 캐치한 건 14이야, 하츄!
1: 그럼 마지막 티니핑만 더 캐치하면 마스터키는 로미께 된다야!
0: 근데 상자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죠?
3: 왜냐면 내가 바로 그 위대한 행운핑이니까!
4: 뭐?
5: 그쪽은 어때, 얘들아?
1: 아무 흔적도 못 찾았어, 꼬래.
0: 우리도 쭈.
2: 상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예전에 동화책 사건이나 마야 사진 같은 일 네가 해결해줬던 거였어?
3: 다행히 열쇠 구멍을 통해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1: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마스터키만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3: 어서 마지막 티니핑을 캐치해서 마스터키를 얻고 날 풀어줘.
2: 꼬레핑은 마지막 티니핑을 잘 안다고 했지.
1: 빙글핑은 피겨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고래. 항상 빙판에서. 꼬래! 빙글핑이라면 시원한 빙판에 있을 거야, 꼬래.
2: 이런 날씨에 빙판이 어디 있어, 솔지.
1: 있어! 빙판이 있는 곳! 크리스탈은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어서 가자!
2: 뭐 저 정도 가지고. 나를 비켜봐! 내가 스핀 보여줄게! 자, 어때? 피겨스케이트란 이런 거야!
1: 쟤라면 내 짝이 될 수 있겠는데, 빙글?
6: 레나 정말 잘한다!
1: 저기, 레나! 이제 그만! 어지러워! 자, 이제 나하고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야, 빙글!

0: 엄청난 마법이야. 대체 저 상자의 정체는 뭐지?
1: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꼬래?
2: 깜짝 놀라긴 했지만 흥미진진했어.
3: 맞아, 엄청 두근두근 거렸어.

0: 안 되겠어, 핑글. 어디 보자. 어?
1: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2: 역시 있을 줄 알았었구래. 핑글핑, 나야. 우리 같이 미스틱 마을로 돌아가자꾸래.
0: 뭐야? 너는?
3: 거기서 트리플 매지컬 크리스탈!

0: 말도 못해서야 빙글. 빙글빙! 내 말 좀 들어봐! 됐어! 난 새로운 짝을 찾을 거야, 빙글! 어서 쫓아가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1: 좋아, 아직이군.
2: 아무데도 없어.
3: 어디로 간 거지, 쭈?
4: 아유, 대체 무슨 짝을 찾겠다는 거야, 솔지?
3: 그게 어? 사실은 말이야.
4: 아프다고 아빠 빨리!
3: 빨리 핑! 같이 스케이트 탈 짝을 찾고 있는데 해볼래, 빙글?
4: 빙판은 미끄러워서 싫어. 먼저 갈게, 빨리.
3: 냠냠핑, 나하고 같이 트리플 악셀 할래, 빙글? 어?
5: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냠냠?
3: 아니야, 빙글.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빙글?
6: 빙글핑! 무슨 일이야, 꿀에?
4: 꿀에 핑!
3: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타자! 완벽한 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빙글!
6: 나?
3: 제발! 소원이야, 빙글!
6: 꿀에!
3: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빙글!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야지, 빙글! 다시 해보자, 빙글.

0: 안 됐어. 발끝으로 제대로 찍어야지, 빙글.
1: 나 좀만 쉬면 안 돼, 꿀에?
0: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트리플 악셀 하려면 아직 멀었어. 왜 이게 안 돼, 빙글?
1: 꿀에! 안 된다, 안 돼!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꿀에!
0: 뭐? 같이 해주기로 해놓고 너무해. 나도 됐어. 다른 짝을 찾을 거야, 빙글.
1: 빙글빙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 후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잘 타게 됐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마을에 일이 터진 거야, 꿀에.
2: 아하, 짝을 찾는다는 게 그거였어, 나나?
0: 그래서 그랬구나. 꿀에핑, 빙글빙이 갈 만한 데가 또 있을까?
1: 아, 거기라면!

0: 스케이트 같이 타보자, 빙글.
1: 갑자기 왜 이래?
0: 이번에도 내 짝이 아니었어, 빙글.

0: 저에도 내짝이 아니었네, 빙고. 도대체 내짝은 어디 있는 거야, 빙글?
1: 빙글핑?
0: 너는?
1: 너 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해?
0: 응. 혹시 네가 내짝 해줄 거야, 빙글?
1: 그럼 물론이지.
0: 좋아. 나하고 트리플 악셀도 같이 뛰어줄 거지, 빙글?
1: 당연하지.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다해?
0: 응, 좋아, 빙글. 잘 봐봐.

번은 안 속아, 빙글. 내가 너무 힘든 걸 바라는 건가, 빙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같이 탈 짝꿍이 없는 거야, 빙글? 빙글핑! 어? 또 너야? 잠깐 기다렸구네! 빙글핑!

0: 정말 다니엇을 했구나, 빙글.
1: 빙글핑, 같이 타자.
0: 짝꿍을 혼자 둘 순 없지, 빙글.

0: 그동안 완벽한 기술에만 너무 매달렸나 봐. 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건데, 빙글. 고마워, 꿀의 핑.
1: 나도 고마워.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꿀에.
2: 빙글핑, 우리랑 가지 않을래? 네가 함께 간다면 정말 기쁠 거야.
0: 좋아, 갈게. 짝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빙글.
2: 너희 나의 것 없어, 다해.
0: 안 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메이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9: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할 거야.
1: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말이지, 그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선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타이탄, 네가 가진 고대의 기술을 모두 한꺼번에 나한테 넘기시지.
0: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지금처럼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를 찔끔찔끔 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고대의 기술은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잘 활용할 테니 나한테 다 넘겨.
0: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안 돼.
1: 야? 뭐야 타이탄, 동굴에 사는 두더지였어? 그래 좋았어, 저 녀석이 사는 곳으로 쳐들어가서 고대의 기술을 빼앗아 와야지.
2: 잭, 도대체 땅속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야?
3: 그게 말이지, 저 책의 주인공도 집 앞에 땅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대.
2: 저건 만화책이잖아. 우와, 보물이다!
3: 야호! 드디어 발견했다!
2: 말도 안 돼! 정말 보물인 거야?
3: 내가 뭘 했어?
2: 얼른 열어봐!
3: 어? 상자가 또 있네?
2: 우와, 뭐가 들었을까?
3: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2: 그럼 그렇지.
3: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장난친 거잖아.
2: 잭, 보물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3: 하이,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4: 얘들아, 간식 먹으러 오렴.
3: 알겠어요, 엄마.
2: 야호! 난 간식이 보물이야!

0: 보물이다. 어이? 레이더인은 분명히 이 근처라고 나오는데. 뚱뚱 치킨, 지하에 있는 타이탄의 동굴을 빨리 찾아내.
1: 네.
0: 드디어 찾았다. 얼른 가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빼앗아 와야지. 오래 오래요.
2: 어쩌지? 레오 박사가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뭐야? 이거 지진인가? 레오 박사!
0: 드디어 찾아냈다 타이탄. 그동안 날 속인 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어서 고대의 기술을 나한테 다 남겨.
2: 그럴 순 없어.
0: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어디 있을까나. 그래 여기야.
2: 안돼. 고대의 기술은 여기 없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고.
0: 아, 거기 있었군. 자, 그럼 지하로 들어가 볼까?
2: 아, 안 돼!
0: 고대 기술은 이제 내 거야!

0: 어머, 광장에 지진이 난 것 같아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 슈퍼젯 출동이다.

0: 그 웬 지진이 났지? 설마 이게 다 레오 박사의 못된 기술은 아니겠지?
1: 도대체 고대의 기술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출입 금지? 아하! 여기가 바로 고대의 기술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군. 좋았어!
2: 거긴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이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1: 거짓말! 네가 그렇게 막는 걸 보니 여기 숨겨둔 게 분명해.
2: 안 돼!
0: 근데 이 구멍 속엔 뭐가 있는 거지? 어? 잠깐! 뭔가 올라오는 것 같다! 야!
2: 안 된다고 했잖아!
0: 이게 무슨 일이지? 지하수가 터졌나 봐! 물줄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
3: 내가 막아볼게! 플래시 파워!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지하수를 막아내자.
5: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쌀이 필요하지. 쌀에 칼륨, 오이에 콜라겐,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라이스페이퍼 한 팩, 천연소금 야채, 오이 반 개. 라이스페이퍼를 차곡차곡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월남쌈.

0: 슈퍼잭, 지하수의 방향을 바꿔야 해.
1: 네, 아빠. 알겠어요. 방향량 파워!
2: 슈퍼잭이 지하수를 막았나 봐.
3: 어?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지?
1: 야! 야!
3: 슈퍼잭, 괜찮아?
4: 응. 그런데 나 땅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
3: 이상한 거?
4: 허이? 나 혼자서 지하수를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대한 뿔을 가진 괴물이 날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2: 괴물! 야!
4: 장난이야, 장난.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
5: 나는 타군. 나도 왕이 되고 싶어.
4: 아휴, 뭐야, 타군이었잖아. 괜히 놀랐네.
3: 그런데 타군, 왕이라니 무슨 소리야?
5: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6: 타이탄?

0: 정신 차려, 슈퍼제! 안녕, 아빠. 그러셨어요?
1: 그래, 저길 좀 보렴.
2: 저게 뭐지?
1: 지난번에 레오 박사가 파놓은 땅굴이야.
3: 우와,
4: 정말 많이 팠다.
1: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곳에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
0: 설마 레오 박사가 지하에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1: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슈퍼제트가 조사해줬으면 해.
5: 네, 슈퍼톰, 알겠어요.
1: 좋아, 슈퍼제트 출동이다.

0: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1: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조사해보자.
2: 그래, 그래 좋아. 자, 야호!
0: 여기가 어? 슈퍼톰이 말한 곳인 것 같아.
3: 뭐라고?
1: 어? 무슨 소리지?
3: 레오 박사, 지난번에 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일을 다 망친 거잖아.
4: 발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대로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어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나한테 넘겨.
1: 저건 레오 박사 목소리야.
4: 얼른 넘기라니까.
0: 도대체 아저씨가 타이탄인가 봐.
5: 왜 타이탄이 레오 박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0: 얘들아!
4: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 고대의 기술을 전부 넘기라고 타이탄! 그러면 마을 녀석들과 슈퍼제트 모두 혼내줄 수 있다니까!
3: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실패 레오 박사가 더 어울리겠네.
4: 뭐라고? 감히 천재 레오 박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니.
6: 박사님 잡으세요.
4: 아, 저에서 버릇을 고쳐줘야 해.
3: 에이 시끄러워. 레오 박사에게 고대 설계도를 준 게 실수였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군.
1: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3: 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길?
1: 타이탄! 네가 레오 박사랑 마을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턴 우리가 널 막아주겠어!
3: 귀찮은 꼬맹이들 같으니 좋아, 그렇다면! 작전장 구태자!
1: 박사!
5: 뭐야? 어느 쪽으로 도망친 거지?
0: 저기 발자국 찍혀있어.
1: 좋아, 어서 그쪽으로 가보자. 어? 타이탄!
3: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함

0: 맞지?
1: 뭐? 함정?
0: 와! 어떡하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1: 그럼 다 같이 해보자.
2: 그래.
1: 원다.
3: 레이.

0: 야, 얘들아, 잘했어!
1: 그런데 타이탄은 어떻게 하지?
0: 벌써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거야.
2: 도망치긴 누가 도망쳐? 하하,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
0: 타이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내가 날 필요 없고, 이거나 받아라!
1: 슈퍼맨! 타이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2: 레오 박사가 발명했던 모기 조정 안테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지. 슈퍼잭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슈퍼잭, 녀석들을 잡아!
1: 슈퍼잭, 정신 차려!
3: 어떡하지? 슈퍼잭을 공격할 순 없잖아.
1: 플래시론, 일단 떨어지자.
2: 어딜 도망치려고? 어? 레오 박사!
4: 타이탄,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 나보고 실패 레오 박사라고? 너 오늘 혼좀 나야겠어. 뭐야? 이야,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2: 역시 실패 레오 박사라니까. 슈퍼제 다시 공격이다.
1: 어떻게 하지?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두뇌를 활성화시켜 타이탄의 조종을 막아내자.
6: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과가 필요하지. 사과에 팩틴, 통밀가루에 탄수화물, 계피에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사과 4개, 통밀가루 120g, 계피가루 반 숟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애플파이!

0: 저건 또 뭐야? 에이?
1: 슈퍼냠냠 요리를 안 먹잖아.
2: 안 되겠어. 내가 먹여볼게. 슈퍼잭! 어서 이걸 먹어.
0: 그렇게는 안 되지.
2: 얘 먹일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원다 파워! 됐어!
0: 안 돼! 빠져나와!
2: 슈퍼잭! 어서 이걸 먹고 정신 차려!
0: 안 돼! 이겼다!
2: 슈퍼냠냠
0: 파워! 에? 이게 뭐지? 왜 초정이 안 돼?
2: 탈탄! 소용없어! 당장 못된 짓을 멈춰!
0: 에이, 더 강한 전파로 조정해주지! 자, 받아라!
2: 이번엔 당하지 않아!
0: 내 조정이! 어? 두고 보자, 슈퍼잭!
2: 거기 멈춰!
1: 슈퍼잭! 벌써 사라졌어!
2: 레오 박사와 같은 악당이 또 있었다니!
3: 레오 박사님! 괜찮으세요?
4: 슈퍼잭! 언제 나타난 거야?

0: 너희들 내가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응? 야, 지금 딴짓을 해? 아,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거 당장 내려놔.
1: 이제 안 혼내실 거죠?
0: 안 내려놓았다간 더 혼날 줄 알아.
1: 큰일 났다.
0: 안돼, 이러지 말라고.
1: 레오 박사님 미안해요.
0: 너희들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2: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퍼드 상.
11: 해보고.
10: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스쿨버스 왔네.
18: 학교 가자.
19: 안녕 친구들.
17: 같이 가자.
19: 안녕.
17: 재밌게 공부해요.
20: 와, 놀이터다.
1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1: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9: 숙소에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내가 진정한 전쟁의 신 오딘의 후계자다.
1: 나야말로 진정한 오디신의 후계자이시다. 야, 가다라!
2: 태극!
0: 용이다!
1: 저 나쁜 용을 물리칠 때까지만 휴전하겠다.
0: 좋다. 그 후에 다시 우리의 승부를 가리자.
3: 응?
4: 나쁜 용, 나 안 해.
1: 드래콤, 갑자기 왜 그래?
4: 용은 나쁘지 않아. 착한 동물이라고.
1: 알았어. 이건 그냥 꾸며낸 거라고.
0: 맞아. 이건 그냥 놀이잖아. 드래콩이 얼마나 착한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4: 정말? 알았어. 그럼 계속해볼까?
2: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좋아.
0: 덤비라! 용이다! 자!
5: 다들 비켜줄래? 이제 애들 같은 장난은 그만해.
0: 뭐가 장난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1: 맞아. 계속하자.
0: 덤벼라!
6: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현재 세계리그에서는 치치핑핑팀이 2위를, 탐험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팀이 1위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선전이 보기 좋은데요.
1: 다른 팀들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0: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뿜뿜! 위기의 바이킹 부족을 구하라!
2: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부족들이 떠나고 있다고 해요.
1: 어머, 무슨 일일까요?
2: 글쎄요,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0: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안녕, 뿌뿌!
3: 바이킹 부족이 떠나고 있다고?
4: 도대체 무슨 일이지?
5: 노빔, 바이킹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 뒤 산 꼭대기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이킹들이 섬기는 오딘신이 화가 난 거라며 불안해하다가 하나 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얼른 마을이 흔들리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바이킹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너무 무섭다.
2: 바이킹들은 아주 용맹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떠났더니 믿을 수 없어.
3: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는 건 아닐까?
4: 괴물이라니, 어떤 괴물이라도 이 도깨님이 나가신다. 얘들아 가자.
5: 좋아.

0: 대장, 이거 뭔가 불길해, 불길해.
1: 뭐가 불길하다는 거야? 지친 녀석을 이기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0: 하지만 여기 너무 음침하고 무서워.
1: 떨지 말라고.
2: 대장, 대장, 저기 좀 봐.
3: 삐린삐린,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 바이킹산으로의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4: 어쩔 수 없지.

0: 이렇게 좋아.
1: 어? 저기 누군가 어? 있어.
2: 바이킹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했잖아.
1: 너희들은 누구냐?
3: 야, 꼬맹이잖아.
2: 꼬마 아니야. 이래 봬도 바이킹이시다. 안녕. 나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핑핑이라고 해. 우린 바이킹 마을을 생긴 일 때문에 여기 왔어.
3: 긴장하지 마. 우린 바이킹 부족을 도와주려고 왔어.
2: 우리 마을은 지금 많이 위험해.
4: 이게 무슨 소리지?
5: 당근, 이게 무슨 소리야?
2: 이 소리 때문이야. 며칠 전부터 땅이 흔들리고 커다란 소리가 들려서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했다고.
3: 용감한 바이킹들도 떠나버리다니.
2: 그런데 넌 왜 여기 있었어?
5: 바이킹 족장님을 찾고 있었어. 족장님이 우리 아빠거든. 걱정이 돼서 왔어.
3: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6: 잠깐!
3: 부리부리 팀?
7: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이번 미션은 거의 우리의 승리가 확실했는데.
5: 승리가 확실하다니?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6: 우와! 대금이 신난다!
3: 뭐한 거야? 무겁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2: 혹시 내려오는 길에 바이킹 족장 못 보셨어요?
3: 글쎄, 하지만 산 위에 있는 것은 바이킹보다 백배, 천배, 천천천배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2: 도대체 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3: 직접 확인해보시지!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자, 가자!
7: 지코! 지코 잠깐만!
3: 그만 내려와! 어서!
7: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열기구가 저렇게 망가졌지?
3: 진짜 오딘 신이라도 있는 거야?
5: 뭐라? 꼬마 바이킹은 어디로 간 거야?
2: 같이 가!
6: 탱금! 핑핑, 길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7: 다리가 막 떨려.
2: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분명 넓은 길이 나올 거야.
5: 그걸 어떻게 알아?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2: 지도를 확인했거든. 다 되겠네. 얼마 남지 않았어.
6: 설마 우리 앞에 괴물이 있는 건 아니겠지?
5: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괴물은 없다고.
2: 산 꼭대기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3: 안심해. 저건 그냥 바위라고. 어때? 바위가 맞지?
2: 그래, 안개 때문에 무서워 보여서 그렇지. 바위가 분명해.
6: 그래, 지치 말이 맞아. 이건 그저 바위일 뿐이야. 자,

0: 괴물!
1: 괴물?
0: 그래! 저기 괴물!
1: 대우리다!
0: 괴물이야! 롤로야.
2: 아빠.
3: 아빠.
4: 생카메 물고기 좋아함.
3: 안개 때문에 족정님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0: 나도 너희들을 괴물이라 착각했으니까.
2: 아빠, 여기 너무 위험해요. 그냥 돌아가요.
0: 그럴 순 없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마을은 사라지고 말 거야.
2: 도대체 마을이 왜 흔들리는 걸까요?
0: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산 정상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해.
5: 산 정상이요? 좋았어! 족장님, 이 치치만 믿어주세요!
0: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가자꾸나!
6: 네! 네.
3: 얘들아, 뭔가 으스스하지 않아?
7: 뭐야, 드레코, 벌써 겁먹은 거야?
3: 쉿! 조용!
4: 생큼!
6: 생큼아!
4: 생큼!
0: 조심해!
4: 생큼 무서워!
5: 저쪽이야!
0: 마을을 온통 두려움에 떨게 한 게 바로 너였구나!
2: 아빠, 무서워요.
0: 겁먹을 필요 없다, 롤로야!
5: 용이 왜 저러지?
7: 드래코, 어떻게 좀 해봐! 너도 같은 용이잖아!
0: 좋아! 지금이 기회다!
2: 잠깐만요! 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5: 그러고 보니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0: 내가 한번 대화해볼게. 어이야. 이야 마이 아우 아우.
7: 뭐야, 이게 용들의 언어야?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2: 드래콩, 입 좀 벌려보라고 해줄래?
0: 이 좀 열어와.
2: 썩은 일을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줘. 고마워, 토끼.
7: 뭐라고? 나?
8: 이건 아니잖아.
7: 나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8: 얘들아,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0: 힘내 도켓. 우린 준비됐어. 됐다, 됐어.
1: 좋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줄을 힘껏 당기는 거다. 하나, 둘, 셋.
2: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빠졌다. 저쪽이야.
1: 좋아, 열도 많이 내렸어. 아주 좋아진 것 같아.
3: 고안 이리로 가올게.
4: 고안 너희의 집으로 가볼게. 봐봐, 나도 용의 말을 할 수 있다고.
0: 이번에도 우리의 승리야!
5: 이제 바이킹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6: 얘들아, 저기!
1: 판타스틱화 아니야?
6: 그런 것 같은데?
7: 탱크!
8: 내가 한 발 늦었군.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큰일을 했구나.
0: 다 족장님과 롤로 덕분인걸요.
8: 자네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하군.
1: 자네도 마찬가지야. 황금별을 찾으러 다닐 때랑 아주 똑같은 걸 그래.
8: 황금배라니.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지.
5: 황금배? 탐험가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그 황금배요?
1: 그렇단다. 우리도 그 황금배를 함께 찾았었지.
8: 아, 그 배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6: 시공간을
0: 초월한다고요? 얘들아, 우리도 찾으러 가자.
1: 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배를 찾아다녔지만 그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0: 없는 건가?
8: 하지만 말이다. 흩어진 유물 다섯 개를 찾으면 그 황금 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침반이지.
0: 우와, 나침반이 화려하고 멋진걸요.
1: 우와, 굉장해. 맞아, 맞아.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탐험가들은 아직도 그 전설의 유물을 찾아다닌다고 하더구나.
6: 전설의 유물?
9: 사실 우린 너희 할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전설의 유물에 조금 관심 있기는 하지만.
6: 혹시 티아가 말했던 전설의 유물이 저건가? 할아버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8: 그럼 난 바빠서 가봐야겠구나. 자, 그럼 판타스티코 출발이다.
2: 출발!
10: 감사합니다, 선장님. 안녕히 가세요.
6: 얘들아, 드디어 왔구나.
1: 싸요, 보고 싶었어.
7: 상큼. 상큼이 좋아.
5: 어머,
11: 저건 존 선장님이 힘들게 찾은 나침반이잖아.
6: 얘들아, 나 저 나침반을 본 적 있는 것 같아.
4: 치치, 우리 같이 봤잖아. 저건 존 선장님의 나침반이라고.
6: 그게 아니라.
9: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에서 봤었어.
11: 그게 무슨 말이야, 치치?
6: 분명 할아버지도 전설의 유물을 알고 계셨다고.
5: 얘들아, 얼른 와. 사유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대.
7: 우와, 탱크미 좋아.
9: 얘들아, 같이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옥스퍼드 상.
15: 해보고
1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6: 맛있겠다.
7: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8: 뽀로로 떴다 비행기.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돌아온 스타스톤.

0: 벌써 내일이 공연 오디션이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넌 꼭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루. 잘 쳤어, 레이나야. 정말 멋있었어.
1: 그래, 한번 봐야겠다. 턴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0: 내가 볼 땐 턴은 완벽해. 그치만 조금 더 웃으면서 하면 어떨까?
1: 선생님도 그러셨어.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
0: 그러네. 동작은 엄청 멋지지만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네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1: 즐기면서? 행복이라.
0: 레나야, 레나야. 내 마음속에는 레나가 늘 최고의 주인공이야.
1: 아직 완성도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연습해야겠어.
0: 나도 봐줄게, 루. 와, 아름다운 나비 날겠네. 왜 스피커 영님이 난 안 주고 너만 주신 거지? 나도 가고 싶어.
2: 저리가 내 날개 건드리지 마.
0: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2: 부럽지?
0: 불공평해. 왜 내 건 없는 건데? 짜증나. 스피커 여왕님, 저도 나비 날개를 갖고 싶어요.
3: 진심이야?
0: 네, 물론이죠.
3: 그럼 잘봐.
2: 어지러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0: 너도 괜찮아?
3: 이래도 갖고 싶어?
0: 아니요.
3: 이 욕망나비는 욕망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겁먹지 마.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한테만 걸리는 마법이니까.
0: 정말 대단하세요.
2: 너무 어지러.
3: 어서 가서 내 선물을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전해주고 와.
0: 스피커 여왕님 맡겨만 주세요.
3: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지.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4: 뭐해, 레나야? 왜 넋 놓고 있어?
1: 뭐라고? 잘 못 들었어.
4: 어? 어? 새 이어폰이야? 뭐야? 이어폰인 줄 알았더니 귀마개잖아. 왜 이걸 하고 있어?
1: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 너희도 오디션 끝났어?
0: 네가 못 봐서 아쉽다. 아까 시아가 오디션.
4: 말하지 마. 아, 참, 레나야. 내가 보니까 이번 공연 주인공은 네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번 공연에 춤이 많다고 하셨는데 춤이라면 우리 별빛 중학교에서 네가 제일 잘 추잖아.
0: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은 유리구두를 신는다면서? 레나, 네가 신으면 정말 예쁠 거야.
4: 조심해야지.
5: 어? 뭐 좋은 일 있어? 공연 때문이야?
0: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5: 모두 공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번 공연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았으니 모두를 위해서 멋진 공연을 만들겠어.
4: 이번 공연에 감독을 맡으셨다고요?
5: 내가 직접 교장 선생님께 하겠다고 했어. 어때? 내가 감독을 맡게 돼서 너희도 기쁘지? 공연 오디션 결과는 복도에 붙여놨으니까 다들 가서 자기 역할을 확인해봐.
6: 가서 보자.
0: 우리도 가서 보자.
4: 가자, 레나야.
0: 가자. 레나가 발레 슈즈를 안 가져갔네. 얼른 가져다 줘야겠다.
4: 말도 안 돼. 내가 주인공이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0: 난 나무 역할이네. 잘됐다. 난 나무 역할이 제일 좋아.
4: 내가 주인공이면 레나는 무슨 역할이지? 레나는?
1: 내 이름이 없어.
4: 왜 레나 이름이 없지?
0: 정말 이름이 없잖아. 레나야,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께 여쭤보자.
1: 축하해. 공연 연습 열심히 해.
0: 레나야.
1: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춤을 잘 못 췄나?
0: 레나야, 레나야. 여기 발레 슈즈. 네가 깜빡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
1: 루루링, 나 공연 못해.
0: 왜?
1: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시아가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야.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잘 모르겠어.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0: 레나야, 너무 실망하지 마. 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했어. 이 발레 슈즈가 바로 그 증거잖아.
1: 맞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0: 레나야,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7: 목표물 발견. 바랄라 페어리지가 혼자 있어.
0: 정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7: 오오오.
0: 그럼 시작하자. 가라, 스피커 여왕님의 욕망나비야.
1: 주인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예쁘다. 주인공의 유리구두잖아.

0: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1: 축하해, 레나야. 정말 멋졌어.
2: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3: 어? 루?
4: 어서 심거라. 네가 이번 공연의 가장 완벽한 주인공이야. 걸려들었군.
2: 루루링, 이거 봐.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3: 그 신발 좀 불길한 것 같아.
2: 이걸 신으면 더 완벽하게 출 수 있겠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3: 리나야, 기다려.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몰랐는데.
5: 유리구두가 정말 예쁘긴 하다, 또.
6: 쓸데없는 말 말고 쫓아가자.
7: 여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유리 구두까지 신었다.
3: 짜잔! 시아야, 괜찮아?
8: 시아야, 웬디야!
3: 레나야!
8: 내 구두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3: 와, 대단해.
8: 제발 멈춰. 어서 비켜. 내 발이 제멋대로 움직여. 갑자기 연습 방해해서 미안해.
3: 레나야!
7: 와, 굉장하다, 굉장해.
8: 무슨 일이지? 왜 안 벗겨지지? 루루링 말이 맞아. 이 신발 뭔가 이상해. 또 너야?
3: 그 신발 절대 못 벗을 걸 뜻.

0: 뭐야, 그만해!
1: 못 잡겠지!
0: 그만하라!

0: 부탁한 여왕에게 가서 알려드리자.
1: 레나야,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많이 했어.
2: 이 유리구두를 신은 후부터 몸이 말을 안 들어. 루루링,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역할이 아닌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봐.
1: 나는 레나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2: 고마워.
1: 루, 스톤 조각이야. 역시 레나는 대단해. 스톤 조각이 너와 춤추고 싶나 봐. 나도 같이 연주할게. 레나야, 금방 전에 엄청 행복해 보였어.
2: 나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 어떤 느낌으로 춤을 춰야 할지 알겠어.
1: 루, 레나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
2: 내 동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어떤 역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진심으로 즐겁게 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3: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2: 스피커!
3: 순순히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1: 루,
4: 레나야, 어딨어?
1: 어디로 간 거지?
4: 아까 레나가 이상했어. 그렇게 막 흥분해서 춤춘 적 없었잖아.
1: 뮤, 루루링이다.
4: 무슨 일이야? 루루링의 구두 신어야 뮤.
3: 스톤 조각을 내놓으라고.
2: 절대 못 줘.
3: 그렇다면 할 수 없지.
2: 또 내 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3: 변신할 수 없어. 마법의 유리구두를 신은 이상 내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지.
2: 어?
1: 스피카!
2: 시아야! 웬디야!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후쿠링!

뮤직!

때부터야. 바랄라 마법 시작해볼까? 달콤 뿜뿜.

내 리듬 소리에 따라서 네 친구는 춤추는 걸 멈출 수 없지. 소리? 영원히 말이야. 이제 알았어. 바랄라 마법! 어림없다니까? 어떻게 된 거지?

0: 아니, 어떻게!
1: 스피카, 네 리듬은 내게 통하지 않아. 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이 아니니까.
2: 스타스톤 조각이야!

0: 성이 부르고 있어. 마법의 성으로 가자.
1: 응.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2: 모두 거기 서지 못해.
3: 마법의 성이야.

0: 스타스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그만 포기해! 건방진 녀석들,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마법의 성이 돌아왔어!
1: 흩어져 있던 스타스톤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0: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1: 너희 정말 최고야. 해낼 줄 알았어, 푸! 얘들아, 고마워. 모두 바랄라 페어리즈의 우정과 사랑, 용기 덕분이야.
2: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흰 정말 완벽했어.
3: 바랄라 페어리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1: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는 거지?
3: 응. 끝난 게 아니야.
1: 용혈이.
3: 바랄라 마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필요로 하면 우린 언제든 돌아올게.
2: 너희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잖아.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면 외롭지 않을 거야.

0: 완전히 실패한 건가요?
1: 다들 내 함정에 걸려들었어. 곧 마지막 계획이 시작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바랄라 페어리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옥스퍼드 탕.
8: 어,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0: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G

0: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1: 모르고 동안하라 캐슬 환영합니다.
12: 어서오세요 공주님.
11: 동안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모르고 동안하라 캐슬.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가 사는 크레센트 섬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며 다섯 개도 아닌 자그마치 여섯 개의 층에
1: 안 들었어요.
0: 몸 위에 있죠. 크리스탈 지층 위에 있죠.
1: 진짜 재밌지 않아?
2: 어? 너무 재미있네.
3: 조용히 좀 해줄래? 아, 낮잠 좀 자자.
2: 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5
1: 4
2: 3
4: 2
1: 1
2: 점심시간이다! 예!

0: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크레센트 섬은 7개의 크리스탈 층위에 있는데.
1: 7개요? 네? 우와. 기대하시라, 역대 최고의 샌드위치 등장. 땅콩버터랑 잼은 최고라니까. 좋아.
2: 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어.
3: 풀이랑 풀? 자, 이건 내가 처음 만들어본 도시락이야. 오랫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단골 생선 가게에서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그것도 공짜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더 어리다니.
4: 그냥 오늘은 매점에서 다른 걸 사 먹는 게 어떨까?
3: 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럼 같이 먹자.
2: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너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3: 사람 음식은 너무 따분해.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냄새거든. 먹어봐. 꿀맛일걸?
2: 다들 어디로 갔나 가서 보고 올게.
3: 괜찮아. 뭐 그냥 혼자 먹으면 돼.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5: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고.
6: 그래서 가디언즈를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져왔다고.
5: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켄캣 머리카락.
6: 내 눈엔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은데. 뭐 그래도 크네.
7: 또 쓸모없는 발명품이 하나 더 생겼군요.
6: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군.
8: 지몬 얘긴 무시해. 로카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5: 정말? 하긴 감동 안 할 이유가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다.
6: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란 말은 나만 알 수 있어.
5: 죄송합니다.
6: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어서 빨리 들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0: 공포스러운 음악이 꼭 필요해.
1: 프랑켄캣 출동!
0: 내 말이 그치? 차라리 고양이랑 있는 게 나아. 인간들은 눈치를 너무 봐.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2: 너 혹시 지금 후추랑 소금이랑 얘기해?
0: 글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사과할 타이밍이긴 해.
2: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응?
3: 가디언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2: 혹시 도시락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미안해.
4: 빌라인 퓨전!
5: 대체
6: 저게
5: 뭐지?
2: 이제 소라는 그만 피우는 게 좋을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로서 명령한다!
7: 안녕. 옷이 정말 멋지다. 이야, 그 시계는 어디서 구했어?
0: 고마워. 평생 차고 다니던 건데.
2: 속지 마! 일부러 우릴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0: 원래 착한 애일 수도 있잖아.
2: 악당이 어떻게 착하냐?

0: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더 큰 사이즈도 있어.
1: 캥캥캥 집중해. 가디언즈를 부셔버려.
0: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0: 사나운 몬스터도 물리치고 악당들도 쫓아버리고 오후 수업도 안 늦고 갈 수 있겠어.
1: 좋았어!
2: 그건 그런데 저 몬스터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3: 프랑켄캣이 북쪽 숲으로 가고 있어. 따라가! 프랑켄캣은 가디언즈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4: 맞는 말이다.
3: 맨날 저렇게 들어?
4: 그래, 듣고 있다. 이제 너인 빠즈, 시몬과 베라를 보내 잡아오라고 시켰다. 내가 직접 다시 교육시켜서 프랑켄캣을 진정한 몬스터로 만들겠다.
3: 시몬과 베라가 우쭐대는 꼴은 못 봐줘. 우리가 먼저 프랑켄캣을 찾아서 고치는 거야. 서버 모드! 장피에서 못 살겠네.
5: 난 학교 특종을 취재하러 갈게. 몬스터가 소방차를 부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방차를 타고 달리며 빵빵 하고 싶었더나? 그 후엔 숲에서 발견됐대.
2: 전혀 무시무시한 악당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아. 그치? 내가 조사해봐야겠어.
0: 조사단이 뭘?

0: 저기 있다. 자, 2라운드 준비할까?
1: 저 몬스터 울고 있는 거야? 괜찮아?
2: 야옹아, 난 야옹이가 좋아.
0: 자살을 괴롭히지 마. 후회할 줄 알아.
2: 괴롭히는 거 아니야. 쓰다듬는 거지.
1: 얜 그냥 좋아서 그래, 마일로. 내 생각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
2: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3: 프랑켄캣!
2: 야옹이들이 어디 갔지?
3: 네가 걱정할 고양이는 딱 하나, 나야!
2: 넌 나빠. 나한테 때려 부수게 시키고.
3: 다 때려 부수는 게 우리 일이야. 넌 그러라고 만들었어.
4: 썬데이는 널 만들어줬어. 은혜에 보답해야지.
2: 그렇지만 난 몬스터는 될 수 없어.
3: 왜 없어? 빨리 배우면 돼. 시몬과 베라가 나타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부터 해봐.

0: 기회는 충분했어.
1: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밖에선 쓰다듬지 마.
2: 차라리 이게 잘된 거잖아, 안 그래? 프랑켄캣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갔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
3: 네가 몰라서 그래. 프랑켄캣은 우리가 필요해. 내가 프랑켄캣을 구해줄 거야.
2: 가디언즈는 절대로 커다란 사고 뭉친 몬스터를 구해주지 않아.
3: 이번엔 아니야. 또 네가 돕기 싫으면 나 혼자 할게.
4: 얘들아!
2: 어?
4: 몬스터는 사라졌어?
2: 샤샤가 그러는데 몬스터가 아니래. 구출하겠다고 갔어. 이상해.
4: 뭐가 이상한데?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자기 같았나 보지. 샤샤한테 상관없던 걸 보여줘봐.
2: 어?
4: 샤샤는 다르다고. 프랑켄캣도 다르고. 둘 다 속상할 거야. 가서 달래줘.
2: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0: 부럽게 해주고 싶어.
1: 아, 난 이미 네가 자랑스러워, 프랭키. 네가 몬스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몬스터 안 해도 돼.
2: 제안만 해.
1: 솔직히 루카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
0: 내가 만약 영웅이 되고 싶다면 가디언즈처럼, 그리고 멋진 바지도 입고.
2: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
3: 썬데이, 네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겠는데?
0: 썬데이를 괴롭혔다가 날아서 해.
2: 괴롭히면 어쩔 건데, 히어로 애송이.
0: 클로썸!
3: 제발 입조심 좀 하랬지.
4: 여기 있었네. 괜찮아?
1: 놓쳐버렸어.
4: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물론 우린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네 도시락은 진짜 끔찍했거든. 그래도 우린 뗄 수 없는 한 쌍이야. 가자, 구출할 악당이 있잖아.
1: 괜찮겠어?
4: 당연히 안 괜찮지. 근데 네가 볼 때 좋은 생각 같다면 할게. 가디언즈 포에버?
1: 가디언즈 포에버!
5: 어떻게 됐어?
6: 빌라의 퓨전!

0: 되지?
1: 아... 이제 큰일 났다. 루카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2: 뭐, 이 정도 구경거리라면 혼나도 돼.
3: 어디 갔지?
2: 선데이랑도 싸울 건 아니지?
4: 응? 쟤는 안 싸워도 우린 싸우지!
0: 우리가 좀 도와줄까, 프랑켄캣?
3: 그럼 나야 야옹벽하지.
1: 가디언즈 구호를 쓰잖아? 사태가 심각한데?
0: 있지는 보면 좋아할 텐데.

우와, 두 벌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선데, 이걸 사면...

0: 어떻게 됐어?
1: 마침 잘 왔어. 프랑켄캣은 발레복을 입었고 기차도 운전했고 이젠 기차를 모는 댄서가 됐어.
0: 멋진데?
2: 이건 말도 안 돼.
3: 지원군이 필요해.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4: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기지?
1: 다 함께!
4: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없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쇼핑하러 가볼까?

0: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서.
1: 프랭켄캣,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2: 썬데이, 어떻게 하지?
3: 넌 이제 발레복을 입고 기차를 모는 히어로야, 프랭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2: 난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 모든 걸 보고, 모든 게 되면서 또 멋진 바지도 사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잘 지낼 수 있지.
2: 걱정 마. 난 프랑켄캣이잖아. 난 천하무적이야. 네가 잘 만들어줬잖아.
1: 우는 거야?
3: 아니 무슨... 그냥 크리스털 워리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4: 아, 그럼 난 이만 버스 타러 가볼게.
2: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5: 넌 하루밖에 안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긴 했어.
2: 너희는 서로가 있으니까 행운아야.
5: 알아?
2: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0: 있잖아, 우리.
2: 마일로, 샤샤. 너희는 정말 최고야.
5: 잠깐, 방금 우리 진짜 이름을 불렀어?
0: 어떻게 알았어?
2: 왜 다들 너희를 못 알아보는 거지? 다들 진짜 바본가 봐. 계속 연습해볼게.
3: 아, 프랭키랑 우리가 함께한 모든 모험이 그리울 거야.
1: 난 그 몇 시간이 진짜 악몽 같았는데.
3: 뭐?
1: 나도 그리울 거야. 넌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어. 이건 어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3: 와, 진짜 멋진 생각이야. 더 멋지고 무시무시한 프랑켄캣을 만들 거야. 이번엔 발은 4개에 다리는 6개로, 또 머리에는 거대한 뿔을 달면 어떨까?
5: 혹시 안 먹을 거야? 그거?
0: 배가 안 고파. 프랑켄캣이 보고 싶어.
6: 먹어보고 싶구나.
5: 아니 아니야.
6: 아주 눈꽃만큼만 먹어봐. 또 알아? 막상 먹어보면 마음에 들지.
5: 꼭 먹어야 해?
0: 아니.
6: 어?
5: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는데?
4: 고맙지만 난 내 샌드위치면 돼. 너 많이 먹어?

0: 슈퍼히어로란 뭘까요? 특별한 능력, 멋진 의상?
1: 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드는데.
0: 능력과 바지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죠. 빌런 없이 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2: 가디언즈 에탈리즘 먼을 나한테 가져와. 당장!
3: 탑업 모드!

아, 힘 조절을 잘하면 모두를 지키는 능력 아닐까요?

0: 워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휴.
1: 있지? 어? 뭐 하고 있어?
0: 얘기 중이야.
2: 있지. 어? 네가 필요해. 악당들이 또 난리야.
0: 글로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진정한 슈퍼히어로 아닐까요?
2: 있지?
0: 지금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포드 팡.
4: 해보고
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고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냄새가 지독해.
10: 렉스!
11: 안녕!
9: 안녕, 얘들아! 너!
10: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12: 렉스!
9: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12: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9: 알았어, 바로 갈게!
10: 우리도 갈래, 렉스!
9: 그래, 빨리 가보자!

0: 에이, 이게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오늘은 더 심해졌어.
2: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0: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3: 어?

0: 저기 좀 봐!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1: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0: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2: 디플로도쿠스?
1: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3: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0: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1: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 치우거든.
4: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1: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0: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1: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4: 정말? 그럼 어쩌지?
1: 토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4: 공기청정기는 어때?
0: 그래, 그러면 되겠다.
1: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토모.
0: 응, 나한테 맡겨달라고. 아, 완성됐다.
2: 우와, 진짜 멋지다. 토모, 역시 대단해.
0: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1: 해보자.
0: 응.
1: 백신, 일포, 백신.
0: 토모, 글루포, 백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1: 알았어.

0: 그모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도모 힘내 힘내.
0: 도모 위험해. 오른쪽으로.
1: 렉스, 방독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1: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1: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2: 하늘로? 그럼 핑이 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1: 아, 비바브는 어때? 비행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저기 표시된 곳에 공기 청정기를 옮겨줘.

비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0: 걱정이 좀 되는데.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얘들아 조심해.
1: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2: 핑! 괜찮겠어?
1: 괜찮아. 방독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0: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1: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3: 부탁할게.
1: 응?

0: 여기야 비마부. 내려.
1: 비.
0: 됐다 비바보, 아래로 내려.
1: 비.

0: 고마워, 팀.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1: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2: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핑!
1: 봐!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2: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3: 좋은 점도 있구나.
4: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응,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3: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2: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1: 어? 빨리, 빨리.
0: 알았어.
1: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1: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4: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0: 이쪽이 분명해. 없네. 아이, 그럼 저쪽인가?
1: 이건 암이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공룡이 수집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어머,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유,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아이,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2: 시노사우로페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3: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4: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3: 정말?
0: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3: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4: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0: 정보 수집기를?
4: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1: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아,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소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오, 저기 있었구나. 이야!

0: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었구나!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더크스였구나! 와! 와! 미안해, 디플로야! 찾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기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1: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2: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1: 꼬리도 엄청 길더라.
3: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4: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0: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4: 도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4: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0: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4: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0: 찾았다! 긴 줄무늬 꾼이!
1: 포모 말이 맞잖아!
0: 흰 말이 맞잖아!
1: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0: 핑! 우선 수증기를 되찾아오자!
2: 잘했어, 핑!
1: 왜 그래? 뭔데? 토모, 뱀이 왜 이렇게 많지?
0: 아,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그러게.
1: 토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0: 뭐라고?
1: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0: 진짜 멈췄어.
1: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
2: 토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1: 어서 가보자. 믹스 에르토 캐신.
3: 오지마, 저리 가라고.
1: 핑, 토모.
3: 어? 렉스, 우리 좀 도와줘.
0: 빨리 빨리.
1: 너. 좋았어. 렉스 슈퍼 배구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3: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2: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루 페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3: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4: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 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1: 시노사우루 페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신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2: 신호가 엄청 많네!
1: 아무래도 여기가 신호의 서식지 같은데?
2: 우와! 저거 봐! 뭐 하는 거지?
5: 렉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1: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2: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6: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트릭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승.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설.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4: 책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6: 얼굴엔
4: 순한 킬킬.
6: 줄무랜
4: 덥덥한 말.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수호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송이 갈 거라고는.
2: 네가 모자질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0: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전달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0: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다 별 나 때문이야.
4: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5: 네.
6: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2: 그럼 그 힘은 대체...

0: 내 마법은 아니었어.
1: 소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0: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2: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3: 에휴, 그게 수호요정들의 임무니까요.
2: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라 고모랑 뭐가 달라.
4: 누가 와요?
5: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6: 하츠쿤!
3: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1: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0: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6: 재집 시간 끝이래.
0: 일단 교실로 가자.
5: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뚜두두두두두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0: 하트콘! 핑크스타! 저 어떻게 된 거야?
7: 몸이 안 움직여.
5: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8: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사막.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라.
5: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0: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6: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1: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0: 안문으로?
5: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누구야?
0: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6: 그러다 다 들키려고?
0: 하지만...
1: 시간이 멈췄어.
0: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7: 늦진 않았군.

0: 마련 퍼플! 야하!
1: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아. 퍼플, 조금만 기다려.
2: 이제 어떡하지?
0: 내가 유니께

정신 차려.

0: 바글로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클린 허블. 핑크스타 괜찮아?
1: 버블,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0: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2: 알면 됐어.
3: 허블!
0: 얘들아! 블로블! 해치 왔어! 오,
3: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어?
0: 글쎄?
4: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4: 수호 요정들이여,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1: 이제 돌아가자.

0: 근데 어?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1: 어? 응? 인어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0: 저건 누구지?
1: 심해 공주의 등장!
2: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공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0: 킹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2: 말해보라.
0: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2: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0: 역시 그렇겠지요.
2: 그럴 거야.
1: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3: 조심해! 위험하게.
1: 고마워.
3: 그럼.
1: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3: 됐어.
1: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3: 있다니까.
1: 가자.
3: 이거 놔. 미안. 괜찮아?
1: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3: 그냥 저리 가라니까. 뭐지?
2: 이걸로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1: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4: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1: 저야 불가사리야. 아님 해삼, 넙치.
3: 이너야, 이너.
1: 이너야!
4: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1: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5: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1: 이 포즈 어렵네.
6: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1: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7: 뭐, 안녕.
1: 이 친구는 오렌지.
7: 안녕.
1: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7: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1: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8: 잠깐, 왜 개처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좋아요.
9: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0: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도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1: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2: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3: 됐어.
2: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3: 아무나 쉽게 믿지 마. 이러다 정신을 들키겠어.
2: 핑크스타!
4: 더블탄스타!
2: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3: 내려줄래?
2: 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3: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 불러? 저게 뭐지?
3: 심해 사는 공벌레야.
2: 도망쳐! 인디고!
3: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공격이 안 통해.
0: 쉐도우 버블.
1: 버블 버블.

0: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절대도 잘할 거야.
0: 누구라니까.
1: 날 믿어.
0: 난 아무도 안 믿어.

거봐, 나만 비드라니까.

0: 알림창. 고마워래요. 어? 그동안 우릴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제도 핀! 제도!
0: 공주님!
1: 너는? 블록! 거기서! 비켜! 너 뭐 하는 거야? 블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2: 블랙 다이아의 부하 아냐?
0: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4: 난 분명 심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3: 가자, 프리클.
1: 야! 어디 가는데?
2: 봐봐, 수상하댔지? 허플, 넌 너무 순진해.
3: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2: 그만 가자.
0: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5: 역시 심의 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의 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스쿨버스 왔네.
12: 학교 가자.
13: 안녕 친구들.
14: 같이 가자.
15: 안녕.
16: 재밌게 공부해요.
17: 와, 놀이터다.
18: 빙글빙글 쌩쌩.
19: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20: 내일 떠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1: 플랫마이너, 플랫마이너, 일어나라 플랫마이너.
22: 아빠.
21: 내 딸 플랫마이너 이리로 오렴.
7: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22: 뭐야, 칸타?
7: 안 됩니다, 공주님.
22: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비켜? 어? 아빠! 안 돼! 가지 마요, 아빠!
23: 아빠, 같이 가요. 아빠! 꿈이었나? 도레미경의 연주? 아빠! 도레미경! 어? 칸타?
22: 두고 보자, 칸타. 꼭 복수해줄 테다.
21: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긴 또 어떤 몬스터가 사는 곳일까? 타타,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24: 글쎄요, 분위기가 오싹하긴 하네요.
25: 오싹하긴 뭐가 오싹해? 어? 안 그래, 드라곤에? 까짓거 들어가보면 뭐든 나오겠지. 겁들은 많아가지고 빨리도 와요.
24: 어? 뭐야, 노크도 안 했는데.
21: 성문이 저절로 열리잖아.
24: 자동문인가?
25: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가보면 알겠지. 따라와.
24: 따라가긴 가는데
21: 기분이 무지 찝찝해. 뭔가 나

0: 것만 같아.
1: 뭐야?
0: 문이 저절로 닫혔어.
1: 문이?
2: 그럼 우리 이 안에 갇힌 거예요?
0: 그런가 봐. 이분 꼼짝도 안 하는데. 이러다 여기가 저 굶어 죽는 건가.
2: 어휴, 저 겁은 언제쯤 없어지려나.
0: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1: 정말이네?
2: 이쪽이야, 가자.
0: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1: 웬 음식이 이렇게 많은 거지?
2: 우와,
1: 생일 파티라도 하는 건가?
0: 우와, 침 넘어간다.
2: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어? 뭐가?
2: 허락도 없이 남의 음식을 먹는 건 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음식이 차려진 것도 좀 이상하고.
1: 그러고 보니 그렇네.
0: 에이, 세실, 너까지 왜 그래? 성문이 저절로 열린 거 보면 우릴 초대한 거 아니겠어?
1: 그러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2: 그렇다면 어? 할 수 없지.
0: 배고픈데 일단
1: 먹어보자.
2: 맞아 말이야. 박사님.
3: 얘들아, 잘 도착한 거지?
2: 네, 박사님.
3: 아니, 근데 지금...
0: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칠면조 요리 정말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박사님과 같이 못 먹는 게 아쉽네요.
3: 얘들아, 그곳에 사는 몬스터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2: 몬스터요?
1: 그게 누군데요?
0: 전 알 것 같아요. 이 집 주인은 엄청난 미식가일 거예요.
3: 뭐, 미식가? 그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드라큘라야.
0: 드라큘라요?
1: 설마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흑혈귀요?
3: 그래,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드라큘라가 살고 있는 성이야. 해가 졌으니 드라큘라가 곧 잠에서 깨어날 거다.
0: 어쩌면 좋지?
3: 드라큘라가 무서운 몬스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란다.
1: 약점이요? 그건 저도 알아요, 박사님.
2: 뭔데?
1: 마네, 십자가, 그리고... 이 망치랑 말뚝.
2: 아니, 그런 건 또 언제 가져왔대?
1: 몬스터 사냥꾼이 이 정도쯤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3: 잘 알고 있구나, 세실. 특히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4: 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구만.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만난 적 있었냐고? 난 초면인 것 같은데 날 알아?
2: 어쩌지?
1: 그거 있잖아.
2: 그렇지, 아까 챙겨놓은 마늘.
4: 역시 마늘은 내 취향이 아니야.
2: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4: 오호, 말뚝이라? 꼬마 아가씨가 이런 위험한 걸 들고 다니면 쓰나?
3: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악귀야, 물려놔라!
4: 성경 구절로 공격할 생각이군. 나라면 이 구절을 선택했을 텐데. 내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건 어떠신가? 나한테는 안 통해.
3: 당신 진짜 드라큘라 맞아요?
4: 정확히 드라큘라 블라드 3세 백작입니다.
3: 어떻게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4: 내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2: 그럼 뭘 드시는데요?
4: 피와 성분이 비슷한 음식들을 요리조리 섞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은 좀 별로지만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지.
0: 그럼 피 대신 채소 주스를 드신다고요?
4: 왜? 이상한가?
3: 어라...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피의 성분 중 하나인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지.
4: 정답!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C는 덤이지요.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게 얼마만인지.
5: 저도 유명한 백작과 체스를 두다니 영광입니다.
4: 사람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발견,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직접 체스를 둘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저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죠.
5: 첨단 과학기술.
4: 예. 체크메이트.
5: 어? 제가 또 졌네요. 응?
4: 아, 벌써 아침이 됐네요. 다른 건 다 고치겠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건 아직 힘들더군요. 아주 아주 많이.
5: 습관이란 게 그리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죠.
4: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5: 네,
4: 박사님. 그럼 전 이만.
5: 저기 잠깐만.
6: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3: 지금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6: 드라큘라는 변하지 않았어. 하필 또 통신이...

0: 뭐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하나 싶었는데.
1: 그러게요.
0: 나 참, 채식주의자 드라큘라라니. 이건 또 무슨 미스터리한 상황이야. 칸타, 어떻게 좀 해봐.
2: 드라큘라가 아무리 다른 삶을 살아보려 한들 다시 피맛을 보게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0: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2: 그러기 위해선 아주 신선한 인간의 피가 필요한데 딱 한 방울이면 됩니다.
0: 내 피를?
2: 도레미경의 복수를 완성해야죠, 공주님.
0: 아, 좋아. 딱 한 방울이다.
2: 네, 공주님.
0: 아야!

0: 아침이 되니 또 출출하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1: 잠깐! 어제 먹던 음식인데 위생관념도 없이 그나저나 더 이상 몬스터가 아닌 드라큘라를 무슨 수로 잡아가지?
2: 그러게 말이야. 어? 몬스터를 잡아야 다른 미스테리아로 갈 수 있는데 어쩌지?
1: 아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네.
3: 이런 한심한 관계! 어? 누가 드라큘라가 몬스터가 아니래?
1: 드라큘라는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3: 판타, 뭐해? 확실하게 보여줘.
4: 네, 공주님. 어둠이 백작의 피를 다시 끓게 하라.
1: 뭐 하는 거야?
0: 아니,
3: 이제 너의 본성을 드러내라. 지상 최고의 흡혈 몬스터, 어마무시한 그 이름 미스터 드라큘라 백작.
5: 역시 그냥 온화한 모습이잖아.
3: 이게 아니잖아. 칸타, 뭐야? 왜 저렇게 얌전해?
4: 아무래도 피가 모자랐나 봐.
3: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안 되겠군. 너한텐 피 한 방울도 없어. 야!
6: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신선한 인간의 냄새.
0: 길전으로 다시 돌아갔나 봐.
3: 오늘이야말로 미스테리아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6: 내 본능을 다시 깨워준 피가 누구의 피지?
1: 이리로 온다.
6: 아니야, 이 냄새도 아니야. 그렇다면
3: 나? 저리 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니까.
6: 아니긴 딱인데. 네 냄새야. 네 피가 나를 다시 깨운 거야.
7: 멈춰라! 감히 공주님을 희롱하다니!
6: 넌 빠져. 귀여운 아가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지요.
3: 안 돼!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2: 블랙마이너 누나!
0: 공주님!
2: 세신, 어떻게 좀 해봐!
1: 뭘 어떻게 해! 악당을 해칠 좋은 기회인데.
2: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드라큘라를 처리하지 않으면 블랙마이너 누나도 드라큘라가 되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몬스터 하나 처리하기도 힘든데 둘은 좀 귀찮긴 하지. 카타, 웜워치 들어봐.
2: 어? 웜워치를?
1: 에밀레오 소환!
2: 대신 지금이야!
1: 역시 드라큘라는
0: 햇빛이 약점이지.
2: 대단해 세신. 에밀레오를 소환해서 드라큘라를 잡을 생각을 하다니.
1: 사냥꾼이라면 본능적으로 목표물의 약점을 캐치하는 감각이 있는 법이지.
2: 다음 세계로 가자.
4: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좀 참아. 다들 봤지? 나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
1: 쉐크 아저씨, 드디어 착륙에 성공하셨네요. 10번 만에 처음으로. 어?
2: 우와, 여긴 어디지? 빌딩들이 엄청 많네. 어? 아직 착륙한 게 아니라고? 우와, 땅이 보이질 않아. 이 빌딩들 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어디?
3: 저기 줄 지어 다니는 건 뭐지? 미니카 같기도 하고.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3: 잠깐, 저기 좀 봐. 해피 뉴이어 2222년? 그럼 우리가 200년 후 미래에 온 거야?
1: 세상에, 200년 후라고?
0: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이 개발됐을까? 기다려라, 슈퍼푸드! 내가 다 먹고 말 테다!
3: 한심하다, 그치?
1: 저건
3: 신호등이야. 차들도 날아다니니까 신호등도 공중에 떠 있네.
1: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차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0: 이거 뭐야?
3: 자동차랑 부딪혔어요. 대형 사고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0: 안 돼, 그냥 제멋대로 추락하고 있어.
4: 이렇게 큰 종이 언제? 에이. 차차차차. 그 모양도 귀하게 생겼는데.
5: 뭐야, 새가 아니잖아? 이 녀석 재밌게 생겼네. 값이 꽤 나가겠어.
1: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죠?
4: 아, 정신이 좀 드니?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너희를 내가 데려왔단다.
1: 그런데 그거 우리 에밀레오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부수시면 어떡해요?
0: 뭐? 에밀레오가 뭐 어쨌다고?
3: 뭔데? 에밀레오가 왜? 저게 에밀레오야? 완전히 다 부서져버렸잖아. 누가 그런 거야? 가만 안 될 줄 알아?
4: 너희가 타고 있던 이상한 종을 말하는 거라면 저기 잘 세워놨단다.
6: 아, 다행이다.
0: 어르신,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4: 저게 에밀레호라는 거였구나. 보관료는 안 받으마.
0: 그런데 어르신은 테리안인데 어떻게 우리랑 말이 통하는 거죠?
4: 너희 대체 어디서 온 게냐? 자동 통역 장치가 모든 말을 동시 통역해주잖아.
3: 동시 통역이요? 어떻게요?
4: 그야 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나?
1: 아니 그게 무슨?
7: 지금은 미래니까 이 정도는 일상이겠지.
4: 보아하니 너흰 저 윗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1: 윗동네요?
4: 그래, 여긴 가난하지만 저 위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란다.
3: 어쩐지.
4: 하지만 우린 이렇게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을 탐내본 적 없어. 우린 생활력이 강하거든.
3: 우와. 그래서 그 무거운 에밀레오를.
4: 아 참,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대접을 해야지. 어허, 그래서 너희 같은 꼬마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찾고 있다고?
1: 꼬마가 아니라 우린 자랑스러운
3: 세계 문화 수호단이니까요.
4: 당돌한 전사들이로구만.
3: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서 괴물 본 적 없으세요?
1: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이 반복된다던가요.
4: 지금은 2222년인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3: 미래에 걸맞는 괴물이 있을 수 있죠. 팔다리가 무시무시한 기계로 된.
4: 팔다리가 어쨌다고?
1: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0: 근데 차에 물이 없는데요.
4: 처처처, 내 정신 좀 봐라. 잠깐만 기다리게.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냥 물 끓이는 기능밖에 없어. 뭘 그렇게 놀라나? 주전자 처음 보는 것처럼.
1: 기계팔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4: 이건 구식이야. 요즘 나오는 것들은 원두커피를 갈아서 내려주기도 한데.
0: 원두커피까지?
4: 설마 너희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니?
0: 인간이 인간의 몸이죠. 그런...
3: 아휴, 이곳 테리안들은 기계몸이잖아요.
4: 한번 만져봐도 될까?
1: 아니요.
3: 저희 순수한 인간이에요.
0: 네, 사양할게요.
4: 녀석들, 그래서 겁이 많았구만. 간식 좀 가져오마.
1: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네. 아무리 미래 세상이라고 해도 모두가 기계로 된 팔다리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3: 어? 박사님!
8: 그런 걸 바로 사이보그라고 한단다.
0: 박사님, 여긴 벌써 2222년이래요.
8: 그러니까 미스테리하지. 근데 드라곤넷이 안 보이는구나.
1: 걘 걱정 마세요. 어디서든 잘 찾아오니까요.
3: 박사님, 그러니까 이번엔 사이보그란 몬스터를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8: 사이보그는 몬스터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합쳐진 인조인간을 뜻하는 말이야.
1: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 역시 사이보그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8: 그렇지, 역시 타타야.
3: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런데 박사님, 여기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사이보그가 된 걸까요?
8: 그게 말이다. 이름 또 신호가 약해지는구나.
4: 왜 사이보그가 되냐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네.
1: 욕심이요? 그게 무슨...
4: 기계로 된 팔과 다리는 원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거였지.
1: 그야 그렇죠. 의수나 의족처럼.
4: 하지만 그 성능이 인간의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게 알려지자 하나둘 멀쩡한 팔다리를 기계로 바꿔달기 시작한 거야.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3: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나처럼.
4: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기계를 장착하고 있는가로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란다. 나도 저 높은 곳에서 잘 살던 때가 있었다네. 내 팔과 다리도 한땐 최신형이었는데 한쪽 다리가 망가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됐지.
1: 망가진 기계는 새로 고치면 되잖아요.
4: 부품이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어.
3: 그냥 새로 사면 안 돼요? 그게 기계를 쓰는 장점이잖아요.
4: 그러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에.
0: 네? 위약금이라뇨?
4: 이 다리는 30년 약정 장기 할부로 산 거야. 기간 안에 새 걸로 바꾸려면 원가의 3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네. 그러니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하지.
1: 30년 약정이요?
4: 싸게 준다는 말에 그만.
0: 아무래도 악덕업자한테 당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건 불공정 계약이라고요.
3: 좋아, 당장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자. 여기가 그 사기꾼네 가게 맞죠?
4: 저기 난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1: 안 돼요. 할아버지 다리를 새 걸로 바꾸기 전엔 절대 못 돌아가요.
4: 고맙긴 한데.
0: 제 드라구넛이잖아.
9: 자, 귀여운 용도 보시고 새로운 로봇 팔다리도 장만하세요.
10: 기회는 오늘뿐.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골라가세요.
1: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또 누나 짓이었어요?
3: 드라구넛까지.
10: 이제야 나타나셨군.
1: 남을 이기려면 팔다리를 좋은 기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다니요. 또 위약금 없이는 기계가 고장나도 바꿀 수 없게 만든 건 너무하잖아요.
10: 불합리한 계약? 테리안들은 다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4: 그래,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말고 어서 계약을 취소하세요.
0: 우리 속인 거야?
10: 계약 취소? 이것들이 왜 이래?
1: 어서 취소해줘.
10: 계약은 끝났어. 이것들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0: 저게 뭐야? 테리안들의 기계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플랫마이너가 테리안들의 팔과 다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0: 로봇으로 합체했어.
10: 놀랐지? 이제 고분고분해졌군.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느나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자, 지금부터 저 녀석들을 공격해라.
0: 꿈쩍도 안 하는데.
1: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10: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한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1: 맞아, 계약서.
11: 세실,

0: 알지? 그럼 어? 지금이야!
1: 돌아왔어!
0: 역시 계약서였어.
2: 진짜 못됐네.
1: 맞아.
3: 저것들이 또 다된 밤에 죄를 뿌리네. 가자, 칸타.
4: 네, 공주님. 내 팔다리를 되찾게 되다니 정말 고맙구나. 지진인가?
0: 땅이 흔들려요. 신호예요. 서둘러요.
1: 난 이 흔들림이 적응이 안 돼.
5: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4: 성격도 급하지. 잘 가라. 정말 고맙다. 이젠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으로 힘을 키우마. 너희 덕분에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친다는 진리를 배웠구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덕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포드 탕.
0: 해보고
10: 주소 사업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6: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험.
0: 가자 얘들아,
2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덕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포로로 유치원.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0: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0: 조심 조심. 켄켄, 이거 잡아당기면 안 돼.
1: 당길까 말까?
0: 안 된다니까. 켄켄, 잡아당기지 말라니까. 어떤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지 모르겠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2: 크리스마스인데 안 오시려나?
0: 체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것 좀 같이 할래?
3: 뭐? 켄켄, 왜 이러고 있어? 피트가 그런 거야?
0: 설마 내가 그랬겠어?
3: 그럼 켄켄이? 켄켄이 벌써 이렇게 컸는데 켄 박사님은 언제 오시려나?
0: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면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니야?
4: 아니거든.
0: 깜짝이야.
4: 켄 박사님은 꼭 오실 거야. 켄켄을 위해서라도 꼭 오실 거라고.
0: 알았어. 소리는 지르고 그러냐.
2: 켄켄 이제 됐어.
1: 고마워.
0: 또 장난치면 안 돼.
5: 히트 그냥 둬. 켄켄이 태어나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잖아. 얼마나 신나겠어.
0: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올해도 루돌프 썰매 타고 선물 들어 오시겠지? 사건이다.
3: 사건이라고?
6: 크리스마스에?
1: 켄켄!
0: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7: 크리스마스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루돌프가 다쳤다고 합니다.
3: 나 좀 도와줘. 다리를 다쳐서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 수가 없어. 나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을까?
0: 그런 거라면
8: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0: 얘들아 가자.
8: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9: 명청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맞는 팩 체리,
10: 젠틀맨 제제 우리.

0: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1: 흰동가리들아 걱정 마.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야.
0: 착한 일을 하면 말미잘 네가 더 많이 했지.
1: 흰동가리 나한테 와서 숨어.
0: 물고기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잖아. 고마워 말미잘.
1: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잖아.
0: 하이보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또 청소해줄게.
1: 간지러.
2: 산타 할아버지 오셨나? 안 오셨네. 오셨나? 안 오셨네. 언제 오실까?
3: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지 나가볼까?
4: 난 착한 일 많이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겠지.
5: 메리 크리스마스!
6: 바다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5: 깊은 바다 쪽은 내가 맡을게.
7: 이 선물은 갑오징어 선물이네. 근데 갑오징어가 어디 있으려나?
5: 저기!
7: 갑오징어야!
1: 누구야? 누군데 자꾸 쫓아오는 거야? 나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변신이다.
7: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그럼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5: 없잖아.
1: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6: 이 선물은 멘티스 슈림프 거잖아. 또 만나게 됐네. 오늘도 열심히 사냥하고 있으려나?
8: 제일이잖아. 지난번에 도망쳐서 창피했는데. 아이고, 일단 숨자.
6: 멘티스 슈림프! 집에 없나? 그럼 놓고 가야겠네. 이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5: 제제가 산타 할아버지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온 거구나. 제제 고마워.
9: 난 스타게이저한테 가는 길이야.
7: 쉐리, 조심해. 스타게이저는 위험할 수도 있어.
9: 괜찮아.

0: 괜찮아? 괜찮냐고?
1: 이상한 개너는 움직일 수가 없어.
0: 스타게이저가 쏜 전기 때문에 고장난다 봐.
2: 쉐리! 오, 켄켄! 쉐리 걱정돼서 온 거야? 얼른 가자!
0: 쉐리, 괜찮아? 괜찮냐고?
1: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제제, 켄켄.
3: 쉐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다행이야!
1: 그럼 계속 선물을 나눠주러 가볼까?
3: 좋아.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네.
1: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0: 나도 같이 가.
5: 메리 크리스마스.
6: 메리 크리스마스.
7: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즐거운데.
1: 고마워.
3: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야.
8: 우와, 선물 고마워. 크리스마스!
9: 쉐리, 제제, 피트, 켄켄, 메리 크리스마스! 다니, 내가 다녀간 건 비밀로 해다오.
10: 네, 켄 박사님.
0: 우와, 드디어 끝났다.
3: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해.
1: 함께해서 금방 끝난 것 같아, 그치?
0: 쉐리! 응? 네가 스타게이저만 조심했어도 더 빨리 끝났을 텐데.
1: 뭐라고?
3: 피트, 쉐리. 싸울 건 아니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0: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그치? 내 선물도 있어.
3: 쉐리 것도. 내 것도 있어.
1: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봐.
3: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9: 응? 벌써 고맙다니.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눈인데. 어쨌든 피트, 쉐리, 제제, 켄켄, 오늘 고맙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0: 고맙습니다. 레벨 업!
4: 켄켄!
0: 아기 원앙의 첫 비행.
11: 다니를 불렀나요?
4: 제 보였죠.
11: 어떤 새라도 상관없나요? 그렇다면 먹이를 찾기 위해 날고 있는 쇠부엉이입니다.
4: 멋지다. 나도 날고 싶어.
0: 켄켄, 너 벌써 잊었어? 하늘을 날겠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거?
1: 나도 생각나.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제제가 구해줬잖아.
3: 켄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0: 그때 쉐리가 만들어준 비막 때문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
1: 켄켄이 너무 날고 싶어해서 만들어준 건데.
0: 그럼 제대로 만들어야지. 비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위험했잖아.
3: 위험해, 켄켄!
0: 그때도 제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1: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3: 에이, 뭘.
0: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11: 사건을 검색합니다. 아기 원앙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기 원앙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3: 위험해! 떨어지면 어떡해.
0: 가서 구해주자는 거지? 좋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출동!
3: 출동!
4: 출동!
12: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인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4: 맞는 게 쉐리,
3: 젠틀맨 제제,
8: 우리 함께 레벨업
4: 켄켄.
6: 엄마.
0: 조심해. 저러다 떨어지겠어.
3: 무사히 땅에 내려가게 할 순 없을까?

0: 그래, 포클레인. 헨켄, 너 언제 이렇게 똑똑해진 거야? 나와라, 라이너 크레인, 포클레인.
1: 엄마가 올 때까지 난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거야.
0: 뭐라고? 아무래도 아기 원앙 엄마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2: 그게 좋겠어. 아마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크게 불러보는 거야.
3: 엄마 원앙 어디 있어요?
0: 느티나무 위에서 아기 원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4: 쉿, 조용히 해. 그러다 비밀 둥지 들키겠어.
5: 엄마 원앙이다.
1: 엄마.
4: 아가야.
1: 엄마. 엄마.
6: 아가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5: 여기가 원앙 둥지야?
0: 그러게. 그럼 나무 구멍이 원앙의 비밀 둥지라는 건가?
6: 맞아.
0: 물가 근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든 거야?
6: 우리 아기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7: 여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원앙 부부야. 사랑해.
6: 나도 사랑해.
4: 여보, 곧 알이 나올 것 같아.
7: 그럼 빨리 둥지부터 찾아야겠네.
6: 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자.
7: 그렇다면 살기나 너구리가 올라오기 힘든 높은 곳이 좋겠군. 여보, 여보, 이 나무구멍은 어때?
6: 좋은데?
5: 야, 저리 가라고. 이 나무구멍은 딱따구리 집이야.
7: 여보, 저 나무구멍은 어때?
2: 아가들아, 배고팠지? 여긴 내 아기들이 자라고 있어. 넌 볼 생각 말고 딴 데 알아봐.
7: 여보, 여긴 어때? 내가 힘들게 찾은 나무 구멍인데 너무 높은가?
6: 아니야, 높아서 딱이야. 여기라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로 하자.
1: 그런데 아빠 원앙은 어디 있어?
6: 아, 그게...
7: 여보, 힘들지? 내가 대신 놔줄 수도 없고. 힘내.
8: 아니, 저건 화려한 깃털을 보호하니 숙한 원앙이잖아. 눈에 딱 띄는구만. 그럼 사냥하러 가볼까나. 자,
7: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화려한 깃털 때문에 비밀 둥지를 들키게 될 거야. 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 떠나야 해.
6: 그렇게 아빠 원앙은 떠났고 난 나 혼자 알을 낳고 한 달 동안 품었어. 그러다 이제 막 알들이 깨어난 거야.
9: 정말 대단한 엄마구나.
6: 에이, 뭘. 이제부터 엄마로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아기 원앙들을 강으로 데려가야 하거든.
9: 그런데 아기 원앙들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날 수도 없잖아.
0: 내가 포클레인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옮겨줄게.
6: 마음은 고맙지만 둥지에서 내려오는 건 아기 원앙들이 해야 해.
0: 대신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얘기해.
6: 아기 원앙들을 노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 아기 원앙들이 무사히 둥지를 벗어날 때까지 주변을 지켜줄래?
0: 좋아, 우리에게 맡겨주라고. 지금부터 아기 원앙들은 우리가 지킨다.
6: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좋아, 아가들아,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날개를 쫙 펴고 뛰어내리는 거야.
10: 엄마, 엄마, 엄마.
1: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11: 무서워.
6: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지. 용기 내서 뛰어내리는 순간 첫 비행이 시작된다고.
1: 엄마, 저 해볼게요. 이야!
6: 그래, 바로 그거야. 첫째야, 첫 비행을 축하한다. 아직은 날개가 작아서 네 몸의 무게를 견디면 날 순 없지만 언젠가 더 멋지게 날 수 있을 거야.
12: 아직은 작고 작지만.
1: 내가 해냈다.
11: 엄마, 저도 형처럼 할 수 있을까요?
6: 그럼 용기 내서 뛰어보는 거야.
11: 네, 엄마.
6: 그렇지, 잘했어. 누구나 처음은 무섭고 힘들단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뛰어나.

0: 첫 비행 성공을 축하해.
1: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야. 이야.
0: 내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해낼 수 있어.
2: 아니 이 냄새는 아기 원앙 솜털 냄새 아니야? 아기 원앙들아 딱 기다려라. 이 살기 간다.
3: 아기 원앙 냄새 빨리 가서 한 입에 꿀꺽 해야지.
1: 살기 그쪽으로 가고 있어.
4: 뱀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5: 어떡하지? 엄마 원앙 얼마나 걸릴까?
0: 어? 아직 막내가 남았어.
5: 쉐리, 제제, 시간을 벌어줘.
4: 우리한테 맡겨줘.
1: 삭, 나 잡아봐라.
4: 나도 잡아봐라.
5: 넌 또 뭐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라. 야,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상 너무 웃겨.
2: 너 방금 웃었냐?
5: 어? 야, 그게 아니라 강성!
1: 용들은 다 가고 나만 남았잖아.
0: 막내야, 널 믿고 뛰어내려봐.
1: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0: 막내야, 잘했어. 여보, 비닐 둥지 덕분에 아이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 모두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강으로 갈 거야.
1: 나도 해냈다. 야호!
0: 피트, 켄켄, 쉐리, 제제 고마워. 덕분에 아기 원앙들의 첫 비행은 성공이야.
1: 축하해. 야호! 강이다.
2: 켄켄, 강에 놀러와 같이 수영하자.
6: 내가 나는 법 알려줄게. 함께 날자.
2: 내가 알려줄 거야. 아니야, 내가 알려줄 거야.
6: 나도.
2: 레벨 업!
6: 켄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켄켄!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포드 탕!
11: 아,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Let's go. 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옳지.
8: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언제 일어나는 거야?
1: 얘는 뭔데 여기 누워있지? 어? 일어났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2: 누구세요?
1: 우리는 아노 아리야.
0: 넌 왜 여기 누워있었어?
2: 아니 잠깐만, 나 분명히 숲 들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저거 뭐야?
1: 여기는 역동사원이라고 해.
2: 역동사원?
1: 우리 안동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안동지역 최초의 서원이야.
2: 무슨 말 하는 거야? 안동대학교?
0: 너 대학교 몰라? 학교 안 나왔어?
2: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거 과거에서 온 거 같은데?
1: 뭐래? 과거에서 왔다고?
3: 이 빨리 가.
0: 불쌍해.
1: 어, 깜짝이야. 좀
2: 이상한 것 같아. 미래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 혹시 저기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
0: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수업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하거든.
1: 같이 수업 들으러 갈래?
2: 2024년도의 수업 빨리 갈래?
1: 따라와.
4: 교수님 저번에 했던 이야기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 그렇구나.
4: 네, 그 늦게 온 학생 좀 조용히 앉으면 돼. 괜찮아.
2: 잡아치기?
4: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2: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까?
4: 다른 학생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아무 데나 앉으면 되고. 그래. 자, 보존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 반가워. 이게 2024년의 수업이구나.
4: 누구지 거기?
5: 죄송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4: 여기 수업 시간 좀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펭수야.
2: 조심합니다. 이거 무슨 수업이야?
5: 이게 아동수학지도라는 수업인데.
2: 아동수학지도?
5: 교수님을 쳐다보지 않게 조금 조용히.
4: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블록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이제 아이들의 보존 능력이 획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2: 근데 왜 혼자 말해?
5: 조용히 하고.
2: 다 조용히 해야 돼?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어떡해?
5: 그러니까
2: 지금 궁금해. 뭐 참겠다 깨꼬리.
4: 교수님이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질문 있나? 질문?
2: 펭수가 질문 있습니다.
4: 펭수 팔이 짧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2: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의사항이 붙어있어요.
4: 네, 어떤 건의사항?
2: 조금 다들 딱딱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삭막하거든요.
4: 그러네. 교수님.
2: 이런 분위기에선 절대 학문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등할 평의 언어 어짜 평어를 씁시다.
4: 평어? 네, 학생들 표정이 더 딱딱해지네. 여러분들도 동의하나?
6: 네.
4: 평어?
2: 네. 기다렸구만.
4: 기다렸어?
2: 이름이 뭐야?
4: 벌써 시작했어? 그래. 교수님 이름은 김성환이라고 해요.
2: 응.
4: 자, 일단은 펭수 건의를 받아서 혜민이
6: 성환아.
4: 평소에는 교수님이 어려워서 질문을 자주 안 하던데.
6: 저 아이들의 보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사로서 해야 할 자세나 교육 방식이 있을까?
2: 와!
4: 굳이 어린이집에 가서 관찰할 필요가 없지, 혜민아. 교수님이 지금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지? 우리 펭수가 이거 보존 능력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게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꿀밤을 먹이면서.
2: 꿀밤이 뭐야? 꿀바른 밤인가? 제대로!
4: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2: 와, 좋아!
4: 질문을 많이 하네.
7: 성원아, 그럼 혹시 오늘 배운 피아제 실험들 두 가지 말고 혹시 다른 실험도 더 있을까?
4: 다른 실험들? 우리 준우도 평소에는

0: 질문을 안 하다가. 그래서 그 실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피 보존 실험이라고 피아제 할아버지 또 다른 실험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됐나?
1: 고마워.
0: 그래.
2: 어때, 성환?
0: 어?
2: 되게 올바른 방향성이지?
0: 그러니까 펭수 말이 맞는데 교수님은 왜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지는 것 같지?
2: 사랑해.
0: 펭수야, 교수님도 사랑해.
2: 아.
0: 자, 마지막 질문 듣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펭수는 교수님하고 개별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
2: 개별 면담 왜 해?
0: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펭수야, 너 큰일 났어. 개별 면담 무서운 거야. 우리 토론하러 갈래?
4: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1: 내 생김이 너무 무서워.
0: 아니 토론 중 아닙니까?
2: 네 맞아요.
3: 왜 펭수 뭐 문제 있어?
0: 문제가 있어. 아니 토론을 하는데 왜 다들 한마디도 안 해?
3: 학생은 누군데 여기 왔지?
0: 누구세요?
3: 나는 오늘 토론을 주려 하는 교수야.
0: 근데 왜 거기 계세요 토론하는데?
3: 오늘 토론 사회를 내가 맡고 있거든.
0: 토론의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3: 그럼 어떻게 할까?
0: 앉으세요. 자 토론은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평등하게 같이 의논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 그래야 되나?
0: 그래야 됩니다. 앉으세요. 자 그럼 지금 토론의 장이 잘 지금 형성된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행자
4: 제1회 역시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제1회 역지사지 토론에 참가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5: 저는 로봇공학과의 교수 안태창입니다.
6: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환입니다.
7: 23학번 이서진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태경입니다.
9: 21학번 이지우라고 합니다.
10: 21학번 주태식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과거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는 토론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8: 왜?
5: 지금 분위기 좋은데?
8: 분위기 좋은데?
0: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한 사람 두 명 손들어. 지금 스승과 제자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아까 평어 써보니까 좋던데.
4: 그래.
0: 평어를 쓸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설마 반말을 쓰자고?
0: 반말과 평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야, 밥 먹었어? 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11: 차이가 있네.
0: 전하게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5: 알겠어.
4: 토론 방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게.
5: 찬성이야.
8: 나도 찬성.
4: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할게. 주제는 CC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0: 아, 캠퍼스
8: 과거에서 왔다며.
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태경과 태창 둘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야?
5: 찬성이야.
8: 나도 찬성.
0: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야 봐.
12: 가위바위보.
4: 그럼 이제 여기가 찬성이 된 거, 여기가 반대야. 그럼 이제 각 팀끼리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7: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8: 얼마나 됐지?
7: 지금 570일 정도.
6: 엄청 오래됐네.
0: 다이브리?
7: 아니.
0: 태경은 왜 못했어?
8: 그러게. 너무 슬퍼.
0: 진아는 지금 CC하고 있어?
6: 난 CC는 아닌데 연애하고 있어.
0: 아, CC는 아니지만? 응. 그럼 CC가 하고 싶어?
6: 만약에...
0: 그럼 지금 어떡해?
11: 반대. 반대. 강력하게 반대. 체육관은 조씨가 많아? 반반하게 생각하거든요.
5: 아, 남학생들이 좀 미남이 많고 다 평균 이 수준이다.
10: 하면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친구가 이 커플이 헤어졌는데 이 친구의 친구랑 사귀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완전 나가네.
5: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6: CC 몇 번 해봤어?
5: CC는 한 번도 안 해. 아
0: 그럼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
7: 나는 지금 과 CC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6: 결혼할 거야?
7: 결혼하면 되지.
6: 지금 몇 살이지? 그럼 지금 결혼할 거야?
0: 진행자님 지금 저거는
5: 그런 건 제지를 할게요.
7: 이게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면서 같이 과제도 할 수 있고 다음 수업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나는.
6: 나는 CC는 신경 안 쓰는데 특히 과 CC는 절대 반대.
0: 왜?
6: 태창아 의견 있어?
5: 내가 더 설명해볼까? 우리 로봇공학과에서는
0: 지금 로봇공학과가 아니라 본인이 로봇 같아.
5: 열역학이라는 과목을 배워 우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써서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근데 CC를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0: 근데 왜 서로한테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5: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야.
0: 사랑이 에너지야. 사랑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5: 꼭 캠퍼스 안에서 커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
0: 아니지. 캠퍼스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캠퍼스 안에 있었던 거지.
7: 엄청난데?
4: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플을 해도 된다. 아니면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0: 찬성!
5: 찬성이야.
8: 네, 나도 찬성이야.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희는 계속 반대 입장에서 저렇게 토론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4: 자신 있는 쪽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6: 무인승차가 제일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거는 본인들이 다 겪어봤을 것 같아, 솔직히, 대학생활 하면서.
0: 말로 먹는다는 뜻이지?
6: 그치.
0: 좋아! 우리 쪽에서 반박할게.
6: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는데, 뭐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빌런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빌런들을 꼭 마주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생활에서 미리 만나서 대처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5: 이 중에도 빌런이 있을지 몰라.
0: 맞아! 없으면 자기가 그랬어.
12: 아 물론 뭐 갈등 해결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솔직히 성적이 좀 1순위였던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임승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원도 같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에 조금 다들 불만이 많은 입장이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5: 팀 프로젝트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수자에게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12: 맞는 것 같아.
0: 내가 팀플레이가 뭔지 보여주고 올게. 난 반대야.
5: 계속 떠나는 거야?
0: 자, 팀플레이에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하나 다 반박해볼게. 못하죠?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7: 이제 그렇게 되면 네가 사회에 가서 빌런이 되는 거야.
0: 이런 말이 있어. 빌런 없이 히어로도 없다.
7: 근데 내가 빌런이 되면 안 되지, 진짜.
0: 괜찮아. 나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면 내가 빌런.
8: 우리가 지금 우리 전문성을 갖춰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득은 훨씬 없어지는
5: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효율만 얘기한다라면 우리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맨날 효율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
0: 아까 여기서 효율을 했잖아. 효율적
5: 효율적인 사랑을 해야 돼.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0: 효율적 사랑한 다음에
5: 잊어줄래?

0: 다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연말 맞이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바로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사람! 선물 받을 사람!
1: 어, 나네.
0: 이어서 자이언트 팬티비 팀이 뽑은 2024 베스트 드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이 옷은 제가 파자마 파티 때 입은 건데요. 자, 이 옷을 특별하게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2: 잘 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게 무슨 뜻이냐?
2: 잘 때가 제일 예쁘더라.
0: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자이언트 팬티비 2024년 연말 정산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파티를 위해서 연말 럭셔리 케이크

0: 그 5종을 준비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케이크가 정말 값비싸요. 뭐가 가장 기대되세요?
1: 제일 비싼 거예요.
0: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무려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2: 오.
0: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1: 무조건 오픈런 안 하면 못 산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누가 했죠, 오픈런?
0: 오픈런 누가 했습니까?
2: 제가 했습니다.
0: 위에 루비가 보석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사탕 맞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죠? 그 반지 사탕 있죠?
1: 하나, 둘, 셋.
0: 오! 이야! 건배! 자.
1: 오.
0: 얘기 좀 들어볼게요.
2: 이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크림 같은
0: 게. 크림은 들어있죠.
2: 샤베트가 들어있어요, 샤베트.
0: 공주가 되는 맛이에요.
1: 다섯, 여섯 살 되는 딸내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0: 자, 다음 순서 먹어보겠습니다.
1: 이 케이크 너무 예쁘다, 근데.
0: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먹는 건가요?
2: 이분이요?
0: 어머, 근데 디테일이 있어요. 대박이다.
1: 오.
0: 야, 이거 먹는 거예요? 와, 안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군요. 근데
3: 방상하다.
0: 1인용이나 2인용 정도 될 것 같아요.
1: 우와, 되게 안에가 뭐 많이 들었어요. 밑에는 약간 샤브레 같은 과자.
0: 와!
2: 진짜 맛있어.
0: 와, 이거 진짜 맛있다.
1: 우와.
0: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1: 먹고 싶죠?
3: 네.
1: 너무 맛있어.
0: 제가 봤을 때 이 양을 딱 이 정도로 정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3단층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럼 좀 밀려.
1: 책이라서 베스트셀러군요.
0: 그런가 봐요. 자, 이 제품은 가격이 13만 5천 원입니다.
1: 와,
0: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무지개 떡 같지 않나요? 한번 펼쳐주세요.
1: 책을 펼쳐보고 싶어요, 진짜.
0: 자, 첫 페이지 열어봤습니다. 오! 자.
2: 다시 탔어요.
0: 자, 들어가세요.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셀프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조현철입니다.
0: 네. 건배!
1: 마시겠습니다.
0: 자, 제가 지식을 섭취해보겠습니다. 자.
3: 세주 표정이
5: 어때요?
4: 샌드위치 빵을 여러 개 포개가지고 입에 앙 넣는 기분이라서 못 맺혀요. 약간
0: 정답! 맘모스 빵만 나는 무지개 떡.
1: 그래서 목이 마른 거죠.
0: 약간
1: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고.
0: 아까 얼마나 그랬죠?
1: 13만 5천 원. 이거는.
0: 자, 와. 자, 여러분. 이건 케이크인가 장난감인가 모르겠습니다.
1: 우와.
0: 제가 이거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얼마죠?
0: 자,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기서 뽕! 하고. 자, 여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려 35만 원.
1: 35?
3: 달랑자가 움직여요.
0: 올라가요.
1: 우와! 나 고장된 건 줄 알았어.
0: 이야, 이거 뭐야?
1: 그래도 돌아갑니다.
0: 먹어봐.
4: 딸기맛 나.
1: 이건 먹으면 초콜릿을 먹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잼맛이 딱 나면서
0: 약간 엑기스 같은
1: 느낌인가요? 이게 지금 관람차 하나가 한 2, 3만 원 할 것 같거든요.
0: 맞네요.
1: 뭐야?
0: 잠깐만, 이거 케이크가 아니잖아.
1: 뭐야?
0: 이거 초콜릿이에요.
1: 우와, 루돌프
2: 초콜릿.
1: 아니, 루돌프 디귿한가?
0: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러면 초콜릿 하나에 얼마야 이거?
1: 25개 정도 들어있네.
0: 거의 하나에
1: 3천 원.
0: 먹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1: 뭐.
0: 저 노란색 깔.
1: 노란색.
0: 이거 약간 해리포터에 나온.

0: 왔거든요. 야, 일단 앉아봐. 자, 먼저 해보세요. 아니, 나 먼저 할게요. 오, 난 놀랬어. 저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아세요? 오, 크리스마스다.
1: 오, 오 진짜?
0: 오, 난 왜 크리스마스 맛이 나죠?
1: 되게 근데 달고 새콤한 맛이 동시에 나서 약간 뭔가 기존 초콜릿보다 뭔가 상큼한 맛이 나서
0: 어, 맞아. 그러니까
1: 초대하고 싶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티 정도면 한번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겠다.
0: 오, 자, 해주십니까?
2: 저는 소중한 사람이랑 다른데 돈 낼 수 없어.
1: 관람차 못이 빠져요, 이게 되면.
0: 오.
1: 옷이 이대로 빠져.
3: 그 옷도 먹어요? 이것도 먹어요?
1: 네? 이것도 먹어야죠. 금.
0: 야. 자, 다음입니다.
1: 와.
0: 자, 35만원 위에가 있다니.
1: 진짜 이게 제일 기대돼요, 지금.
0: 자, 제일 비싸니까요.
1: 어, 그렇죠.
0: 이 케이크는 여러분 아시면 못 드세요. 이 아까부터 풍겨오던 이 트러플 향.
1: 근데 뭔가 엄청난 딱 선물 어 근데 오늘 이렇게 맞춰서 입은 거야? 뭐야?
0: 어?
1: 펭수 더 붙여 더
0: 더
1: 펭수
0: 더 펭수 좀 약간 위에가 지금 오. 데코레이션 돼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2: 바스
0: 이거 어, 바스
1: 아, 바스
0: 야, 바스 같은 느낌이에요
1: 어? 진짜 바스라고 하면서 부서져
4: 바스라고
0: 아 그래서 바스야?
1: 몰랐어? 응. 어, 요건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화이트 초콜릿인데 그 약간 체리 맛이 가미된
0: 와
1: 그치
3: 맛있어?
0: 힘들게 드디어 딸기를 발견했어 이걸 내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어? 원 플러스 원? 먹었더니 트러플이 달려왔네 자 이제 당면
1: 반면
0: 야 너무 궁금해요 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안에 빛나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0: 오, 우와. 이야. 어때요? 느낌이 지금 자르는 느낌이 어때요?
1: 자르는 느낌이 지금 부드럽게 싹 들어갔는데 안에 바사삭.
0: 오, 뭐야?
4: 어, 안에 뭐 있나 봐.
1: 바사삭 거려, 지금.
0: 오, 오, 오, 오. 야, 예상 못한 단면.
2: 우와. 우와.
0: 단면.
2: 우와.
0: 야, 이거 뭐예요?
1: 우와.
0: 뭐가 엄청 많아.
1: 지금 얼핏 보니까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0: 와.
1: 밀푀유인가요? 이게 그
0: 밀푀유예요, 밀푀유.
1: 네, 밀푀유가 겹겹이 이렇게.
0: 야, 이거는 자 한번 맛 평가 들어볼게요.
1: 저는 근데 오늘 이 케이크 위해서 팽TV를 한 것 같아요.
3: 아, 진짜? 와.
0: 어, 근데 그 정도는 좀 섭섭하다.
1: 먹어봤던 그 트러플 향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요. 이 풍미가 막, 와 이렇게 아 이게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 케이크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0: 자 그럼 만약에 입문식이는 40만 원 주고 먹습니까?
1: 안 먹죠.
0: 일단 무조건 이 케이크는 한 움큼 밑에까지 다 떠서 한 번에 먹어야 돼요. 첫 음식부터 끝 음식까지 한 번에 그냥 먹는 느낌이에요. 아 이 맛이구나 했을 때 이미 내 말은 틀렸어.
1: 맞아.
0: 그 맛이 아니었어.
1: 그 다음 맛이 또 느껴.
0: 그럼 그 다음 맛이 아니었어. 어, 이 맛이구나. 근데 그 맛이 아니었어.
4: 다른 맛이다.
0: 근데 마지막 디저트까지 딱 먹는 느낌이야.
1: 그래서 맛있었어요?
0: 재밌어요. 다음 순서로는 바로 2024 팽TV를 빛낸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의 제가 등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쟁쟁합니다. 쟁쟁해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냐? 자, 오히려 너덜트 선배님인데. 제가 같이 한번 그 너덜트 선배님 거 따라해봤거든요. 와, 근데 정말 많은 정성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준비도 되고, 3등이 백비전! 아니, 왜 1초도 사운드가 안 비었어요. 빠질 수 없죠. NCTBC 선배님들. 정말 러브가 넘쳤거든요. 미치 선배님들 3등으로 동동 3등 드리겠습니다. 1등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1등 후보. 원지 가세요.
1: 오, 원지.
0: 케미피디 올라가세요. 자, 우리 그리고 왁시. 어머나.
4: 김모 씨.
5: 김모 씨는 1등 해야지.
0: 자, 여기 색 내릴게요. 자, 내려주시고요. 김모 씨 올라가세요. 자, 1등 김모 씨입니다.
5: 펭수 근데 진짜 1등에 티모시님 올리길 잘했어.
0: 왜?
5: 저희 게스트분 들어와 주실게요.
0: 뭐야 누구야?
1: 기대도 될 것 같아.
0: 누구세요?
1: 음악도 감동도.
6: 안녕하세요 티모시입니다.
0: 나가!
5: 근데 브라 선배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
0: 어머! 자, 브라 선배님. 여기 잠깐 올라가세요.
6: 팽, 팽, 팽, 팽, 팽. 덕분에 너무 좋은 기억도 있었고, 우리 집에 와서, 솔직히 우리 집에 온 이유도 모르겠지만, 앤 청소에 대해서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펭수랑 같이 이렇게 친해진 것도, 우리 친한 거 맞지? 응? 우리는 friends forever. 아파트 2025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필요하면 언제나 불러. 대신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 I will kill you.
0: 야, 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라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배님
5: 원진님도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 펭수한테.
0: 어머, 아, 뺑아 뺑아. 그거야 맞죠?
7: 나도 펭수와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 중 하나로서 몇 번 더 여행을 가던가 뭐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화이팅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펭수 화이팅!
0: 뺑바! 뺑바! 오! 자, 근데 저는 이미 원지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의 우정이었나요? 또 원지랑 또 놀러간 날 기다릴게요.
5: 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펭수한테 수학 가르쳐주셨던 정승재 선생님도 영상 보내주셨어요.
8: 2024년을 빛내준 게스트로 펭수가 저 정승재 생선님을 뽑아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언제든지 펭수가 불러주면 수학 가르쳐주러 달려갈 테니까
0: 왜요?
8: 항상 행복하고 행복지수의 증가함수를 이루는 펭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와, 야, 우리 선생님. 근데 제가 꼭 수학 때문에 불러야 될까요? 어, 뭐야? 이거 하나 떨어졌어. 야, 이거 골비를 까먹고 있었니 이거? 최다 출연자 아니겠습니까?
5: 3회
0: 2024년도 자이언트 팬TV 최다 출연 게스트 골비. 자, 1등으로 가겠습니다.
5: 티모시 이김.
0: 아, 안 되겠습니다. 기타로 갈게요.
9: 아, 1등 해주세요.
5: 1등 티모시를 이긴다고요, 골비가?
0: 아, 그건 안 되죠. 저 잠시 후배 좀 챙기겠습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어, 야, 똘비야, 뭐해?
10: 아, 저 선배님, 저 거의 다 왔어요.
5: 여기까지?
10: 다 왔어요. 저 여기

0: 봐봐.
1: 저 준비 되어 있어요.
2: 내가 너 주려고 네. 또 준비한 게 있어.
1: 어, 감사합니다.
2: 여기 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자, 똘비야. 2024년 나와 많이 놀아줘서 고마워.
1: 헐. 감사합니다, 선배님.
2: 그래, 맛있게 먹어.
1: 와, 맛있겠다. 이거 같이 먹어요.
2: 나는 배 터지게 먹었어.
1: 잠깐 이거 맡아주세요. 근데 그럼 이 컨텐츠 끝난 거 아니에요?
2: 끝났어.
1: 아, 뭐야?
2: 맞아. 자, 그런데 마지막 엄청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남겨있지.
1: 에?
2: 자, 뭐? 마지막 순서는 자이언트팬 TV 2024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죠?
1: 네!
2: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0: 아, 제발 나여라, 나여라. 제발 나.
2: 자, 2024 자이언트팬 TV 대상!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기획과 뛰어난 능력은 물론 엄청난 연기력, 대단한 외모로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여주었으며
3: 마무리죠? 힌트 줄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인터넷을 삼킨 천재이자 유튜브 세상에 반짝이는 별, 자이언트팬TV의 빛, 자이언트팬TV의 삶, 자이언트팬TV의 기쁨, 자이언트팬TV의 전부.
1: 이거 가져갈게요.
2: 간장 좋고. 아, 따뜻하니 이거. 자, 자, 어서 오세요. 펭수 어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와. 예. 아, 이거 또 칼칼한 거 아니야?
2: 그냥 저희 펭수 어묵에서는 둘다 준비했습니다. 반반으로. 또 이 어묵이 무가 중에 무.
3: 아, 그치.
2: 우와, 이런 느낌 살리기 위해서. 와, 성우.
3: 어?
2: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와, 뭔지 아니, 몰라도 신뢰가 가는 상이야.
3: 무조건 맛있어 보이네. 혀만 대봐. 너무 매우니까.
2: 와.
3: 딱 좋아. 이제 손님만 받으면 돼. 준비를 끝났어.
2: 자, 저기 잠깐만요. 김치 물리지 말아주실래요? 자, 오늘 세아 감독님은 좀 나가서 아니, 촬영하겠습니다.
3: 아니, 아까부터 와가지고 5대 이건나 아니건나 그것만 보고 있던데.
2: 자, 이러면 같이 하세요, 이거. 오,
3: 어서오세요.
2: 감사합니다. 첫 손님, 반갑습니다.
3: 어떤 걸 드릴까요?
4: 어묵, 매운 어묵.
2: 매운 어묵 드리겠습니다. 자, 매운 어묵 준비해주세요, 성우님. 자, 반가워요.
4: 너무 크다, 근데.
2: 뭐가요?
3: 뭐다?
2: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나 오늘 어묵이 너무 크다는 줄 알았어.
4: 어묵도 크고.
3: 컵이 너무 큰 겁니다.
4: 아, 컵이 큰 거죠?
3: 네.
4: 여긴 다 크네요, 근데.
3: 아무래도 펭수가 하는 가게다 보니까.
2: 형님. 자, 형님, 첫 맛 어떠세요?
4: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3: 식어요?
2: 저기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4: 저 빵 만들어요.
2: 와,
3: 제빵.
2: 그럼 2025년 빵집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봤습니까?
4: 1년도 안 남았는데요?
2: 저처럼 이렇게 어묵 장사하는 것처럼 빵 장사를 이렇게 포장마차빵. 오! 포장마차빵 장사 들어본 적 있어? 막 소금빵 이런 거.
4: 나중에 일 하실래요?
2: 어?
4: 제 가게에서?
3: 소금빵 어,
2: 아니요. 저는 먹을래요 그냥. 그러면 2024년에 와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4: 여행 간 거.
2: 오,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4: 방금 베트남.
3: 베트남 갔다 왔다고.
2: 아, 베트남. 안 들려요.
3: 살짝 열어줄게, 살짝.
2: 그러면은 올해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거.
4: 근데 너무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3: 아, 잘한 것도 여행, 후회도 여행.
2: 아,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4: 아니에요.
2: 그러면 올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4: 저희 엄마.
2: 오, 엄마.
4: 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네.
2: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4: 맞아요.
2: 어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4: 제가 돈이 없을 때 용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3: 아, 도움이 아니고 돈을 받으신 거구나.
4: 돈을 받는 게 도움.
3: 아,
2: 돈.
3: 아, 여행 경비를.
4: 돈이 없어서.
3: 아하.
2: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세요.
4: 감사합니다.
2: 원래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4: 맞아요.
2: 또 이 사랑이나 고마움을 네.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4: 근데 눈이 되게 무섭다.
2: 와, 선물 주는 게 무섭대. 원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되거든요.
4: 눈이 이쁘세요.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5: 아니, 너무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다.
2: 맞아. 우리가 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니까. 근데 너무 잘 드셔갖고 나도 괜히 먹고 싶네, 이거.
5: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반갑습니다. 자, 앞에 편하게 앉으세요. 대마. 대마. 자, 각자 원하시는 어묵이냐 물떡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어떤 사이세요?
6: 달빛이랑 저는 아기가 나이가 같아서 같이 책모임 했었고, 그때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
2: 아, 사서 선생님. 자, 그럼 세 분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 얼굴 본 지는 10년 됐고, 좀 친해진 지는 한 3년?
2: 그럼 그 7년 동안 못 친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7: 러시아를 못했어요.
2: 러시아 분이세요?
3: 우리가.
6: 키르기스탄.
2: 저는 키르기스탄어 할 줄 알거든요.
6: 어? 어? 해보실래요?
2: 저도 7년만 주시겠어요?

0: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1: 어 그러니까요. 성함이 달빛이세요?
0: 키르기스탄 이름으로 달빛인데 한국으로 그냥 번역했어요.
1: 어머 너무 이쁘다.
2: 너무 이쁘다.
1: 너무 이쁘다. 오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저는 거의 13년.
1: 오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0: 고향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1: 어머! 결혼하셨어요?
0: 네. 결혼하고 헤어졌죠? 아. 돌싱!
1: 아! 오, 그 좀, 그 실례지만 그 얼마나 되셨어요? 떨어지신 지는?
0: 거의 4년? 네.
1: 4년? 마음이 많이 허하시겠어요?
0: 네. 그래서 달빛이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3: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자녀가 4명이에요.
1: 어머나! 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두 분에게 박수! 인문식이도 지금 자녀가 셋이거든요.
0: 아유,
1: 그럼 4시간.
0: 셋밖에 안 되는 거죠.
2: 이제 셋밖에 안 돼.
1: 어때요? 근데 혼자 3명 키우기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0: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애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1: 이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는 또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13년을 사셨지만 어떨 때 가장 외롭던가요?
0: 약간 좀 애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혼자 이 해결하지? 약간 그럴 때 좀 외롭고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애들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응원하고 싶거나.
0: 저는
1: 네.
0: 달빛이 지난주에 맹장 또 수술까지 했어요.
1: 아이고.
0: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3: 저도 달빛인데요.
1: 어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경이.
3: 새 아이가 말도 잘 듣고
0: 부끄러워.
3: 이미 잘 듣고 있긴 하지만
0: 더 잘 듣고
3: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우리 달빛님은요?
0: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긴 한데 최고로는 내 자신?
1: 내 자신에게 그런 한마디 좀 해주세요.
0: 달빛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좋은 엄마가 될 거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감히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지금 외국에서 좀 와가지고 좀 외롭고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세 명은 여기가 고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같이 고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명이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4: 화이팅!
1: 제가 또 좋아하는 만화 있거든요. 달빛 천사. 자, 달빛은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 달빛한테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별빛 달빛이야. 그 세 명이 절 아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 좀 찍어주세요. 팡하! 하슬아! 아리야! 해별아 안녕!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내년엔 더 잘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 안녕. 오케이 조승희야. 야, 세 분 조심히 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야.
2: 안녕하세요. 오셨다.
1: 안녕하세요. 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5: 일하고 지나가는 길.
1: 어디서 일하세요?
5: 운동도 가르치고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1: 와우. 자 그럼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5: 네.
1: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운동 잘하시고 인기 많으신 선생님이 딱 냄새가 납니다.
2: 그러니까.
1: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37이요.
1: 어머! 되게 동안이시다.
5: 네.
2: 더 어리신 줄
1: 아, 인정하십니까?
5: 네.
2: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1: 아유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 계획이 좀 있으세요?
5: 아니 특별히 계획은 없고 잘 마무리하는 게
1: 그러면은 내년 계획은 있으십니까?
5: 내년 계획...

0: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꿋꿋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1: 오, 그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도 준비 이제 한창 철이에요. 수능 끝났으니까.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1: 이 근처요? 네. 지금도 운동하고 있나요?
0: 네.
1: 어? 우리 갔다 오자. 왜냐면 지금 한창 운동하면 배고플 때거든요.
0: 지금요?
2: 지금?
1: 지금요. 안 되는 거 있어?
2: 아, 여기 누가 봐 그러면?
1: 누가 보냐니 안 보는 거지.
2: 아,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다.
3: 아,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1: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면 정말 힘들겠다, 이게.
3: 6월까지는 거의 이렇게 운동해야 돼서.
1: 와. 자, 들어가시죠. 오, 선배님 성함이 뭐예요?
3: 박준규라고.
1: 준규?
3: 네.
1: 야, 한창이네요, 한창.
3: 그러네요.
1: 벌써부터 그 열정이 지금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3: 네.
1: 준규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규 선배님.
4: 이거 뭔지 몰랐죠?
1: 진짜 몰랐어요? 오. 선생님께서 우리 준규 학생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왔어요.
4: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서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주위에서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4: 네.
1: 이거 드시고 꼭 최대 입시 성공하셔가지고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성우.
5: 응.
1: 어때, 갔다 오니까 기분 좋지?
2: 기분 좋았어.
1: 우리 저게 맛있게 드셨겠지?
2: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야.
1: 맞아, 그 체육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2: 맞아.
1: 오, 오셨다, 오셨다.
2: 누가 오셨다.
1: 아,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6: 국물 반반 섞어서.
2: 반반 섞어서.
1: 좋습니다.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군요.
6: 반반 섞어서 물떡 하나 주세요.
1: 좋습니다. 반반에다가 물떡 하나씩 드릴게요. 아, 두 분은 커플이신가요?
6: 네.
1: 오!
2: 예? 고등이라는 거 더 드셔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1: 그럼 실례지만 두 분 그 얼마나 좀 되셨나요?
7: 이제 한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1: 야, 어때요? 지금 둘이 되게 설레고 좋습니까?
6: 아직도 설려? 설레?
7: 그러니까 다른 세계랄까?
1: 아, 좀 설레임에서 더 레벨업해서 또 다른 세계 집을 바쳤거든요.
7: 그냥 보면 그냥 편안하고 되게 힐링되는.
1: 오.
7: 그래서 내년 초에 예, 시식을 올립니다.
1: 우와!
2: 우와!
6: 오실 거죠? 청첩장 드림이 오실 거죠?
1: 예? 자, 그럼 누가 먼저 청혼했죠?
6: 아.
1: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뭐예요?
7: 완전 망했어요.
1: 아, 말씀 좀 해주세요.
6: 아니, 그 작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프로포즈.
1: 아, 그냥 갑자기?
6: 너무? 놀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이거
6: 결심을 하고 그래 너의 프로포즈에 응하겠다 했더니 누나 근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2: 뭐야? 뭐야? 나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6: 아, 미안하다 취소해야겠다.
2: 왜?
6: 다시 준비를 잘해서 프로포즈를 하겠다.
1: 왜 먼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뒤로 뺐습니까? 밀당입니까?
7: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이.
1: 아, 맞지, 맞지. 또 그럴 수 있지.
7: 예, 머리에서 딱 필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1: 오.
7: 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다가.
1: 근데 나는 또 그게 로맨틱한 게, 그만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2: 그치, 그치.
1: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우,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6: 맞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 예.
6: 그냥 함께 했던 하루하루가, 그냥 프로포즈를 매일 받았던 것 같은 날이었다.
2: 또 로맨틱을.
6: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야.
6: 조금 미흡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 말은 잘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분한테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고맙거나 응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냐? 누가 있습니까?
6: 있습니다.
1: 누굽니까?
6: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어서
1: 네.
6: 이제 제가 약간 인생에 좀 큰 일을 겪으면서 2년 정도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옆에서 누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항상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0: 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그런 미천이 돼준 사람이 남자친구여서 남자친구에게 고맙다고.
1: 남자친구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마운 분이 바로 여자친구분이실까요?
2: 그러면 좋았는데.
3: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해주고.
2: 의외성이 있는 사람이고. 올해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오!
2: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고립 운동 청년이었고.
1: 고립 청년?
3: 고립 운동 청년.
2: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1: 그러면, 가만 있어봐.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2: 네네. 제가 좀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1: 어머나!
2: 고립 운동 청년들이 좀 사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나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돕는 그런 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어, 뭐야!
2: 16명과 함께 그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이제 돕는 지원단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 5~6명 모아 살 거 있거든요. 이제 배분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도 또 그래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
1: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모습에게 조금 응원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
1: 요! 자이언트 파타벨 팡팡! 자, 오늘은 K-폭스노트 실전 수업을 위해서 레전드들을 모셔왔습니다. 따라가라, 가서! 황보혜죠, 황보혜죠. 안녕하십니까,
4: 황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앉으세요.
4: 아, 네.
1: 플라스틱파이 들어 어서
4: 알았어 어디 갈게 지금 가는 중이잖아 왜 이렇게 바빠
1: 용녀 네. 어 용녀 오셨습니까
4: 선지 용녀 이거 너 왜 이렇게 이쁘냐
1: 뭐야 자 용녀 시다운 플리즈
4: 어 앉아
1: 앉아
4: 어 그래 암 그렇지 앉아
1: 마지막 분 들어와! 들어와!
4: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수고하셨어요. 고생이 많다.
5: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기 선배님이 제일 막내예요.
4: 아, 내가 조금 개념이 없었나. 자, 선배님 그러면, 죄송해요.
5: 네, 뿡뿡이 선배님도 잠깐 앉아주세요. 그래. K-POP 플러스 출전 바로 쟁반 노래방입니다.
6: 일곱 번 안에 이 노래를 맞추시면은 바로 칼퇴 시켜드릴게요.
4: 와, 진짜죠? 네.
6: 제작진이 알아서 펭수가 시키는 대로
5: 진짜 다 한다고?
6: 다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5: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맞추면 삭발입니다.
6: 네,
4: 무게풀.
6: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출연료 오늘 반의 삭감입니다.
4: 어머, 끔찍해라, 세상에. 어머, 이런 게 어딨어.
7: 이게 돈 벌러 왔다. 망한 간지.
4: 내가 이 분장 한 시간을 했어. 이비에스 같은 놈들?
5: 여러분들 말을 잘해주세요.
4: 아, 무섭네, 이비에스.
5: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맞춰갖고 다 밟고 다 빨리 끝내버리면 됩니다.
8: 네네네. 삭발 가자, 삭발. 삭발 가자.
5: 가자!
4: 가자! 가자.

0: 있는 전부 다. 네, 끊어주세요. 그리고 펭수 아까 받아 적는 거 봤는데 압수할게요.
1: 성격이 안 좋네.
2: 진짜 10살이구나.
0: 이제 자리를 다시 배치할 건데요. 숟가락
3: 한다고요?
1: 야, 내 것만 뒤집어했어 지금. 알러도요.
3: 아, 멘붕이에요.
0: 일단 뽑아주세요.
1: 그래도 MR 들어주세요. 나 펭수 부분이 아예 기억이 안 나.
3: 아, 어떡해요?
1: 앞부분 뭐였지?
3: 아예 단어는 말씀하시나?
1: 아, 소통이 안
3: 되네. 어떡해.
1: 저렇게 대놓고 지어낸다고? 자,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네. 단합이요?
0: 어, 뭐야?
1: 아, 사방? 자, 사방, 펭수, 내가 알아? 아. 색종이를 곱게 잡아서 물감으로 예쁘게

0: 회색 칠하고
1: 오케이.
0: 그거 외워.
1: 그다음에 다 뭐야?
0: 알록달록 오색실 꼬리 달아
2: 오, 황보.
0: 비행기를 만들자.
3: 오.
1: 너는
3: 내걸 모르겠어.
2: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0: 아,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날아간다. 다 같이는 하늘 끝까지 날아라.
2: 높이 더 높이.
1: 요건데.
3: 우와, 대박.
0: 몇 개 불안하긴 하다.
1: 나까지 안 오고 맞을 것 같아.
4: 네, 바로 두 번째 시도 들어갈게요. 큐!
2: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0: 비행기를 만들자.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들 모아서
1: 나까지 안 오고 맞을 것 같아. 파란.
0: 오, 나까지 봤네.
2: 그럼요. 와, 와, 와, 와.
1: 야, 파란밖에 생각이 안 나.
0: 파란.
4: 찬스 쓰고 싶을 때 말해주시고요.
1: 네.
4: 상의하시다가.
2: 상의할 거 없어. 바로 해.
4: 바로? 큐!
1: 큐!
2: 잠깐.
4: 잠깐 없어. 잠깐 없어.
0: 어? 어? 어? 생각해버렸어. 색종이를.
4: 잠깐 없어.
2: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이쁘게.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은지야.
2: 예.
0: 예쁘게야. 이쁘게라고 했어.
2: 물감으로 이쁘게 이쁘게. 아 진짜.
1: 나는 파란 하늘 나는요.
0: 언니 자 파란 하늘. 아 나 피곤해. 생각해야 나 너무 피곤해.
2: 뭐야?
0: 파란.
1: 자 파란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0: 예. 네. 자꾸 이거를 시처럼 푸니까 대사가 바뀌어요.
2: 오늘 시인이래요?
4: 여러분 지금 기회 네 번 차감한 거 아시죠?
1: 근데 좋게 말해주세요. 우리 지금
0: 시기를. 이기님 말도 별로다.
3: 아니 얘는 왜 찍으러 와가지고 지금 껌을 주고 있어.
2: 맞아.
3: 너무하네.
1: 오케이 해봐요. 좋아요.
2: 그러면 우리 얼마 안 났습니까? 네? 저거 찬스 하나 쓰는 거 어때요?
0: 네 써요.
1: 좋습니다. 어떤 것을 뽑을까요?
0: 전화 찬스.
2: 오지명 오지명.
1: 어. 옛날에 오지명 씨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
0: 근데 중요한 건 전화 찬스라는 게 가사를 모를 경우 쓰는 건데 우리 가사는 다 알아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야.
2: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0: 잠시만요.
1: 선생님.
0: 아니야.
1: 어, 가스 차요.
2: 여러분, 뒤에 두 번 남았어요. 성공 못 하시면 출연료도 반액 삭감이지만 차가 제일 막히는 6시 30분에 퇴근.
1: 그래서 없어, 정말.
0: 나 뚜껑 열려서 붙여줘.
1: 아, 뚜껑 열려. 아, 뚜껑 열려. 아. 빨리 칠해요, 빨리.
3: 바로 들어가!

0: 잘못 들었으면 잠깐만 피디님 한 번만
1: 아, 어, 나
0: 잘못 들었으면 한 번만
1: 틀렸어요? 똥도 똥 수척하게 뭐 어쨌다고요?
0: 어디 틀렸어요?
2: 이거 뭐야?
3: 잘못 봤어
0: 잘못 봤죠? 에휴.
2: 이거 기회 세 번 더 주세요
4: 대신에 저희가 그러면 보호장구를 드릴게요 안 아프게
0: 아 악당들이다 악당들이다 이것 때문에 목 디스크 온 거 아니에요
1: 왜?
2: 그거 뭐지?
1: 이렇게?
2: 미라 뿡뿡이님은 왜 착용을 안 하시죠?
1: 나는 이미 완충단체가 있다
4: 응. 아 쓰셔요
1: 난 됐다
4: 여러분 기회 두 번 남았습니다
1: 가자
2: 가자
1: 화이팅
2: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1: 알록달록

0: 치고 들어오세요, 선생님.
1: 만약에 장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찬스 없이도 기회 한번 추가해 드릴게요.
2: 알았어. 그럼 가라 가라 갇혀 한번 해보십니다.
1: 한 틀어주세요.
0: 우리 팀 어려운데.
1: 혹시 선우용녀님도 같이 장기 하시는 거예요?
3: 따라해요.
1: 아 그러면은 두 분 성공하시면 제가 기회 두 번 더 드릴게요. 와.

0: 같이 다 같이.
1: 구르지 마. 어딨어? 어떻게든 이렇게. 그렇죠? 쉽죠?
2: 예. 쉽죠? 예, 이걸 하자 이걸.
3: 와우.
1: 아유, 이게
2: 웃었잖아 이거. 안 웃었니? 웃었지 않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3: 와, 육자.
2: 대박. 나 지금 다 내 동댕이 쳤어.
3: 내 동댕이 치신 종력.
2: 내 동댕이 쳤어요. 자, 됐어. 됐지?
1: 이거 이 정도면 두 번 주자, 내일.
4: 아, 네, 그럼 바로 음악 큐 드릴게요.
2: 오케이, 땡큐.
3: 아, 근데 다 까먹었다.
2: 근데 니들 나 가지고 놓고 그냐?
3: 용냐,
2: 용냐.
3: 진짜. 이거 다 연기였던 거야.
1: 야, 갑자기.
0: 진짜.
1: 맞아.
0: 맞아.
1: 맞아.
0: 불량을 위한.
1: 맞아. 역시.
0: 재미를 위한.
3: 진짜 레전드다.
1: 자, 하자.
2: 아, 어떻게 재밌게 해보려니 이제 어렵습니다.
1: 아, 이제 선생님 이제 재밌대요. 끝났대요. 재밌게 하던데요.
2: 아, 네. 오케이. 안 할까요?
1: 이 왜냐면 우리가 출연료 받은 만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웃기네, 그치?
0: 역시,
3: 역시 프로 방송인.
0: 어, 그럼 그렇지. 난 알고 있었어. 오케이.
3: 진짜 오케이. 잊어버리기 전에 음악 주세요.

0: 너무 잘했다 우리.
1: 와우 용녀. 대박. 역시 용녀는 최고입니다.
2: 응도 맞췄어.
3: 진짜.
1: 맞아. 용녀 이거 진짜 프로였네. 자 여러분 퇴근하시면 갑니다.
4: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삭발 언제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1: 지금.
3: 좋은 구경한다 우리 아주 KBS 와서.
2: 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5: 내 소원이 삭발이다.
6: 내가 비달스 나온 여자니까.
5: 그럼 용녀에게 한번 맡기겠습니다.
2: 잠깐만 잠깐만요.
6: 한번
5: 있어. 잠깐만요.
6: 좋게 말할 때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
3: 아니 그 잔털만 제거해 주시네.
2: 예, 안 되는데. 저 애견 미용 배웠거든요.
4: 애견 미용이요?
5: 난 이쁘게 만들 수 있어. 소원을 이루는 날이 왔다.
3: 선생님 말을 뱉었으면 하셔야죠.
5: 드디어 제가 그 재판 이후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아니 하지마 내가 할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2: 음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도망을 찾아서!
1: 뭐 시원한 것 좀 마셨으면.
2: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짠!
0: 우와! 수박이다! 대박! 맛이 왜 이래요? 맛없죠?
2: 너무 더워서 맛이 변했나 봐.
3: 이렇게 더운 날엔 황금 수박이 최고지.
0: 황금 수박이요?
3: 그려, 황금처럼 반짝반짝한 수박인데 그 속살이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한 입만 먹어도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지.
2: 황금 수박은 어디 있는데요?
3: 깊은 정글 산꼭대기에서 볼 수 있지. 아, 맞다! 익룡들 밥 먹을 시간이네.
0: 우리 황금 수박 찾으러 가요!
4: 지금 가자고?
2: 가요, 가요!
4: 그럴까? 좋아, 다들 준비됐지?
0: 예!
4: 황금 수박을 찾아서
5: 아리리리리

0: 퀴즈
1: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2: 종이에서 뭔가 반짝거려요.
3: 황금 수박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
2: 그럼요.
3: 강인함과 용기, 지혜의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황금 수박을 가져갈 자격이 있지. 어때? 도전을 해보겠나?
2: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4: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든지.
1: 누가 포기한대? 좋아요, 해볼게요. 할 수 있죠?
4: 황금 수박을 간 운명적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황금 수박을 지켜라 원숭이 팀. 황금 수박을 가지러 왔다 리포 팀. 첫 번째 대결은 바나나 딱입니다. 구불거리는 코스를 돌아서 바나나를 먼저 따면 승리입니다.
1: 달리기라면 자신 있어.
4: 준비하시고.

0: 내가 너무 빨라서 포기했나? 바나나는 내 차지다! 그런 게 어딨어! 반지겨, 반지!
1: 오, 깨깨깨! 꼭 뛰어가란 법이 있나요? 원숭이 팀의 승리! 자, 두 번째 대결! 팀 겨루기입니다! 원 밖으로 상대방을 먼저 밀어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음 참가자, 나와 주시오!
2: 여보, 이건 안 돼. 기권해요.
1: 정말 거대하군요. 다음 빅부팀 참가자, 우기! 작은 아기 공룡이 나왔네요.
0: 제 작은 꼬마가 나왔다.
3: 꼬마야, 다치기 싫으면 비켜. 으아! 아, 내 발! 아, 오!
1: 빅부팀의 승리입니다.
2: 빅부 최고!
1: 마지막 대결까지 오고야 말았군요. 마지막 대결은 바로 수박씨 붙이기.
2: 수박씨 붙이기?
1: 이 수박씨를 뱉어 관역 한가운데에 붙이면 승리입니다. 첫 번째 참가자 준비해주세요.

0: 남는 실수가 나왔네요.
1: 저게 뭐야?
2: 여보.
3: 괜찮아요.
0: 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잠시 경기를 중단하는 게.
4: 계속 마시게.
0: 장군님.
4: 굉장한 영웅이라면 이런 시련도 이겨내야 하는 법.
0: 원숭이 팀 마지막 선수가 등장합니다. 백발백중 수박씨 백기의 달인. 이번에는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정글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군요.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5: 여보, 어쩌죠? 안개가 심해서 광역판도 잘 안 보이는데. 아차!
6: 그래, 바로 그거야.
0: 빅보팀 합체했습니다.
1: 저게 뭐 하는 거야?
0: 아, 한계가 거칩니다.
3: 지금이야?
5: 저 목놀림은

0: 훌륭한 경기였네.
1: 최종 승자는 빅붓 가족입니다.
2: 빅붓 가족 1분 원수
0: 축하하네. 황금 수박을 가져가는 두 번째 영웅들이군.
3: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4: 다 당신 덕분이에요.
5: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죠.
4: 첫 번째 영웅이

0: 피부가
1: 안 돼!
0: 내 공공이야!
1: 안 돼!
0: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세게 해야지.
2: 더 세게? 세게?

0: 아, 여보 먼저. 얘기해봐.
1: 꿈을 던졌는데 인형이 엄마야 어떡해.
0: 뽀뽀야, 다른 공도 있잖아.
1: 안 돼, 꿈을
2: 찾으러 가자.
1: 진짜요? 야!
2: 위험한 건 없겠지?
0: 오, 처음 보는 나무들이네.
1: 내 공! 내 공! 엄마, 내 공이 안 보여요!
0: 걱정 마.
1: 공아, 어딨니?
2: 조심, 조심, 조심해.
0: 랄랄라, 어디 있을까?
2: 이건 뭐지? 오, 혹시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난 정말 똑똑한 아빠야. 같이 가!

0: 보인다 뭐야? 그럼 여긴가? 이상해요. 고무공 냄새가 나서 가보면 나무야. 여기 있는 나무에선 다 고무공 냄새가 나요.
1: 아? 아! 저기 꽝꽝! 이하!
0: 어? 우와, 내 고무공! 비슷하긴 한데 우와! 내 공이 아니야.
2: 여기도 있는데?
3: 여기도 있어.
2: 여긴 고무공이 태어나는 숲인가 봐.
4: 멋지다.
2: 우와, 이것 봐. 합치니까 큰 공이 됐어. 요호!
3: 어, 안 돼! 위험해! 삐뿌야, 위험해! 삐뿌야, 아빠 봐!

0: 저기 있어요! 내 꿈!
1: 저기 있었구나! 엄청 높이 있었네!
0: 손이 안 닿아요!
2: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한 번 더! 그냥 다른 공 가져가면 안 될까?
0: 안 돼요!
1: 그래, 봉이 이렇게 많은데
0: 싫어요! 내 봉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내 꿈!
2: 어? 특별하다고? 아하! 특별한 아빠 공이 있잖아!
1: 여기 엄마 공도 있지?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착용!
1: 뽀뽀야, 이렇게 하면 훨씬 높게 뛸 수 있을 거야.
2: 알았어요.

0: 아르네님은 쾅! 빅포타로 성공!
1: 내 고무공!
2: 뽀뽀야, 그 공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거야?
1: 아, 이거는요. 아, 여기 있다. 내가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준 공이잖아요. 엄마가 여기 그림도 그려줬고요.
2: 어머, 이제 기억난다. 우리 뽀뽀의 첫 장난감.
1: 응, 그래서 더 특별해요.
3: 어? 삐뿌도 공!
4: 하나 가져갈까? 삐뿌공에도 그림 그려줄게.
3: 그림, 그림! 어?
4: 돌아갈 시간이다!
2: 큰일이야! 하선이 다치려고 해!
4: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3: 저 놀다가자!
4: 할 수 없지! 달리는 거야! 어,
2: 달리는 거야!
1: 아하! 엄마, 오빠! 좋은 생각이 있어요!
4: 응? 자, 준비됐지?
2: 네!
4: 함께!
0: 아르네님!

0: 자, 맛있는 바나나 생선구이.
1: 공을 찾아서 모험을 했다고?
2: 네! 엄청 재미있었어요. 이젠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 고무공은 특별하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따끈따끈해 싱싱.
5: 그럼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퍼드 탕!
11: 아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7: 덥덥한 말!
2: 순하게
7: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오늘의 이야기는 용감한 탐험가들. 그들의 위대한 모험을 가능하게 한 그것. 나침반이다. 눈은 크게 뜨고 나침반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나침반은 언제나 동그라미 속에 바늘이 있는 모양. 시계처럼 생겼다. 바늘의 뾰족한 끝은 교통 표지판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를 닮았는데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나침반은 어떻게 방향을 알려주는 걸까?

어두운 밤의 길찾기. 하늘에 보이는 건 별들 뿐인데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나? 여기? 저기? 북극성이 보이는 방향. 그곳이 바로 북쪽.

예로부터 북극성은 밤하늘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는 밝은 낮에는? 그래, 바로 지금 나침반이 필요하다. 빨간 화살표에 집중. 나침반에 표시된 동서남북. 북쪽을 나타내는 N을 빨간 화살표에 맞추면 나머지 방향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도, 이것도 나침반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북쪽? 그렇다. 나침반을 어디에 놓아도 화살표 끝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화살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 어? 가위 옆에서 바늘이 움직인다. 쇠로 된 가위날에 이끌리는 나침반. 마치 자석 같다.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 그런데 나침반 바늘에도 철가루가 달라붙는다. 정말?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옹. 자석은 N극, S극 같은 극끼린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린 철석 끌어당겨 붙는데 나침반 바늘 자석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확인해보자. 진짜 자석이었다. 빨간 바늘은 S극에 이끌리는 N극. 자석의 N극에 이끌리는 흰 바늘은 S극. 자석이 없을 때 N극인 빨간 바늘이 일제히 바라보는 방향은 강력한 S극. 그곳은 지구의 북극이었다. 북쪽은 S극, 남쪽은 N극을 띠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지구.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침반. 탐험가들이 지구 곳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던 것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서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자석, 나침반 덕분이었다.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찰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는 자석. 이 자석을 공중에 띄워 마찰력을 없애면 나침반 바늘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가느다란 핀 위에 올려놓아 저항 줄이기. 아주 약한 지구 자석의 힘도 예민하게 감지해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바늘 끝. 여기에 과학이 있다.

잠깐, 우리의 탐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침반이 처음으로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는 중국.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전해지는 옛날 나침반은 네모난 판 위에 자석으로 만든 물건이 올려져 있는 모양. 이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숟가락, 돋보기, 국자 중 어떤 모양이었을까?

옛 중국의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킨 물건은 국자 모양. 천연 자석으로 만든 국자의 손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모양의 나침반은 훗날 작고 편리한 모습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꿔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도실도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냐? 울창한 밤나무 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두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밤알.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다시 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의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0: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3: 순한
1: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0: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2: 화이팅!
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화이팅!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화이팅!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리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뇌청소부 멜라토닌.
14: 하며 하며 오예 오예. 재밌다 재밌어.

0: 말이야.
1: 후딱아, 너 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거야? 멜라토닌 요정님은 어쩔 건데 그러다 뇌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해.
2: 아이 참, 누나 잔소리 때문에 쓰러지겠네.
1: 뭐야?
2: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뇌님이 왜 쓰러져? 신나면 신났지 뇌님이 왜 쓰러지냐고. 왜?
1: 뭐라고?
3: 비상! 딱지!
2: 어, 누나! 어, 여기에서 소리가 나? 엄마야!
1: 어? 어, 내 딱지가 깜빡이다!
2: 내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지?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누나!
1: 난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같이 가보자.

0: 이상해, 이상해. 참가루를 살살 뿌렸는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뭐야, 아직도 활동 중이야? 아니,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왜 잠을 안 자는 거냐고요? 정말. 뭐야, 출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청소맨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오기만 해봐라.
1: 누나,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모르겠어.
0: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청소 안 할 거야? 청소맨!
1: 깜짝이야! 누나, 우리가 청소맨이래.
2: 그러게. 근데 누구세요?
0: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나 여기 쓱싹쓱싹 퀵퀵 청소체 멜라토닌 사장님이잖아.
1: 사장님이요? 안녕하세요.
2: 근데 혹시 멜라토닌 요정님 아니세요?
0: 어머, 날 알아보는 거야? 그래, 맞아. 나 멜라토닌 요정이기도 해. 아주 아주 깜깜한 밤에 잠을 부르고

0: 코치님한테 가서 키도 크게 하고
1: 멜라토닌 요정님 오늘 밤도 안녕
0: 나쁜 산소괴물도 물리치고 쨔쨔쨔 잠들게 하라
1: 참참참
2: 암세포다
0: 암세포도 없앤단다
3: 나 이제 막 나왔는데
4: 당했다 멜라토닌
0: 하지만 나에게 가장

0: 중요한 일은 멜라토닌 요정 편식.
1: 바로 청소야.
0: 뇌 집무실 청소.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멜라토닌 청소맨이라고 불러줘.
2: 아, 그러니까 멜라토닌 요정님이
3: 멜라토닌 청소맨님인데.
2: 멜라토닌 청소맨님은
3: 뇌 집무실을 청소한다는 거죠.
0: 그렇지.
3: 그럼 빨리 청소하러 가요.
0: 기다려 기다려.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청소하러 갈 수 있단 말이야.
3: 그럼 문을 열면 되죠. 자. 자. 어? 자. 어? 문이 안 열리는데요. 문이 왜 안 열리지?
0: 당연하지. 이 문은 호떡이가 깊은 잠에 빠져야만 열린다고. 깊은 잠에 빠져야 비로소 우리가 야호!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4: 청소하러 가자!
0: 아니, 그냥은 못 가! 내 척수

0: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멜라토닌 청소맨님!
1: 왜 불러?
2: 그래서 깊은 잠에는 언제 빠지는데요?
3: 아, 그건 나도 모르지. 호떡이가 잠을 안 자. 번쩍번쩍 빛이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보느라 잠을 안 자.
0: 어?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오예, 오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바람에 재밌다, 재밌다. 멜라토닌 청소맨님이 뇌를 청소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 거야, 누나.
2: 그러니까 앞으로 밤에
3: 게임을... 큰일이네, 큰일이야.
2: 어? 왜요?
3: 아니, 빨리 내 집무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0: 어? 청소를 하지 않으면...
2: 보통 이런 이야기에는 괴물이나 악당이 나오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3: 어떻게 알았어? 맞아! 멜라토닌 청소맨이 뇌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피곤하다.
4: 피곤해.
5: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지?
6: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5: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7: 맞네, 맞아.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네.

0: 좋아. 그래 돼.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거 보라고. 신경세포. 오늘 아침 메뉴는?
1: 오늘 아침 메뉴는 당연히 당 뭐였더라?
0: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나타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1 더하기 1은?
2: 그거야 당연히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아, 귀요미.
0: 잠깐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왜? 신경세포 좀 말려봐.
3: 노태물 괴물 네가 그런 거잖아.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멜라토닌 청소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청소 안 할 거야?
4: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요, 뇌님. 어떡이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 중이라고요.
5: 호떡아,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밤에 잠을 안 자면 멜라토닌 청소맨님이 청소를 할 수 없고 그럼 호떡이 네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6: 누나, 나 돌아갈래. 얼른 가서 잘 거야.
5: 오? 우와, 잠채기 딱지다.
6: 나도 생겼어.
4: 호떡아, 제발 밤에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일찍 잠을 자겠니?
6: 걱정하지 마세요, 멜라토닌 청소맨님. 밤엔 자야지. 가능하면 일찍 잘 거야.
4: 어? 드디어 호떡이가 잠들었다. 드디어 내 집무실 문이 열렸다!
7: 청소하러 가자!
4: 아니, 그냥은 못 가!

0: 청소맨!
1: 친구들도 밤에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 청소맨이 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0: 최고다! 멜라토닌 요정님!
1: 친구들, 오늘 밤도 잘 자요.
2: 김치 맛의 비밀!
3: 우와! 김치 맛있겠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배추김치가 고춧가루, 새우젓갈, 소금, 마늘과 함께 어우러져 톡 쏘는 신맛과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잖아.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혼자 먹을 순 없지. 호떡아, 호떡아.
2: 호떡이 왔어요. 근데 누나, 이거 봐라. 응? 내가 유치원에서 직접 담근 김치야.
3: 네가 김치를 담갔다고? 대단한데! 먹어봐도 돼?
2: 당연하지! 근데 이거 좀 매울 텐데 괜찮겠어?
3: 당연하지! 내가 매운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데. 자, 한번 맛이볼까? 엄청 맛있다!
2: 어? 이거 안 매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3: 그럼 먹어봐. 아, 이 김치도 먹어봐. 이거 엄마가 담근 김치인데

0: 맛있어. 맛이 끝내줘. 엄청 잘 익었다고.
1: 알았어. 우와! 똥똥똥 쏘는데? 아이쇼. 와, 근데 누나, 오늘 내가 담근 김치는 신맛이 안 나는데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야?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냐고. 왜?
0: 글쎄, 왜 익은 김치는 신맛이 나는 거지?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와, 김치 딱지가 깜빡인다! 왜 익은 김치에 신맛이 나는지 김치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1: 우와! 누나가 김치 속으로 들어갔다!

0: 지성아들아. 어? 왜 멈추는 거야?
1: 배추에 고춧가루에 마늘에 젓갈에 소금까지 충분히 잘 어우러졌으니 더 맛있어졌을 것이오.
2: 이게 다 내 덕분이라 고! 고춧가루에 매콤함이 없었다면 김치가 아니라 고! 아,
3: 고춧가루도 매콤하지만을 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에 풍미까지 더해져야 최고의 김치 맛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마늘. 내 말이 맞지마늘.
1: 맞지마늘.
4: 아니요. 새우 젓갈이 없었더라면 맛있어 김치의 감칠맛은 누가 낸다우. 그리고 새우 젓갈을 넣어야 짭조름하게 간이 딱딱 맞는 거 모르. 그쵸?
1: 그쵸.
5: 그대들은 벌써 까먹었소? 뻣뻣했던 배추를 부들부들 부드럽게 절인 게 누구였소?
6: 소금.
5: 그렇소. 내가 배추를 절여서 비로소 김치가 될 준비를 하게 했소. 배추, 아니 그렇소?
1: 그래서 그대들이 배추김치
6: 영!
3: 양!
6: 특!
3: 영!
6: 대!
1: 아니겠소. 맞고.
5: 그쵸.
3: 맞고.
5: 그쵸.
0: 김치가 맛있어지는 거구나. 근데 김치가 익으면 톡 쏘는 신맛이 나는데 왜 톡 쏘는 신맛이 나는 거야?
3: 바로 너 유산균 때문이거늘.
4: 유산균에 유산 때문이라고.
5: 그래서 김치 맛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소?
0: 응? 유산균 때문에 김치에서 신맛이 난다고? 근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어? 배추랑 고춧가루는 밭에서 왔고 새우젓갈이랑 소금은 바다에서 왔는데 유산균은 어디에서 왔을까?
5: 그거야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때 나왔어. 이렇게

0: 지금 여기서 뻣뻣한 배추를 잘 절여보소.
1: 콧물 콧물 나 눈물 눈물 나 눈물이 나오 몸에서 물 나와 나 어떡하오.
0: 하! 걱정 마소. 잘 절여지고 있어. 야!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소금물이 되고 배추는 또 그 소금물에 쭈글쭈글 절여지는 것이요.
1: 그럼 나도 이제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0: 그렇소.
2: 잠깐!
1: 세균이 여긴 어떻게?
2: 다른 배추잎에 숨어 있었어.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1: 세균이 배추김치에 있으면 김치 맛이 뚝 떨어져서 아니 아니 아니 돼요.
2: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가래. 야, 야, 꼬다.
1: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죽었소.
1: 어?
0: 세균은 소금물에 닿으면 바로 죽소. 지금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있지 않소?
1: 소금, 이번엔 세균으로부터 날 구해줬구려. 고맙소.
0: 내 기쁨이요. 자, 그럼 이제 김치가 될 준비는 끝났으니 양념 특공대를 만나러 가봅세.
3: 갑세. 에헴, 이리 오너라.
1: 또 세균이요?
3: 세균 중에 대장, 대장균이요.
0: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임. 야!
4: 야!
0: 야!
3: 아이고, 아파라!
0: 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죽소?
3: 나 대장균이요. 절인 배추도 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세균이지. 배추, 이오시오!
1: 열지 마시오! 나 상하오!
5: 유산균 출두요!
1: 유산균? 그대도 세균이요?
5: 맞소!
0: 걱정 마소. 소금물에 닿으면 곧 죽을 것이오. 곧 죽을 것이오. 세균인데 왜 안 죽소?
5: 그만 버리시오. 아무리 짜도 난 안 죽소.
1: 그대도 대장균이요?
5: 난 착한 세균이요.
0: 세균이면 다 나쁜 세균이지 착한 세균이 어딨어?
3: 착한 세균들 중에는 대장균을 잡는 세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5: 그게 바로 나요.
4: 아, 엄마야!
6: 배추야, 소금아.
7: 바위를 신으시오!
6: 저기 저 유산균과 함께 가거라. 저기 저 유산균이 배추를 발효시켜 최고의 김치로 만들어줄 것이야.
1: 아, 예? 유산균이 저를 최고의 배추김치로 만들어준다고요?
5: 발효의 신께서 인정한 최고의 세균. 그게 바로 나요. 나 발효를 돕는 착한 세균이요.
0: 난 세균은 다 나쁜 세균인 줄 알았어.
4: 이때다 몰래 도망쳐야지.
5: 어디 가시오? 네, 유산을 받으시오.
3: 쏘는 맛에 나 녹소.
0: 녹았어. 죽었어.
1: 어떻게 된 것이오?
5: 유산이라는 독소는 새콤한 무기가 있어. 이 유산을 쏘면 나쁜 세균들이 녹아서 죽소. 이 유산이 있어서 이름도 유산균이라 하오.
1: 유산균 고맙소.
5: 고맙소? 그럼 나에게 배추의 당을 좀 나눠줄 수 있소? 난 당다라당당 당당당이 필요하오.
1: 아니, 내 안에 당이 있다 는 건 어떻게 알았소?
6: 유산균은 배추의 당을 먹고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배추 너는 톡 쏘는 맛을 갖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김치 발효인이라. 알겠느냐?
1: 예이!
5: 아, 그러면 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7: 우리는 당을 먹고 점점점 더 많은 유산을 만들어내지 않았어?
0: 그뿐이겠소. 유산균도 더 많아지지 않았소.
2: 유산균!
8: 유산균! 그대가 만들어낸 유산 맛은 새콤하고
9: 톡 쏘는 맛이 일품이거늘.
3: 우리 양념 특공대도 맛을 내지만 유산균 그대 덕분에 김치가 더 맛있다우.
7: 아니 어디 맛만 있어. 유산균 덕분에 김치 맛을 해치는 나쁜 세균들은 얼씬도 못하지 않소.
0: 그뿐이겠소. 유산균이 있어서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소?
9: 아하! 김치에 유산균이 있어서 새콤하고 김치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냐고? 오, 우와! 유산균 최고 딱지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6: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사이언스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프리야의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 대고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목욕이 싫어.
14: 아, 시원하다. 역시 목욕을 하니까 개운한 것 같아.
15: 맞아. 덥고 땀 나는 날엔 목욕이 최고인 거 알아?
14: 맞아.
15: 개운한.
14: 이게 왜 파리야?
15: 어디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무슨 냄새도 나는데?
14: 어우, 냄새.
15: 이게 무슨 냄새야?
14: 냄새. 아우, 뭐야?
16: 뭐야?
14: 안녕.
15: 이게 다도아의 땀 냄새였어?
14: 아, 그래? 다도아 때문에 파리가 막 왔나 봐.
16: 저리 가. 집에 가 있어.
15: 그러지 말고 좀 씻어.
16: 귀찮은걸.
14: 뭐? 목욕을 안 하면 얼마나 끈적끈적 찝찝한데.
16: 모르는 소리.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타.

0: 조금 심했나? 좋아.
1: 해주라.
0: 뭐야.
2: 심하긴 괜찮아.
1: 그래.
2: 쟤들이 너무 깔끔 떠는 거야.
1: 다주아, 기죽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0: 하고 싶은 대로?
2: 나도 1년에 딱 두 번 목욕해.
0: 두 번? 언제?
2: 설날이랑 추석.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죠.
1: 뭐 아니라고?
2: 깔끔한 척하기는.
1: 아, 진짜. 잠깐. 근데 너희 둘이 있으니까 탈의가 많이 꼬이긴 꼬인다.
2: 내 애완동물이야.
1: 진짜.
2: 집에 다 있어, 세르반테스.
1: 어?
2: 오셨다.
1: 오셨다.
0: 뭐야?

안 씻으면 냄새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또 파리가 친구하자 하고 달려들지. 파리 괴물 어서 나가 다 저와 친구가 되라.

0: 나는 더 좋아하는
1: 파리의 최고의 친구.
2: 친구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3: 내가 좀 아직이나
4: 다주아 왜 그래?
3: 모르겠어. 갑자기 어지럽고 열도 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0: 그거야. 우리가 네 몸에 병균을 옮겨서 그렇지.
3: 뭐? 병균을 옮겨? 어떡해.
1: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제부터 파리 파리.
0: 병균을 옮겨.
5: 가져와라, 가져와!
2: 일어나!
5: 내가 상대해주지!
2: 어서, 번개맨 공격해!
0: 얼른! 알았어!
5: 잠깐! 이게 무슨 냄새지?
0: 종종간 썩은 음식 쓰레기에서 놀다 왔거든.
5: 어쩐지 너무 더러워.
0: 다시 한채
5: 고마워요.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파리는

0: 다 좋아. 네. 목욕을 잘 해야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거야.
1: 네, 앞으로는 꼭 잘 씻을게요.
0: 네. 그래, 그래, 좋아.
1: 네.
0: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잘 씻는 친구들이죠? 좋아요. 귀찮다고 안 씻으면 병균이 옮아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깨끗하게 목욕 잘하는 친구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0: 좋아요. 자, 그럼 목욕 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2: 야!

0: 가자!
1: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알쏭! 킹창! 자, 번개학교에서 파리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동물 퀴즈!
2: 번개 퀴즈 대 첫 번째 문제 보기 나와주세요! 이야! 1번, 꽃기요! 다! 2번, 왈왈, 개! 3번, 부지런한 개미!
1: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잘 보세요. 바로 이 다리. 다리 숫자가 제일 많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2: 모두 함께 번개맨이 외쳐요.
1: 번개맨!
3: 자, 우리 친구들 보기 잘 봤죠? 닭, 강아지, 개미. 이 중에 다리가 가장 많은 보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1: 자야.
3: 자, 여기 우리 예쁜 공주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있는 친구, 정답 몇 번이죠?
4: 개미.
3: 정답 개미? 개미? 정답입니다! 그렇죠. 개미는 다리가 6개나 되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우와!
3: 자.
1: 이번에 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번 그림은 바로 올챙이 그림이에요.
2: 와, 이 올챙이는 커서 어떤 동물이 될까요?
1: 아유, 궁금해. 보기 나와주세요.
2: 1번 거북이. 엉금엉금 거북이. 2번 개구리. 폴짝폴짝 개구리. 3번 잉어. 뻐끔뻐끔 잉어.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다시 한번 번개맨을 외쳐봐요.
1: 번개맨!
3: 자, 우리 친구들 보기 잘 봤어요?
1: 네!
3: 올챙이가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될지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이야!
3: 자,
1: 저요.
3: 좋아요. 우리 열심히 폴짝폴짝 뛰는 우리 친구, 정답은요?
4: 2번?
3: 2번 개구리? 개구리! 정답입니다!
1: 우와!
3: 맞아요. 올챙이는 커서 저렇게 네 발 달린 개구리가 되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또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우리
2: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1: 지금까지 함께한 알쏭! 알쏭! 퀴즈!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0: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한 연못에
1: 꿀개 꿀개 꿀개 꿀개 꿀개 꿀개
0: 뭐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1: 꿀개 꿀개
2: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아유 아유 숨차 아유 아유 너 거기서 뭐해? 아 이리 빨리 와 이리 와.
1: 네
2: 어, 빨리 와.
0: 천
2: 맞네. 우리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로 하지. 그래 청개구리야 너 천천히 오렴. 아주 천천히 오렴.
1: 길은데 빨리 갈 건데.
2: 너 그랬잖아. 이리 와. 너 이리 와.
1: 길은데 왜.
2: 이리 와. 아냐?
1: 이리 와.
3: 청개구리야.
2: 아유, 아유, 아유.
3: 청개구리야.
1: 어, 얘들이다.
3: 청개구리.

0: 막 굴게굴게 울 건데.
1: 아유, 참. 네가 그렇게 굴게굴게 울면 사람들이 너 보고 개구리라고 안 하고 굴게야, 굴게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0: 정말요? 그래도 난 굴게굴게 울 건데.
1: 아유, 정말.
0: 굴게?
1: 왜 그러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개구리는 어떻게 우는지 좀 알려줄래요? 자, 큰 소리로 어떠세요?
0: 아니야. 굴게, 굴게 이렇게 울어야지. 굴게.
1: 아니, 굴게.
2: 굴게.
1: 정개구리 녀석. 너 정말 안 되겠어. 자, 엄마 앞으로 와.
0: 뒤로 갈.
1: 앞으로 와.
0: 뒤로 갈.
1: 너 정말 혼나볼래? 앞으로 와.
0: 진짜 칭찬한다. 뒤로 갈.
1: 아우, 정말 화가 난다.
0: 일이 난다.
1: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너 이리 와. 이리 와.
0: 저리 가. 저리 가.
1: 이리 와. 이리 와, 이 녀석아. 이리 와, 이 녀석아.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아유, 대신 조금만 놀고 일찍 들어와야 돼. 아참. 그리고 저기 그 깊은 숲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아주 무서운 뱀이 살고 있거든. 알겠지?
2: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1: 아유, 어지러워서 난 좀 누워야겠다.
2: 안녕히 가세요.
1: 아유, 어지러워.
0: 깊은 숲? 깊은 숲에 가야죠.
2: 뭐? 아, 정개구리야, 너희 엄마가 절대 가지 말랬잖아.
3: 맞아.
0: 그러니까 절대 가야지. 빼라.
2: 어떡하지? 우리 아주머니께 알려드리자. 아주머니.
4: 그렇게 청개구리는 계속 엄마 말과는 반대로만 했어요.
0: 그게. 와. 여기 연못가는 우리 집보다 꽃이 많아서 너무 좋다. 와, 꽃이다. 나도 널 보니까 너무 좋다.
5: 아주 맛있게 생긴 밥이로구나. 한 입에 꿀꺽 해주마. 맞다. 간다. 이야.
0: 우와, 저기도 꽃이 있네.
5: 왜 아무 맛도 안 나. 어디가? 여기 있네. 어디야? 아이, 잽싸구나. 간다. 한 입에 꿀꺽 해주마. 으아.

0: 무거운 게 막 머리에 맞았는데. 야! 화가 난다! 청개구리!
1: 우와! 뱀이다!
0: 그래, 어서 나에게 와라!
1: 와, 싫어!
0: 이와! 이리 오라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2: 안돼! 엄마가 간다!
1: 엄마!
0: 감히 개구리 따위가 뱀에게 덤비야.
2: 감히 우리 아들을 괴롭히다니! 안 되겠군! 화내라!
0: 덤벼라! 어우, 이거 별이 보인다, 야.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2: 누가 할 소리?
0: 아우, 야, 야. 아우, 개구리가 이렇게 세. 아우, 진짜 아파 죽겠네.
2: 이게 바로 엄마 파워다.
0: 예, 예. 아파.
2: 어서 도망가려. 도망가.
0: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3: 찾았다. 자, 방송이 공격.
0: 찾았다. 야야야야야. 유수 방송이 던 던지지 마.
2: 아유.
3: 야 우리 엄마.
0: 야야야야야. 그만 좀. 아야야야. 햄 살려.
3: 그러니까.
2: 도망.
1: 엄마.
2: 청개구리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1: 괜찮아. 엄마는? 다행이다.
2: 엄마도 괜찮.
1: 엄마.
2: 뱀의 독이 몸에 퍼지나 보다.
1: 안 돼, 죽지 마, 엄마.
2: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없어도 우리 아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렴, 알겠지?
1: 엄마!
2: 아, 그리고 엄마가 죽고 왔거든. 엄마를 햇볕이 잘 드는 산에 꼭 묻어다오. 붙다!
1: 엄마!
2: 맞다! 우리 아들은 꼭 반대고 왔지. 엄마가 죽거든. 엄마를 개울가에 묻어다오.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개울가다. 아들아, 사랑은.
1: 안 돼.

0: 엄마가 사라지실 때 말 잘 들을걸. 개울가에 묻어달라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꼭 들어드릴게요. 으짜. 아이고. 으짜.
1: 청개구리야. 너 엄마 개울가에 묻어드린 거야?
0: 응.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시거든.
1: 정말? 왜 그러셨지? 비가 많이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
0: 뭐? 떠내려가? 안 돼.
1: 비가 온다.
0: 안 돼. 오지 마. 안 돼.
1: 청개구리야, 어서 옮겨. 산에 묻어드려.
0: 안 돼. 엄마가 꼭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했단 말이야. 개굴.

친구들,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오는 이유 이제 잘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은 청개구리 아니죠?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네,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1: 안녕!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톡톡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 바로 저기 니니키즈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14: 꼬니? 꼬니!
13: 니니키즈 반가워. 니니키즈, 오늘은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왔구나 친구들. 그럼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먼저 꼬니부터 시작해보자.
14: 꼬니 꼬니 꼬니 꼬니.
13: 꼬니는 노란 너구리 모습을 한 요정이야. 기쁨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 반가워 꼬니.
14: 꼬니.
13: 좋아, 다음은 써미가 자기소개를 해볼까?
14: 써미? 써미, 써미?
13: 써미는 흰 고양이 모습을 한 요정이야. 사랑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써미.
14: 써미!
13: 다음은 소니 차례야.
15: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3: 소니는 초록색 펭귄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용기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반가워, 소니.
15: 써니.
14: 떠니.
13: 좋았어. 그럼 다음은 떠니가 해볼까?
14: 떠니, 떠니.
13: 떠니는 귀여운 토끼의 모습을 한 요정이야. 떠니는 인내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반가워, 떠니.
14: 떠니.
13: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은 찐이를 소개할게.
16: 찐이.
13: 찐이는 악어 모습을 한 요정이야. 머리 위에 있는 악어새 쩌리와 함께 우정의 감정을 수호하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찐이, 쩌리. 니니키즈들의 소개가 끝났어. 어때? 다시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 노란색 너구리 모습의 꼬니.
14: 꼬니, 꼬니.
13: 흰색 고양이 모습의

0: 써미.
1: 써미.
0: 초록색 펭귄 모습의 써니.
2: 써니 써니.
0: 보라색 토끼 모습을 한 떠니.
1: 떠니.
0: 파란색 악어 모습을 한 찌니와 악어새 쩌리.
3: 찌니.
0: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리니키즈. 오늘은 미니랜드에 사는 미니키즈들과 인사해봤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Angry. Happy. Sad.

Bored. Scared. Excited.

bored. Ashamed. Interesting.

worried. Satisfied. Surprised.

green. Yellow. Red.

Purple. Blue. Yellow.

brown. Red. Purple.

Orange. Black. Green.

Hamburger.

Sushi.

Pizza.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0: 공룡 헌개맨.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여기는 어디지?
1: 이 이상한 공간은 뭐야? 네가 만든 함정이냐, 번개맨?
0: 아니야. 어? 어? 여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어? 저건 우리잖아.
1: 우리라니.
2: 영웅의 조건 하나. 용감할 것. 둘째, 정의로울 것. 셋째, 셋째가 뭐더라?
3: 호드라왕!
4: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여기, 어깨 뭉친 거 좀 봐.
2: 넌 내일이 영웅 선발대회 마지막 시험이 있는 날인데 공부 안 해도 돼?
4: 하긴, 지금 내 점수로는 좀 아슬아슬하긴 해. 그럼 같이 마법 연습할까?
2: 그래. 우리 둘이 꼭 같이 영웅 되자.
4: 같이. 자, 번개 파워! 뭐야?
2: 뭐가 있는 거야?
4: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조그맣게.
2: 저기 있네. 그럼 나도 줄 수 없지. 나도 간다. 오들 파워!
4: 와.
2: 어때?
4: 기분이 좀 버들버들해진 것 같아.
2: 우와, 그럼 성공이네.
4: 저거 봐. 따가운 네가 보드라왕이었을 때잖아.
1: 보드라왕이 누구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난 가시별의 왕 따가왕이다.
4: 이리 와. 봐봐.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가려면 우리의 기억을 마주해야 하는 것 같아.
5: 오늘 치러질 마지막 시험에서는 단 한 가지의 자질을 평가할 것이다. 그 자질은 바로 남을 돕는 마음이다.
2: 걱정 마, 번개맨. 우린 둘 다 준비됐잖아.
4: 맞아. 남을 돕는 건 기본이지.
2: 무슨 일이야?
4: 뭐야?
6: 긴급 상황이에요. 댕댕별의 댕댕이들이 위험에 처했대요. 우주의 모든 영웅 후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4: 제가 가겠습니다.
2: 무슨 소리야, 번개맨? 지금 나가면 시험에서 떨어져.
4: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5: 시험 시작까지 8분 남았다.
1: 그래, 전화이.
2: 어떡하지? 아니야.

0: 이건 번개맨 네가 선택한 거야.
1: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0: 번개맨!
1: 이 친구를 구해야만 했어요.
2: 번개맨,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영웅은 번개맨이다.
1: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장 밖에도 나갔다 왔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0: 이게 불공평해요. 시험 시간에 지각한 번개맨이 영웅이라뇨.
2: 보드라왕, 마지막 시험에서 무엇을 본다고 했지?
0: 남을 돕는 마음.
1: 보드라왕, 친구야.
0: 친구 웃기고 있네.
1: 친구야, 전화는.
0: 야, 친구 듣기 싫어. 너는 영웅이 돼서 좋았겠지. 하지만 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함께 영웅이 되자더니 남만 믿고 살면 손해보는 거야.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어. 이건 뾰족뾰족 가시죠? 치, 보드라운 거 다 필요 없어. 나도 뾰족해질 테다. 이제 난 보드라왕이야. 뾰족해시 대가왕이다.
3: 긴급 속보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유명했던 보드라별에 미기가 닥쳤습니다. 대가왕 때문에 주민들이 급히 우주선을 타고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아직 잠 깨지 못한 주민 두 명이 탑승하지 못했다고요.
4: 여긴 어디지? 탈출의 주선은 어딨어?
5: 이상하다. 분명히 여긴데.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
4: 뭐?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지.
5: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차지.
4: 아차차.
6: 조용.
5: 누구세요?
7: 난 가시별 대장 다가왕. 마침 부하가 필요했는데 잘 됐군.
4: 부하요?
7: 대신 내가 엄청난 힘을 주겠다.

0: 저것 좀 보세요. 저희도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1: 원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2: 사과왕이 원래는 보드라왕이었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지?
3: 누구야?
4: 내가 만든 요술 TV거든. 사실 난 땅땅거려.
5: 범계는 위험해요.

모든 마음이 이것까지 닫고 있어.

0: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1: 호드라 왕은 저보다 더 영웅의 자격을 갖춘 친구예요. 함께가 아니라면 이 망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호드라 왕은 자격이 없다.
1: 그럼 저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0: 번개맨!
1: 저는 친구를 버리고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친구야, 어디 있는 거야?
2: 이럴 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1: 제발 기억해줘, 우리가 했던 약속을. 보드라 왕, 영웅이 되면 보드라 배를 꼭 지켜줘.
3: 번개맨, 너는 지구를 맡아서 지켜줘.
1: 같이 우주를 지키는 거야.
2: 기억났어. 번개맨.
1: 네가 따가왕이든 보드라왕이든 우린 내 친구야.
2: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1: 나도 미안해, 친구야.
3: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1: 여기야.
4: 얘들아, 어제 지구용 번개맨 봤어?
5: 응.
4: 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5: 응. 좀 재밌긴 하더라. 좀 재밌긴? 아주 재밌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재밌고 멋있어.
0: 자, 여러분.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6: 네! 자자.
7: 친구들의 기억은 모두 지웠다.
8: 우유 한 잔 불고 우리 몸이
7: 번개맨의 꿈이 아닌 친구들의 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9: 오늘도 우유 불고 불고.
7: 따가온과 아차아차차는 가시배를 가꾸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 번개맨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을 떠났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그 어떤 전투보다 힘들었다. 모두 고마웠어요. 무슨 일입니까, 번개 대장님?
10: 출동이다, 번개맨. 따가왕이 사라진 사이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어.
7: 다시 지구라.

0: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관계대장님,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이건...
2: 번개맨, 지구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장 출동해야만 해. 할 수 있겠나?
1: 네. 아이들의 행복은 번개맨이 지켜야죠. 지금 당장 지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이 아파서 어떡하지? 일단 한숨 푹 자. 할아버지 얼른 일 갔다 올게. 같이 병원 가자. 응?

0: 황희 친구, 괜찮아? 병원은 갔어?
1: 아니요.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가기로 했어요.
0: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친구, 번개맨이 번개처럼 빠르게 병원에 데려다 줄게.
1: 고마워요, 번개맨.
2: 화장실 청소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3: 아, 좀 이따 하려고 그랬어. 아, 뭐 누가 안 한대?
2: 좀 이따? 맨날 이따가 이따가 하다가 안 하잖아.
3: 아, 내가 육아휴 좀 내고 하루 종일 그 집안일 할 게 얼마나 진짜 알아?
2: 난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3: 아, 내가 뭐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 말을 그렇게 해.
1: 번개맨.
0: 괜찮니?
1: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놀이터에서 더 놀자고 해서 아빠가 청소를 못하신 건데.
0: 그렇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1: 진짜요?
0: 그럼 엄마 아빠도 가끔은 생각이 달라서 싸울 수 있어.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금방 화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3: 번개맨?
2: 뭐라고? 진짜 번개맨?
3: 아, 근데 번개맨이 우리 집에
2: 어떤 일로?
0: 어머님, 아버님, 너무 큰 소리로 싸우셔서 천둥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2: 그래요? 천둥아, 엄마랑 아빠랑 싸운 거 절대 아니야. 그치?
3: 어,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진가 뿐이지.
4: 그치, 여보?
2: 그럼
3: 진짜? 그럼
0: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0: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0: 자, 그럼 전 이만.
2: 저도 많이 놀랐어?
3: 미안해.
2: 엄마 아빠가 진짜 미안해.
3: 응? 우리 안 싸웠어.
2: 30분 지나자.
4: 그래. 저게 뭐야? 바닥에 쓰레기를 막 버렸어. 여긴 우리가 맨날 노는 곳인데.
5: 맞아.
4: 어떡하지?
0: 안녕 친구들.
5: 안녕해.
0: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4: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0: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을 할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이 가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말해볼 수 있겠어?
4: 그럴까? 한번 말은 해볼까?
6: 저기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돼요.
4: 맞아요, 공원은 모두 함께 쓰는 곳이라고요.
7: 아, 그치. 아, 미안해, 미안해.
3: 미안해.
4: 번개맨 봤어요? 우리 애기를 들어줬어요.
0: 거봐, 해낼 거라니까.
4: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0: 오,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인데? 잘했어.
4: 나도 놀고 싶다.
8: 도영아, 오늘은 놀 시간 없어. 논술 갔다가 수학 가야지. 내일 영어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엄마가 내일은 회사 가야 돼서 오늘밖에 숙제 같이 못해줘.
4: 힘든데.
8: 알지? 엄마도 알아. 근데 원래 공부는 재미없어도 참고 하는 거야. 숙제 다 하고 딱 한 시간 놀게 해줄게. 응? 가자.
4: 어? 번개맨!
8: 어? 아니, 번개맨이 왜 여기서 나와요?
0: 어머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공부는요, 바로 노는 거예요.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 때 더 잘 배울 수 있답니다.
4: 맞아요, 번개맨.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요. 얘들아, 같이 놀자.
8: 아, 안 돼, 도영아. 어, 학원 갔다가 주말에 놀자. 어?
9: 지구로 출동했던 건 어떻게 되었나, 번개맨?
0: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안전히 보호받으며 커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9: 새로운 방법?
0: 네. 제 오랜 친구인 보드라왕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 친구가 요즘 작곡에 푹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10: 좋아. 바로 이거야. 모차르트도 울고 갈 엄청난 작품. 됐다, 됐어. 번개맨이 들으면 놀라서 기절하겠지.
0: 보드라왕!
10: 오, 내 친구, 잘 왔어. 안 그래도 연락할 참이었어.
0: 다 된 거지?
10: 하, 급하기는. 이 보드라왕을 뭘로 보는 거야? 아주 보드라운 멜로디로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보드라 깨어루만지는 노래를 완성했지. 다만.
0: 응? 다만?
10: 아, 아직 제목은 못 정했어.
0: 뭐? 아니,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0: 매야! 이런 어마어마한 곡을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
1: 꽃 떨어진다, 꽃. 자. 자, 숨 쉬어. 자. 하.
0: 후. 그래. 보드라워진 내 마음. 다시 따갑게 만들지 마. 이 가시꽃이 지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1: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제목부터 같이 고민해보자. 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소중해.
0: 소중. 아주 보드라운 느낌이야.
1: 그리고 모두가 네 음악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0: 모두 떠오른다, 떠올라.
1: 우리는 모두 소중해? 그래.
0: 됐어. 제목만으로도 빌보드 1위야. BTS, 블랙핑크, 인정하는 게 좋을 거다.
1: 그래, 우리 가사까지 바로 써보자.
0: 그래.
1: 자, 보자. 코드가 뭐지?
2: G코드야.
1: G. 좋아. 자, 보자. 나나나나나나나나. 맞나, 이거? 맞아?
2: 너무 잘하는데.
1: 맞아. 좋아, 다음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7: 얼굴엔
9: 순한 킬링.
7: 진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What's wrong?
1: I lost my balloon.
0: Quack, quack, quack. Sealu lost his balloon. Sealu lost his balloon. Quack, quack, quack. Sealu lost his balloon.
2: Wait. Aha. I know. I know where Sealu's balloon is.
1: Huh?
2: Follow me.
0: Is this your balloon?
1: No, this is blue. It's not mine.
3: Hi, Sealu. You lost your balloon?
1: Yes.
3: Is this your balloon?
1: Huh? No, that is yellow. It's not mine.
0: Quack, quack, quack, quack. Sealu, did you find your balloon?

0: Where is it?
1: Oh, hi, Silu. Hi, Cobit.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Me?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TV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세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하게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여기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0: 극장 대개봉.
1: 쉐이.

Oh, sorry. Huh? Oh,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2: 난방구는 붙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힘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자주 쓰는 물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종류가 두 가지나 되는데요. 그건 바로 마스크와 손

밖으로 나갈 때 꼭 챙기는 게 있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는 나쁜 세균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서 코로나와 같은 병이 걸리지 않게 도와줘요.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바르면 손에 있던 나쁜 세균을 없애주거든요. 그러면 손에 있던 세균이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마스크 공장으로 가볼게요. 출발! 지금 보이는 이 커다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마스크를 만들 때 쓰는 천과 같은 건데요. 이걸 길게 연결해서 기계에 넣어줄 거예요. 마스크를 만드는 데는 세균이나 먼지를 걸러주는 천 말고도 다른 종류의 천이 세 가지나 더 쓰여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의 천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세 가지 천만 겹쳐주고요. 마스크 속에 보면 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 코 받침대를 올린 다음 마지막 한 겹을 덮어줘요. 마스크의 모양 만들기! 네 겹의 천이 기계를 지나면요. 천 위에 마스크 모양이 찍히면서 한 겹으로 붙여지게 돼요. 다음 단계에선 마스크 모양 밖에 자투리 부분을 떼어준 다음 예쁘게 접어주고요. 코 받침 부분과 줄을 끼우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표시된 모양을 한 번 더 찍어줘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투리 부분까지 모두 떼어내면 끝! 마스크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마스크의 끈달기! 이번엔 마스크를 귀에 걸 수 있도록 끈을 달아줄 거예요. 기계에 기다란 끈만 연결시켜주면 알아서 척척! 끈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마스크의 양쪽 끝에 꾹꾹 눌러서 붙여줘요. 그러면 드디어 마스크 완성! 이제 밖에 나갈 때 이걸 쓰면 되겠어요. 근데 혹시 마스크 바르게 쓰는 방법 알고 있나요? 햄팡이가 소개할게요. 마스크를 얼굴 크기에 맞는 걸로 골라 쓰고요.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게 꼭 눌러서 붙여줘요. 그리고 코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스크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엔 손소독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손소독제 공장으로 출발! 여기 보이는 커다란 통에서 손소독제를 만들 거예요. 먼저 세균을 없애주는 재료로 통을 가득 채워주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재료와 좋은 향기를 내는 재료를 정해진 양만큼만 넣어줘요.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열심히 저어준답니다. 손소독제 끈끈하게 만들기! 마지막으로 손소독제를 끈끈하게 굳혀주기 위해 이 하얀색 가루를 넣어줘요. 이건 만들어 놓은 손소독제에 잘 녹지 않아서요. 이렇게 물에 넣고 완전히 녹여준 다음에 만들어 둔 손소독제와 합쳐줘요. 그리고 한참 동안 골고루 섞어주면요. 잠시 후 짜잔! 물처럼 묽었던 좀 전과는 다르게 좀 끈끈해졌죠?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야 물처럼 쉽게 흘러내리지 않아서요. 손에 꼼꼼하게 바르기 편해져요.

소장하기. 깨끗하게 소독한 병에 손소독제를 채워주고요. 덜어 쓰기 편하도록 누르면서 정해진 양만큼 나오는 뚜껑으로 닫아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없애줄 깨끗한 손소독제가 완성됐어요. 손소독제도 바르게 써야 나쁜 세균을 없앨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손소독제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요. 적당량의 손소독제를 손바닥에 덜어 비비면서 손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걸 쓸 땐 얼굴이나 코,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바르게 써서요.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덮어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1: 본 연구소에서는 발사체,

0: S-1T로 명명될 전쟁도구의 개발 및 최종 제작에 주력할 것입니다. 과학, 공학 및 군수 분야의 특정 실험 연구를 수행하며 이후 어려운 무기 제조 절차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취급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험이 실시됩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극비 사항입니다.
1: 오늘 뭐 저희 미션 있는 거예요?
0: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2: 그 편지가 뭔지 알죠? 워낙 유명하죠.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맨해튼. 이제 오펜하이머에게 스카웃을 하면서 보냈던.
0: 오펜하이머 알죠, 영화?
3: 되게 특이하게 이 편지에 보면은 그 맨해튼 프로젝트 우리 다 알잖아요. 핵폭탄 만드는 거다. 근데 단 한 번도 핵폭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0: 핵폭탄이라는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3: 네.
0: 예, 이렇게 긴데 함축해서 한글로.
3: 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1: 진짜 영문 원문 편지.
0: 네, 이게 원문 편지죠 지금. 극비 프로젝트.
3: 여기 써 있잖아요. 시크릿이라고.
0: 그렇죠.
2: 맨해튼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3: 맨해튼.
2: S1T가 S1이라는 게 그 과학기술 연구부. 나중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0: 자, 다들 뭐 아는 편지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핵폭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다면, 황 박사님, 프로젝트를 참여하실 겁니까?
3: 핵폭탄이란 말은 없으니까 저는 호기심이라도 과학자라면은 궁금해서라도 참여할 것 같아요. 참여할 것 같아요.
0: 자, 우리 장 박사님은요?
2: 저는 핵폭탄이라 써 있었어도 참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야 될 상황이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집을 한 걸 거고.
3: 아, 그렇죠.
2: 이게 현대로 바꾼다면 뭐 우주 전쟁용 레이저 무기 그렇죠, 개발에 레이저 참여하겠냐 이런 느낌이니까.
0: 안 할 수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님.
1: 저는 초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0: 왜죠?
3: 아,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1: 네, 그래서.
0: 아, 핵이니까요.
1: 네, 저에게 핵은 세포의 핵입니다.
0: 오늘은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핵폭탄 제작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3: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시대 당대의 최첨단의 기술이 가장 집약된 게 사실은 전쟁 무기들이거든요. 사실 폭탄 하면은 저희 또 전문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2: 회차 거듭될수록 저의 이미지가 상당한 전쟁.
3: 근데 오늘 폭탄 앞에 핵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핵폭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폭탄을 설명해줄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화된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진짜요?
3: 네.
0: 핵폭탄 전문가.
3: 네. 예, 예. 한번 모셔보도록
0: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0: 아, 반갑습니다.
1: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자, 최 박사님. 예.
2: 아, 안 사요, 근데.
0: 만도 안 사요, 만도 안 사요.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쟁사 속에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드리는 물리학 박사 최승병입니다.
0: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주작전편에 나오셨고, 그때 우리 최승병 박사님을 리스펙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취미는광 나오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취미는광 애청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0: 아, 진짜요? 어, 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게 이제, 아, 뭔가 약간 연극 배우가 과학자 흉내를 내는 것 같다. 정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연기하시는 줄 아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아니면 혹시 과학영화 같은 거 준비하고 계세요? 오디션 보고 계세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2: 90년대 TV에서 나오는 서울 사투리 같은 느낌.
0: 캐릭터가 있으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셨는데. 오늘 주제에 적합한 분이잖아요.
3: 밀덕들 사이에 최승병 박사님을 아시는 모든 분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은밀한 소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0: 오, 뭡니까?
3: 최승병 박사님 집에는 핵폭탄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아,
0: 그 정도로 빠삭하세요?
3: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
1: 야.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 IAEA 사찰 들어가시겠습니다.
1: 아, 그러면 괜히 이런 거 있다고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0: 우리가 이제 이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대장.
1: 네네.
0: 예, 박사님도 핵폭탄 프로젝트 이런 그 비밀편지가 왔다. 가실 겁니까?
1: 굉장히 뭔가 가슴 떨리는 주제. 최고의 지성들과 뭔가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아갖고 가보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멸망을 꿈꾸는 폭발물 전문 화학자

0: 이론은 빠삭한 천문학자. 그리고 최 박사님은 또 물리학자. 자, 이렇게 세 분이시면 핵폭탄 제작이 가능합니까?
1: 방금 세 분의 눈빛을 딱 보니까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1943년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핵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핵폭탄을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나요?
1: 가장 기본적인 핵분열 현상이란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0: 핵분열?
1: 네. 네. 말 그대로 핵이 쪼개지는 거죠.
0: 핵이 쪼개진다.
1: 그 원자핵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거는 뭐 불변의 덩어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쪼개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0: 네. 원래 이제 못 안 쪼개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1: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0: 우연이요?
1: 네.
0: 어떻게 핵분열이 우연히 발견되지? 무슨 실험을 하길래요?
1: 그 당시 1930년대 네. 과학계에서는 하나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벌어진 경쟁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보자.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자연계에 알려진 원소는 그 당시까지는 92번 우라늄까지가 다였어요.
0: 우리 주기율표는 예전에 우리 방송을 또 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92번 마지막.
1: 맞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92번까지밖에 없지? 93번, 94번, 95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0: 찾겠다.
1: 네. 그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걸 찾으면은 이거는 노벨상감이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동안 화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어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발견이 안 되지만은 그 무렵에 이걸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그 방법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게 1930년대에 발견된 중성자를 원자에게 쏘아주는 것.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라는 걸 쏘아주면은 그 중성자를 맞은 원자핵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다른 원소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과학팀들이 이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쏘는 실험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죠.
0: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는 다 우리가 얻었는데 네.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좀 더 다른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점점 주기율표에 있는 약간 인공원소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린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쏘기 시작을 해갖고 드디어 1934년에 이 페르미 팀에서 93번, 94번 원소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2: 그럼 그전에는 자연 원소 깃발 뽑기 사실은 대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1: 인공원소의 시대로.
2: 깃발 꽂기에서 첫 번째 깃발 꽂은 사람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으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 다음에 나도 꽂으면 노벨상이다. 이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겠네요, 그러면.
1: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어요.
2: 반전이요?
1: 사실 93번, 94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0: 네? 만든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이에요?
2: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0: 만들어서 상까지 탔는데 이거 사기입니까?
1: 맞아요. 이게 굉장히 노벨 물리학상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0: 진짜요?
3: 점 중에 하나죠.
1: 네. 다른 팀에서도 네. 계속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엔 독일 연구팀에서
0: 독일에서
1: 또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0: 뭡니까?
1: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인 오토 한 박사님과 네. 이제 물리학자였던 리제 마이트너 연구팀에서 네. 역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쏴 봤는데 나온 게 93번, 94번이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가벼운 56번 바륨이 나왔습니다.
0: 이미 있던 바륨이 나왔다. 56번이 나왔다. 네. 그럼 뭐야 이거?
1: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왜 92번에 중성자가 맞았는데 56번이 나왔지? 네. 이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해석을 못하다가
0: 무슨 랜덤박스도 아니고
1: 네 그걸 리제 마이트너 박사가 네. 딱 뭔지 알아채게 됩니다.
0: 뭡니까?
1: 이거는 중성자를 맞은 원자핵이 쪼개진 거다. 바로 원래 92번에 맞아갖고 이게 56번이랑 36번으로 쪼개지면은 56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2: 그럼 36번도 검출이 됐어요?
1: 그것도 나중에 검출이 됐죠.
0: 그러니까 네. 쪼개

0: 해진 거다.
1: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핵분열인데, 이게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부르고, 이 분열이란 말 자체가 사실 물리학 화학에선 잘안 쓰는 말이에요. 저희는 분리라든지 분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
0: 그러네.
1: 분열은 세포 분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 이 단어 자체가 생명과학 논문이랑 용어를 보고 거기서 지었어요.
2: 아, 그런 거였어요?
3: 피션이란 말 저희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2: 아,
3: 생물학에서.
2: 진짜로요?
3: 초대 받을 수 있을 뻔했나?
2: 아, 이름 지으러 갈 뻔했네.
0: 장면가로.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핵이 쪼개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발견입니까?
1: 2000년간 우리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가 안 쪼개진다라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한 게. 그만큼 엄청나게 큰 발견이라고 할수 있죠.
4: 이핵 분열 현상이 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걸 새롭게 찾아낸 의미도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0: 어떤
4: 되는데요.
0: 사실이요?
4: 이 분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0: 에너지요?
4: 네.
0: 아니, 조그만한 거 쪼개봤자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나와요?
4: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0: 예.
4: 하지만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원자 하나가 쪼개질 때는 뭐 물리량으로는 한 170에서 200메가 일렉트릭 볼트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라늄 1g을 분열시키면은 석탄 3톤이 탈때 나오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0: 야, 잠깐만, 1g이면.
1: 보통 우리 각설탕 하나가 3g인데
0: 네.
1: 우라늄은 밀도가 훨씬 크니까
0: 네.
1: 사실 뭐 설탕 뭐 손톱만한 정도로 아주 작은 조각.
0: 이런 작은 조각에 우라늄을 하나 딱 건드리면 석탄 3톤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석탄 떼는 거 3톤이요?
4: 이거 생각해보면 300만 배요, 300만 배.
0: 아, 300만 배.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요.
5: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우라늄 1kg 정도를 핵분열을 시킨다고 하면은 82테라줄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82테라줄이 어느 정도냐면은 1만 가구 있잖아요.
0: 1만 가구?
5: 네, 1만 가구가 거의 반년 이상.
0: 와, 만 가구가 반년 이상 쓸수 있다고? 전기를?
5: 반년 이상 쓸수 있는 에너지예요.
0: 엄청나네.
4: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발전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으면은
0: 네.
4: 정말 인류는 에너지 걱정 없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겠다. 그런 거
0: 그러니까요.
4: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5: 막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은.
0: 이거는 이제 인류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분열의 제일 처음에 발견은 약간 신소재를 막 개발한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그죠?
4: 맞습니다.
0: 아, 근데 원자 핵 자체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3: 왜 갑자기 없던 게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3: 뭔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됐을 텐데.
0: 우리가 몰랐던.
4: 맞아요.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 아, 드디어 나왔다, 4대 천왕.
0: 우주의 4대 천왕. 자,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4: 그 이름은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0: 아,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 그리고 중력과 전자기력. 예. 일단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게 원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자 안에는 우리 원자핵과 그 주변을 갖다가 전자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 원자핵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들이 여러 개가 함께 있으니까 얘들이 당연히 붙어있질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겠죠. 왜 근데 이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또 다른 힘이 있을 것이다.
0: 잡아주는 애들이 있다.
4: 네, 그런 접착제 같은 힘이 바로 강한 핵력입니다. 이거는 중성자나 양성자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겨주는 그런 힘입니다.
0: 그 힘을 이름을 그냥 강한 핵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4: 네, 이게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주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이다라고 해서 강한 이런 게 붙은 거고.
0: 그걸 핵력은 끝났잖아요. 근데 약한 핵력은 왜 필요해요?
4: 아까 우리가 중성자를 맞으면은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진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질을 갖다가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이런 힘을 갖다가 약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0: 그 양성자를 붙잡고 있는 게 강한 핵력.
5: 네.
0: 그리고 이제 툭 하고 뭔가 변화가 되면 그게 이제 약한 핵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력이야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도 그렇고요.
5: 그래서 이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센힘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강한 핵력. 그 다음이 전자기력, 그 다음이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중력 순서로 작용을 합니다.
4: 그렇죠.
0: 우주의 엄청난 힘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다는 거,
4: 네.
0: 그 농축이 돼 있다는 거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그 원자 핵을 확 쪼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 이건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아무래도 실감이 덜 나실 것 같아요.

0: 같아서 아까 제가 상자 들고 왔잖아요. 아, 예, 예. 소품을 약간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예.
0: 어디 보자. 요거면 적당할 것 같네요.
1: 방금 연기하신 거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0: 이걸 원자핵이라고 보고요. 우리 원자핵에 이게 중성자라고 보면은 중성자를 갖다가 여기에 쏜다고 해봐요. 봐요. 이게 중성자가 이 원자핵에 들러붙습니다. 네. 그러면서 흡수가 돼요.
1: 흡수가 돼.
0: 근데 흡수가 예, 되면은 예. 이 원자핵이 불안정 MC입니다. 어, 변형이 일어나고 예, 예, 예. 늘어났다, 찌그러졌다 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안을 양성자를 갖다가 꽉 붙잡아놓고 있던 강한 핵력이 이걸 단단하게 붙잡아놓고 있던 핵력이,
1: 핵력이?
0: 끊어지면서 그 순간 그 붙잡아놓고 있던 에너지가 확 방출이 되는 겁니다.
1: 아, 이 팍 하면서 이 에너지요?
0: 네. 그게 그 과정에서 예, 전과 후의 질량을 갖다가 비교해보면은 조금 질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그 질량이 감소된 만큼이 이 반응 과정에서의 에너지도 방출이 되는 겁니다.
1: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0: 네. 이거 얘기 딱 들으면은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2: 냄새가 나죠.
3: 질량과 에너지.
0: 맞습니다. 질량과 에너지. 에너지.
1: 어? 이거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E는 MC 제곱.
0: 맞습니다. 그 E는 MC 스퀘어에 의해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바로 이 분열 과정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이미 아인슈타인은 핵분열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0: 아, 핵분열까지 포괄하는 그 자연의 기본 원리를 알아낸 거죠. 여기서 줄어드는 질량 자체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C의 제곱, C가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초속 3억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무려 9경배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질량 M이 작더라도 9경배가 곱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1: 엄청 크다.
0: 엄청난 거죠.
1: 그러니까 질량은 조금 줄었어도 이 상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0: 네, 이 원자핵을 붙들고 있던 네. 강한 핵력의 그 네. 에너지가 이게 뜯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한 핵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라진 만큼이 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이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돋았겠네요.
0: 당연히. 그 양을 딱 재보니까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확인하면서부터 전율이 돋기 시작했죠.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제2의 불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다.
1: 아, 그러니까.
4: 사실 이게 너무 큰 사건인 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원자핵은 못 쪼개진다. 거의 2000년간 지배되었던 사실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생각만큼 야, 이걸로 무기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인간의 미래를 완벽하게 에너지로부터 자유롭게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0: 평화의 시기였으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아주 희망에 부풀었겠는데 아,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에런 프랜스턴 시티 포스트 오피스. 히틀러가 1939년 9월 달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도 이걸 만약에 폭탄으로 쓴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무기가 되겠는 걸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토한 박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물리학과 화학의 강국이니까 그걸 충분히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망명화 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독일이 이걸 갖고 폭탄을 만들겠다.
1: 아, 불안하구나.
0: 라는 불안감이 확 쌓이면서 네. 야, 이거 독일이 폭탄을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거기에 가장 주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네. 유태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아하. 그중에 레오 질라르트란 분이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1: 아, 그래서 미국, 아.
0: 자기들이 보내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으니까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0: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요 1940년 당시에는 아직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기 전이었어요. 진주만 공습하기 전에 이어서. 근데 사실은 영국이 그때는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영국이 훨씬 급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 이게 진짜 폭탄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해갖고 모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갖고 거기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원자폭탄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된다. 그때서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1: 아, 원래 핵분열을 딱 발견했을 때는 인류의 어떤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기뻐했을 텐데 슬프게도 전쟁통이라 이제 이 핵분열의 어떤 그런 발견이 핵무기 개발로 그러니까요. 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이제 핵폭탄 제작 프로젝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핵물질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네. 먼저 핵물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폭장치와 이 폭탄의 구조를 갖다가 설계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이게 개선점이 없는지 찾고 반복 개량을 해나가야 됩니다.
1: 근데 가장 중요한 우라늄을 이걸 어디서 구해요?
0: 캐야죠.
2: 캐야죠.
0: 우라늄은 기본적으로 광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캐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0: 네.
1: 어디요?
0: 저 옥천 대전 일대 보면은 네. 그쪽에 딱 지층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1: 아, 그래요?
3: 그럼 저희 네. 원자력 발전하는 거는 한국에서 채굴한 우라늄 쓰나요?
0: 아, 그렇진 않습니다.
4: 이 우라늄을 캐을 때 우리나라 우라늄은 일단 농도가 너무 낮아요.
1: 아, 네. 농도가 또 중요합니까?
4: 그래서 해외에서 다 사오죠?
0: 네, 다 해외에서 가공된 거 사옵니다.
5: 예전에 저도 인터넷에서 우라늄을 사보려고 우라늄 광석을
1: 광석
5: 근데 이게 농도가 일정 이하면 납으로 된 캔에 들어가가지고 판매가 되긴 하는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걸려요.
0: 네.
5: 쉽게 들여오긴 어려워요.
0: 네. 통관하다가 다 걸려서 잡혀갑니다.
1: 이제 우리가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엄연한 살상물이죠.
4: 이걸 네. 집에서 따라하시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1: 그렇죠.
2: 큰일 날 수 있어요.
4: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면 우라늄 광석만 있으면은 핵폭탄을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234, 235, 238. 그 중에서 우리가 핵분열에 사용하려면 우라늄은 235번, 그리고 플루토늄이면 239번이 필요하죠.
1: 근데 왜 그 뒤에 숫자를 붙이죠?
5: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92번이니까 양성자가 92개가 있고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걸 더했을 때 234냐, 5냐, 8이냐가 달라져요. 이 원자폭탄에 사용되는 거는 235번이 있어요.
1: 235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폭탄에 맞는 우라늄입니까?
5: 불안정한.
0: 네, 불안정해서 불안정. 어디 한 군데만 톡 건드려 주면은 그다음에 따다다다닥 옆으로 그 반응이 퍼져 나가면서 전체로 다 옮겨 붙을 수 있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우라늄만 뽑아내야 됩니다.
1: 연쇄 반응.
0: 네. 우리가 중성자를 충돌시켜 갖고 그 핵 분열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나옵니다. 한 2.4개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다음엔 옆에 있는 다른 원자핵을 때려 갖고 또 분열을 시킵니다.
5: 쉽게 생각하면 도미노랑 똑같은데 되게 화려한 그림 도미노로 만든 거 보면 하나가 두 개를 넘어뜨리고 두 개가 세 개를 넘어뜨리고 되면 마지막에 한 번에 엄청난 게 많은 게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방식이에요.
1: 아, 이거 속 들어오네. 아, 그러네, 여러분. 도미노가 일렬로만 돼 있으면 그냥 그 일회임으로만 가는데 이 구조를 다르게 해가지고 파도처럼 가버리면은 그렇죠. 끝에 이제 진짜 파도처럼 확 오는 거죠. 아, 그런 식의.
5: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에너지를 갖는 모든 반응은 다 연쇄 반응이 들어가서 뭐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 불을 붙였다. 이게 불타는 것도 연쇄 반응이에요. 네. 우선 불이 붙으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고 이 붙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때문에 뭐 석탄에는 불을 붙이기 더 어렵고 신문지에는 붙이기 쉽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선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건 결정되어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여기 핵분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이 있어요?
0: 자발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0: 하려면은 어느 이상의 질량이 있어야만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경계가 되는 질량을 우리가 임계질량이라고 해요.
1: 임계질량.
0: 우라늄 기준으로 이 정도가 딱 임계질량입니다.
1: 임계질량 딱 그 정도 사이즈?
0: 이 정도 사이즈로 구형으로 만들면은 이게 50kg이 넘고요.
2: 아, 밀도가 높으니까. 네,
0: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상이 있으면은 그대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이만큼 뭉쳐놓으면 안 돼요.
3: 이게 물질마다 다른데 보통 우라늄이 52kg, 플루토늄은 한 10kg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이게 임계 질량이다 보니까 이 임계를 넘어간다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보관을 하고 터트릴 때만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4: 근데 235가 더 핵분열을 잘하는 거예요?
3: 네, 더 네. 불안정해요.
5: 근데 농축해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5: 불안정한 애들을 농축시키는 것도 이거 되게 불안한 일인데요? 지금 불안한 235번을 농축을 어쨌건 시켜야 얘를 이제 무기로 쓴다는 건데.
0: 맞습니다.
5: 그 작업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3: 그런데 우리는 임계 질량을 아니까 그걸 넘지 않으면 터질 일은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5: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우라늄 있잖아요. 235번을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 광석 안에 우라늄이 있다 치면 네. 예를 들어 우라늄이 1000개가 들어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235는 7개밖에 없어요.
5: 1000개 중에 7개요?
3: 네, 0.7%.
5: 0.7%? 네. 왜 그러지? 왜 235가 7개밖에 없는 거예요?
3: 이게 자연에 있는 비율이에요.
2: 자연의 법칙인 거죠.
5: 많이 만들지 마라.
3: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려니까 한 단계로 안 돼요. 원심 분리를 하다 치면 약간 탈수기 돌리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한 번 기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 똑같이 생긴 기계가 수백 대가 놓여 있거든요.
2: 연결돼 있죠.
3: 여기서 한 게 다음 걸로가 또 하고 또 하고를 수백 개를 돌아요. 우리 생각에는 핵 만든다? 그러면 그냥 이거 분리해가지고 만들면 끝 아니야 했는데 개발한다 그러고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또 원심 분리기로 한다. 그럼 1kg 얻는데 한 6개월간 돌려야 돼요.
5: 6개월이요? 네.
3: 우라늄 235를 1kg
2: 얻어요. 오래 걸려요?
3: 그러니까 개발이 오래 걸려요.
5: 야, 사실 좀 놀라운 게 우라늄 뭐 광석을 그렇게 많이 캤는데 쓸 게 0.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3: 우리가 핵연료 얘기할 때 아까 우라늄만 얘기했지만 사실 뉴스에서 더 이야기 많이 나온 건 플루토늄이잖아요.
2: 그렇죠.
3: 플루토늄은 239번이 이런 폭탄을 만들 쓸 수가 있어요.
2: 이게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는 게 아까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임계 질량이 52kg. 근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임계 질량이 훨씬 적어요. 10kg.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플루토늄을 쓰려고 하겠죠.
4: 그러면 그거는 그 임계 질량이 작은 거는 중성자를 더 많이 뱉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3: 불안정해서.
0: 그만큼 불안정해서.
5: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 핵물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0: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는 네.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돼요.
5: 20억 달러면 지금?
0: 지금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0조 원에 해당합니다.
5: 50조? 야, 핵물질 생산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까?
0: 핵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걸 만드는 비용까지도 들어가는데
5: 뭐 부대시설이라든가
0: 대다수가 핵물질을 만드는 데 쓰인 건 사실이에요.
5: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0: 그 당시에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5: 그냥 막
0: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돈 낭비가 심했죠.

0: 어쨌건 중요한 핵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작을 해야 되죠.
1: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기폭장치, 진짜로 그 핵물질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보시겠어요?
0: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계 질량보다 크기만 하면은 저절로 터진다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 있고 50kg짜리가 있고 네. 이게 임계점이잖아요. 네네. 주변에 다른 애들을 탁 붙여버리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1: 오, 굉장히 비슷했어요.
0: 어, 그래요? 네. 주변에 어떻게 자극을 탁 스위치 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라늄이 확 또 붙어버리게.
1: 방금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를 갖다가 처음 구체화해서 만든 게 이른바 포신형 기폭장치입니다.
0: 포신형 네. 기폭장치.

0: 있지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틀보이엔 한 64kg 정도를 넣었어요.
1: 네, 넉넉하게
0: 합쳐서. 근데 64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핵 분열에 참가한 거는 700g이에요. 우선.
2: 진짜요?
0: 네. 얘네들이 분열하면서 아까 질량이 사라진다 했는데 그 사라진 질량이 0.6g입니다. 단 0.6g이 사라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
2: 거예요. 근데도 그 정도
0: 그 0.6g이 터지면 TNT로 한 15,000톤.
3: 와.
0: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요.
3: 0.6g인데. 네,
0: 64kg 중에 0.6g만 핵분열을 한 거고.
3: 저는 그 얘기는 몰랐었어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약간 효율을 좀 더 뭐 올린 뭐 그런 다른 방법도 있나요?
1: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폭형이라는 장치예요.
3: 내폭형이요?
1: 네. 아까 우라늄은 0.7%밖에 안 되니까 뽑아내기가 힘들었잖아요. 나머지 99%로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의 쓰임새에 주목을 했어요.
3: 플루토늄.
1: 네. 두 번째 만들어진 팬맨이라는 이 원자 폭탄에 들어간 플루토늄 덩어리가 딱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3: 아.
1: 한 6kg 정도 되는 양인데 요거는 아까 임계 질량 10kg보다 작기 때문에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6kg으로 어떻게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임계 질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주목한 게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3: 밀도?
1: 네. 우리가 연쇄 반응이 옆으로 그 반응이 계속 옮겨 붙는 거잖아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랑 원자랑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3: 그렇죠.
1: 더 쉽게 옆으로 반응이 옮겨 붙어갖고 전체로 잘 퍼질 거 아니겠어요?
3: 밀도를 높이면은 그러니까 10kg에 6kg지만 10kg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1: 네. 그래서 요만큼의 덩어리도 꽉 압축을 시키면은 폭발할 수 있는 임계 질량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 덩어리가 금속 덩어리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웬만해서는 안 돼요.
3: 그렇겠죠, 금속이니까.
1: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압축을 시키냐? 이걸 폭약의 힘으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0: 이걸 설계한 사람이 그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부르는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이 우리 축구공을 보면 오각형, 육각형들이 되게 대칭적으로 착 만들잖아요. 이모나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를 두 가지 종류의 빠르게 타는 거, 느리게 타는 종류의 폭약을 섞어 넣어요. 그리고 딱 터트리면 얘네가 꽉 누르는데 가운데 그 중성자 기폭기라는 게 쓰여 있어요. 꽉 눌려 섞이면 갑자기 중성자를 주변으로 막 배출하면서 그게 연쇄 반응, 도미노를 막 밀어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펑 터질 수 있고.
3: 그러니까 안에다가 일단은 플루토늄을 가둬놓고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버텨서 폭약으로 빵 하면 그 터지는 그 힘으로 얘가 순간 압축이 돼버리니까 그 압축될 때 그 압축되는 힘으로 플루토늄이 터져버린다.
0: 압축되는 힘으로 안에 있는 기폭기를 꽉 눌러서
3: 꽉 눌러가지고
0: 그걸로 펑 하고
3: 터져버린다. 폭약은 1차 내부 폭발이고 그 폭발된 에너지가 플루토늄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결국 플루토늄이 터져버리게 된다. 아니 이렇게 완성된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이제 실전에 쓰였다는 거죠.
0: 보통 두 개로 생각하지만 만든 건 사실 세 개였죠.
4: 네.
0: 왜냐하면 트리니티 실험.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핵실험을 하긴 해야 되니까.

0: 그렇게 터뜨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정말 공격 용도로 사용한 건 히로시마의 리틀고야 이름을 떨어지고 그리고 3일 후에 팬맨이라고 불리는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1: 그 당시 때 그럼 피해가 어느 정도나 있었죠?
2: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다 터지지 않았는데도 네네. 히로시마 원폭에서는 즉각 9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15만 정도.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약간 폭탄이 중심에서 빗나가갖고 그래도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역시 사망했습니다.
3: 사실 이게 일본에서 터졌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의 10%에서 20%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4: 이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거기가 군수산업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군수사업 그런 공장들의 조선인 징용공들이 강제징용으로 많이 끌려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가 우리의 뭐 광복으로 이어졌다.

0: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현장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너무 좀 역사적인 비극 같습니다.
1: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이제 핵폭탄이 진짜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가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핵폭탄을 가시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켰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 자, 어마어마한 핵공포가 불어닥쳤습니다. 서로가 더 많은 핵을 가져야 적이 쏘질 못한다. 그러면서 진짜 195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핵실험들을 그다음부터 경쟁하기 시작해요. 이게 50년대가 들어오면은 메가톤, 그러니까 100만 톤 단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1: 메가톤급.
2: 그러면서 마침내 50년대 말에는 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폭탄, 짜르본바 핵실험이 있게 돼요.
1: 짜르본바요?
2: 네. 짜르가 황제, 그리고 본바가 폭탄이라는
1: 뜻이에요. 어디 겁니까?
2: 소련입니다.
1: 아, 소련?

0: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핵폭탄이에요, 그게?
1: 맞습니다. 그 당시는 원자폭탄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수소폭탄이 개발되는데요. 원자폭탄은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TNT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에서 50만 톤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은 수소폭탄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짜르 본반은 50메가톤, 그러니까 TNT 규모로 5천만 톤 규모입니다.
2: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0: 가능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핵폭탄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서울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팬맨이 서울 시청 쪽에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 까만 점이 100% 직사하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원이 열폭풍에 의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죽는 범위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 영역이 그 바깥에 있는 큰 원이에요.
0: 서울 대다수의 저기 지역이 지금 어쨌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3: 그렇네요.
0: 그렇죠? 예. 그런데
1: 이것만도 끔찍한데
0: 예, 밑에 이제 보면은
1: 사드 본부가 투여.
0: 이건 싹 다 죽네. 이거 그냥 나라가 끝나는데 경기도랑 용인 뭐 수원 이쪽이 그냥 생존자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1: 남쪽으로는 거의 평택, 동쪽으로는 거의 강원도 가깝게까지
0: 그냥 아예 전멸.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서울에 이런 무기들이 떨어지면 이 정도로 그냥 싹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게 약간 좀 진짜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진짜로.
1: 그래서 이 공포가 1960년대, 70년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무기 감축 협정들이 나오게 됐죠.
0: 아, 해야죠.
1: 아, 이건 너무 끔찍하다.
0: 너무 이거 좀 잔인하다. 줄이자. 근데 자연재해도 지금 인간이 생존하는데 엄청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무기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더 공포고 더 충격이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폭탄 제작 이야기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경각심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여러분은 과학자가 만들어낸 죽음의 무기, 과학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 중에 모든 과학들이 발전을 하거든요. 이 연구를 하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과학자들이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그 원자폭탄,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과학자가 참여한 것도 분명하고 정말 뭐 총으로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 경우도 많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할 것 같,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개발 안 하면 나치 독일이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저는 있어서 정상 참작이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평시 상황이었다면 이게 무기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험성

0: 현상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악당 같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1: 근데 책임이란 단어를 좀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과학자가 만들어서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 책임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지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 결과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청산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와 정치와 이런 곳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밝히고 연구한 것 뿐이지, 그게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뭐 우리 조국을 위해 만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2: 오펜하이머도 되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3: 네, 괴로워했었죠.
1: 인간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4: 네, 그 샤드본발 개발하는데 주역이 소련의 유명한 사하도프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저걸 개발하고서 나중에 마음을 또 바꿔먹었죠. 오펜하이머처럼 내가 이런 괴물을 만들다니 해서 말년은 또 평화운동에 투신하셔갖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기도 했죠. 예.

0: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1: 과학 기술로부터 얻어낸 우리 어떤 지식이나 힘 같은 것들을 정말 잘 써야 되는 필요성이 더더더 높아지고 있고, 요즘도 AI니 뭐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마찬가지 이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철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미 거의 7, 80년, 거의 이제 뭐 100년에 다가가는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어떤 그 거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과학사나 전쟁사회 관점에서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했는데 이 지금 시대가 오히려 그 50년대, 60년대 핵공포가 한번 잊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핵을 안 쓰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다라는 인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그 위력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야 이거 핵무기 다시 한번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이 요즘 세계 지도자들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핵무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무기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게 만들긴 하지만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무기라는 걸 우리가 같이 상기해보는 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피해를 다시 재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목적으로 제가 많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3: 뭐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과학이 좀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발전이 너무 좀 무섭기도 하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오늘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우리 아이들 그만큼 또 아이들에게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어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모험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 세계 과학자분들 거림직하다. 가면은 좀 약간 멈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4: 부지런한 쥐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게으른 쥐한테 넣었더니 얘가 활동적으로 바뀌었다.
1: 요즘 미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즉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걔네들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5: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유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아기 구강, 뭐 장, 피부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3: 날씬한 사람, 뚱을 이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6: 이 정도 연구면은 노벨평화상, 모두가 평화를 넣었잖아요.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싶나요? 여기 데프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렇죠.
6: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상품형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언제 일어나는 거야?
1: 얘는 뭔데 여기 누워있지? 어? 일어났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2: 누구세요?
1: 우리는 아누 아리야.
0: 넌 왜 여기 누워있었어?
2: 아니 잠깐만, 나 분명히 숲 들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저거 뭐야?
1: 여기는 역동사원이라고 해.
2: 역동사원?
1: 우리 안동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안동지역 최초의 서원이야.
2: 무슨 말 하는 거야? 안동대학교?
0: 너 대학교 몰라? 학교 안 나왔어?
2: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거 과거에서 온 거 같은데?
1: 뭐래? 과거에서 왔다고?
3: 이 난리가.
0: 불쌍해.
1: 어, 깜짝이야. 좀
2: 이런 기회야. 미래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 혹시 저기 스피 좀 해줄 수 있을까?
0: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수업을 늦어서 빨리 가야 하거든.
1: 오! 같이 수업 들으러 갈래?
2: 2024년도의 수업 빨리 갈래?
1: 따라와.
4: 자, 교수님 저번 했던 이야기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 그렇구나.
4: 네, 그 기원 학생 좀 조용히 앉으면 돼. 괜찮아.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2: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까?
4: 다른 학생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아무 데나 앉으면 되고. 자, 보존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 반가워. 이게 2024년의 수업이구나.
4: 누구지 거기?
5: 죄송합니다.
2: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4: 여기 수업 시간 좀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펭수야.
2: 조심합니다. 이건 무슨 수업이야?
5: 이게 아동수학지도라는 수업인데.
2: 아동수학지도?
5: 교수님을 여기 쳐다보지 않게 조금 조용히.
4: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 블록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이제 아이들의 보존 능력이 획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2: 근데 왜 혼자 말해?
5: 조용히 하고.
2: 다 조용히 해야지.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어떡해?
5: 그러니까
2: 지금 궁금해. 못 참겠다 깨꼬리.
4: 교수님이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질문 있나? 질문?
2: 펭수가 질문 있습니다.
4: 펭수 팔이 짧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2: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의사항이 붙어있어요.
4: 네, 어떤 건의사항?
2: 조금 다들 딱딱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삭막하거든요.
4: 그러네. 교수님.
2: 이런 분위기에선 절대 학문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등할 평의 언어 어짜 평어를 씁시다.
4: 평어? 네, 학생들 표정이 더 딱딱해지네. 여러분들도 동의하나?
6: 네.
4: 평어?
2: 네. 기다렸구만.
4: 기다렸어?
2: 이름이 뭐야?
4: 벌써 시작했어? 그래. 교수님 이름은 김성환이라고 해요. 자, 일단은 펭수 건의를 받아서. 혜민이.
6: 성환아.
4: 평소에는 교수님이 어려워서 질문을 자주 안 하던데.
6: 저 아이들의 보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사로서 해야 할 자세나 교육 방식이 있을까? 와!
4: 굳이 어린이집에 가서 관찰할 필요가 없지, 혜민아. 교수님이 지금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지? 우리 펭수가 이거 보존 능력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게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꿀밤을 먹이면서.
2: 꿀밤이 뭐야? 꿀바른 밤인가? 아! 제대로!
4: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2: 좋아.
4: 질문을 많이 하네.
7: 성원아, 그럼 혹시 오늘 배운 피아제 실험들 두 가지 말고 혹시 다른 실험도 더 있을까?
4: 다른 실험들? 우리 준우도 평소에는 질문을 안 하다가. 그래서 그 실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피 보존 실험이라고. 피아제 할아버지 또 다른 실험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됐나?
7: 고마워.
4: 그래.
2: 어때 성환? 어? 되게 올바른 방향성이지?
4: 그러니까 펭수말이 맞는데 교수님은 왜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지는 것 같지?
2: 사랑해.
4: 펭수야 교수님도 사랑해. 자 마지막 질문 듣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펭수는 교수님하고 개별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
2: 개별 면담 왜 해?
4: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 펭수야 너 큰일 났어. 개별 면담 무서운 거야. 우리 토론하러 갈래?
3: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실례하겠습니다.
1: 내 생긴 게 너무 무서워.
0: 아니 토론 중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2: 왜 펭수 뭐 문제 있어?
0: 문제가 있어. 아니 토론을 하는데 왜 다들 한마디도 안 해?
2: 학생은 누군데 여기 왔지?
0: 어 누구세요?
2: 나는 오늘 토론을 주례하는 교수야.
0: 근데 왜 거기 계세요? 토론하는데?
2: 오늘 토론 사회를 내가 맡고 있거든.
0: 토론의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2: 그럼 어떻게 할까?
0: 앉으세요. 자 토론은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평등하게 같이 의논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 그래야 되나?
0: 그래야 됩니다. 앉으세요. 자 그럼 지금 토론의 장이 잘 지금 형성된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행자
3: 제1회 역시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제1회 역지사지 토론에 참가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4: 저는 로봇공학과의 교수 안태창입니다.
5: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환입니다.
6: 23학번 이서진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태경입니다.
8: 21학번 이지우라고 합니다.
9: 21학번 주태식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과거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는 토론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7: 왜?
4: 지금 분위기 좋은데?
7: 분위기 좋은데?
0: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한 사람 두 명 손들어. 지금 스승과 제자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아까 평어 써보니까 좋던데.
3: 그래.
0: 평어를 쓸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설마 반말을 쓰자고?
0: 반말과 평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야, 밥 먹었어? 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10: 차이가 있네.
0: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4: 알겠어.
3: 토론 방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게.
4: 찬성이야.
7: 나도 찬성.
3: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할게. 주제는 CC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0: I can't pass gospel.
7: 과거에서 왔다며.
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태경과 태창 둘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야?
4: 찬성이야.
7: 나도 찬성.
0: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야 봐.
11: 가위바위보.
3: 그럼 이제 여기가 찬성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반대야. 그럼 이제 각 팀끼리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6: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7: 얼마나 됐지?
6: 지금 570일 정도.
5: 엄청 오래됐네.
0: 아이돌이?
5: 아니.
0: 태경은 왜 못했어?
7: 그러게. 너무 슬퍼.
0: 진아는 지금 CC하고 있어?
5: 난 CC는 아닌데 연애하고 있어.
0: 아, CC는 아니지만? 응. 그럼 CC가 하고 싶어?
5: 만약에...
0: 그럼 지금 어떡해?
7: 제가 판매를 지금 와서...
12: 반대. 강력하게 반대. 체육관은 조씨가 많아?
13: 반반하게 생각하게 돼.
12: 남학생들이 좀 미남이 많고 다 평균 이 수준이다.
13: 하면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친구가 이 커플이 헤어졌는데 이 친구의 친구랑 사귀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완전 나가네.
12: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5: CC 몇 번 해봤어?
12: CC는 한 번도 안 해봤어.
0: 그럼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
6: 나는 지금 과 CC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5: 결혼할 거야?
6: 그럼 하면 되지.
5: 지금 몇 살이지? 그럼 지금 결혼할 거야?
0: 진행자님 지금 저거는
12: 이런 건 제지를 할게요.
6: 이게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면서 같이 과제도 할 수 있고 다음 수업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나는.
5: 나는 CC는 신경 안 쓰는데 특히 과 CC는 절대 반대.
0: 왜?
5: 태창아 의견 있어?
4: 내가 더 설명해볼까? 우리 로봇공학과에서는
0: 지금 로봇공학과가 아니라 본인이 로봇 같아.
4: 열역학이라는 과목을 배워 우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써서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근데 CC를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0: 근데 왜 서로한테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4: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야.
0: 사랑이 에너지야. 사랑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4: 꼭 캠퍼스 안에서 커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
0: 아니지. 캠퍼스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캠퍼스 안에 있었던 거지.
6: 엄청난데?
3: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플을 해도 된다. 아니면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0: 난 찬성!
4: 찬성이야.
7: 네, 나도 찬성이야.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팀이 계속 반대 입장에서 저렇게 토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3: 자신 있는 쪽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5: 무인승차가 제일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거는 본인들이 다 겪어봤을 것 같아, 솔직히, 대학생활 하면서.
0: 말로 먹는다는 뜻이지?
5: 그치.
0: 좋아! 우리 쪽에서 반박할게.
5: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는데, 뭐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빌런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빌런들을 꼭 마주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생활에서 미리 만나서 대처하는 방법.

0: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이 중에도 빌런이 있을지 몰라.
2: 맞아! 없으면 자기라 그랬어.
3: 아 물론 뭐 갈등 해결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성적이 좀 1순위였던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팀원도 같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에 조금 다들 불만이 많은 입장이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1: 팀 프로젝트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수자에게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3: 맞는 것 같아. 어떤
2: 내가 팀플레이가 뭔지 보여주고 올게. 난 반대야.
1: 여기서 떠나는 거야?
2: 자, 팀플레이에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하나 다 반박해볼게. 못하죠?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4: 이제 그렇게 되면 네가 사회에 가서 빌런이 되는 거.
2: 이런 말이 있어. 빌런 없이 히어로도 없다.
4: 근데 내가 빌런이 되면 안 되지, 진짜.
2: 괜찮아. 나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면 내가 빌런.
5: 우리가 지금 우리 전문성을 갖춰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득은 훨씬 없어지는
1: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효율만 얘기한다라면 우리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맨날 효율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
2: 아까 여기서 효율을 했잖아. 효율적
1: 효율적인 사랑을 해야 돼.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2: 효율적 사랑한 다음에
1: 잊어줄래?

0: 다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연말을 맞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연말 맞이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바로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사람! 선물 받을 사람!
1: 오, 나네.
0: 이어서 자이언트 팬티팀이 뽑은 2024 베스트 드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이 옷은 제가 파자마 파티 때 입은 건데요. 자, 이 옷을 특별하게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2: 잘 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게 무슨 뜻이죠?
2: 잘 때가 제일 예쁘더라.
0: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자이언트 팬티비 2024년 연말 정산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파티를 위해서 연말 럭셔리 케이크 5종을 준비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케이크가 정말 값비싸요. 뭐가 가장 기대되세요?
2: 제일 비싼 거예요.
0: 제가 이론 여기가 무려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2: 무조건 오픈런 안 하면 못 산다고 했죠.
0: 맞아요, 맞아요.
2: 누가 했죠, 오픈런?
0: 오픈런 누가 했습니까?
3: 제가 했습니다.
0: 위에 루비가 보석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사탕 맞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죠? 그 반지 사탕 있죠?
2: 하나, 둘, 셋. 오!
0: 이야! 컴백! 자. 오. 얘기 좀 들어볼게요.
3: 이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크림 같은
0: 게. 크림은 들어있죠.
3: 샤베트가 들어있어요, 샤베트.
0: 공주가 되는 맛이에요.
2: 다섯, 여섯 살 되는 딸내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0: 자, 다음 순서 먹어보겠습니다.
2: 이 케이크 너무 예쁘다, 근데.
0: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먹는 건가요?
3: 이분이요?
0: 어머! 근데 디테일이 있어요. 대박이다! 야, 이거 먹는 거예요? 와, 안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군요. 근데.
4: 방상하다.
0: 1인용이나 2인용 정도 될 것 같아요.
2: 우와, 되게 안에가 뭐 많이 들었어요. 밑에는 약간 샤브레 같은 과자.

0: 오, 오, 진짜 맛있어.
1: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 와.
1: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0: 먹고 싶죠?
2: 네.
0: 너무 맛있어.
1: 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양을 딱 이 정도로 정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3단층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럼 좀 밀려.
3: 책이라서 베스트셀러군요.
1: 오, 그런가 봐요. 자, 이 제품은 가격이 13만 5천 원입니다.
0: 와.
1: 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와. 있어요. 약간 무지개 떡 같지 않나요? 아, 한번 펼쳐주세요.
0: 책을 펼쳐보고 싶어요, 진짜.
1: 자, 10페이지 열어봤습니다. 오! 자. 오!
0: 다시 다시.
1: 자, 들어가세요. 자,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세주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조현철입니다.
1: 건배!
0: 마시겠습니다.
1: 자, 제가 지식을 섭취해보겠습니다. 자.
5: 세주 표정이 어때요?
4: 샌드위치 빵을 여러 개 포개가지고 입에 앙 넣는 기분이라서 못 맺혀요. 약간
1: 정답! 맘모스 빵만 나는 무지개 떡.
0: 그래서 목이 마른 거죠.
1: 약간
0: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고.
1: 아까 얼마나 그랬죠?
0: 13만 5천 원. 오, 이거는.
1: 자, 와. 자, 여러분. 이건 테이크인가 장난감인가 모르겠습니다. 우와. 제가 이거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얼마죠?
1: 자,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뽕! 하고. 자, 여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려 35만 원입니다.
0: 오. 35?
4: 오, 뭐야? 움직여요.
1: 뭐야?
4: 나가요.
0: 우와! 아, 나 고장된 건 줄 알았어.
1: 야, 이거 뭐야?
4: 오! 오.
0: 그래도 돌아갑니다.
1: 먹어봐, 먹어봐.
4: 딸기맛 나.
0: 뭔 먹으면 초콜릿을 먹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잼맛이 딱 나면서
1: 뭐 약간 뭐, 에키스 같은
0: 느낌인가요? 이 지금 관람차 하나가 한 2, 3만 원 할 것 같거든요.
1: 맞네요.
0: 뭐야, 뭐야?
1: 오, 뭐야?
0: 뭐야?
1: 뭐야?
0: 오. 오!
1: 잠깐만, 이거 케이크가 아니잖아?
0: 뭐야?
1: 초콜릿이야!
0: 우와!
6: 우와,
0: 우와 루돌프! 초콜릿 아니, 루돌프 디귿한가?
1: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러면 초콜릿 하나에, 얼마 이거?
0: 25개 정도 들어있네?
1: 거의 하나에, 만.
0: 3천
1: 원? 먹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0: 아, 뭐.
1: 제 노란 색깔.
0: 노란색?
1: 이거 약간 해리포터에 나온 것 같거든요? 야, 일단 앉아봐. 자, 먼저 해보세요. 아니, 나 먼저 할게요. 오, 난 놀랬어. 저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아세요? 오, 크리스마스다.
0: 오, 진짜?
1: 오, 난 왜 크리스마스 맛이 나죠?
0: 되게 근데 달고 새콤한 맛이 동시에 나서 약간 뭔가 기존 초콜릿보다 뭔가 상큼한 맛이 나서
1: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0: 초대하고 싶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티 정도면 한번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겠다.
1: 오! 자, 해주시면요.
4: 저는 소중한 사람이랑 다른데 돈을 써야지.
0: 관람차 못이 빠져요, 얘기들.
1: 오!
0: 옷이 이대로 빠져.
5: 그 옷도 먹어요? 이것도 먹어요?
0: 네? 이것도 먹어야죠. 금.
1: 야. 자, 다음입니다.
0: 와.
1: 자, 35만원 위에가 있다니.
0: 진짜 이게 제일 기대돼요, 지금.
1: 자, 제일 비싸니까요.
0: 그렇죠.
1: 이 케이크는 여러분 아시면 못 드세요. 이 아까부터 풍겨오던 이 트러플 향.
0: 근데 뭔가 엄청난 딱 선물. 근데 오늘 이렇게 맞춰서 입은 건 뭐야? 펭수 더 붙여. 더 펭수.
1: 더 펭수. 좀 약간 위에가 지금 데코레이션 돼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4: 바스?
1: 이거 바스.
0: 바스.
1: 약간 바스 같은 느낌이에요.
0: 진짜 바스락 하면서 부숴줘.
6: 바스락.
1: 아, 그래서 바스야?
0: 몰랐어? 요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화이트 초콜릿인데 그 약간 체리 맛이 가미된.
1: 우와!
0: 그치?
5: 맛있어?
1: 힘들게. 드디어 딸기를 발견했어. 이걸 내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 어? 원 플러스 원? 먹었더니 트러플이 달려왔네. 자, 자 이제 뒷면.
0: 반면.
1: 야, 너무 궁금해요. 자, 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안에 빛나는 거 아닙니까?
0: 알겠습니다. 오,
1: 우와. 야. 어때요? 느낌이 지금 자르는 느낌이 어때요?
0: 자르는 느낌이 지금 부드럽게 싹 들어갔는데 안에 바사삭.
1: 오, 뭐야?
2: 어, 안에 뭐 있나 봐.
0: 바사삭 거려요, 지금.
1: 오, 오, 오, 오, 오. 야, 예상 못한 탐면.
3: 우와. 우와.
1: 탐면.
3: 우와.
1: 야, 이거 뭐예요?
2: 우와.
1: 뭐가 엄청 많아.
2: 뭐야? 뭐야?
0: 지금 얼핏 보니까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1: 와.
0: 밀푀유인가요? 이게 그
1: 밀푀유예요, 밀푀유.
0: 네, 밀푀유니까 겹겹이 이렇게.
1: 야, 이거는 자 한번 맛평가 들어볼게요.
0: 저는 근데 오늘 이 케이크를 위해서 팽TV를 한 것 같아요.
3: 아, 진짜? 와.
1: 어, 근데 그 정도는 좀 섭섭하다.
0: 먹어봤던 그 트러플 향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요. 이 풍미가 막, 와. 이렇게 아 이게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 케이크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1: 자 그럼 만약에 인문식이는 40만 원 주고 먹습니까?
0: 안 먹죠.
1: 일단 무조건 이 케이크는 한 움큼 밑에까지 다 떠서 한 번에 먹어야 돼요. 첫 음식부터 끝 음식까지 한 번에 그냥 먹는 느낌이에요. 아 이 맛이구나 했을 때 이미 내 말은 틀렸어.
0: 맞아.
1: 그 맛이 아니었어.
0: 그 다음 맛이 또 느낌.
1: 그럼 그 다음 맛이 아니야. 어, 이 맛이구나. 이게 그 맛이 아니었어.
2: 다른 맛이다.
1: 근데 마지막 디저트까지 딱 먹는 느낌이야.
0: 그래서 맛있었어요?
1: 재밌어요. 다음 순서로는 바로 2024 팽TV를 빛낸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의 제가 등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쟁쟁합니다. 쟁쟁해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냐? 자, 오히려 너덜트 선배님인데. 제가 같이 한번 그 너덜트 선배님 거 따라해봤거든요. 와, 근데 정말 많은 정성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준비도 되고, 3등이 에뜨자! 아니, 왜 1초도 사운드가 안 비었어요. 빠질 수 없죠. NCT BC 선배님들. 정말 러브가 넘쳤거든요. 위치 선배님들 3등으로 공동 3등 드리겠습니다. 1등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1등 후보. 원지 가세요.
0: 오, 원지.
1: 테미피디 올라가세요.
0: 오.
1: 자, 우리 그리고 왁시. 어머나.
0: 김무씨. 김무씨는 1등 해야지.
1: 자, 여기 셋 내릴게요. 자, 내려주시고요. 김무씨 올라가세요. 자, 1등 김무씨입니다.
7: 펭수, 근데 진짜 1등에 티모시님 올리길 잘했어.
1: 왜?
7: 저희 게스트분 들어와 주실게요.
1: 뭐야, 누구야?
0: 기대도 될 것 같아요. 음악도 감동도.
8: 안녕하세요, 티모시입니다.
1: 나가! 나가!
7: 아, 근데 브라 선배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1: 어머! 자, 브라 선배님. 여기 잠깐 올라가세요.
8: 팽팽팽팽팽. 어, 덕분에 너무 좋은 기억도 있었고, 우리 집에 와서, 솔직히 우리 집에 온 이유도 모르겠지만, 앤 청소에 대해서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펭수랑 같이 이렇게 친해진 것도, 우리 친한 거 맞지? 응? 우리는 friends forever! 아파트, 아파트! 2025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필요하면은 언제나 불러. 대신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 I will kill you.
1: 야, 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라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배님.
7: 원진님도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 펭수한테.
1: 어머! 뺑아. 뺑아. 좋아요, 맞죠?
9: 나도 평소와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 중 하나로서 몇 번 더 여행을 가던가 뭐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화이팅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예 만성무강하시고 우리 펭수 화이팅
1: 뱅바 뱅바 오 자 근데 저는 이미 원지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의 우정이었나요? 또 원지랑 또 놀러간 날 기다릴게요.
7: 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펭수한테 수학 가르쳐주셨던 정승재 선생님도 어머, 영상 보내주셨어요.
10: 2024년을 빛내준 게스트로 펭수가 저 정승재 생선님을 뽑아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언제든지 펭수가 불러주면 수학 가르쳐주러 달려갈 테니까 항상 행복하고 행복지수의 증가함수를 이루는 펭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 와, 야 우리 선생님 근데 제가 꼭 수학 때문에 불러야 될까요? 어 뭐야? 이거 하나 떨어졌어. 야 이거 왜 이래 까먹고 있었니 이거? 최다 출연 당했습니까?
7: 3회
1: 2024년도 자이언트 팬티비 최다 출연 게스트 볼비. 자 1등으로 가겠습니다.
7: 티모시 이김.
1: 아 안 되겠습니다. 기타로 갈게요.
11: 아 1등 해보세요.
7: 1등 티모시를 이긴다고요 볼비가?
1: 아 그건 안 되죠. 저 잠시 후배 좀 챙기겠습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야 똘비야 뭐해?
12: 아 저 선배 저 거의 다 왔어요.
7: 여기까지
12: 다 왔어요.

0: 봐봐.
1: 저 준비 되어 있어요.
2: 내가 너 주려고 네. 또 준비한 게 있어.
1: 어, 감사합니다.
2: 여기 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자, 돌비야.
1: 네.
2: 2024년 나와 많이 놀아줘서 고마워.
1: 헐. 감사합니다, 선배님.
2: 그래, 맛있게 먹어.
1: 와, 맛있겠다. 이거 같이 먹어요.
2: 나는 배 터지게 먹었어.
1: 잠깐 이거 맡아주세요. 이 컨텐츠 끝난 거 아니에요?
2: 끝났어.
1: 아, 뭐야? 맞아.
2: 자, 그런데 마지막 엄청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남겨있지.
1: 에?
2: 자, 마지막 순서는 자유집행 TV 2024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죠?
1: 네!
2: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0: 아, 제발 나여라, 나여라. 제발 나.
2: 자, 2024 자이언트 팬TV 대상!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기획과 뛰어난 능력은 물론 엄청난 연기력, 대단한 외모로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여주셨으며
3: 마무리죠? 힌트 줄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인터넷을 삼킨 천재이자 유튜브 세상에 반짝이는 별, 자이언트 팬TV의 빛, 자이언트 팬TV의 삶, 자이언트 팬TV의 기쁨, 자이언트 팬TV의 전부.
1: 이거 가져갈게요.
2: 아! 간장 좋고. 아, 따뜻하니 이거. 자, 자, 어서 오세요. 펭수 어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3: 예. 아, 이거 또 칼칼한 거 아니야?
2: 그럼 저희 펭수 어묵에서는 둘 다 준비했습니다. 반반으로. 또 이 어묵이 무가 중에 무.
3: 아, 그치.
2: 우와, 그런 느낌 틀리기 위해서. 와, 성우.
3: 어?
2: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와, 뭔지 몰라도 신뢰가 가능상이야.
3: 무조건 맛있어 보이네. 혀만 대봐. 너무 매우니까.
2: 와.
3: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손님만 받으면 돼. 준비는 끝났어.
2: 자, 저기 잠깐만요. 김치 물리지 말아주실래요? 자, 오늘 세아 감독님은 좀 나가서 촬영하겠습니다.
3: 아니, 아까부터 와가지고 5대 이건나 아니건나 그것만 보고 있던데.
2: 자, 이러면 같이 하세요, 이거. 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처선님, 반갑습니다.
3: 어떤 걸로 드릴까요?
4: 저 어묵, 매운 어묵.
2: 매운 어묵 드리겠습니다. 자, 매운 어묵 준비해 주세요, 성우님. 자, 반가워요.
4: 너무 크다, 근데.
2: 뭐가요?
3: 어디요?
2: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나는 어묵이 너무 크다는 줄 알았어.
1: 어묵도 크고.
0: 컵이 너무 큰 겁니다.
1: 아, 컵이 큰 거죠?
0: 네.
1: 여긴 다 크네요, 근데.
0: 아무래도 홍수가 하는 가게다 보니까.
2: 형님! 야, 형님, 첫맛 어떠세요?
1: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0: 식어요?
2: 저기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1: 저 빵 만들어요.
2: 와,
0: 제 빵.
2: 그럼 2025년 빵집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됩니까?
1: 1년도 안 남았는데요?
2: 저처럼 이렇게 어묵 장사하는 것처럼 빵 장사를 이렇게 포장마차 빵. 오! 포장마차 빵 장사 들어본 적 있어? 막 소금빵 이런 거.
1: 나중에 일 하실래요?
2: 어?
1: 제 가게에서?
0: 소금빵 뭐
2: 아니요. 저는 먹을래요 그냥. 그러면 2024년에 와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1: 여행 간 거.
2: 오,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1: 방금 베트남.
3: 베트남 갔다 왔다고.
2: 아, 베트남.
3: 베트남. 살짝 열어줄게, 살짝.
2: 그러면은 올해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거.
1: 근데 너무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3: 아, 잘한 것도 여행, 후회도 여행.
2: 아,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저희 엄마.
2: 오, 엄마.
1: 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네.
2: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어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1: 제가 돈이 없을 때 용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3: 아, 도움이 아니고 돈을 받으신 거구나.
1: 아, 돈을 받는 게 돈.
2: 아, 돈.
3: 아, 여행 경비를.
1: 돈이 없어서.
3: 아하.
2: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세요.
4: 감사합니다.
2: 원래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4: 맞아요.
2: 또 이 사랑이나 고마움을 네.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1: 근데 눈이 되게 무섭다.
2: 와, 선물 주는 게 무섭대. 원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되거든요.
1: 눈이 이쁘세요.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너무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다.
2: 맞아. 우리가 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니까. 근데
3: 맛있나,
2: 너무 잘 드셔갖고 나도 괜히 먹고 싶네, 이거.
3: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2: 오,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앞에 편하게 앉으세요. 대마. 자, 각자 원하시는 어묵이나 물떡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어떤 사이세요?
5: 달빛이랑 저는 아기가 나이가 같아서 같이 책모임 했었고, 그때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
2: 아, 사서 선생님. 자, 그럼 세 분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얼굴 본 지는 10년 됐고, 좀 친해진 지는 한 3년?
2: 그럼 그 7년 동안 못 친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6: 러시아를 못했어요.
2: 아, 러시아, 러시아 분이세요?
3: 우리가.
5: 키르기스탄.
2: 키르기스탄. 저는 키르기스탄어 할 줄 알거든요.
5: 어? 어? 해보실래요?
2: 저도 7년만 주시겠어요?
5: 달빛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2: 어, 그러니까요. 성함이 달빛이세요?
5: 키르기스탄 이름으로 달빛인데 한국으로 그냥 번역했어요.
2: 어머, 너무 이쁘다.
3: 너무 이쁘다.
2: 너무 이쁘다. 오,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5: 저는 거의 13년.
2: 오,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5: 고향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2: 어머! 결혼하셨어요?
5: 네. 결혼하고 헤어졌죠?
2: 왜? 아.
5: 돌싱.
2: 아. 오, 그 좀, 그 실례지만 그 얼마나 되셨어요, 떨어지신지는?
5: 거의 4년? 네.
2: 4년. 마음이 많이 허하시겠어요.
5: 네. 그래서 달빛이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2: 아, 정말요?
5: 네.
6: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자녀가 4명이에요?
2: 어머나! 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두 분에게 박수. 인문식이도 지금 자녀가 셋이거든요.
5: 아유,
2: 그럼 넷이나.
5: 셋밖에 안 되는 거죠.
3: 이제 넷. 셋밖에 안 돼.
2: 어때요? 근데 혼자 3명 키우기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5: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애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2: 이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는 또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13년을 사셨지만. 그치, 그치. 어떨 때 가장 외롭던가요?
5: 약간 좀 애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혼자 이 해결을 해결하지? 약간 그럴 때 좀 외롭고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애들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응원하고 싶거나.
5: 저는 네. 달빛이 지난주에 맹장 또 수술까지 했어요.
2: 아이고.
5: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4: 저도 달빛인데요.
2: 어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경이.
4: 새 아이가 말도 잘 듣고
5: 그럼.
4: 이미 잘 듣고 있긴 하지만
5: 더 잘 듣고
4: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우리 달빛님은요?
5: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긴 한데 최고로는 내 자신?
2: 내 자신에게 그런 한마디 좀 해주세요.
5: 달빛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좋은 엄마가 될 거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2: 감히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지금 외국에서 좀 와가지고 좀 외롭고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세 명은 여기가 고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같이 고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명이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5: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7: 화이팅!
2: 제가 또 좋아하는 만화 있거든요. 달빛 천사. 자, 달빛은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 달빛한테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별빛 달빛이야. 그 세 명이 저를 아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 좀 찍어주세요. 팡하! 하슬아! 아리야! 해별아 안녕!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내년엔 더 잘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 안녕. 오케이 조승희야. 아, 세 분 조심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2: 야.
3: 안녕하세요. 오셨다.
2: 안녕하세요. 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8: 일하고 지나가는 길.
2: 어디서 일하세요?
8: 운동도 가르치고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2: 와우. 자, 그럼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8: 네.
2: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운동 잘하시고 인기 많으신 선생님의 딱 냄새가 납니다.
3: 그러니까.
2: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 37이요.
2: 어머! 되게 동안이시다.
8: 네.
3: 거 어르신
2: 아, 인정하십니까?
8: 네.
3: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2: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 계획이 좀 있으세요?
8: 아니, 특별히 계획은 없고 잘 마무리하는 게.
2: 그러면 내년 계획은 있으십니까?
8: 내년 계획도 특별히 안 돼요?
2: 혹시 MBTI가 P십니까?
8: ESTP.
3: 아, P 맞아.
2: 자, 이런 거 보면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거나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8: 작년에 이제 그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2: 네네.
8: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입시 기간에 그 손등이 다쳐가지고 또 입시를 또 못 치렀어요.
2: 아, 어떡해!
8: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연말 같은 때 되면.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꿋꿋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2: 그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8: 네, 지금도 준비. 이제 한참 처리해요. 수능 끝났으니까.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2: 이 근처요?
8: 네.
2: 지금도 운동하고 있나요?
8: 네.
2: 우리 갔다 오자. 왜냐면 지금 한참 운동하면 배고플 때 되거든요.
8: 지금요?
3: 지금?
2: 지금요. 안 되는 거 있어?
3: 아, 여기 누가 봐, 그러면.
2: 누가 보냐니 안 보는 거지.
3: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다.
8: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2: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면 정말 힘들겠다, 이게.
8: 6월까지는 거의 이렇게 운동해야 돼서.
2: 와. 네. 자, 들어가시죠. 선배님 성함이 뭐예요?
8: 박준규라고.
2: 준규?
8: 네.
2: 야, 한창이네요, 한창.
8: 그러네요.
2: 벌써부터 그 열정이 지금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8: 네.
2: 준규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규 선배님.
9: 형도 뭔지 몰랐죠?
2: 진짜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준규 학생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0: 아, 성우. 어때, 갔다 오니까 기분 좋지?
1: 기분 좋았어.
0: 우리 저기 맛있게 드셨겠지?
1: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야.
0: 맞아, 그 체육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1: 맞아.
0: 오, 오셨다, 오셨다.
1: 누가 오셨다.
0: 아, 안녕하세요.
1: 어서오세요.
2: 국물 반반 섞어서.
1: 반반 섞어서.
0: 좋습니다.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군요.
2: 반반 섞어서 물떡 하나 주세요.
0: 좋습니다. 반반에다가 물떡 하나씩 드릴게요. 아, 두 분은 커플이신가요?
2: 네.
1: 예? 고등이라는 거 더 드셔도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0: 그럼 실례지만 두 분 그 얼마나 좀 되셨나요?
3: 이제 한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0: 야, 어때요? 지금 둘이 되게 설레고 좋습니까?
2: 아직도 설레? 설레?
3: 그러니까 다른 세계랄까?
0: 아, 좀 설레임에서 더 레벨업해서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하셨군요.
3: 그냥 보면 그냥 편안하고 되게 힐링되는. 오. 그래서 내년 초에 예, 네, 식을 올립니다.
0: 우와! 우와!
2: 오실 거죠? 청첩장 드림이 오실 거죠?
0: 예? 자, 그럼 누가 먼저 청혼했죠?
2: 아.
0: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뭐예요?
3: 저 망했어요.
0: 아, 말씀드리세요.
2: 아니, 그 작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준비 되지 않은 즉흥적인 프로포즈.
0: 아, 그냥 갑자기?
2: 너무? 놀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래 너의 프로포즈에 응하겠다 했더니 누나 근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1: 뭐야? 뭐야? 나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2: 아, 미안하다 취소해야겠다. 다시 준비를 잘해서 프로포즈를 하겠다.
0: 왜 먼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뒤로 뺐습니까? 밀당입니까?
3: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이.
0: 아, 맞지, 맞지. 또 그럴 수 있지.
3: 예, 머리에서 딱 필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0: 오.
3: 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다가.
0: 근데 나는 또 그게 로맨틱한 게, 그만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1: 그치, 그치.
0: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우,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2: 맞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0: 예.
2: 그냥 함께 했던 하루하루가, 그냥 프로포즈를 매일 받았던 것 같은 날이었다.
1: 또 로맨틱을.
2: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미흡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 이 말은 잘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분한테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고맙거나 응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냐? 누가 있습니까?
2: 있습니다.
0: 누굽니까?
2: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어서
0: 네.
2: 이제 제가 약간 인생에 좀 큰 일을 겪으면서 2년 정도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옆에서 누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항상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그런 미천이 돼준 사람이 남자친구여서 남자친구에게 고맙다고.
0: 남자친구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마운 분이 바로 여자친구분이실까요?
3: 그러면 좋았는데
1: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해주는
3: 교회성이 있는 사람인데 올해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오!
3: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고립운동 청년이었고
0: 고립청년?
1: 고립운동청년.
3: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0: 그러면 가만 있어봐.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3: 네네. 제가 좀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0: 어머나.
3: 고립운동청년들이 좀 사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나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돕는 그런 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뭐야?
3: 16명과 함께 그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이제 돕는 지원단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 5~6명 모아 살릴 거 있거든요. 이제 배분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도 또 그래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
0: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모습에게 조금 응원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 요! 자이언트 팡카벨 팡팡! 자, 오늘은 K-폭싱 노트 실전 수업을 위해서 레전드들을 모셔왔습니다. 따라가라, 가서 저 팡보해경, 팡보해경.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작성 해주세요.
1: 아, 네.
0: 히어스 카이 들어. 어서.
1: 알았어, 어디 갈게. 지금 가는 중이잖아. 왜 이렇게 바빠?
0: 용녀 오셨습니까?
1: 이쁘라. 아우, 너 왜 이렇게 이쁘냐?
0: 뭐야? 자, 용녀, 시다운 플리즈.
1: 앉아. 그래, 암 금지. 앉아.
0: 마지막 분 들어와.
1: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수고하셨어요. 고생이 많다.
0: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기 선배님. 선배님이 제일 막내예요.
1: 아, 내가 조금 개념이 없었나? 선배님 죄송해요.
0: 네, 뿡뿡이 선배님도 잠깐 앉아주세요. 그래. K-POP 클럽의 실전 바로 쟁반 노래방입니다.
2: 일곱 번 안에 이 노래를 맞추시면은 바로 칼퇴 시켜드릴게요.
3: 진짜죠? 아, 네.
2: 제작진이 알아서 펭수가 시키는 대로
0: 진짜 다 한다고?
2: 다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맞추면 삭발입니다!
2: 네!
3: 누가요? 피디님?
2: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출연료 오늘 반액 삭감입니다.
1: 어머 끔찍해라 세상에! 어머 이런 게 어딨어!
4: 이게 돈 벌러 왔다! 망한가네!
1: 내가 이 긴장을 한 시간을 했어! 입이 나쁜 놈들?
0: 여러분들 반을 잘하시게요.
3: 아 무섭네 이비스.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맞춰갖고 다 밟고 다 빨리 끝내버리면 됩니다.
3: 네네. 삭발 가자. 삭발 가자.
0: 가자.
1: 가자.

0: 여긴 전부 다. 네, 끊어주세요. 아, 그리고 펭수 아까 받아 적는 거 봤는데 앞으로 할게요.
1: 성격이 안 좋네.
2: 진짜 10살이구나.
0: 이제 자리를 다시 배치할 건데요. 숟가락
1: 다시 한다고요?
0: 볼게요.
1: 야, 내 것만 뒤에 했어 지금. 알러도요. 아, 멘붕이에요.
0: 일단 뽑아주세요.
1: 그래도 다음 날 펭수 부분이 아예 기억이 안 나.
3: 아, 어떡해요?
1: 앞으로 뭐였지?
3: 아니, 당연한 말이잖아.
1: 아, 소통이 안 돼.
3: 어떡해.
4: 보이더인 뒷덤.
1: 저렇게 대놓고 지원한다고? 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0: 네.
1: 단합이요?
0: 어, 뭐야?
1: 사바? 자, 사바, 펭수, 내가 알아? 색종이를 곱게 잡아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3: 오케이.
1: 외워. 알록달록 오색실꼬리 달아.
0: 오, 황보.
1: 비행기를 만들자.
3: 오,
1: 너는 내 걸 모르겠어.
4: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1: 아, 솔솔 오, 바람 부는 뒷동산에. 날아간다. 다 같이는 하늘 끝까지 날아라.
4: 높이 더 높이
1: 요건데.
3: 우와 대박.
1: 내게 불안하게 하다.
3: 나까지 안 오고 맞을 것 같아.
0: 네. 네, 바로 두 번째 시도 들어갈게요. 큐.
4: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1: 비행기를 만들자.
3: 오케이.
1: 솔솔 바람 부는 뒷동산에 동네
3: 나는 나까지 안 오고 맞을 것 같아.
1: 어, 나까지 봤네.
0: 그럼요. 와, 와, 와, 와.
3: 야, 파란밖에 생각이 안 나.
1: 파란.
0: 찬스 쓰고 싶을 때 말해주시고요.
1: 네.
0: 상의하시다가.
4: 상의할 거 없어. 바로 해.
0: 바로? 큐!
3: 큐!
4: 자, 자, 자, 자, 자, 자.
0: 잠깐 없어. 잠깐 없어.
1: 어? 어? 어, 색해버렸어. 색종이를.
0: 잠깐 없어.
4: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이쁘게.
1: 발로.
3: 아이고, 아이고.
1: 은수야.
4: 예.
1: 예쁘게야. 이쁘게라고 했어.
4: 물감으로 이쁘게 이쁘게. 아 진짜.
3: 나는 파란 하늘 날려니.
1: 자 파란 하늘. 아 나 피곤해. 생각해야 나 너무 피곤해.
4: 뭐야?
1: 파란
3: 파란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1: 예. 자꾸 이거를 시처럼 푸니까 대사가 바뀌어요.
4: 오늘 시인이래요?

0: 지금 기회 네 번 차감한 거 아시죠?
1: 근데 좋게 말해주세요. 우리 지금
2: 얘는 PD님 말도 별로다.
1: 아니 얘는 어찌 들어와가지고 지금 겁을 주고 있어.
2: 맞아.
1: 너무하네. 오케이 해봐요. 좋아요.
3: 그러면 우리 얼마 안 났습니까? 네? 저거 찬스 하나 쓰는 거 어때요?
4: 네 써요.
1: 좋습니다. 어떤 것을 뽑을까요?
4: 전화 찬스.
3: 오지명 오지명.
1: 옛날에 오지명 씨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
4: 근데 중요한 건 전화 찬스라는 게 가사를 모를 경우 쓰는 건데 우리 가사는 다 알아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야.
3: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0: 잠시만 선생님.
1: 선생님.
2: 아니야.
1: 어, 가스 차요.
3: 여러분, 뒤에 두 번 남았어요. 성공 못 하시면 출연료도 반액 삭감이지만 차가 제일 막히는 6시 30분에 퇴근.
1: 될 수 없어, 정말.
2: 네?
1: 너 뚜껑 열려, 아, 붙여줘. 아, 뚜껑 열려. 아, 뚜껑 열려. 아. 빨리 지내요, 빨리.
2: 바로 들어가!

0: 잘못 들었으면 잠깐만 피디님 한 번만
1: 나
0: 잘못 들었으면 한 번만
1: 틀렸어요? 똥도 똥 투척하게 뭐 쓰다고요? 어디 틀렸어요?
2: 이거 뭐야?
3: 잘못 봤어
0: 잘못 봤죠? 에휴.
2: 이거 기회 세 번 더 주세요
4: 대신에 저희가 그러면 보호장구를 드릴게요 안 아프게
0: 아 악당들이다 악당들이다 이것 때문에 목 뒤집고 온 거 아니에요
1: 왜?
2: 그거 뭐지?
1: 이렇게?
2: 미라
4: 뿡뿡이님은 왜 착용을 안 하시죠?
1: 나는 이미 완충장치가 있다
4: 응. 아 쓰셔요
1: 난 된다
4: 여러분 기회 두 번 남았습니다
1: 가자
2: 가자
1: 화이팅
2: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1: 알로

0: 치고 들어오세요, 선생님.
1: 만약에 장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응. 저희가 찬스 없이도 기회 한번 추가해 드릴게요.
2: 알았어. 그럼 가라 가라 갇혀 한번 해보시죠.
1: 한 들어주세요.
0: 우리 팀 어려운데.
1: 혹시 선우용 님도 같이 장기 하시는 거예요?
3: 따라요.
1: 아 그러면 두 분 성공하시면 제가 기회 두 번 더 드릴게요.
2: 와, 다 같이 다 같이.
0: 부르지 마 어딨어 어떻게든 이렇게.
3: 예. 예, 예 이거 하자 이거.
0: 와, 이게
3: 무섭잖아 이거. 안 웃었니? 무섭지 않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2: 와, 육자.
3: 와, 선생님, 나 지금 다 내 동댕이 쳤어.
2: 내 동댕이 치신 종료.
3: 내 동댕이 쳤어요. 자, 됐어. 됐지?
0: 이거 이 정도면 두 번 주자, 내일.
1: 아, 네, 그럼 바로 음악 큐 드릴게요.
3: 오케이, 땡큐.
2: 아, 근데 다 까먹었다.
3: 근데 니들 나 가지고 놀 거냐?
2: 용녀! 용녀! 용녀!
3: 진짜!
2: 이거 다 연기였던 거야.
0: 어, 갑자기.
4: 진짜.
0: 맞아. 어,
4: 맞아.
0: 맞아.
4: 분량을 위한.
0: 맞아. 역시.
4: 재미를 위한.
2: 진짜 레전드다.
0: 자, 하자.
3: 아, 어떻게 재밌게 해보려니 이제 어렵지, 우리가.
0: 아, 이제 선생님 이제 재밌대요. 끝났대요. 재밌게 해야 된대요.
3: 안 해. 오케이, 안 한다.
0: 미치겠다.
3: 이게 왜냐면 우리가 네. 출연료 받은 만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웃긴 해주신
2: 거. 역시. 역시 프로 방송인. 어,
4: 그럼 그렇지. 난 얼굴이 좋고 오케이
2: 진짜 오케이 잊어버리기 전에 음악 주세요. 네, 네.

0: 너무 잘했다 우리.
1: 와 용녀. 대박. 역시 용녀는 최고입니다.
2: 응도 맞췄어.
3: 진짜.
1: 맞아. 용녀 이거 진짜 프로형도 맞췄어. 와. 자 여러분 퇴근하시면
4: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삭발 언제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1: 지금.
3: 좋은 고백한다 우리가 지금 BTS 와서.
4: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5: 내 소원이 삭발이다.
6: 내가 비자스 나온 여자니까.
5: 그럼 용녀에게 한번 맡기겠습니다.
4: 잠깐만요.
6: 한번 있어.
5: 잠깐만요.
6: 좋게 말해. 좋게 말한테 들어.
3: 아니 그 잔털만 제거해 주시네.
2: 예, 안 되는데. 저 애견 미용 배웠거든요.
4: 애견 미용이요?
5: 난 이쁘게 만들 수 있어. 소원을 이루는 날이 왔다.
3: 부장님 말을 뱉었으면 하셔야죠.
5: 드디어 제가 그 재판 이후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아니 하지마 내가 할게.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인도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한 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리스라고 하면 꽃이나 열매 등을 이용해서 화관처럼 둥글게 엮어 장식하는 것을 영어로 리스라고 해요. 기원전 그리스에서 전쟁 영웅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장례 장식이라든지 크리스마스나 뭐 테이블 장식, 벽 장식을 하는데 이 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리스는 이제 노란색 열매가 미모사 열매인데요. 봄에 많이 찾는 리스 중에 하나이고요. 미모사와 노단세라는 꽃을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한 리스입니다. 생화 장미 중에서 리스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꽃이 자나 장미라는 이 핑크색 미니 장미인데요. 이 자나 장미 리스는 특히 신혼집 선물에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나무 틀부터 직접 엮어서 만든 리스예요. 만들어진 나무 틀에다가 엮지 않고 자연 나무 소재를 직접 구부려서 엮어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좀 러프하게 만들어 본 리스이고요. 여기에는 조나 귀리나 또 수수 이런 다양한 곡식의 소재들이 들어간 재미있는 리스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초록색 소나무와 빨강색 열매

매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고 또 필요할 때는 전구를 감아서 연말 느낌을 따뜻하게 연출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는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 수도 있고 비나 바람에 손상되지 않도록 조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잠깐 장식할 때 또는 장례 그 관을 장식할 때는 또 생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드라이 플라워를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스타치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드라이 플라워고요. 또 하나는 라이스 플라워라고 불리는 이 동글동글한 소재예요. 이 스타치스는 만졌을 때 바스락거리는 이 질감이 굉장히 종이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소재고요. 여기 있는 이두 가지 드라이 플라워는 드라이가 완벽하게 된 후에도 색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질감이 잘 부스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받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19에서 20cm 정도 되는 이 나무 리스트를 준비해 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를 엮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와이어로 엮는 방법, 또 글루건으로 붙이는 방법, 이끼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엮는 방법 등 다양한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어와 글루건을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리스 만들 때는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의 통일감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엮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리스 틀 지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꽃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리스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로 꽃들을 다 잘라서 엮어주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나무 틀 사이로 끼웠을 때 헐겁지 않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끼웠을 때 흔들어도 빠지지 않고 뭔가 꼭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면은 이렇게 틀 사이에 끼어서 삥 둘러주시고요. 스타치스도 방향감이 분명한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꽃의 경우는 이쪽으로 있으니까 그한 방향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시계 방향에 맞춰서 이 방향을 잡아서 꽂아주시면은 훨씬 모양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듬성듬성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주시고요. 와이어로 엮으실 때는 두 대에서 한세대 정도 이렇게 작은 미니 다발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무 틀에 이렇게 덧대어 놓고 와이어를 이용해서 뒤에서 꽉 묶어 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드라이가 되기 전에 꽃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고요. 드라이가 되면은 그 수분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철사로 엮어 놓은 이 틈이 좀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 이렇게 손이 아프다고 해서 좀 느슨하게 묶어주시면은 며칠 지나고 이게 드라이가 되고 수분이 빠지면서 굉장히 헐거워서 그냥 쑥쑥 빠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 제작하실 때 조금 꽉 세게 묶어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이제 반복할 거예요. 작은 다발을 만들어서 또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덧대어서 뒤에서 꽉 묶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원형의 리스 틀이잖아요. 그래서 완성했을 때 둥그스름한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뚱뚱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날씬하고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이 두께를 신경 써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나무 곡선만 따라서 잘 덧대어 묶어 주시면은 그렇게 형태가 망가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셨다면 이제 라이스 플라워도 한번 곁들여 볼 건데요. 심플하게 한 가지 종류의 소재로만 엮어도 상관없고 또 조금 다양성을 주고 싶으실 때는 두세 가지 드라이 플라워를 함께 섞어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라이스 플라워는 상대적으로 좀 줄기가 얇기 때문에 또 글루건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글루건을 이 끝부분에 살짝 짜서 묻혀 주신 다음에

나무 틀 사이로 넣어서 한 2, 3초 붙을 때까지,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놓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스타치스 사이사이로 라이스 플라워도 예쁘게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드라이 되지 않은 아직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생화 장미로 이런 리스를 만드실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장미도 드라이가 되면서 얼굴이 처음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면 듬성듬성 내가 빼곡히 채웠다고 해도 약간의 공간이 뜨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풍성하게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게 생화로 만들 때는 나중에 좀 허해 보이지 않는 리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리스를 만들어서 걸어두고 보니까 방문에 리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또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리스라도 뭔가 벽에 있을 때그 공간을 데코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무 틀이 너무 휑하게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조금 비어 있는 부분 꼼꼼하게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유칼립투스만 사용해서 리스를 만들어 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유칼립투스 리스를 소파 위에 걸어두니까 거실에 앉을 때마다 그 은은한 소나무 향이 나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냄새 잡는 효과도 있어서 유칼립투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 벽이나 방문에 걸어야 하니까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막끈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레이스 끈을 사용해서 딸아이 방에 달아주시기에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레이스 끈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리스는 사실 이 원형의 틀이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 끈을 걸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묶은 다음에 위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두시면은 또 드라이플라워 소품으로 리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뒤에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이 철사만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리스를 만들 때 사실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집에서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막 청산유수처럼 막 나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아주 논리정연합니까? 혹은 그 사람은 말할 때 아주 똑똑해 보이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려볼게요. 연예인 중에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야, 이 사람이라면 꼭 한번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 잘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게 선정하는 그 사람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이 후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혹은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일까요? 말하기 스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깊게 공감하면서 듣는 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경청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깊이 공감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게 내가 언제든지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경청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남의 말 듣기만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경청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스승처럼 모시는 분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예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저는 딱 두 권의 책을 제 인생의 책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에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청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가장 드문 재능 중에 하나다.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골프 잘 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뭐 많은 종류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드물어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하는 인터뷰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가 처음에는 퀴즈 내면 돈 주는 프로였어요. 퀴즈 성공한 100만 원인가 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의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냥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나 공부 좀 했다, 나 최근에 책 썼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연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유재석 씨의 경청의 힘이 그 모든 걸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재석 씨가 하는 어떤 모습이 그렇게 경청이 되는 좋은 경청의 사인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석 씨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유재석 씨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이 얘기를 들었길래 상대방이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 주세요. 제가 살펴본 걸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유재석 씨는요, 단 한 번도 상반신을 뒤로 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시죠? 유재석 씨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걸요? 유재석 씨는 항상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단 1분도 그걸 어기지 않아요. 상대방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단 1분도 어기지 않는다고요.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온몸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는 셋이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정면을 제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한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나란히

앉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와중에도 약간 몸을 틀어서 그 말하는 사람 쪽을 항상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그 사람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고요. 유재석 씨는 말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그들의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향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도 그 사람을 향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는 자기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도록.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특히 육아에 관한 걸로 여러분에게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오은영 박사님도,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도 거의 1분의 예외가 없어요. 항상 말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향해 줍니다. 그분은 아예 몸을 돌리세요. 몸을 돌려서 아예 정면으로 그분을 향해 주고, 눈은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따뜻하잖아요. 유재석, 오은영 둘다 말이 따뜻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아,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뿐이 아니라 눈, 얼굴 표정, 몸 방향, 이 몸의 자세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깊게 들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말을 100% 이해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커피 한 잔이 하고 싶고, 오은영 박사님을 만난다면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 나 쟤랑 있을 때 너무 즐거워, 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지금이라도 정말 진실한 경청, 공감된 경청을 하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던 어느 날, 한 친구랑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요새 경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그걸 해보자. 그래서 그날 그 친구한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경청, 제가 유재석, 오은영을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헤어질 때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 정말 기분 좋았어. 정말 네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다 들어준 기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볼때그 느낌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한 가지 작은 팁이 더 있어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참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뭐 친한 친구가 됐건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견해가 달라서 얘기하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용납하기 정말 힘든,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틀린 그런 얘기를 할때 여러분 무조건 첫 마디는 이렇게 받으세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반드시. 이거 어렵습니다. 저놈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내 허벅지를 내 주먹으로 내리치고 송곳으로 찌르면서 참아야 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야, 틀렸어. 너 어디 그런 놈을 지지하니? 이런 말이 입에 나오고 싶어요. 여기까지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참아야 돼요. 무릎을 내려치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찍고 막저 꼬집으면서 그 말을 참아야 돼요. 그 말을 참고 이렇게 말하라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발요. 제발요.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요, 다 달라요. 그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는 틀렸고 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내 가장 친구 혹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아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 몹쓸 놈들 취급할 건가요? 이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인가요? 한국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요. 맞들이기 시작하면 이상 재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상한 의견에 대해서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대답하시고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는 데서 오는 진짜 큰 즐거움, 대화의 즐거움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하고 싶은 사람, 내가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청과 또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마음만 바꿔먹으면 정말 쉬운 일인데 그 마음을 바꿔먹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요. 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변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럼프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슬럼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는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작곡가들이 삶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음악으로 담았던 작곡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장엄한 느낌도 있고 뭔가 뭉클한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 함께 드시죠.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라는 작품이에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돼요. 하지만 좋은 시기가 있으면 안 좋은 시기도 뒤따라오는 법. 라흐마니노프가 한참 정말 잘 나갈 때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세 작품 모두가 줄줄이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난 이제 작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몇 년간 어떠한 음악도 작곡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 정신과에 들어가서 나 정신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약물로도 그의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다시 작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니콜라이 달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달 박사는 자신이 어릴 때 첼로를 연주하기도 할 만큼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잘나가는 라흐마니노프가 더 이상 작곡을 못하겠다고? 아유 이런 안타까운.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약물요법이 아닌 자기 최면요법으로 이렇게 라흐마니노프에게 주문을 하죠. 당신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나는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쓴다. 나는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쓴다. 이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게 시키게 돼요. 이렇게 날 박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라흐마니노프는 다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게 되고 이 곡으로 그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죠.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곡의 1악장이 굉장히 장엄한 느낌이었는데 2악장은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워서 영화음악에도 OST로 쓰이게 되고요. 아주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말하면 바로 아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박성우 씨가 오빠만세 라고 불렀던 곡 기억나시나요? 에릭 카멘의 히트곡 All by Myself라는 작품이

사실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생각보다 클래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저기 익숙한 곳에 많이 쓰였다는 거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어머나, 내가 들었던 오빠만세가 라흐마니노프였다고 오늘 아마 처음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재기에 성공해서 음악 생활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어요 라는 상황이 돼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작품을 니콜라이 딸 박사에게 헌정하게 되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클래식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곡과 전혀 다른 곡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작곡가인 피아졸라라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작품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라는 작품이에요. 엥? 탱고가 클래식이라고 무슨 소리?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피아졸라가 어떻게 탱고를 클래식화 시켰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열정의 남미라고 하면 탱고 바로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 악기는 피아노도 아니고 바이올린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저게 아코디언도 아니고 저게 반도네온이거든요. 탱고에 무조건 들어가는 악기가 바로 반도네온이에요. 피아졸라는 어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반도네온, 아까 말씀드린 탱고에 꼭 쓰이는 그 반도네온, 그걸 연주하시고 자신도 그걸 배워서 연주하고 있었죠. 사실 피아졸라는 아주 훌륭한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곡 콩쿠르에 나가서 전체 대상을 받게 되면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답니다. 피아졸라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프랑스에 가서 너무나 유명한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인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자신이 지은 곡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여기는 라흐마니노프, 여기는 스트라빈스키, 도대체 피아졸라는 어디 있는 거니? 라고 굉장히 크게 꾸중을 하세요. 피아졸라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쓴 건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혹평을 하시니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디아 블랑제가 질문을 하죠. 그래 피아졸라, 네가 장학금 받고 여기 온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 생활비는 어떻게 버니?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제가 밤무대에서 반도네온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오, 탱고, 그게 바로 피아졸라지. 그래, 내가 네가 탱고로 클래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작곡 기법을 다 전수해 줄게. 그럼 너는 탱고를 클래식화 시켜서 세계 최고의 너 하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작곡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혹독하게 작곡 기법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탱고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기에는 남녀가 함께 추는 정열적인 춤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탱고는 남자들끼리 추는 춤이었어요. 부둣가에서 아내와 아가들을 다 놔두고 원양어선을 타고 돈 벌러 왔던 그 선원들이 그 서러움을 달래면서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췄던 것이 탱고였거든요. 그래서 피아졸라에게 탱고는 하층민의 문화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클래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탱고, 그 속에 네가 있어. 그걸 네가 클래식화 시켜봐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은 피아졸라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찾아주셨고 그것으로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죠.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자랐던 부둣가의 그 어른들의 그 남자 선원들의 서글픈 애환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음악을

0: 내 음악에는 휴머니즘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그 힘든 애환을, 고통과 아픔을 음악에 담았기 때문에 내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고 그 음악은 모두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께 열심히 배웠던 탱고를 클래식화시키는 이 방식을 잘 만들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는 이것을 그전까지의 춤을 추기 위한 탱고, 즉 발을 위한 탱고가 아니라 내 탱고는 귀를 위한 탱고라고 얘기하면서 누에보 탱고, 즉 새로운 탱고라는 장르를 개척해서 안내해줘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래 정통 탱고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타국의 음악을 퓨전시켜가지고 우리의 원래 민족성이 담긴 탱고를 네가 망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에 있지 못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탱고 팀들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피아졸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누에보 탱고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요. 사람이 지칠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땐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용기를 줄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왜? 난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때 라흐마니노프에게는 니콜라이 달 박사가 있었고, 피아졸라에게는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렇듯 여러분께도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니야, 너할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만일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따뜻한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주었던 라흐마니노프와 피아졸라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음악들이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1: (웃음)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0: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인도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기 가득한 히아신스를 이용한 부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부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좀 축소돼서 보통 웨딩 결혼식 때 드는 그런 부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모아 잡는 모든 꽃을 통틀어서 불어로 부케라고 하고요. 그 디자인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붙여진 부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친한 친구의 부케를 직접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들고 찍을 부케를 스스로 만들어서 촬영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웨딩꽃은 특히 컨디셔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별히 추억이 담겨져 있거나 좋아하는 꽃이 있을 때는 그 꽃을 메인으로 부케를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메인꽃이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인데요. 히아신스는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가 좀 대파처럼 무른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줄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거고요. 꽃시장에서 히아신스는 대부분 펴있지 않은 몽우리 상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아신스 부케를 만들 때 내가 쓰기 바로 전날 구매하시는 것보다 한 넉넉하게 3일 정도 전에 구매를 하셔서 조금 꽃이 피어있는 모습일 때 부케를 잡아서 쓰시는 것이 가장 예쁘게 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바이올렛 색깔 외에도 핑크색, 하얀색, 노랑색, 피치색 다양한 색깔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들고 있는 동안 향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봄에 신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아신스는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줄기를 감싸고 있는 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케를 잡을 때는 이 알뿌리 부분을 자르고 잎도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잡아볼 거예요. 화병꽂이로 보실 때는 굳이 이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넣어서 보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부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뿌리 부분을 자르시고 꽃잎도 떼주신 다음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케 잡는 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중에 갑자기 부러지거나 이렇게 휘어서 구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아신스에는 특별히 좀 장치를 해주신 다음에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이 플로럴 테이프를 이용해서 꽃 줄기를 인위적으로 철사 같은 걸로 해치지 않고 잡는 방법으로 한번 장치를 해볼게요. 자, 이 플로럴 테이프는요,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끈적임이 없는 테이프인데, 잡아당기면 이렇게 끈끈한 액이 나와서 꽃 줄기에 찰싹찰싹 붙는 그런 테이프예요. 그래서 보통 웨딩 부케 할때이 플로럴 테이프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히아신스 줄기에 떼어내신 이 잎사귀를 한두장 정도 잎을 이렇게 감싸서 줄기를 보호하게끔 감아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플로럴 테이프로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줄기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이중 장치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부케를 잡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컨디셔닝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잡기 편하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나열해둔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케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장미는 사만다라는 이름의 보랏빛 장미가 있고요. 하늘하늘한 보라색 스위트피도 함께 써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꽃의 이름은 스카비오사 옥스포드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 스카비오사 옥스포드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오늘 쓰는 이 연보라색, 빨강색, 핑크색, 뭐 하얀색, 노란색,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솔채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보라색 빛깔을 띠는 꽃은 스토크라고 하는 꽃이고요. 자, 이제 히아신스 먼저 잡아볼 건데요. 히아신스도 같은 꽃이지만 줄기 생김새나 꽃의 얼굴 방향의 휘어짐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중심 축으로 잡아질 히아신스는 이렇게 휘어 있는 꽃보다는 뭔가 단단하고 일자로 서 있는 꽃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한 뼘, 반뼘 정도 내려서 한 바퀴를 삥 둘러주는 방법으로 덧대어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방향이 휘어진 꽃은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붙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계란 모양의 타원형이 되도록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라운드 쉐입을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꽃다발을 쥘 때는 너무 꽉 쥐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가뜩이나 이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줄기가 물은편에 속하는데 손 아귀에 힘을 너무 줘서 꽉 쥐게 되면은 금방 얘가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달걀을 쥐는 정도의 그런 세기로 그냥 느슨하게 쥐어주시고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큰 얼굴 사이에 살짝살짝 비는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 공간에 이제 다른 꽃들로 채워주면서 형태를 만들어 갈 건데요. 이렇게 스톡처럼 줄기가 얇은 꽃은 덩어리 덩어리 사이에 넣기에 되게 알맞은 꽃이에요. 이렇게 또삥 둘러가면서 스톡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장미도 넣어볼게요. 웨딩 부케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퍼지기보다는 좀꽃 얼굴 바로 밑에 정도 지점에 잡아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잡은 바인딩 포인트의 위치는 딱 고정을 해주시는 게 형태감을 망가뜨리지 않고 끝까지 만드실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장미보다 가벼운 하늘하늘한 꽃인 이 스카비오사 옥스포드를 조금 키가 큰 느낌으로 가볍게 넣어볼게요. 높낮이를 다양하게 위로 가볍게

올려주시고 밑에 부분에도 줄기 부분에 너무 휑하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꽃 얼굴이 이렇게 앞을 보게 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트피를 넣어볼 건데요. 자, 스위트피처럼 이렇게 하늘거리는 꽃은 이 느낌을 잘또 살려서 가볍게 연출을 해주시면 라운드 쉐입의 부케 안에서도 좀 내추럴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0: 자, 어느 정도 꽃을 골고루 360도 적당하게 잘 들어간 것 같으시면 이제 여기 바인딩 포인트 지점을 테이프로 고정을 할 건데요. 너무 꽉 테이프를 조이시면은 또 꽃이 숨을 못 쉬게 조여지니까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꽉 조이지도 않는 그 적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밑에 이렇게 줄기 길이가 서로 다 다르니까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부캐는 사선으로 자르지 않고 그냥 일자로 선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웨딩 부캐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손으로 잡는 부분을 리본으로 장식을 해볼 건데요. 깔끔하게 딱 아이보리 색깔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테이프 붙인 부분, 테이프를 가려줘야 깔끔하니까요. 여기 위에부터 해서 서서히 한 칸씩 아래로 내려오면서 리본을 감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가장 예쁜 부분을 앞으로 든다 생각하시고 좀 뒷부분이 되는 지점에 리본을 이렇게 한번 접어 마무리해서 진주 핀으로 꽃 줄기를 찌르지 않게 이렇게 위로 찔러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벤더빛의 이 향기가 너무 좋은 히아신스 부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히아신스 부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부케를 만약에 선물을 하실 때는 여기 시들지 않도록 운반하는 동안 물 처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그런 위생 비닐봉지를 쓰셔도 좋고 이렇게 조금 더 탄탄한 비닐의 물주머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 이 비닐봉지가 긴 경우에는 조금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쪼르르 물을 살짝만 따라주신 다음에 1cm 정도 잠기게 물을 채우시고 그런 다음에 또 스카치 테이프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너무 꽉 아니게끔 고정을 해서 이 상태로 선물을 하시면은 받을 때까지 시들지 않고 신선하게 선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웨딩 촬영용으로 또는 웨딩 본식용으로 부케를 들 때는 신부의 손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어도 쉽게 시들지 않는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대표적인 꽃으로는 카라가 있고요. 금방 시드는 꽃들은 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향기가 아주 좋은 히아신스 부케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웃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웃음의 종류도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웃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기에 활용하기 좋은 웃음 활용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 행복학. 네, 그런 학문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복학에 대가라는 분도 있습니다. 에드 디너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연구한 연구에 이런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과 하위 10%의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좀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제가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요소일까요? 돈, 가정, 친구, 자식? 많은 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가 가장 많이 달랐던 건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가 내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물론 돈 중요합니다. 아유, 들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돈이 없는데 인간관계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상당히 동의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땐 갑자기 100만 원, 1000만 원이 생기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돈이 진짜 많을 때 그때 100만 원더 생기는 건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에드 디너 교수의 행복학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의 하나인데요. 이 연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말솜씨와 더 나은 대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는 얘기일 테고요. 그럼 그 좋은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좋은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웃음이 해프면 나쁘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웃음이 헤퍼서 어따 쓰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세대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웃으면 해프면 해플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미소를 지어주던, 아니면 환한 웃음을 지어주던, 아니면 하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내면서 크게 웃어주던, 웃음은 웃을수록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웃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웃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 제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웃잖아요. 기분 좋을 때 웃고요. 하지만 반대로 웃으면 더 행복해지고 웃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리액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기분을 아주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뭔가를 몰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소를 지은 상태로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줄 때와 내가 썩은 표정을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줄 때 상대방의 기분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혹 뒤에서 아우, 쟤는 웃음이 너무 해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소리로 웃어주는 거에 힘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예능 프로들 가운데 짝짓기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각 방송사 채널별로 하나 이상씩은 다 있어요. 저는 대화를 관찰하고 스피치를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짝짓기 프로들을 상당히 열심히 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어떻게 상대방들의 마음을 사고 또는 잘 돼가다가 어떤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확 식게 만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프로들을 보다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 거기에는 미소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헐, 대박. 진짜? 최고! 우와! 어떻게? 대단하다! 이런 식의 리액션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거 웃겨 보이나요?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나 옛날에 이 식당 와봤다? 이게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야, 내 옛날에 이 식당 와봤다? 헐, 대박, 진짜? 왜? 언제? 누구랑? 이런 반응이 더 매력적인가요? 아,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

했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뒤쪽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요? 듣는 사람도 당연히 더 기분 좋아서 그 옛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면 상대방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좋은 게 중요하고요. 꼭 크게 웃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항상 미소 띈 표정을 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없었어요. 저도 웃음이 많으면 해프다는 옛날 말을 듣고 자랐고 또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듣고 자랐어요. 남자가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무게감 있으려면 웃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묵직한 표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어느새 저의 얼굴을 움직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미소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한다라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가 볼 때는 정말 불만 가득한 저 말은 틀렸어 라는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면서 무표정을 하고 있을 때 입꼬리가 약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 표정이 이런 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 그게 보기 좋았겠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는 표정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누군가가 말할 때 내가 웃으면 그 사람 말을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말을 경청하면서도 약간의 미소를 가져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대방이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소를,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리는 그런 표정을 갖게 하려고, 그런 표정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경청하면서 듣는 건 똑같은데 상대방의 말을 좀더 긍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그 상대방은 당연히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한테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테고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미소를 짓는 거의 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미소를 띠고 상대방의 말을 듣느냐,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을 호감 가득한 표정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기분도 다르고요. 그 말을 자기가 하는 어떤 즐거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간의 미소를 띄워주시기 바라요. 아직도 우리 남자들, 수많은 남자들은 무표정으로 듣는 게 묵직하고 진중하고 남자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땡!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 같이 말할 때 즐겁지 않은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머금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와, 진짜? 대단하네. 재밌었겠다. 멋진데? 이러한 추임새, 이러한 내 감정의 추임새를 계속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훨씬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는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무시받는 말투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음이 불분명한 거고요. 하나는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중에 말끝을 흐리는 게더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김 과장한테 김 과장, 내가 지난번에 지시한 거다 했나? 네, 지시하신 거 일단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야야, 너 이번 거 레포트 다 썼어? 아니, 뭐 일단 쓰긴 썼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말끝을 분명하게 하는 게 혹시 상대방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말끝을 분명하지 않게 하는 건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가 만약에

말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끝을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뭐뭐합니다까지 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는 뭐뭐합니다 뒤에 있는 마침표까지 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할때 비로소 모든 문장의 끝까지 명확하게 말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모든 문장의 끝까지 명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껴왔고 제가 살아왔던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말 잘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안녕하신가요? 어릴 때는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도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듣는 평안한 음악,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어떤 음악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감상하고 오실게요.

선율이 참 아름답죠. 이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달빛이라는 제목을 듣고 나시니까 어때요? 밤에 은은한 파도 위에 음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달빛이 물에 비치는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드뷔시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술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도 이 미술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사실 인상주의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고흐, 르누아르, 마네, 모네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걸요? 19세기 초반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더 이상 회화의 시대는 끝났다. 그 그림 그리던 사람들 다른 직업 찾아보도록 이런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초상화를 그리는 것보다 싼 값에 사진 하나 찍으면 오히려 제 얼굴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느꼈던 순간적인 해돋이의 느낌 그것을 그림에 그리면서 인상 해돋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색채, 순간적인 느낌, 빛의 느낌 이런 것들을 야외에서 자신의 느낌으로 흐릿한 경계선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에서도 이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는 어릴 때 미술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미술가들하고 왕래도 잦았기 때문에 나는 음악에서 인상주의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시시각각 받았던 변화의 풍경에 그런 그림을 만든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 받은 순간적인 느낌들을 음악 속에 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드뷔시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왠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지은 작곡가니까 삶도 뭔가 평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드뷔시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드뷔시야 우리가 너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친척집에 보내시게 돼요. 이렇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는 자라면서 이 여인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기대다 보니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참 사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 유부녀, 엠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유부녀를 만났을 때 본인도 유부남이었어요. 이미 결혼을 한. 하지만 드뷔시는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을 다 들어먹죠. 유부녀, 유부남인데. 그죠? 그런데 드뷔시가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결혼했던 부인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딸을 하나 낳게 돼요. 그리고 드뷔시는 이 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예쁜 전형적인 딸바보가 됩니다. 자신의 딸을 슈슈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슈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앨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하지만 드뷔시에게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요. 드뷔시는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드뷔시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이 슈슈라는 딸이 드뷔시가 세상을 떠나고 몇 해 지나 그 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논란과 풍문 속에 살았던 드뷔시. 어쩌면 자신의 달빛이라는 이 음악 속에서만큼은 인생의 평온함과 안정을 찾고 싶었던 마음은 아닐까 싶네요. 계속 작곡가와 그의 인생에 담긴 음악 이야기 그런 걸 위주로 얘기해드렸는데요. 사실 작곡가들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곡들도 많지만 연극이나 오페라를 위해 작곡한 곡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곡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함께 듣고 오시죠.

이곡 들으실 때 여러분 느낌 어떠셨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드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이 두 번째 곡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서 아침의 기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페르긴트라는 원래 극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극 작품은 노르웨이의 대문호 입센의 작품이에요. 이 페르긴트라는 극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부수음악을 그리그에게 작곡해달라고 부탁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BGM 같은 느낌?배경음악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페르긴트라는 극 내용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작품이 어떤 순간에 사용된 작품인지도 함께 이야기해드릴게요. 페르긴트라는 이 남자는 원래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면서 집이 몰락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페르긴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한방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성격은좀게으르고방탕한그런부분이있었어요그러다가솔베이지라는여인과결혼도하게되는데어머니와자신의아내를다두고아내가큰돈좀벌어올게이러고집을떠나게되죠그리고그는약탈을일삼거나여자를납치하기도하고온갖나쁜짓을다하면서돈을벌어요그러다가재산을엄청많이모아서아내가이걸가지고가서떵떵거리고살아야지하는데그배가오던길에전복이되어서그재산이전부다바다에빠지게되고그는거지상태로집으로오게되죠그렇게집에도착했는데자신을평생기다려왔던자신의아내솔베이지가하얀머리에백발이된상태로자신을맞이해주고요그는그녀의품에안겨서세상을떠난다라는내용이담겨있는게페르긴트의이야기예요그런데그중에서아침의기분이라는이곡은어떤장면에쓰인음악이냐면요배를타고장사를하던페르긴트가모로코해안에도착했을때잠깐

약간 잠이 들어요. 그런데 페르긴트가 잠든 사이에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페르긴트의 배를 훔쳐서 달아나 버려요. 아침이 돼서 혼자 남겨진 페르긴트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배 어디 갔지? 이렇게 허탈한 표정으로 모로코 해안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는 장면이 바로 이 곡이죠.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는 여러분도 아침의 기분, 뭔가 낯선 여행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너무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뭔가 짠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료들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그 느낌, 페르겐티의 마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평온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음악 이런 걸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격정적이죠. 하지만 인생의 평온한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지나가죠. 음악가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평온함과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곡들을 작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감정의 변화가 큰 날이었다면 드뷔시의 달빛 그리고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 이 작품과 함께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에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0: 는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소를 이용한 센터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명 청경채 센터피스입니다. 플라워 센터피스라고 하면 테이블 중앙 꽃 장식으로 식탁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촛대 등과 함께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회나 만찬 또는 회의실이나 손님 맞이 등의 용도에 맞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센터피스는 식탁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사람 간의 눈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높이 한 30cm 미만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고요. 오늘은 이제 손님 초대했을 때 혹은 특별한 날 식탁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시도해 보시면 좋을 센터피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채소나 과일을 사용한 센터피스는 꽃을 꽂는 화병 역할을 대신 해주는데요. 화기 대신에 냉장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야채나 채소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샐러리나 대파나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채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레몬이나 라임 또는 오렌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소재든 화기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청경채를 사용해서 화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식재료를 활용한 연출은 꽃과 함께 할 때 컬러가 어우러지고 또 보는 이에게 특별한 재미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청경채를 어떻게 고정해서 화기를 만들어 줄 거냐면요. 이 오늘 철사를 사용할 건데요. 와이어를 윷핀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청경채 고정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굵은 와이어를 가위 등에 대고 이렇게 접어주면은 U핀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메이크업 할 때 올림머리 할 때도 이런 핀을 머리에 꽂아주잖아요. 그런 용도와 비슷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청경채는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 자, 청경채가 너무 좀 통통할 때는 반으로 갈라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더 예쁜 모양으로 붙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으로 좀 자른 다음에 뭐 계절에 맞게 할로윈 같은 시즌에는 호박 속을 긁어서 그 호박에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좀 파인애플이나 수박을 먹고 난 뒤에 그 속을 긁어서 씻어서 거기에 또 색깔을 맞춰서 꽃꽂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모든 청경채의 모양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너무 한 방향으로만 붙여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거는 위로, 어떤 거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이 화기를 또 나름 재미있게 디자인을 해서 꽂아볼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중앙에 유핀으로 고정을 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를 위로 꽂았으면 또 하나는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도 꽂아보고요.

자, 이 채소를 쓰실 때도 같은 크기에 비슷한 그 크기의 채소를 쭉 붙이기보다는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재미를 주시면서 붙이면은 좋아요. 이렇게 작은 아기 청경채를 쓰시면은 그 옆에는 좀큰 청경채를 붙여서 써주신다든지 남은 면도 채워서 꽂아볼게요.

보라색 꽃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또 보라색에 맞게 가지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당근을 쓸 경우에는 오렌지 색깔의 꽃을 쓰면은 또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사면을 청경채로 이렇게 둘렀으면은 이제 꽃을 꽂아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꽃은 이제 연두빛에 잘 어울리는 노란색 꽃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꽃을 꽂을 때는 이 줄기가 훤히 보이게끔 이렇게 높이 꽂지 않고 거의 이 청경채 잎 위로 꽃 얼굴들만 이렇게 보이게끔 꽂아줘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노란색 라넌큘러스를 꽂아 볼게요. 이 채소나 과일 센터피스를 만들 때는 사면에 이 가생이를 꽃을 잘 꽂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이 라넌큘러스와 레몬 색깔의 이 카네이션을 써서 네 군데에다가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꽃을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봄의 대표적인 꽃이죠. 이 노란색 프리지아를 써볼 건데요. 지금 오늘 사용할 프리지아는 사실 아직 몽우리 상태라서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 테이블 센터피스는 아마 한 내일이나 하루 이틀 지나면 꽃들이 더 활짝 피어서 아주 만개했을 때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 꽃꽂이가 될 것 같아요. 자, 프리지아도 이렇게 길쭉하게 떨어지는 그 선을 가진 꽃이기 때문에 또 이 선을 느낌을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느낌으로도 꽂아봐 주시고요. 천장에서 봤을 때 여기 플로럴 폼이 보이지 않게 수직으로도 이렇게 꽂아봐 주셔도 되고요. 식탁에 올려두면은 이 프리지아 때문에 향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에만 꽂는 게 아니라 옆면에도 보시면은 청경채로 다 막아두기는 했지만 조금씩 이 플로럴 폼이 히끗히끗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왜 우리 나무 기둥에서 이끼 같은 게 자라는 것처럼 이 면에서도 꽃이 살짝살짝 자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꽃의 이름은 마트리카리아 또는 캐모마일이라고 불리는 꽃이고요. 옆에 옆면에 한번 넣어서 또 채워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닮은 중심부는 노랗고 겉에는 하얀색의 이런 꽃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트리카리아가 있고 마가렛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꽃이 있는데 보통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쓰는 꽃은 얼굴이 그중에서 가장 작은 캐모마일이라는 꽃입니다.

레몬 색깔에 또 컬러감이 맞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를 이렇게 좀 가볍고 하늘하늘하니까 또 이 느낌을 살려서 다른 꽃보다 살짝 높게 꽂아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살짝 내려다보시면은 이 안에서도 높낮이가 살짝씩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선에 딱 떨어지게 꽂기보다는 똑같은 종류의 라넌큘러스라도 이 안에서 살짝씩 높고 낮게 변화를 주면서 꽂아주시면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0: 자, 얼추 이제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스위트피 줄기를 꽂아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스위트피 꽃 달린 것도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꽃이 달려있지 않은 줄기도 따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위트피 줄기는 특별히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 꼬리 라인을 제가 즐겨서 사용하곤 해요. 자, 이 부분을 넣으면 또 꼬불한거리는 이 라인이 또 내추럴한 느낌을 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요리와 함께 이런 납작한 도마에 이렇게 테이블을 장식하는 용도로 놓아두시면 또 색다르게 며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채소 센터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센터피스의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청경채와 그리고 꽃사과를 이용한 센터피스예요. 한여름에 만든 센터피스인데 꽃사과와 레몬을 잘라서 조금 더 곁들인 센터피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피스는 새송이버섯과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사용한 꽃이 약간 보랏빛과 푸른 빛깔의 꽃이어서 보랏빛이 도는 가지와 그리고 베이지 색깔의 새송이 버섯을 함께 매치해서 넣어봤습니다. 꽃 색깔과 맞는 과일과 채소라면 어떤 소재든지 상관없고요. 쉽게 이렇게 물이 흐르거나 물러지는 과일과 채소만 피하면 어떤 것이든 이 꽃꽂이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채소나 과일은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이렇게 센터피스로 만들어두면 눈으로 보는 색다른 즐거움으로 특별한 날을 추억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배워서 바로 써먹는 말솜씨. 지금까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태도나 자세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말을 잘하게 되는 발성법 오늘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쌓는다 하더라도 오디오의 음질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참 듣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왜 늘어진 테이프 기억나시죠? 하지만 여러분 LP판을 생각해 볼까요? LP판은 오래돼도 오래되면 오히려 더 좋은, 더 중후한, 더 듣기 좋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LP판이라 하더라도 그걸 더 열심히 듣게 됩니다. 목소리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더 좋은 발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에서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라도

성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대는 사람마다 처음에 타고 나요. 성대의 모양을. 그래서 사람마다 소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석규의 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병헌의 소리가 너무 좋다고, 혹은 손범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나 멋있다고 해서 내가 성대를 수술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대를 수술하는 건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얼굴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내가 성형 수술을 해서 그 사람들처럼 잘생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 안에서도 얼마든지 호감 가는 모습을 보일 순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미소라고 했잖아요. 내가 미소를 띠고 있으면 지금 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성대도 그래요. 우리가 성대를 수술하진 않을 거지만 이 성대에서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그걸 우리는 좋은 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여러분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세 가지 연습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세 가지 연습 방법은 제가 깨달은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연습을 시킬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호흡의 소리 얹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명상호흡할 때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가늘고 길게 내뱉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저는 한 10초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 10초 정도는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좀더 길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두세 번 연습하신 다음엔 이번엔 이렇게 후라고 바람을 내쉬다가 3초 후부터는 여기에 우라는 소리를 얹을 거예요. 긴 호흡을 내는 거에 아주 가볍게 내 소리를 얹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 아마 이 화면을 보면서 연습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오, 깜짝이야. 내 목소리 갑자기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아마 대부분은 한 번에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습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더 좋은 발성법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허밍입니다. 여러분, 허밍으로 노래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허밍으로 노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허밍을 하는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입 공간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상태에서 입술만 잘 닫아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혓바닥과 입천정 사이가 상당히 멀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입 안에 공간을 크게 가진 겁니다. 입 안에 공간을 크게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많이 울리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허밍을 해볼게요. 시작. 어때요? 좋은 소리 납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입 공간을 크게 해서 허밍을 하는데 이번엔 방금 전 연습처럼 3초 후부터 소리를 낼 거예요. 이번엔 아라고 소리를 내볼게요. 자, 준비하셨죠? 준비 시작.

느껴집니까? 명상호흡법하고 이 허밍 연습법하고 어느 쪽에서 더 좋은 소리가 납니까? 느껴보시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더 좋은 소리가 나는 그 연습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연습했던 게 허밍 연습법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하품 연습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품해 볼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죠, 일단.

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시 한 번요. 네. 아, 저만 이렇게 하나요?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품 연습법인데,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한 번에 숨을 후! 뱉어내죠.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마치 여기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불어낼 때, 이렇게 하죠. 아니면 친구가, 야, 나 눈에 뭐 들어갔어. 이거 좀 불어줘. 할 때, 하잖아요. 이거랑 다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그 크게 들이마신 숨을 빠르게 내뱉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돼요? 한번 더. 자, 됩니까? 몇번더 해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뱉는 연습. 사실 오늘의 발성 연습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발성 연습을 한 5분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둘다 여러분이 발성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 즐겁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품 연습. 하품만요. 후. 좋아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후라고 바람을 내뱉을 때 여기에 소리를 얹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라고 해볼게요. 자, 시작해요. 우. 이런 소리 나요? 우. 이런 소리 납니까? 이때 소리를 낼 때는 배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배가 힘을 줘서 툭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쯤으로 배를 찌르고 있어도 됩니다. 이 찌른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우. 손가락이 힘을 받아서 툭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나요? 다시 한번요. 우. 느껴지죠? 이렇게 하는 게 배에 힘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는 게 정확하게 배 힘으로 소리를 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발성의 길은 하나지만 발성 연습법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죠. 제가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명상 호흡하면서 소리 연기, 허밍하면서 소리 연기, 하품 연습하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이세 가지 모두에서 여러분 느낌이 안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거기 나오는 발성 연습법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 이세 가지 안에는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터득했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바거든요. 거의 이세 가지 안에서는 좋은 발성법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발성법은 길찾기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서울역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방법은 많이 있죠.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니, 뭐, 심지어 걸어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서울역이라는 건 변함없잖아요? 발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궁극의 좋은 발성법은 하나예요. 하지만, 그 발성법을 얻기 위한 발성 연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세 가지 방법도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것 같은 그 연습법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꾸준히 이 연습을 5분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몸이 낼수 있는 가장 호감 가는 목소리로 변할 겁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꾸준히 연습해 봐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몸이 낼수 있는 가장 좋은 호감 가는 목소리를 내는 발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신동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도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너무 설레고 행복하시겠죠. 음악계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그리고 신동이라는 수식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죠.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또한 모차르트의 이런 신동적인 면을 일찍 발견하게 돼요. 왜? 그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귀족 그리고 궁정 전 유럽을 돌면서 연주를 하게 돼요. 하지만 모차르트가 언제까지나 어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이렇게 신동으로 주목받던 시기도 다 지나가 버리게 되죠. 어린 시절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세계 투어를 다녔던 아버지 또한 이제 성이 된 모차르트가 월급 따박따박 받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아버지도 원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결국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주교가 관장하는 곳에서 음악을 하게 돼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곳에 있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대우도 형편없었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작곡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여기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저 여기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차르트 아버지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셔요. 네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거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여기서 그냥 주교가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주교한테 잘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모차르트는 못 견뎌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 주교가 모차르트를 너 나가 해서 자르게 되죠. 그렇게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작곡가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모차르트는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면서 약간 꽝 대신 닭처럼 그녀의 동생 콘스탄체랑 결혼을 하게 돼요. 아버님은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천재 모차르트를 알리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이 아이에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라 해도 뛰쳐나와. 내가 원하는 며느리랑 결혼하라고 해도 싫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한 며느리랑 결혼해서 그 며느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골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아주 성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당당해졌을 때 아버지를 초대해서 연주회를 열게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여는 연주회에 참석했다가 그 유명한 하이든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이든은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당신의 아들은 천재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리고 콘스탄체도 참 못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싹싹한 아가씨였네 라는 것을 그곳에 오면서 콘스탄체의 대접을 받으면서 알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모차르트와 부자 사이를 원래의 그 따뜻한 사이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데요. 그게 바로 음악이었고 그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입니다. 아버님은 이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게 돼요. 사실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원래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이 자신이 예전에 썼던 피아노 소나타의 한 부분을 오마주

기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마주란 자신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 그 사람이 사용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작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오마주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 음악 속에서 아버지, 이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제 뜻대로 살고 있는 아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수천 번의 입맞춤을 아버님께 보내요. 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였던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그대로 느끼시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음악으로 마음을 전했던 모차르트와 그 마음을 들어주셨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둘 사이는 예전처럼 화목한 사이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아들 집에서 잘 지내시다가 아버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모차르트가 듣게 되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신의 아버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사람이 낼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아버지께 달려갈게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모차르트의 기대와 달리 아버님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서로를 원망했던 두 부자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이 음악, 가장 멋진 용서의 시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떤 말보다 마음을 더 깊게 전할 수 있는 이 음악이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그때 모차르트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대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모차르트가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구한 음악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이었다면 반대로 음악이 먼저 미움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이야기인데요. 미움받았던 그 음악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이걸 왜 미워하지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지금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이 곡은 바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에요. 차이콥스키는 자신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쓴이 작품을 자신이 존경하는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연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곡 괜찮죠? 라고 문의를 하죠. 그런데 루빈스타인은 그 곡을 보더니, 아니, 무슨, 이걸 사람이 치라고? 이거는 정말 졸작 중에 졸작이야. 넌 어떻게 이런 곡을 지었니? 네가 만일에 음표를 전부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바꾸지 않으면 난 절대 너의 곡을 연주할 생각이 없어! 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도, 아, 그러면 제가 선생님 다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단한 음도 뜯어고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곡가는 음악을 위해 작곡하지 연주자를 위해 작곡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또한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죠. 그러다가 차이콥스키는 독일의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로에게 이 곡을 보여주자 그는 어머 선생님 너무 좋은 곡이에요. 제가 이걸 초연하는데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의 협주곡을 본 빌로우는 이 곡을 미국에서

표현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곡은 그동안의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을 러시아에서 초연되었던 그 어떤 틀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먼저 연주가 되고 굉장히 큰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다시 러시아에 돌아와서도 오, 정말 좋은 곡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멋진 곡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루빈스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그때 내가 졸작이라고 말해서 미안해. 네가 정말 좋은 곡이야 라고 해주면서 화해는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차이콥스키가 만일에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도대체 무슨 곡이 됐을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곡과 아마 전혀 다른 어떤 곡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펼쳐냈던 차이콥스키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렇게 사과를 했던 선생님 또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미움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음악이 전해주는 따뜻한 용서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은 소재로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화병 장식과 더불어서 초보자를 위한 화병 고르는 팁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화병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이나 꽃의 형태와 색상, 그리고 화병 입구 지름을 고민해보고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화병을 들고 나와봤어요. 자, 이렇게 좀 길고 좁은 화병일 때는 길이가 긴 꽃, 예를 들면 카라와 같은 꽃이 어울리고요. 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화병을 쓰실 때는 여기에 어울릴만한 뭔가 얼굴이 큰 작약이라던가 장미 같은 꽃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귀여운 통통한 꽃을 꽂아도 여기에 되게 어울리게 꽂힐 수가 있어요. 꽃 높이에 맞춰서 화병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 유리 화병이나 도자기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유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원통형을 저는 가장 추천해요. 초보자들이 쓰시기에도 이렇게 생긴 원통형의 화병이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화병이 이렇게 생긴 화병도 보실 수가 있어요. 윗지름이 밑에 지름보다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소나타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경우에는 이 윗지름에 맞춰서 꽃을 많이 꽂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기는 좁아지면서 줄기가 엉켜서 꽃이 원래 수명보다 좀 빨리 시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반대로 생긴 윗지름은 좁더라도 밑에 지름은 좀 더 넓어서 줄기가 여기서 마음껏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화기를 선택하시면은 초보자들이 꽃꽂이를 하기에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꽃시장에 가시면 대개 꽃이 열 송이 단위가 한 단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꽃을 사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한 단씩 구매를 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적은 숫자의 소재로도 충분히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꽃장식을 연출해보는 방법을 오늘 한번 함께 꽂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화병은 이 달항아리인데요. 백자 같이 생긴 그런 우리나라의 멋이 느껴지는 항아리예요. 여기에 이제 봄이니만큼 봄에 가장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벚꽃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꽂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꽃의 가지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빼고 벚꽃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화병 장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화기에 한번 벚꽃부터 꽂아서 화병 장식을 해볼게요. 자, 이 화병 꽂이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입구에 테이프를 붙여서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벚꽃나무 가지가 좀 두껍기 때문에 가지를 몇 가지만 꽂아도 충분히 이 안에서 서로 줄기끼리 엉켜서 모양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무늬 칸막이를 만들지 않고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 화병 속에는 꽃잎이나 이런 몽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깨끗하게 줄기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벚꽃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사방으로 여기저기 잘라서 핑크색 꽃도 벚꽃인데요. 이 하얀색이 그냥 벚꽃이고 핑크색은 겹벚꽃입니다. 길이가 긴 화병에는 이 벚꽃의 길이감을 살려서 끝에 조금만 다듬어서 이렇게 길게 꽂아주셔도 되고요. 길이가 낮은 화병일 경우에는 이 벚꽃나무를 좀 가지를 나눠서 잘라주신 다음에 알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봄에는 이렇게 벚꽃을 활용할 수 있고, 뭐 개나리도 요즘 절하로 꽃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개나리나 생강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예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두면은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몽우리에서 며칠 뒤에 화사하게 꽃이 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벚꽃만 꽂아도 충분히 그럴듯한 화병꽂이가 나오죠. 쭉쭉 뻗은 직선의 가지도 있는 반면 이렇게 곡선의 가지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곡선의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넣어주시면은 좀더 부드러운 꽃꽂이가 나오게 돼요. 여기도 아주 예쁜 나무 한 대가 있는데요. 포인트로 좀 높게 꽂아볼게요. 또 짧게도 중심부에 하나 더 꽂아봐 주시고, 자, 이렇게만 보셔도 되지만 오늘 이 핑크색 벚꽃에 맞춰서 제가 튤립도 한단 준비했어요. 이 튤립도 같이 꽂아볼게요. 그럼 좀더 러블리한 핑크 색감의 화병꽂이가 완성되겠죠? 튤립도 이렇게 손의 온도로 마사지를 해주셔서 좀더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지는 라인을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튤립은 실내에서 좀 온도가 따뜻하면 꽃이 금세 얼굴을 활짝 피우고 또 다시 밤에 좀 서늘한 데다가 화병을 내놓으시면은 그 추워지면 다시 꽃잎을 이렇게 오므리는 재미있는 꽃이에요. 자, 꽃을 꽂으실 때잘안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쿡쿡 쑤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꽂으시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조금 튤립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이 튤립만 꽂아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화사하고 러블리해진 화병꽂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나오는 이 목수국을 한번 더해볼게요. 이 그린 연두빛

빛의 수국을 더하면은 또 싱그러운 봄의 느낌이 한층 더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수국과 같이 이렇게 목질화된 나무 줄기는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서 물을 잘 먹게 해주셔야지 이 안에서 금방 시들지가 않고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두빛의 포인트를 좀 주고 몇 가지 소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화사하고 예쁜 화병꽂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단에서 두 단 정도의 소재로 화병꽂이를 한 예시 사진들을 제가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봄에는 서류화와 조팝나무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서류화 한 단이나 조팝나무 한 단만 사용하셔도 화병에 꽂았을 때 풍성하고 길이감이 긴 화병꽂이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 노란색 캐모마일 한 단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캐모마일도 컨디셔닝을 해서 한 단만 화병에 꽂아놓으셔도 풍성한 꽃 화병꽂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는데 급하게 집에 좀 풍성하게 거실을 장식하고 싶다거나 뭔가 꽃꽂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린 소재 시원스럽게 냉이꽃을 한 단 사용하셔서 화병에 그냥 툭 꽂아두셔도 멋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모두 뭐 두세 단 정도 산 게 아니라 딱 한 단만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계절감을 반영해서 빨간색 만개나무 열매라든지 낙산홍 열매와 소나무를 길게 이렇게 한두 가지만 꽂아두셔도 연말 느낌을 낼 수 있는 꽃장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유리 화병이 아니라 도자기 소재의 화병이라도 꽃이 없을 때 오브제만으로도 훌륭한 그 공간 장식을 할 수 있는 화병을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꽃을 꽂아두거나 꽃이 없을 때나 집에서 예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꽃다발을 선물 받을 일이 있으시거나 또는 꽃을 구매하셨을 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강좌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는 꼭 집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신뢰감이 올라가는 그런 말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서 여러분은 신뢰감을 더 느끼십니까? 뭔가 멋지고 똑똑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람이요?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신뢰감을 갖는다라고 할 때 실제 자기가 신뢰감을 가졌던 이유와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신뢰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좋은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저 사람의 말하는 거는 뭔가 좀 더 신뢰감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소리 내서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대본을 보고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의 한 문장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한 문장을 따라 해도 좋습니다. 단 그거를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에 나오는 그런 글자들을 소리 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서 말을 해보면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분명하고 잘 못하는 그 발음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발음을 잘 못한다, 발음이 불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부분의 원인은 모음에 있습니다. 자음은 사실 대부분 다 잘해요. 특정 몇 개를 빼놓고는요. 하지만 모음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그 사람 발음이 뭔지 모르게 좀 부정확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럼 모음은 왜 부정확할까요? 우리말의 모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 말보다 입모양이 바쁩니다. 입모양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아, 어, 오 이런 발음을 할 땐 입이 정말 커져야 됩니다. 그 말은 턱이 이렇게 옆에서 본다면 턱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서 입을 크게 벌려야 정확한 아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대충 벌리고 아, 대충 벌리고 어, 대충 벌리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분명해져요. 그러니 일단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크게 벌려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와 우 발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처럼 하잖아요. 왜 여처럼 할까요? 요라고 하지 않고 입술을 앞으로 내밀지 않아서입니다. 오와 우는 입술이 모아지면서 앞으로 길게 나와야 돼요. 해볼까요? 오 나오죠? 옆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오 나오고 우 할 때도 나와요. 이렇게 입술이 앞으로 길게 나와야 정확한 오, 정확한 우가 되는 건데 입술을 안 내밀고 발음하다 보면 어처럼 발음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처럼 발음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틀렸다기보단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확한 발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모음 발음을 위해선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걸 연습해봐라. 아, 어, 오, 우 이런 것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는 좌우로 입이 길게 찢어져야 됩니다. 이 발음도 입을 다 안 벌리고 그냥 대충 이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입을 좌우로 더 찢어서 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발음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 야는 뭐죠? 이와 아가 결합한 거죠. 천천히 해볼까요? 이아, 이아, 좀 더 빨리 이야, 이야,
이야. 한 글자처럼 하면 야, 야, 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야 발음도 정확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러분,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얘기 좀 하다 할 때 예. 이 예는 이와 애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요. 이, 애, 이, 애. 좀 더 빨리 이에, 이에. 한 글자로 예, 예. 이렇게 해야 정확한 예 발음이 나오고요. 반면에 너 참 예쁘다, 넌 참 예의가 바르구나 할 때 예는요, 이와 애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이, 애, 이, 애. 좀 더 빨리 이, 애, 이, 애, 이, 애. 한 글자처럼 말하면 예, 예. 자, 제 입 모양을 보면요, 얘기하다 할 때는 입이 좀 더 큽니다. 예. 예쁘다고 할 때는 그거보단 작죠. 예, 예, 예.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또 문제의 발음이 의입니다. 의. 사투리에 따라서 의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의 역시 의와 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 의, 이, 의, 이, 의, 의, 의, 의, 의.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의만 해도 안 되고요. 이만 해도 안 됩니다. 의와 이가 다 있어요. 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번엔 자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음은 아까 입 모양이 결정한다 그랬죠? 자음은 혀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음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자음 설명은 다 드리진 않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드릴까 해요. 치조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조음은 앞니, 윗니, 뿌리 근처에 혀가 닿거나 그 언저리에서 소리가 날 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나, 나 라고 할 때 혀끝이 어디에 닿다 떨어지죠? 나, 느껴지십니까? 나, 거기가 치조예요. 다라고 하면요, 다, 같은 자리죠? 나, 다, 같은 자리죠? 라는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다, 라, 같은 자리죠?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나는 걸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옷은요, 닿진 않아요. 근처에 있죠. 해보세요. 사, 사. 그렇죠? 닿진 않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치조음을 설명을 드렸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음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시옷 발음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옷 발음을 할 때 영어의 TH 발음처럼 스, 스 이런 소리가 나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야, 너 왜 혀 짧은 소리 내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있어야 되는 혀의 위치보다 더 길게 이 앞으로까지 나온 거니까 혀가 더 길어서 나오는 발음 실수입니다. 그런 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옷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집어넣고 윗니, 앞니, 뿌리 쪽에 대라고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분이 벌써 고쳤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치조음과 바꿔서 연습을 하게 해보세요. 다른 치조음이 뭐였죠? 니은, 디귿, 리을이었죠. 그러니 시옷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낱말을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말이 있다면 나랑해, 다랑해, 라랑해를 반복해서 연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복 연습시키면 혀의 위치에 대한 느낌은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나합니다, 감다합니다, 감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키면 생각보다 쉽게 이 치조음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모음은 입모양, 자음은 혀의 위치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한 말하기 수업 8강 모두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아 나도 저거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따라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대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음악에 담긴 다양한 감정에 공감하며 응원과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 뭔가 빛이 없는 삶 같은 느낌 있죠? 많은 음악가들은 이 희망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음악 들어보시니까 정말 익숙한 곡이지 않으신가요? 이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작품이에요. 베토벤은 다들 아시다시피 귀가 들리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작곡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한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사람들이 혹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안 들리니까 저런 곡 썼지? 라고도 할수 있는데,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모습. 그에게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20대 후반에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그때는 이미 교향곡 작곡법도 다 알고 있었고,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도 수준급 연주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토벤은 내청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내청 능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안으로 듣는 능력인데, 악보를 보면 관현악 총보를 보더라도 악보만 봐도 이게 무슨 소리가 날 거라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힘이 내청 능력이에요. 베토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자신의 악보를 보는 순간 실제적인 물리적인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면으로는 이게 어떤 소리가 날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베토벤은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곡가인데요. 특히 음악을 작품으로 인식한 최초의 작곡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음악은 당연히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이런 작품들은 미술 작품이니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미술은 작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은, 아, 그냥 내가 이번에 좀 필요한 연주가 있어서 한번 쓰고 그냥 그걸로 끝.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모성.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이 자신이 죽어도 계속 연주되는 불멸의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하나하나 작품 번호를 다 매겼던 최초의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이죠. 그래서 베토벤은 인쇄소에 자기가 악보가 인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야 될 음표가 있으면 쫓아가서 잠깐 이음 틀렸어 내가 다시 고칠게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인쇄소가 지금처럼 아네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하나 고치려면 다시 틀다 떠야 되는데, 그렇게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고치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죽고 나도 나의 음악은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교향곡 개수만 봐도 하이든은 104개의 교향곡을 쓰고요. 모차르트는 41개를 써요. 그런데 베토벤은 사실 9개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하나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건이 9개밖에 없는 베토벤의 교향곡들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고요. 베토벤은 음악을 작품으로 인식한 최초의 작곡가라는 놀라운 특징 이외에도 새로운 음악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게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죠. 이 작품이 왜 특이한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향곡. 교향곡을 다른 말로 하면 관현악곡이거든요. 관악기, 부는 악기들, 현악기,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 이런 악기들을 위한 건데, 여기에 4악장의 버젓이 성악을 집어넣게 돼요. 합창으로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합창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합창곡 이렇게 지으면 될 것이고, 교향곡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교향곡만 지으면 되는데, 그는 교향곡에다가 합창, 즉 성악이라는 장르를 추가해 넣은 거죠. 음악에서 교향곡에 합창을 넣는 건 정말 생뚱맞은 일이었거든요. 그걸 베토벤이 최초로 시도했고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나서 뒤에 말러라든지 많은 작곡가들이 교향곡에 아무 이상함 없이 합창곡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렇게 베토벤이 엄청난 9번 합창 교향곡을 짓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많은 작곡가들이 이걸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부담 많이 느껴지시죠? 그만큼 베토벤의 입지는 굉장히 높았어요. 베토벤은 이 교향곡의 가사로 슐러의 환희의 성가라는 글을 넣게 돼요. 이 곡의 가사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라고 적혀 있듯이 그가 보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즉, 이 작품 속에는 인류애가 참 많이 느껴져요. 베토벤은 비록 자신의 삶은 귀가 들리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였지만 자신의 음악은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작곡가죠. 그리고 자신은 듣지도 못할 음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해 주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음악들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을 좀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랬던 베토벤의 마음이 이 곡에서 참 많이 느껴져요. 또 다른 느낌으로 희망을 들려준 음악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에드워드 엘가라는 영국 작곡가죠. 이번에는 그가 어떤 식으로 또 희망을 그려냈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이 곡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작품이고요. 총 5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그 중에 1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율이라고 자부했던 엘가의 이 선율은 영국의 제2의 국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쓰려고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관식이 연기가 되면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 사실 엘가는 좀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못 발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에드워드 7세는 엘가에게 오, 당신이 작곡한 이 작품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는 가사를 붙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경이라는 그 높은 자기까지 받게 돼요. 엘가는 처음에 열심히 썼던 곡이 발표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영국 최고의 작곡가가 되죠. 사실 엘가는 어릴 때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편지 겉봉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엘가네 집 이렇게 적으면 우편 배달부가 우리 집이 어딘 줄 알고 찾아올 만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나중에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신이 그리던 인생을 결국 이루어낸 엘가의 삶, 그 벅찬 승리가 함께 감동으로 와닿아서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승리라는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넘어야 그 상황에, 그 성공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위풍당당 행진곡을 저는 들을 때 분명히 벅찬 감동이고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작품이 맞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짠해져요. 저 사람이 저걸 이루기까지 어떤 시간을 거쳤을까?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또한 하루하루 평범한 노력과 성실함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았던 이 감정의 이야기들이 음악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와 힐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만들었던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클래식, 아직도 많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그 감정의 순간들을 이 작곡가들도 똑같이 걸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는 난생 처음 듣는 클래식이 아닌 앞으로 매일매일 듣는 너무나도 익숙한 여러분들의 음악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억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0: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0: 예스. 우리 그러면은 관계 영어 한번 해볼까요?
1: 맞아요.
0: Alright. 자, 제목이 되게 단순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자, 이건데 직장 동료가 퇴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가려고 그랬는데 어? 저 친구 왜 아직도 일하고 있지? 요런 내용입니다.
1: 무슨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0: 네네네. 자, 이게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비즈니스 영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직장 내에서 동료랑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는 일상 영어나 별 차이가 없어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하면. 자,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이죠. 자네 집에 안 가? 아주 심플하죠.
1: 네.
0: 요거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 아니고 너는 집에 안
0: 아닌가?
1: 가라고 이걸 부정의무문이라고 하나요? 뭐 어떤 그런 느낌이죠.
0: 약간 확인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오늘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1: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0: 그걸 알고 있었어요.
1: 근데
0: 왜
1: 왜안 가고 지금
0: 네...
1: 거기 있는 거죠? 원래 연차를 써야죠, 반차나.
0: 그렇죠. 요거.
1: 네.
0: 아, 지금 난 지금 이해를 못했었어요.
1: 아, 예.
0: 아, 소름이 돋는 분위기군요.
1: 지금 뭐 해석할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저
0: 네.
1: 문장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네요.
0: 자네 안 가? 오늘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너 괜찮겠어?
1: 큰일인데요.
0: 오케이.
1: 제가 갑자기 발에 땀이 나네요.
0: 자, 영어로 바꿔봐야죠, 뭐.
1: 이따 바꿔볼게요.
0: 알겠습니다.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보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피터,
2: Yeah.
1: 자네 집에 안 가?
2: Sorry?
1: Are you not go home? Aren't you go home?
2: Oh, aren't I going to go home?
1: Oh.
2: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1: Report, 아, 리포트, 저거
2: I have to
1: finish.
2: finish this report. I can't go home.
1: 아니, 오늘.

0: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1: 응?
0: 아니, 저기, isn't today, isn't today your wife's birthday? Today?
1: Oh,
0: 아, 이거 맞나?
1: it is. She said it's okay.
0: 아내가, 아, 오케이라고 했다고?
1: I called her. She said it's okay.
0: 큰일 났다, 이제.
1: Sorry?
2: 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실수가 있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거를 좀 섞는 거 그거는 원래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초반에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항상 보면서 그렇거든요. 공상지 보면서 아, 이 부분 아쉽다, 이 부분 괜찮다라고 하는 걸 항상 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 시가 이제 공상시가 실수한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때요? 가끔 좀 틀려줘야 재밌잖아요.
0: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00% 최선을 다하는데 쉽지
2: 알겠습니다.
0: 않습니다.
2: I know, I know.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n't you going home?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It is. She said it's ok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에러가 좀 나왔었는데, 자네 집에 안 가? 그러니까 약간 coworkers들끼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boss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쵸? 자네 집에 안 가?
0: 그러니까 아까 공상 씨가 이제 안 가, 이제 부정 의문문으로 가면서 고친 게 Aren't you go home이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0: 근데 이거 보니까 확정된 미래의 사실의 부정인 것 같아요. 점점 이게 하나씩, 그러니까 마유쌤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점점 하나 이제 알면은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시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비동사 ing 이거 확정된 미래 사실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Going home. 이게 맞지 않을까요? 벌써 막 진하잖아. 내가 지금 좀 세게 썼잖아요.
2: 자신감이 있는
0: 자신감부터.
2: 거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don't you worry. Okay? I'm gonna explain this to you. Okay? So, aren't you going home? 자네 집에 안 가나? 이렇게 물어본 느낌? 맞습니다.
0: 와, 이거네요.
2: 아, 상훈 씨, 대단하고요. 자, 일단은 상훈 씨가 아까 전에는 그 aren't you? 비동사랑 go랑 섞었잖아요.
0: 그쵸.
2: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are you love me? 이상하죠. Right? 그래서
0: 그러네요.
2: 비동사랑 그렇게 일반 동사를 같이 붙여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요거 뭐 비동사 ing 뭐 이걸 떠나서 집에 가다 못 썼죠?
0: Home, go home.
2: Go home.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Go to home 아니라 go home이라고. 그렇죠? Home은 부사로 집으로, 집에 이런 식으로 이미 으로라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to를 여기다가 go to home 쓰면 사실은 집에 가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go hom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오늘 좀 시제 문제죠. 여기 지금 aren't you doing somethin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걸 알기 전에 일단은 비동사 ing를 알아야죠. 비동사 ing라고 하는 거 원래는 진행형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하고 있다 한참. 하지만 그거 말고도 뭘 나타낸다고요?
0: 확정된 미래 사실.
2: 그렇습니다. 확정된 미래 사실. 예를 들어, 나 내일 EBS에 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나 다음 달에 뭐 파리스로 여행 가. 이런 거. 나일 끝나고 내뭐 가족 만나. 말투가 뭐 해. 이런 말투였죠. 확정된 미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시제를 진행형과 똑같은 모양의 비동사 ing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2: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질문형으로 만들면 Are you going home? 이러면 너 집에 가? 이렇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거든요. Are you going home?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심지어 variation을 둬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So aren't you? 이러면 너 집에 가? 이게 아니라 너 집에 가지 않아? 집에 안 가? 이런 말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는 비동사 ing가 뭔지를 더 열심히 훈련하시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케이? So 이미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동사 ing는, 아, 뭐

0: 뭐뭐 해. 나 내일 뭐 해. 이거구나. 라고 해서 평서문으로 이명작 문장 만드는 거, 손형작 하는 거더 집중해 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오늘은 Aren't you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너뭐 하지 않나? 하지 않아?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1: 네.
0: 너곧 떠나지 않아? 너
1: Oh,
0: 곧 떠나지 않나?
1: aren't you leaving
0: 그렇죠.
1: soon?
0: Aren't you leaving soon? 이것도 원래 긍정문으로 물어보면
1: Are you leaving soon?
0: 그렇죠. Are you leaving soon? 너곧 가? 팩트를 물어보는 거. 근데 말투를 조금 더 트위스트를 해서 Aren't you leaving soon? 너곧 가지 않나?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너안 돌아와? 뭐야? 너 전에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1: Oh.
0: 너안 돌아와?
1: Aren't you coming back?
0: 그렇죠. Exactly. Aren't you coming back?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1: Yeah.
0: 네. 물론 이게 진행형으로 하면 너는 떠나고 있니? 너는 돌아오고 있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비동사는 ing는 나는 그동안은 진행형으로만 주구장창 문법으로 공부했는데
1: 네. 네.
0: 그게 아니구나. 확정된 미래 사실도 엄청 많이 쓰는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n't you leaving soon?
1: Aren't you leaving soon?
0: Oh, aren't you coming back?
1: Aren't you coming back?
0: 본문 갈게요. Hey, aren't you going home?
1: Oh, hey, aren't you going home?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자네 안 가나? 왜 여기 있어, 아직도? 그랬더니, 못 가. 이 보고서 맞춰야 돼.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1: 지금 I can't,
0: 거야.
1: I cannot, 그죠? 나는 갈 수가 없어. I have to, 나는 뭐뭐 해야만 해. Finish, 맞춰야만 해.
0: 물을요.
1: 무엇을? 이 보고서를.
0: Right.
1: This report. Report. Report.
0: 네. 오케이. 자, 지금 I can't. 못 간대요. 그러면서 I have to finish this. 근데 그냥 this가 아니네요. This report를 맞춰야만 한다.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자, 보고서인데, 상훈 씨가 그래도, 그러니까 상훈 씨는 그게 좋다니까요? 처음에 틀려도 그걸 다시 픽스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1: Yeah.
0: 처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는 무슨, 뭐, 레포트 뭐 이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아, 그쵸. 지금은
0: Something
1: 그랬죠.
0: like that, right? But
1: Yeah.
0: then, he changed it, right? So he fixed it. So report 해서 뒤에 오에다 강세를 좀준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레포트 낸다고 하지 않으세요?
1: 그래서 자꾸 제가
0: 아,
1: 레포트에 좀 꽂혀
0: 레포트.
1: 있는데,
0: 네.
1: 그때,
0: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던 게 한국의 이제 대학생들이 아 이거 레포트 제출 레포트 근데 무슨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레포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글을 써서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네.
0: So essay 아니면 무슨 term paper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고서로 쓸때 우리가 요 단어를 쓸 거고 오에 강세 주면서 앞에가 좀 무너져요. 그래서 약간 루 비슷하게 자 갈게요. report report.
1: Report,
0: 아하.
1: report.
0: 훨씬 좋아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해야만 한다. 저번 should보다 강력한 거.
1: Have to입니다.
0: There you go. So,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저번에 should는 뭐 하는 게 좋겠어. 제안 수준이에요.
1: 부드러운
0: 그래서,
1: 느낌.
0: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I have to는 꼭 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So, 하지 않으면 약간의 문제 생길 수 있다. So, 여기서 report를 꼭 맞춰야겠죠. 안 그러면 뭐, 엄청 한 소리 듣는다든가, 뭐
1: 네.
0: 회사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So,
1: Yeah.
0: have to. 자, 그러면 우리 한번 have to 동사 원형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 나내차 팔아야 돼.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차를 꼭 팔아야만 해.
1: Oh, I have to sell my
0: I
1: car.
0: have to sell my car. You know? 자, how about this? 그녀로 바꿔도 돼요?
1: 네?
0: 그거? 그녀는 그걸 지금 끝내야 돼.
1: She has to
0: Oh,
1: finish
0: it
1: it now.
0: now. 그렇죠. So she has to finish it now. There you go. 자, have to가 아니라 두 번째는
1: Has to.
0: why.
1: 3인칭 단수.
0: 그렇죠? 3인칭 단수로 맞춰줘야 됩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두 문장 여러분 낭독해 보실게요. I have to sell my car.
1: I have to sell my car.
0: She has to finish it now.
1: She has to finish it now.
0: 자, 본문을 읽을 텐데 report 강세 주의해서 갈게요.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1: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0: 성우 씨, I have a question.
1: Yeah.
0: I can't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줄인 걸까요?
1: 집에 가는 거, 아, cannot.
0: So, I cannot.
1: Going home?
0: 아, 아, 아.
1: I cannot go home.
0: 그렇죠. I can't go home을 생략을 한 겁니다. Very nice.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Aren't you going home?

0: Aren't you going home?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1: Okay, you guys. 미션 문장 하나 또 나와 있네요. 오늘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왜 이렇게 여기 있어? 이런 느낌.
2: 그러니까요. 아, 요게 이 투데이가 너무 가운데 들어가서 아까 한 것 네. 같고 이거 아, isn't it? 이거 is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1: 아까 제 기억에 isn't today your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2: 그렇게 가면 안 되고 isn't it? 오늘이 뭐 아니야? 너의 아내의 생일이 오늘? 네, 이런 느낌, 그죠? Your wife 쓰면 되죠, wife. 어? 와이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wife.
1: 그쵸. 아, 와이프분이 생각이 안 난 건 아닌 거죠?
2: 항상 생각나.
1: 아, 생각나.
2: I miss you.
1: 오케이.
2: 항상 생각나.
1: W-I-F-E 썼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Hey, isn't it your wife's birthday? 언제? Today?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참고로 요 와이프가 나온 김에 이거 복수형 있죠. 아내가 여러 명이 지금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들이 여러 명 모여 있고 아내들이 같이 여러 명 모여 있다.
2: Yeah.
1: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2: Wives가 맞나요?
1: Go ahead. Try.
2: Wives? 그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wives.
1: 정답입니다.
2: Oh.
1: There you go. Wives가 아니라 실제로 발음하기 더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네네네.
1: 그렇죠? 어 말로 했을 때 wives 힘들거든요. 그래서 wives 소리가 좀 약화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wives 이거는 좀 스펠링도 다르고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상훈 씨, 꽁상 씨가 isn't today your wife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 네.
1: 맞아요.
2: 오 돼요?
1: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을 나타낼 때 it's 뭐 Monday today 이거나 today is Monday나 차이가 없어요. That's fine. 네. So 공상시한 거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정말로 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날짜 요일을 얘기를 할 때 주어 it is right. So 보통은 이제 it's 이렇게 가죠.
2: 기억이 납니다.
1: 예.
2: Yeah. It is Monday today나 today is Monday나 같듯이 여기도 그렇게 조금 yep. 바꿔도 상관없다.
1: Why not? Right? Okay. So 일단은 그 모든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So it's 뭐뭐 여기서 it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So
2: 네.
1: It's 뭐 Monday, it's 뭐 Christmas Day, etc. Right? Okay.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모양 가기 전에
2: 네.
1: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 생일이야 오늘.
2: Oh.
1: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럼 물론 이제 today is my birthday is fine, but
2: it is my birthday today.
1: Yeah, it is my birthday today. How about this? 질문형으로 해볼까요?
2: 네.
1: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인가?
2: 오늘 금요일이야?
1: Mm-hmm. 금요일이야 오늘?
2: Isn't it Friday today?
1: Isn't it으로 했네요. 그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건데 is it Friday today? 그렇죠. Is it? It is를 어순만 질문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오케이, okay? so 기본형을 해봤죠. So again, today를 주어로 잡아도 된다라는 거 두 문장 다. So today is my birthday or is today Friday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자, 두 개 낭독해 볼게요. It's my birthday today.
2: It's my birthday today.
1: Is it Friday today?
2: Oh, is it Friday today?
1: Okay, now 이제 이거를 아니까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야.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뭐뭐 아니야? 라고 할 때, 그쵸? So 이것도 are you, 이걸 aren't you 한 것처럼 is it이 아니라
2: isn't it?
1: isn't it? 날짜 어쩌고 이렇게 하면 뭐뭐 아니야? 라는 말투 여기서도 your wife's birthday 아니야? 이런 말투를 확인하듯이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일 자네 생일 아니야? 내일 자네 생일 아니야?
2: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1: 그래요.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월요일 아닌가? 오늘 월요일 아니야?
2: Isn't it Monday today?
1: 그쵸. Isn't it Monday today? 완벽합니다.
2: Or, isn't tomorrow your birthday?
1: 가능해요.
2: Isn't today Monday?
1: 진짜 잘해줬습니다. 부정문은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솔직히는 방금 한 거 있잖아요.
2: 예.
1: 이렇게 isn't로 된 거는

0: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하진 않아요.
1: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0: 이게
1: 지금.
0: 더, 그죠? 네. 느낌이 조금 더 편하죠, 그죠?
1: As need 해놓고 차라리 뒤에 풀어주는 게 훨씬
0: That's
1: 편해요.
0: right, that's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쓸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옵션이 있어야 그럴 여유가 생기겠죠? Okay? So, very nice.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1: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0: Hey, isn't it Monday today?
1: Oh, isn't it Monday today?
0: Yeah, 뭔가 확인하고 궁금하고.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1: Isn't it your wife's birthday
0: 그렇죠.
1: today?
0: 근데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hey, why aren't you going home? 왜안 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Check it out. 맞아. 아내가 괜찮다고 했어.
1: 그 괜찮다가 아니야, 바보야.
0: 어떻게, 어떤 느낌인 건가요? 괜찮아.
1: 괜찮아, 이거는 최대한 그래도 빨리
0: 빨리
1: 와봐.
0: 와봐.
1: 이런 느낌이죠. 진짜 괜찮다고 그 야근하면 어떡합니까?
0: 맙소사.
1: Isn't it?로 물어봤을 때 it is로 받았네요, 그냥. She said. 그녀가 얘기했어.
0: 뭐라고 얘기했죠?
1: It's 괜찮다고. It's fine. It's okay. 바보 아닙니다.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She said it's fine. 눈치가 정말 없는 케이스네요.
1: 어떡해요. 맞지? It's
0: 자,
1: okay.
0: okay. 아니, fine도 괜찮다라고. 안 그래도 상훈 씨가 아까 그 단어 다시 한번 써주세요. 네.
1: fine.
0: 상훈 씨는 보니까 자기만의 좀또 preference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1: Yeah.
0: 그래서 fine을 좀 많이
1: 좋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So fine, okay, 괜찮다고 했다. So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얘는 패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she가 said that. Okay, 이게 뭐의 과거형이죠?
1: say의
0: say의
1: 과거.
0: 과거입니다. 그쵸? So 누군가 someone said blah blah blah 하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다고 했어라는 뜻.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말했어. 그게 it's okay,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그랬어, 괜찮다고. 그럼 주어만 바꾸면 어때요?
1: My you said it's okay.
0: 마유 said it's okay,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너 말했잖아, 네가 서울에 산다고. 넌 말했다. 일단
1: You
0: you
1: said
0: said 너는 서울에 산다. 그러면
1: you live Seoul.
0: 어,
1: live in
0: 아,
1: Seoul.
0: 그렇죠. You live in Seoul. You said you live in Seoul 한다고 너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you said it's okay.
1: My you said it's okay.
0: You said you live in Seoul.
1: Oh, you said you live in
0: 오케이.
1: Seoul.
0: 자, 이것도 제가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상훈 씨.
1: 네?
0: It is 이랬잖아요.
1: 예.
0: 뭐를 줄인 걸까요? 이것도 줄인 것 같은데요.
1: 네. 이거는
0: 아까 전에 Isn't it 뭐 이렇게
1: 예.
0: 물어봤잖아요.
1: It is wife's birthday today.
0: Any wives? Any wives?
1: It is my wife's birthday today.
0: 그렇죠. Perfect. 근데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복을 엄청 싫어해요.
1: 근데
0: 귀찮아요.
1: 저가 이제 보통 제가 배웠을 때는 it is는 좀 어색하고 보통 yes it is, no it isn't 이렇게 저희는 배웠었거든요.
0: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1: 그래 맞아.
0: 이거는 무조건 이게 yes가 나오고 no가 절대 그렇지
1: 전형화돼
0: 않아요.
1: 있었는데 그냥 it is만 해도 되는
0: 근데
1: 거.
0: 그것도 그렇게 알아두니까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yes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That's good, that's good. 근데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 그냥 뿜는 경우 되게 많아요. It is, I am, I do, I do, I can't 이런 식으로 한 경우.
1: Yes, I do. Yes, I can. Yes, it is. 이렇게만 외웠단 말이에요.
0: 근데 그게 또 나쁘지는 않게 또, 그쵸? 네, 했습니다. Alright, you guys.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t is. She said it's okay.
1: It is. She said it's okay.
0: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It is. She said it's okay. It is. She said it's okay.
0: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Aren't you going home? Aren't you going home?
2: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0: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1: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0: It is. She said it's okay. It is. She said it's okay.
2: 알라이트 유 가이즈,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작은 입으로 하는 영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입으로 영작을 할 수 있고 그게 반복돼서 익숙해서 자동화가 되면 그게 이제 스피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 Yeah.
2: 중요한 거, 목소리 키우고요. 여러분 댁에서 계신 분들 요 시간만큼 짧잖아요.
3: 맞아요.
2: 소리를 내서 연습하세요. 틀려도 돼요? 안 돼요?
3: 무조건 됩니다,
2: 무조건
3: 여러분들.
2: 돼요. 네,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자, aren't you ing? 그죠? 뭐 aren't you leaving? Aren't you coming back? 이런 거 쓰면은 하지 않아? 팩트에 대해서 이것도 확인해 보는 듯한 느낌이 돼 버렸어요. 자, 갑니다. 틀려도 됩니다. 자네 집에 안 가?
3: Hey, aren't you going home?
2: 아니, 너 집에 안 가?
3: Aren't you going home?
2: Aren't you going hom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너 곧 떠나지 않아? 아니, 비행기 금방 가잖아. 그러면서 너 곧 떠나지 않아?
3: Hey, aren't you leaving soon?
2: 어, 저기 당신 곧 떠나지 않아요?
3: Aren't you leaving soon?
2: Aren't you leaving soon?
3: It's 12 o'clock.
2: Yeah.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뭐라고? 너 완전 간다고? 너 안 돌아와? 너 안 돌아와?
3: Oh my gosh, aren't you coming back?
2: 자기 안 돌아와?
3: Aren't you coming back?
2: 상훈 씨 지금
3: Come back to me, baby. 아, 베이베.
2: 아, 베이베까지.
3: 베이비. 죄송합니다.
2: 아니, 지금 너무 좋았어요. 표정 자체가. 아. Aren't you coming back?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느낌.
3: Yeah.
2: Perfect.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그쵸. 날, 날짜, 요일 얘기할 때 원래는 it is, 그러니까 it's 언제 하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두 번 시켰다.
3: Yeah.
2: 질문 중에서도 뭐뭐 아니야? 느낌.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3: 예, 해볼게요.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2: 아니, 오늘 너의 아내 생일 아니니?
3: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2: Alright. 오, 쉽지가 않네요.
3: 아주 어렵습니다.
2: 네, 맞아요.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Okay. 두 번째. 내일 내 생일 아니야?
3: Oh, hey.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2: 어, 내일 당신 생일 아닌가요?
3: Oh,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2: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Let's try one more. 오늘 월요일 아니야?
3: Oh, isn't it Monday today?
2: 어,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3: Oh my gosh. Isn't it Monday today?
2: 그죠. Isn't it Monday today? 요런 느낌. 그죠. 생각보다 이렇게 질문으로 꽈서 두 번 꼬니까 좀 쉽진 않아요.
3: 맞아요.
2: Yes. 오케이. 자,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호 씨 달려볼까요?
3: 네. 자네 집에 안 가? Aren't you going home? 너 곧 떠나지 않아? Aren't you leaving soon? 너 안 돌아와? Aren't you coming back? 오늘 자네 아내 생일 아니야?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내일 내 생일 아니야? Isn't it your birthday tomorrow? 오늘 월요일 아니야? Isn't it Monday today?
2: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피터.
4: 야. Yeah.
3: Aren't you going home?
4: I can't. I have to finish this report.
3: Isn't it your wife's birthday today?
4: It is. She said it's okay.
3: Oh, no.
4: Really?
3: Yeah.
4: But okay, you do the report, okay?
3: Okay,
4: thanks, buddy.
3: 내가 맞는데. 네.
2: Yes.
3: 그냥 집에 가, 제발
2: 제발 가라.
3: 안 돼. 눈치 좀 챙겨.
2: 눈치 좀 챙겨.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우리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는 날 안 좋아해.
3: 아.
2: 그렇지만이니까 뭔가 벗을 써야 될 것 같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3: 너를 뒤에 써주면 돼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안 좋아한다. 이니까
3: He doesn't like me though.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Isn't it? 언제 언제 요거 활용해서 우리 영작 해주세요. 오늘 수요일 아니야? 오늘 수요일 아니야?
3: 네. 아, 수요일 아니야, 오늘이?
2: 네.
3: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2: 맞습니다. 나쁘지 않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Friday is 금요일.
0: It is. Yeah. It is 금요일, right? 자, 오늘 여행 영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급 상황에 도와준 경찰이라고 해서요. 성훈 씨 생각해보세요. 외국을 나갔는데 뭐 조카든 딸이든 아들이든 갑자기 아플 수 있죠. 이랬을 때 와. 정말 뭐라고 할까?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1: 야, 이건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데 아니 우리 말이 통하는 네네. 국내에서도 힘든 상황이
0: 맞아요. 맞아요.
1: 외국에서는 또 얼마나 이게 좀 당황스러울까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희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1: 부탁이죠.
0: 네.
1: 병원에 좀 가주세요. 데려다 줄수 있나요? 뭔가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0: 맞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딸 아이가 고열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가 고열이 있으면 더 문제죠.
1: 맞아요. 아, 고열은 제가 정확히 압니다.
0: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로.
1: 예.
0: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요거 바꿔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일단은 어떻게 홍상식 보내볼까요?
1: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영업합시다. 도전합시다.
2: Oh, excuse me.
3: Sure.
2: 저희를 저기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3: What?
2: Can you bring us to the hospital?
3: Oh, take you to the hospital?
2: Yeah.
3: What's wrong, ma'am?
2: 무슨 문제냐?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요. My daughter is high fever.
3: She's got a high fever.
2: Yeah, get.
3: Okay, get in. I'll take you there, okay? Get in.
2: Thank you so much. 빨리 와, 빨리 와. 어떻게 해?
0: 네. 앞으로 꽁상시도 영어 이름 지어주려고요.
1: 뭐라고요?
0: 마이클 올 썸띵. 아니, 왜냐면 너무 잘해가지고.
1: 근데 왜 꽁상 오늘 여자인데 마이클이라고요?
0: 아니, 마이클 좀 심했나? 잠깐만, 그럼 여자분이니까 뭐 셰리 막 이런 거?
1: 야, 왓슨.
0: 왓슨이요? 갑자기?
1: 왓슨 아닌가? 엠마 왓슨
0: 엠마,
1: 너무
0: 오케이.
1: 좋아해서.
0: 라스트네임이죠.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굉장히 잘했다라는
1: 좀
0: 것입니다.
1: 아쉽네요, 근데. 아, 저기 딱 그리가 그 덩어리 표현 원래 열이 있다 이거 열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는데 자꾸 그냥 비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
0: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분명히 아는 나중에는 아는 건데 그때 좀안 나오죠.
1: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해서 하는 거랑 딱 닥쳐서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랑은 확실히 연습량만큼 한 만큼
0: 당연해요.
1: 나오겠죠.
0: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수해서 안 통했다? Good for you.
1: 야,
0: 오히려 좋은 뉴스예요.
1: 오답노트처럼
0: 그럼요.
1: 네, 고칠 수가
0: 나중에
1: 있으니까.
0: 고쳐지거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5: What's wrong, ma'am?
4: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5: Get in. I'll take you there.
0: 오케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Emergency
1: 그러니까요.
0: situation일 수도 있잖아요.
1: 보통 이제 또 플리즈가 이렇게 가운데도 들어가긴 하죠.

0: 되겠네요.
1: 아,
0: 근데
1: 예.
0: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Can you please take us? 약간 이런 느낌.
1: 오케이.
0: 네, 어디로? To the hospital로.
1: 오케이.
0: 뭐 doctor's office도 됩니다만은. 네, hospital.
1: 근데 저기 옵션을 너무 많이 얘기했다가 이 스펠링이 틀리면 안
0: 예,
1: 됩니다.
0: 집중했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 필기하셨죠? 자 스펠링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SPITAL, hospital. Check it out.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완벽합니다. 병원이라는 단어, 뭐 우리 많이들 알고 있죠. Hospital, right? 당연히 호스피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최악의 단어. 네,
1: 아닙니다.
0: 최악의
1: 에이, 그
0: 발음입니다.
1: 발음 아니에요. 오에다 강세를 좀 찍어주시면서 하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Hospital, hospital.
0: Hospital. Hospital.
1: Alright. 자, 그런데 아이 상훈 씨 너무 잘해요. 지금 제가 hospital 얘기하면서 상훈 씨가
0: 예.
1: 요것도 있고요라는 하나의 옵션을 얘기했었죠.
0: 예,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의원 정도 봐도 될것
1: What
0: 같아요.
1: was that again?
0: Doctor's
1: A
0: office.
1: doctor's office. 자,
0: 와.
1: 요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hospital, doctor's office. 뭐 사전으로 찾으면은 당연히 둘다 병원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까요?
0: 네, 크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이제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보는데 병원, 뭔가 과가 여러 개가 같이 모여 있는
1: 네,
0: 정형외과, 신경외과,
1: 맞아.
0: 뭐 그죠?
1: 종합병원에
0: 종합병원
1: 가깝다고
0: 느낌이고.
1: 볼수 있겠죠.
0: 여기는 이제 단과죠. 과 하나 정도로. 예, 정형외과
1: 맞아요.
0: 의원.
1: 맞아요.
0: 뭐 그런
1: 이게
0: 느낌.
1: 좀
0: 내과?
1: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애매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훈 씨가 설명한 것처럼 보통 하스피로 같은 경우에 여러 과가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닥터스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닥터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과 아까 얘기했던
0: 예.
1: 그런 과에 의사분들도 이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이죠. 그렇죠? 숫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감기 걸렸다. 그럼
0: 네.
1: 보통은 어디를 갈까요? 성인이 좀 가볍게 감기 걸렸다.
0: Doctor's
1: 그럼 보통 우리는
0: office.
1: doctor's office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뭐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큰 수술을 받는다든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0: 예, emergency가 있는
1: 있는
0: 예, hospital.
1: hospital에 보통 이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hospital 가자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사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지금 못 썼죠?
0: Take us,
1: take를
0: take.
1: 썼습니다. 우리를 take해 줄수 있나요? To the hospital. 자, 뭔가를 테이크 하는 거는요, 물건인 경우에는 가져간다는 느낌인데요. 사람인 경우에는 뭐예요?
0: 똑같이 take 쓰면 되죠.
1: 데려간다. 그렇죠? 한국말로 치면.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어가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영어에서는 그냥 하나로 치는 겁니다. 가져가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디로 데려가요?
0: To the hospital로.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거기다가 to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상훈 씨, 약간 퀴즈 하나 내도 돼요.
0: 예?
1: 만약에, 거기에 데려가, 여기 데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0: To 빼고 there. 예.
1: 오케이. 자, there는 거기로라는 뜻도 될수 있기 때문에 to를 뺍니다.
0: 네.
1: 그래서 take me to there가 아니라
0: Take me
1: take me
0: there.
1: there. 오케이. 그런 또 예외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take someone to 어떤 장소 이병적 해볼까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조트 있잖아요, 리조트.
0: 리조트, 좋아하죠.
1: 리조트, 그쵸? 그러면, 나 데려가, 그 리조트로.
0: 아.
1: 명령으로 어떻게 할까요?
0: Hey, take me to the resort.
1: Okay, take me to the resort.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그녀를 데려갔어. 그 공항으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잠깐만. take의 과거 뭐예요?
0: Took.
1: took. 그러면 난 그녀를 데려갔다, 일단.
0: I took her
1: 자, 그 공항으로.
0: to the
1: 그쵸?
0: airport.
1: I took her to the airpor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can you 함으로써 부탁하는 느낌. 그리고 상훈 씨가 잘 봐줬어요. 이렇게 중간에 please를 쓰는 경우도 엄청 흔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please를 앞에 넣거나 뒤에 넣거나 하는 걸 해봤는데 오늘은 좀 중간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0: 요거를 조금 같은 뜻으로 줄여서 could you 해도 되잖아요.
1: That's right. Can you? 근데 거기다 please 넣으니까 더 예의 있네요. 아니면 아예 그냥 could you? 그렇죠. 만약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0: Could
1: 문장.
0: you take us to the hospital?
1: Could you take 이렇게.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me to the resort.
0: Take me to the resort.
1: I took her to the airport.
0: I took her to the airport.
1: 본문 읽어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0: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1: Al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랬더니,

0: 무슨 문제죠, 부인?
1: 요거는 바로 딱 떠오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진짜 문제가 있는 걸로 가야 되니까. 뭐, what's up 이런 건 쓰면 안 되고,
0: 네.
1: what's wrong, ma'am? 호호.
0: What's wrong?
1: Yeah.
0: 뭐 matter 이런 거안 돼요?
1: 예.
0: 여기 안 돼요? 못 들어가요?
1: 왜냐면은, what's the matter 써야 돼요. 너도 알고 나는 그 더가 빠져서, what's the
0: Oh
1: matter?
0: my goodness.
1: 예. 안
0: 정말
1: 돼요.
0: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ma'am? 정답입니다. W-R-O-N-G 틀린 잘못된. Hold on. 품사 뭐죠?
1: 형용사입니다.
0: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랑 같이 썼어요?
1: What is?
0: What is?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 형용사. 그렇죠? So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전에도 했었지만 우리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wrong 그리고 long. 의미 자체가 일단은 얘는 틀린 잘못된 얘는 뭐예요?
1: 긴.
0: 긴. 근데 발음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비슷한 거 아니야? 왜냐면 한글로 표기를 하면 다 리을을 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선 다릅니다. 우리가 wrong 할 때는 r 발음이기 때문에 입 모양을 좀 모으고 혀를 많이 당겨 주세요. 제가 두번 할게요. wrong. wrong.
1: Wrong. Wrong.
0: 이번에는 long을 해볼게요. 긴, 오케이. L 발음할 때는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에 강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long, long.
1: Long.
0: Alright, so that's what's long.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What's wrong? 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성훈 씨, 옳은 맞는
1: 어?
0: 형용사로 뭐가 있죠? 반대말?
1: 요거
0: wrong의 반대?
1: right?
0: Okay. Go ahead. Very simple.
1: Yeah.
0: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때또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나중에 여유 되시면 비슷한 거 light 있죠.
1: 아.
0: 네. Light, L-I-G-H-T 걔랑
1: Yeah.
0: 발음 비교해보시면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Right, ligh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짚을게요.
1: 네.
0: 굉장히 좀 심플한 질문인데, ma'am 이라고 했어요. ma'am.
1: Yeah,
0: 이거는
1: ma'am.
0: 남자예요, 여자예요?
1: 주로 여자
0: 그렇죠.
1: 얘기하죠.
0: 주로가 아니라
1: 아,
0: 그냥
1: 완전 여자 얘기죠.
0: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부인, 뭐 여자분 해서 여자분들을 부를 때좀 뭐랄까 리스펙트를 두고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해석을 부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ma'am은 좀 나이가 있고 결혼
1: 아주머니한테
0: 맞아요
1: 쓰나요?
0: 아주머니
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0: 결혼했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결혼한 상태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1: 네.
0: Okay? So ma'am이라는 건 agai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dy 분들을 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Right?
1: 그렇다고 해서 막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자분한테 맴 하는 거좀 어색하지 않아요?
0: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1: 그렇죠.
0: 그래도 예전 시절이나 이런 거할 때는 이제 부를 수가 있죠.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미스라고 오히려 더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Okay? Alright, very nice.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ma'am?
1: What's wrong, man?
0: Mm-hmm.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What's wrong, ma'am? What's wrong, ma'am?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꽁상시가 살짝 아쉬운 느낌? 네.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나의 딸이 가지고 있어요. 높은 열을. 요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요거 해저 피버를 덩어리로 좀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열이 있다.
0: 근데 열은 알았잖아요, 그래도.
1: 예.
0: 그쵸?
1: 그리고 이제 고, 높은 열이니까 하이 피버를 써, 아까 하이 피버를 썼어요.
0: 오케이, 오케이. HIGA, 뭔가 높은 느낌, 그쵸? So, my daughter, 뭘 가지고 있다? has a, 그냥 fever 아니라 high
1: 하이 피버.
0: fever. Perfect, okay? So, again, 형용사로 high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고열이라는 느낌이 돼버렸네요. So, 아, 그러면은 우리가 high의 반대말은 뭐죠? 낮은?
1: low.
0: low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열이 미열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low를 쓸것 같지만 low를 써도 알아는 듣겠지만요, 보통 뭐 slight 같은 거, mild 이런 거 아세요?
1: mild fever.
0: mild fever 이런 거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또 그때 나올 때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열이 나왔어요, 성우 씨.

0: 아, 보여드릴게요. Fever. Fever.
1: Fever.
0: Yes.
1: Fever.
0: 좋아요. 오케이. Fever가 있다. 자, 근데 열이 있다라고 할 때, 상훈 씨가 아까 is 공상시가 그러지 않았어요?
1: 아, 예.
0: 근데
1: 나는
0: 만약에,
1: 고열이다 한 거예요. 나에
0: 그렇죠.
1: 따른
0: 안녕하세요.
1: 고열이다.
0: 저는 고열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is 이렇게 쓰면. So,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상훈 씨가 덩어리로 들어봤다고 했었죠?
1: 네.
0: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I have a fever, she has a fever, I had a fever 이렇게 계속 바꿔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I am이 아니라
1: Yeah, I have a
0: 그렇죠? I
1: fever.
0: have a fever. 티나는 고열이 있어요.
1: Oh,
0: 그러면 티나 is a high fever예요?
1: no, Tina has a high fever.
0: Exactly, Tina has a high fever.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늘 한번 봤다고 절대 한 번에 익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is가 나오는 실수도 흔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have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I have a fever.
1: Oh, I have a
0: 오,
1: fever.
0: Tina has a high fever.
1: Oh, Tina has a high fever.
0: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1: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0: 그렇죠.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많이 봤어요. 뭐, 고열이 나는 아이에 대해서 막 부탁을 했더니, 막
1: 네.
0: 경찰분들이 막 가가지고, 길을 막아주고, 막,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막아주는, 막 진짜 엄청 소름
1: 멋있죠. 또
0: 돋았거든요. 예. 네.
1: 그런 일을 하시니까 더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그게 아무래도 앰뷸런스가 오는 게못 기다리는 수준으로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여러분들 경찰한테 아니면 주위의 사람한테 부탁하면 허!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1: 뭐
0: 통해야 되냐?
1: 영어를 할줄 알아야지
0: 그럼요.
1: 뭐가 이머전시 상황인 줄 아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Emergency 상황이라는 건말 그대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1: 네.
0: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문장 마지막. 타세요. 거기 데려다 드릴게요.
1: 타세요?
0: 으흠.
1: 타세요요? 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타세요? 자, 일단은 I will take you there. 내가 지금 너를 그쪽에다가
0: 이거 아까
1: 픽하겠다.
0: 나온
1: 예.
0: 구조인데요?
1: 예, I will
0: Okay.
1: take you there.
0: Alright.
1: 근데 타세요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차에 타면은 보통 get in. 뭐 버스 타면 get on?
0: Get on the bus,
1: 뭐 그런
0: yeah.
1: 느낌이잖아요.
0: 뭐라
1: get
0: 그럴까요?
1: in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get in.
0: Get in.
1: get in. 타세요.
0: I'll take you there.
1: 예.
0: 오케이. 자, 이것도 보세요. 예전에 get in, get on이라는 표현을 배워봤거든요, 왕초보에서.
1: 네.
0: 근데 막상 처음으로 써보려고 그러니까 맞나 이게?
1: 이상하게, 예.
0: 근데 이것도 안 틀려봤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Get in. I'll take you there.
1: Clear in. 와,
0: You got it.
1: 맞네요.
0: You got it. You totally got it. So, 택시나 자동차에 타다. 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타다라는 어떤 그 교통수단에 탄다라고 할땐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get in and what else?
1: Get on.
0: get on 두 개가 있어요. 하나 get in이라는 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한마디로 몸을 숙여서 타야 되는 것들을 get in. So, 택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겠고요. 그렇죠? get on은 여러 명이 한 판대기 같은 거 보드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get in이 아니라 get on을 씁니다. So for example, 어떤 거에 get on 많이 써요?
1: Subway, bus,
0: bus, trains,
1: train.
0: 뭐 airplanes 이런 것들은 get on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버스 같은 거였으면 뭐 그런 것도 어색하지만 get on the bus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경찰차? 아니면은 주위에 승용차 같은 게 있는 경우에 get in 이라고
1: 아니면
0: 얘기했습니다.
1: 만약에 마이크를 타야 돼요. 마이크, 경찰차 분이 해가지고 태워준대요.
0: 네네네.
1: get in이니까요, get on이니까요.
0: 그거는 get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제가 따로 써오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상훈 씨,
1: 네.
0: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야, 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 야, 타! 이라고 할 때, get in이라고도 쓰지만요, 다른 게또 있어요.
1: 히치하이킹?
0: hop in.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전혀
0: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HOP, 이게 hop이 땅총 뛰는 거예요.
1: 아,
0: hop in. 이라는
1: 하빈 표현이 있습니다.
0: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hop in, get in, 타세요. 라고 하는 거. 자, again. 택시나 자동차.

0: 자동차에 타다. 자, 그러면은 잠깐. 택시나 자동차에 탔다가 내릴 때는 뭐라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Get
1: Gabriel,
0: in and
1: get off?
0: 으!
1: 아니죠. 이거 아닌 줄 알았어요. 네?
0: 인의 반대가 뭐예요?
1: Out.
0: Yeah.
1: Get out?
0: Yeah. 성우씨, are you okay? You know this.
1: 아, get out이에요.
0: Yeah.
1: 뭔가 get out 하면 나가라 할것 같아가지고.
0: 네. 맞죠. 차에서 나가라.
1: 아, 맞네.
0: 그렇죠.
1: 아, 그러네. 똑같네.
0: 그렇습니다. So,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라라고 해서, Hey, get in. Get out. 이런 식으로.
1: 아니, 우리가 왜 drop 뭐 drop off 있지 않았어요? drop off
0: Drop somebody
1: 내려
0: off.
1: 내려
0: 내려주는
1: 내려줘
0: 거.
1: 내려줘. 그것도 내리다 아니에요?
0: 근데 그거는 누구를 내려주는 거죠.
1: 아, 내가
0: 만약에
1: 내려줄
0: 에,
1: 때는
0: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내리세요 이렇게 할때 get out이라고 했는데 I'll drop you off 하는 건 어디 내려가서 거기서 승객을 내려주는
1: 승객을 내려줄
0: 느낌이에요. 예.
1: 때는 drop off.
0: 좀
1: 오케이.
0: 헷갈리죠, 그렇죠? Okay, so get in, get out. Again, 우리 there 얘기 나왔어요,
1: 네.
0: 그렇죠? 이미 이 자체가 거기라는 명사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로라는 부사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to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So 한번 해볼까요?
1: 네?
0: 거기 가라라고 명령하면 일단 뭐예요? 거기
1: Go,
0: 가,
1: go,
0: go 거기,
1: go there.
0: go there. 거기 가자 그러면
1: Let's go there.
0: let's go there. 자 이번에는 이걸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 사무실은 멀어 거기로부터 이렇게 쓸게요. 이럴 때는 there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내 사무실은 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 My office is far
0: 근데 거기로부터 그러면
1: from there.
0: from there. That's it. 이것도 실은요, far from 어디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예, 네, 앞으로 더 익숙해질 겁니다. So again, 제가 이렇게 다르게 쓴 이유는요, 여기서는 거기로라는 부사의 느낌으로 썼어요.
1: 네.
0: 하지만 저기서 there이라는 거는 거기라는 명사로 쓴 겁니다.
1: 명사.
0: So 명사로 써서 이 전치사가 필요했던 느낌? 자, 읽어볼게요. Let's go there.
1: Let's go there.
0: My office is far from there.
1: My office is far from there.
0: 본문 읽겠습니다. Get in. I'll take you there.
1: Get in. I'll take you there.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게린, I'll take you there. 게린, I'll take you there.
0: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2: What's wrong, ma'am? What's wrong, ma'am?
0: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2: Get in. I'll take you there. Get in. I'll take you there.
0: 오케이.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하겠습니다. Take someone to 어디? 저희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우리를 데려다 줄수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1: Can you take us
0: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그렇죠. Can you take us to the hospital? 두 번째. 날그 리조트에 데려가.
1: Oh, take me to the resort.
0: 그죠. Take me to the resort. 세 번째. 나는 그녀를, 걔를 공항에 데려다 줬어.
1: I took her to the
0: 그렇죠.
1: airport.
0: I took her to the airport. Right. 자, 두 번째 패턴. Have a fever. 동사죠, 동사. 갈게요. 딸아이가, 내 딸이 고열이 있어요.
1: Oh,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0: 그렇죠.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두 번째. 나 열이 있어.
1: Oh, I have a
0: 그렇죠.
1: fever.
0: I have a fever. Let's try one more. 티나. 티나는 고열이 있어.
1: Tina has a high fever.
0: 그렇죠. Tina has a high fever. Is는 안 된다는 거. Have, has가 됩니다. 자, 이병자 패턴 한거 성우 씨다 해볼까요?
1: 네. 저희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날 그 리조트에 데려가. Take me to the resort. 난 그녀를 공항에 데려다 줬어. I took her to the airport.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요.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나 열이 있어. I have a fever. 티나는 고열이 있어. Tina has a high fever.
0: Okay, you guys.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Oh, excuse me.
2: Yes, ma'am.
3: Oh, can you please take us to the hospital?
2: What's wrong, ma'am?
3: Oh, my daughter has a high fever.
2: Get in. I'll take you there.
3: Okay, thank you. 빨리 가자.
1: Okay.
0: Yes. 정말 이제 외국에 가도 어느 정도 마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야가 아니라 오늘 수요일 아니야?
1: 아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0: is it 이게 아니네요.
1: Isn't it? 해야죠.
0: Isn't it Wednesday?
1: Today?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ake 목적어 to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를 그 호텔에 데려다 줘. 우리를 그 호텔에 데려다 줘.
1: 약간 명령어네요.
0: 오, That's right. 요 정도 힌트?
1: 네.
0: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브레인을 식히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이지만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무한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월요일에 또 가정 영어 배우고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또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니만큼 네.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시죠.
0: 알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
1: 따뜻한가요?
0: 오케이, 오케이. 오, 슬픈 내용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친구예요.
1: 뭐 별로 따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 영화인데.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항상 뭔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친구가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가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위로를 또 해주기도 하고 이런 대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1: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계시다가 네네네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맞아요. 미국 친구들이 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0: 막 파티를 열더라고요.
1: 오? 신났어? 많이?
0: 깜짝 놀랐습니다. 네.
1: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죠, 뭐.
0: 그렇죠. 잘하라고. 네. 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오늘 미션을 뭐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다 괜찮은 거니?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1: 아하.
0: 아이한테 하는 말인가 봐요.
1: 괜찮니? 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0: 네네네. 오케이. 우울한 거 이거 왠지 꽁상시 알것 같고요. 라이트?
1: Right? 꽁상시.
0: 자, 두 번째 미션 볼게요. 이런 내 베프 마유마리니? 네, 요거.
1: 한번더 뭔가 물어보는 느낌이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오늘 좀 뭔가 물어보는 느낌이
1: 네.
0: 많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일단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아이고, 다 괜찮은 거니? 뭐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2: What are you saying, Mom?
1: Everything is okay?
2: Is it?
1: Sorry.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gloomy.
2: Oh, I look down.
1: Yeah,
2: Gloomy.
1: upset, upset.
2: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1: 마유, 이런 너의 베프 마유 말이니?
2: What?
1: Oh my goodness. You mean is, your best friend Mayu?
2: My best friend Mayu? You're asking? Yeah, my best friend Mayu.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1: 홀 패밀리가 무빙백 한다고? That's okay. Later, you will go America, go to America.
2: Can we move to America?
1: Move 말고,
2: Yeah. Let's go.
1: 놀러. 트립으로, 트립으로.
2: Tomorrow?
1: 투마로우 말고,
2: 마유.
1: 야, 분명히 트립이라고 했는데, 투마로우 너무 안.
0: 오케이. 자, 오늘 꽁상시, 한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1: 하이 스코어.
0: 아, 하이 스코어였고요. 보면은, 뭐, 단어 같은 거, 제가 원래 의도했던 단어 아니지만, 예전에 배웠던 단어나 아니면, 꽁상시 자체가 편한 단어를 썼는데,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어휘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0: 안 그러면 옵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 어휘도 많이 배워보고 그리고 우리 입영작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3: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2: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3: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1: Yeah.
0: 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뭔가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약간 이러고 있나 봐요.
1: Yeah.
0: 네.
1: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다 괜찮다. Is everything okay? 이 모든 게 다 괜찮은 거니?
0: 아하.
1: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okay. 물어봤습니다.
0: 아, so 평서문에서 약간 질문으로 바뀌었네요. 네,
1: 바꿔줬어요. 주어동사를.
0: 주어동사가.
1: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가 나오는데 You look so... 너는 지금 많이 뭐뭐해 보인다.
0: 아하.
1: 어떻게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0: 성우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1: 네. 근데 글루미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0: 왜요? 아까 글루미 쓰신 것 같던데?
1: 아니에요. 이걸 써야 됩니다. Depressed.
0: 잠깐만. 다급하게 갑자기...
1: 아우.
0: 잠깐만. 나... 원래 상훈 씨의 기준에 벗어납니다. 이 상훈 씨가 원래 이 칸을 딱 맞춰야 되는데 depressed 쓰시겠어요?
1: 네, yeah, depressed.
0: 오케이. 자, 공상 씨는 아까 글루미를 썼다가 또 지금은
1: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0: 그럼? depressed를 썼다가 보겠습니다.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야? You look so depressed. 엄청 우울해 보이는데. 정답?
1: 아. 네. 더 쉬운 단어가 있네요.
0: Do you remember this one?
1: Yeah.
0: We learned this the other day, right? So 얼마 전에 우울한이라고 할 때 뭐 blue, down 이런 것과 함께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상훈 씨는 뭘 썼냐면 제가 여기 비워둔 걸 썼습니다. 다시 한 번만 거기 써주세요. 여러분 같이 필기해 주셔야 돼요. 음흠, 음흠, depressed.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down을 썼고요. 어떻게 보면 down이 depressed보다 더 캐주얼한 표기이고요. 근데 얘가 더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써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게 조금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so down is depressed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너무 아래 가면은 뭐 이렇게
1: 네, so down이니.
0: 아 so down이니.
1: 많이 우울하다는 depressed.
0: 아 depressed.
1: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0: 맞아요.
1: 그렇죠. 사실 그런 느낌.
0: 사실 맞아요.
1: 크기는 그 정도잖아요.
0: 맞아요. depressed 했다는 게 우울함을 더 잘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에 옵션을 두자. 그래서 down, depressed 뭐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진짜 이 친구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패턴. 우리 단골 아닙니까?
1: Yeah.
0: look 뒤에
1: 형용사.
0: 형용사. 이러면은 형용사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보이다. So, 겉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그 약간 외관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것을 사실 seem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look이라는 걸 써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상훈 씨 제가 만약에 체를 했는지 얼굴이 허연 보여요.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You look so white.
0: 아, 하얘 보인다.
1: Yeah.
0: 자, 영어에서는 창백한이라는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도 바로 pale.
1: 아, pale.
0: pa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너 창백해 보여.
1: Oh, you look pale.
0: You look pale. 이렇게 형용사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전에 상훈 씨가 이거 알아서 저도 놀랐는데 멋지다라고 할 때 awesome 이런 것도 있고.
1: Awesome, fabulous, marvelous.
0: Oh right yeah. Job. 그럼 뭐 아무거나 골라서 그녀는 멋져 보여. 아무거나 괜찮아요.
1: She looks fabulous.
0: 오케이. 안 써보던 거를 써먹었습니다. So, she looks fabulous. 다른 거, 뭐, fabulous 말고, 뭐, awesome, cool, amazing.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look 뒤에 형용사로 쓰고요. look은 그냥 동사잖아요. 일반
1: 네.
0: 동사.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일 때는 s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보였다. 과거로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1: You looked.
0: 그럼요. Right? 자, 일단 이 두 문장 읽어보실게요.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She looks fabulous.
1: Oh, she looks fabulous.
0: 아주 멋진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응용 한번 해볼까요?
1: Yeah.
0: 아까 down이라는 거 기억나죠?
1: Yeah, yeah, yeah.
0: 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니? 나 좀

0: 우울해 보여?
1: 네. Am I look down?
0: Okay. Am I look down? 자, am I down은 모르겠지만, look은 무슨 동사라고요? 일반 동사예요. Am I or do I?
1: What? 다시요. Do
0: 네.
1: I look down?
0: 그렇죠. Do I look down?
1: 항상 이게 제가
0: 기분이,
1: 여기 약하네요.
0: 맞아요. 근데 대부분 실수예요. 네. 왜냐면 형용사는 뭔가 am I 어쩌고 이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Okay. So do I look depressed? Do I look down?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So 저는 좀 look 형용사 익숙하신 분들은요.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강력 추천할게요. 오케이?
1: Did I look?
0: Did I look도 좋아요. 그러면
1: Yeah.
0: 내가 그래 보였니? 이렇게 되겠죠.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1: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0: 네, 저 그랬더니, 아, 이런 맙소사.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유가 미국으로 돌아가요.
1: Yes.
0: 잠깐만요. 그럼 기뻐하는 느낌인데?
1: 농담이고.
0: 네.
1: 아, 이제 친구가
0: 네.
1: 미국으로 다시 갔네요. 슬프죠. Mayu is going back. 마유는 돌아간다. 어디로? 미국으로.
0: 어디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1: Going back.
0: Okay.
1: 어디로?
0: So Maya is going back, but where?
1: To USA.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걸 배웠죠.
0: 오늘따라 US가 굉장히 크네요. 아주 넉넉합니다, 오늘. Okay. So Maya is going back to US. Oka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던 거 쓰시면 됐었는데. 자, America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근데 US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US를 쓸 거면, 앞에 덜을 쓰죠.
1: U.S. 항상
0: S.
1: 헷갈리네요.
0: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U하고 S 사이에
1: 네,
0: 찍었죠? 왜
1: 여기도 찍어야
0: 찍었어요?
1: 되죠.
0: 네. 가운데 찍은 이유는 U하고 S를 갈라 놓으려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찍는 게 아니라, 약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 United
0: United
1: States.
0: States. 둘다 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U한테만 찍어주면 S가 조금 섭섭할 수 있죠. So U, S, or 아예 안 찍는 거. 네,
1: 알겠죠.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미국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많아요. 뭐 우선 America, the U.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뭐 etc. etc. USA,
1: 그
0: or
1: 최근에 끝난 올림픽 보면 그 미국 팀들 응원할 때그 관객들이 USA,
0: 맞아요.
1: USA 이렇게 하더라고요.
0: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 하듯이 좀 정식 호칭으로 딱 부를 때 이제 많이 부르게 되죠.
1: 그러네요. 우리가
0: 예.
1: 한국은 안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America라고 안써 있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해서 완전히
1: 풀로.
0: 풀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는요, 요거 두 개예요.
1: 네.
0: 자, 여기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하긴 했습니다.
1: 네.
0: Go to 어떤 장소. 그렇죠, 어떤 장소로 돌아가다. 다만 우리가 장소가 만약에 뭐 here, there 하면 어떤 변화가 있죠?
1: 여기서 to 안 써주고
0: 네.
1: 그냥 there, here 쓰면 됩니다.
0: That's right.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나 한국 돌아가.
1: Oh,
0: I am.
1: I am going back to Korean.
0: 그렇죠. I am.
1: 코리아.
0: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인으로 다시 변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I'm going back to Korea. 자, about this. Chapter 1으로 돌아가세요.
1: 돌아가세요. 챕터 1으로. Go back to chapter 1.
0: That's it. Go back to chapter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사라고 해놓은 이유가 꼭 장소만은
1: 그러네요.
0: 아니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Okay. So again, 이게 이제 뭐 chapter 1, Korea 이런 단어가 아니라 here, there, home 이런 단어는 부사로 쓰기 때문에 to를 쓰지 말자는 거.
1: 네.
0: So go home, go 뭐 go there 이런 식으로. 자, 읽어볼게요. I am going back to Korea.
1: I am going back to Korea.
0: Alright, go back to chapter 1.
1: Go back to chapter 1.
0: 네, 그리고 저번에 혹시 처음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요 시제.
1: 아, 그렇죠.
0: 지금 한참 돌아가고 있나요?
1: 아니죠. 돌아가는
0: 아니에요.
1: 중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0: 아니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렇죠. So 이미 정해졌어. 나 가. 이런 팩트 같은 말투입니다. 읽어볼게요.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약간 우울하게.
1: Oh,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0: 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마유 is going back to America. 마유 is going back to America.
0: Alright, you guys. 다음 미션 문장 나와 있습니다. 이런 뭐 엄마나 아빠가 그죠? 네, 베프 마유 마을이니 그러면서.
1: 이런 이제 자꾸 이제 같이 동조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야. 어떡하냐? You mean 너의 그 뜻은 친구 마유.
0: You mean
1: 친구. 근데 베스트 프렌드를 okay?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게 왜 의문문이 되는 거죠? 말이니?
0: 아 이게 네. 평소 너는 문어 거죠. 뜻한다 하는데 이거를 올려서 이게 원래는 구조 자체는 평소문이에요.
1: 네, 그래서 평소문 근데, 구조거든요.
0: 아 이거 자체가 특이하게 질문처럼 돼 있습니다. 확인하는 듯하게. 유민 누구 말이야? 이렇게.
1: 원래 그럼 여기 하 해주면 저희가 또 배운 사람들은 마유 하 뭐 그건 확인하는 거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일단 너의 베스트 프렌드니까 네 your 네 베스트. 자꾸 스펠링도 혼나.
0: 깜짝했네.
1: 푸 프렌드.
0: 오케이. 우리가 뭐 베프 이렇게 많이 줄여서 쓰잖아요. So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Check it out. 있습니다. 요 정도로 뭐 중간에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베프 뭐 가장 친한 친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영어에서도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 best friend 말고 bestie라는 게 있어요. So we are besties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철자로 줄여서 아하 장훈 씨 대박인데요. 이건 보통 점까지 굳이 찍지는 않는데
1: 아까 줄이는 거 점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배워서 쓴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이걸 뭐 어디 공식적으로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뭐 그냥 귀찮게 이게 줄이는 이유가 귀찮아서인데요.
1: 아
0: 뭐.
1: 그러네.
0: 자 이거 뭐 줄인 거예요, 장훈 씨? 왜 BF 아니에요?
1: Best friend forever.
0: 그렇죠. Best friends forever.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복수로 많이 써서 best friend, we friends. are best friends forever. 아. So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아, 좀 요거는 약간 오그라드는 감이 있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So 그냥 best friend 쓰는 거 충분하다. 뭐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있죠 지금.
1: 네.
0: You mean이라고 하는 게 사실 풀어보면은 뭐뭐 말이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ou mean 하고 명사 이러면 네 말은 명사 말이니.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So you mean 하고 커마를 사실은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you mean 점점점 누구 이렇게 해도 됩니다. So complete sentence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누구 말이니 확인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1: 그런 느낌이네요.
0: 자, mea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뭐 뜻하다?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너는 누구를 뜻하는 거니? 이게 이제 의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 써주면 딱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말은 네 친구 피터 말하는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1: You mean your friend Peter?
0: 그렇죠. You mean your friend Peter? 뭔가 친구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건 어떡할까요? 내 말은 그 키 큰 guy 남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는.
1: You mean the tall guy?
0: 그렇죠. You mean the tall guy? 막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사이에 사실은 약간의 pause 쉼이 들어갑니다.
1: 그래야 될 것 같네요.
0: 예, 좀 그래야 어색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이 연기 한번 해볼까요? You mean your friend Peter?
1: You mean your friend Peter?
0: You mean the tall guy?
1: You mean the tall guy?
0: Right, right. 자, 요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1: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0: 아, 그랬더니 이제 풀이 죽은 이 친구가 네, 가족 전체가 도로 이사 가요. 이랬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예, 맞아요. 그래요. His whole 땡땡. 그의

0: 전체 가족이 모빙한다. 백으로. 도로.
1: 아, 백으로요?
0: 네, 백. 도로 간다.
1: 아, 발음이 아주 그냥.
0: 아, 이제 이사한다. 아, 네. 그러네요. 도로 간다. 그런 거니까. 여기는 패밀리 쓰면 되죠.
1: 네. 이걸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0: 항상 있죠. 확인. 아,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you.
1: Okay. 아, 좋아요. 자, family. F-A-M-I-L-Y. Family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약간 우울하게, 그쵸? Check it out. There you go. 가족이라는 뭐 우리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패밀리는 좀 그렇고요. 아. F니까 입술 안 붙게 주의해 주세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나와야 되고요. Family, family,
0: family, family.
1: 네, 이거 뭐 줄여서 fam이라고도 하죠. F-A-M이라고도 이제 쓰게 되겠고요. 그 앞에 단어 뭐라고 써 있어요?
0: Hole.
1: 들어봤어요, 상 씨?
0: 이게 구멍이라는 뜻이. 뜻도 있는데.
1: 아, 그거는 H-O-L-E이고요.
0: 요거만 쫙 편집해 주세요. 자, 알죠? 요거는 네. 전체라는 뜻으로.
1: 오, 갖고 그래요? 네. 혹시 구멍에라는 단어가
0: 아,
1: 그거는
0: 있는데. 그거는 H-O-L-E 거예요.
1: There you go. 네,
0: 이게 구멍이에요.
1: 아,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아는 우리 상훈 씨입니다.
0: 확실하죠.
1: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발음은요. whole 해가지고 W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whole. 오케이, 전체의라는 단어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오케이. 이상하게 이거 반복해서 연습 계속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미래 사실 아,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0: 여기 있네요. Right, right. It's moving. ANG.
1: 어디로 갈래요라는 의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Will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is moving back. Fact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비동사 ing 다시 한번 요거 가도록 할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비동사 ing를 진행형 말고 확정된 미래 사실로 하는 연습을 정말 주구장창 할 겁니다. 앞으로도.
0: 이거 저도 몇 년을 네. 반복하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제일 헷갈려했던 게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이랑 아하. 확정된 미래 사실.
1: Yes.
0: 그 다음에 이런 데가 고까지 들어가서 going to까지 가
1: going to까지 yes.
0: 너무 헷갈렸는데 이제는 개념이 잡힌다기보다는 아하. 반복만이 살 길인 게 아하. 지금 도로 이사 가는 중이에요 일 수도 있지만 음흠. 이거는 지금 네네네. 아 이제 앞으로 가라는 아하. 그 팩트를 준 거니까 네. 그냥 이 문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훈 씨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상훈 씨는 오히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요? 이게 이해가 안 가나요?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뭐, 반복이에요. 반복.
0: 오케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1: Yeah.
0: 여러분들.
1: 자, 여기서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팩트가 됐으니까 얘는 너무 슬픈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부산으로 도로 이사가. 아. 그럼 moving back을 또 쓰면 되겠네요. 우리는 부산으로 도로 이사가. 팩트야.
0: Oh, we are moving back to Busan.
1: 오케이. We are moving back to Busan, right? 자, get married라는 표현 아시죠?
0: 네, 결혼하다.
1: 결혼하다. Get married.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married. 그러면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이미 예를 들어서 식장이 잡혀 있고 다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해.
0: I am getting married next month.
1: 그렇죠. I'm getting married next month.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해진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0: 맞아요.
1: 두 번째 것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I will get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그냥 나는 의지만 살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난 결혼할래. Someday.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will를 시제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So 한번 읽어볼게요. We are moving back to Busan.
0: We are moving back to Busan.
1: I am getting married next month.
0: I am getting married next month.
1: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0: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1: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1: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2: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3: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2: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1: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명작 하겠습니다. 룩 형용사부터 출발할게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너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너 엄청 힘이 없어 보여.
0: Oh, you look so down.
1: 그렇죠, you look so down. 자, 너 창백해 보여.
0: You look pale.
1: 그렇죠, you look pale. Are you okay? 자, 하나 더요. 그녀는 멋져 보여. 원하는 단어 써서.
0: She looks fabulous.
1: 아, 그렇죠. She looks fabulous.
0: Marvelous.
1: Marvelous.
0: Awesome.
1: Awesome. 자, 다음 한번 볼게요. You mean 어쩌고 저쩌고, right? 갈게요. 내 베프 마유 말이니?
0: Oh,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1: 그렇죠.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두 번째, 내 친구 피터 말이니?
0: Oh, you mean your friend Peter?
1: 그렇죠. You mean your friend Peter? 하나 더요. 그 키 큰 남자 말이니?
0: Oh, you mean the tall guy?
1: 그죠, you mean the tall guy?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쁘지 않죠, 그죠?
0: 네.
1: Alright,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게요.
0: 네. 너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You look so down. 너 창백해 보여. You look pale. 그녀는 멋져 보여. She looks fabulous. 내 베프 마유 말이니?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내 친구 피터 말이니? You mean your friend Peter? 그 키 큰 남자 말이니? You mean the tall guy?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Is everything okay? You look so down.
2: Mayu is going back to America.
0: Oh no, you mean your best friend Mayu?
2: Yeah, his whole family is moving back.
0: Oh, okay.
2: It's not okay. Let's go to America.
0: 그런 말 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1: Alright,
0: 오케이,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1: Well done, you guys.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그 호텔에 데려다줘. 우리를 데려다줘 그 호텔로 어떻게 할까요?
0: Take us to the
1: hotel. Right. 어딘지는 뒤에 바꿔주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look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오늘 귀여워 보여. 어? 너 오늘 귀여워 보인다.
0: 어? 너 귀여워 보여 오늘.
1: 어? 어순 느낌 나왔죠?
0: 더 어순하려면 너 보여 귀여워 오늘.
1: 어? 성훈 씨 대박인데요?
0: 유럽어는 완벽하게 힌트 드린 것 같은데.
1: 오케이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 보영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화요일 또 재미있는 일상 영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생활 영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은요. 외국인 친구 이름 지어주기. 이름 지어주기입니다. Part 1이에요.
1: 아, 뒤에 또 뭐가 있네요.
0: Yeah,
1: 다음
0: there are two parts actually. Right.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yeah. 왠지 또 한국어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1: 있죠, 있죠. 아,
0: 한국을 또 좋아한다면. 네네. 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왠지 영어 이름을 또 써보고 싶은 그런 느낌?
1: 아, 있죠, 네, 있죠.
0: 그렇죠. 상호 씨도 영어 이름 있잖아요.
1: 아, 이걸 지금 거의 픽스가 되긴 했는데.
0: 네. 네. 짐.
1: 짐이죠, 짐.
0: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외국인 친구 이름 지어주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황 만들어 봤고요.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볼게요. 너 한국어 이름 있어?
1: 어,
0: 예.
1: 아, 요거 뭐,
0: 뭐.
1: 있나요?
0: 예.
1: 라고 해도 되지만, 뭐,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될것 같고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너한테는 안 어울려.
1: 와우. 자, 일단은, 안 어울린다라는 게
0: 네네.
1: 지금 막 떠오르진 않습니다.
0: 그렇죠,
1: 안
0: 그렇죠,
1: 어울려?
0: 그렇죠. 와, 안 어울린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상 씨, 일단 보내볼까요?
1: 일단 도전해볼게요. 시작! 영어
0: 영어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도전합시다! 너 한국어 이름 있어?
2: I don't understand.
1: Do you have a Korean name?
2: Oh, a Korean name?
1: Yeah.
2: My friends call me Bong Pao.
1: Bongpal?
2: Bong Pao. My friends, they call me Bong Pao.
1: 친구들이, 뭐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너한테는 안 어울려.
2: 아, 괜찮아.
1: 그러니까,
2: 괜찮아.
1: it's a fine name,
2: Yeah, right?
1: but,
2: But?
1: you and Bongpal is not 어울려, 이게. 응?
2: No, I am 봉팔.
1: 그러니까, Bongpal name and you
2: No,
1: not
2: I am
1: 미,
2: 봉팔.
1: 그러니까,
2: 봉팔 name is me.
1: 그러니까 맞는데 안 어울린다고. 얘 둘이 믹스, not 믹스,
2: 오.
1: don't 믹스.
2: Oh, I should mix Peter and 봉팔. 피팔.
1: 아니야,
2: 봉타.
1: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new name이 좋을 것 같아.
2: I need a new name,
1: you need
2: not
1: a new,
2: 봉팔.
1: 봉팔 is awkward.
2: Oh, it
1: Awkward.
2: sounds awkward.
1: 하나도
2: Okay,
1: 없어.
2: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1: 추천해 달라고.
2: Recommendations.
1: 선재.
2: 선재? I like 선재.
1: 선재.
2: Yeah, I think 선재.
1: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2: Hi, I'm 선재.
0: 아, 잘 봤습니다. 아니, 공상 씨, 이거 섞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한국어, 영어?
1: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안 어울린다라는 게
0: 네네. 상상이 안
1: 지금의
0: 가죠.
1: 표현이 지금 저는 좀 어렵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급하잖아요?
1: 네?
0: 한국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민을 처음 갔을 때
1: 네.
0: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튀어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게 또 욕도 하기도 그렇고, right?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당연히, 뭐 한국에서 살던 외국인이 아니면 절대 알아들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뭔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요것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o you have a Korean name? My friends call me Bongpal.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너 한국어 이름 있어? 이렇게 한번 외국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엔 또 이제 막 케이팝 이런 게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0: 아니,
1: 그렇죠.
0: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시에도 제가 미국 살 때도 제
1: 네.
0: 친구 중에서 한국에 대한 거를 다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1: 오.
0: 외국인인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한국어 지어달라고 막 해가지고 뭐 지환 뭐 이런 걸로 제가 지어줬던
1: 오.
0: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할
1: 그렇죠.
0: 수도 있고. 그래서
1: 맞아요.
0: 한번 물어볼게요. 네.
1: 자, 일단은 있어 하는 하지만 가지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라고 또 you have라고 해줬고요.
0: 네.
1: 여기가 명사가 되겠네요. 요만큼
0: Yes.
1: 통으로 한국어 이름 하나의 한국어 Korean name.
0: Korean name?
1: 잠깐만요. 한국어니까
0: 아하.
1: Korean name.
0: Alright. So, Korean name. 코리아에서 바꿨네요.
1: 네.
0: Do you have a Korean name? Korean name을 가지고 있나요? Check it out. Of course. 자, 우리가 Kore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의, 뭐 한국인인이라는 형용사처럼 이제 명사 앞에다가 끼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Korean.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 이름 관련돼 있는 거,
1: 네.
0: 그런 것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letter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항상 대문자요.
0: Exactly. 대문자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K가 여기서 이제 대문자가 되죠. Korean, right? I mean,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Korean 제대로 발음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큰건 아니어도 우리가 강세를 R, E에다 강세 짓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강세는 모음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 갑니다. Korean, Korean.
1: Korean.
0: Uh-huh.
1: Korean.
0: 좋아요. 자, 그래서 그냥 not just any name이 아니라 Korean name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나라 이름 바꿔가지고 또 써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와 볼게요. 정말로 기본 자세입니다. 뭘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do you have 명사 이렇게 쓰게 되죠.
1: 네.
0: 얘는 사실 패턴이라기보다는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예예요. Have, right? Have는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Are you have? 라고 하면 안 되죠.
1: 맞아요.
0: Right? So 얘는 일반 동사니까 뭘 써야 돼요?
1: Do you have?
0: 두 동사랑 함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So 비동사랑 같이 하는 질문은 형용사와 섞어서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re you 뭐가 있을까요? 이상하겠지만 Are you smart? 이런 거, right? So smart 같은 건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are you smart? 비동사 are you 이렇게 쓰는 거고요. hav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 네.
0: 가지고 있니라는 느낌 두 동사랑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So 굉장히 간단하지만 do you have 명사에서 명사 가지고 있어 명사 있어 라고 한번 이명작 해볼게요.
1: 네.
0: 자, 영어 이름은 뭐겠어요? 우리 뭘까요? A Korean name이 아니라
1: An English name.
0: 그렇죠. 그러면 너 영어 이름 있어? 어떻게 할까?
1: Do you have an English name?
0: 그렇죠.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저도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게 더 편하면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면서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자, how about this? 혹시 이메일 주소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0: Exactly.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너무 좋았던 게 지금 관사 나왔네요.
1: 네.
0: 그렇죠? 자, 그 이유는 name하고 address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 셀 수 있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걸 갖고 있냐, 하나의 이걸 갖고 있냐 이렇기 때문에 관사 같이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 영어 할 때 시작할 때는요, 이 관사 개념이 굉장히 힘들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but you're gonna get used to it. 익숙해질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Do you have an English name?
1: Do you have an English name?
0: Mm-hmm.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1: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Korean name?
1: Do you have a Korean name?
0: Alright, 한국어 이름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오, 있네요. 친구들이 날 봉팔이라 불러. 약간 요런 느낌이겠죠?
1: 그러니까요. 자, my friends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니까.
0: 복수로 가겠습니까?
1: 네. My friends call me. 나를 부른다 뭐라고? 봉팔이라고.
0: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친구들은 나를 부른다 봉팔이라고. 자,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open it. You got it. 형 씨, 이게 있잖아요. friend라고 처음에 썼다 하더라도
1: 네.
0: 이게 friend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힌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알아챌 수 있나요? 이게 friends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 만약에, 해석을 안 본 거로.
1: 맞아요. 만약에 my friend라고 했으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 call이 아니고 calls me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0: My goodness.
1: 아, 어떡합니까?
0: 최고입니다. 3인칭 네. 단수. 그쵸.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뭐 he든 my friend든 그런 3인칭 단수가 나왔으면 동사 뒤에 s가 있어야겠죠. 없는 거 보니까 복수인 것 같더네요.
1: 네.
0: 완벽합니다. Okay, very nice. So my friends call me 봉팔 했고요. 자, 우리 친구라는 단어 여러분 계속 복습하고 계신가요?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반복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계속 반복해서 필기해 주세요. 비슷한 거 두 개 대표적인 케이스.
1: 요게 이제
0: 그렇죠.
1: buddy,
0: buddy, B-U-D-D-Y가 있고요. 네. 자, P
1: 이게 우리 펜팔 할 때,
0: yes,
1: 팔, 그죠?
0: 근데 요즘에는 펜팔을 모르실 거예요.
1: 모르죠. 네. 우리 때는 근데 되게 유행이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펜팔 친구
0: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친구 되고 막 이런 거, 아, 그립네요. 아무튼, so pal이라고 하는 거, buddy, friend 이거 외에도 사실 친구라는 단어는 더 있지만은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는 단어여도 필기 꼭 해주시고요.
1: 네.
0: 자, 이거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내 친구들이 call me 한다 그랬잖아요.
1: Yeah.
0: call이 우리가 보통 전화기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근데 이게 전화할 때만 call 쓰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뭔가를 부르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call 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발음할 때, 상훈 씨, 콜일까요? 콜? 어떻게 할까? 콜?
1: 그럼 약간 입을 좀 벌려볼까요?
0: 오케이. Go ahead. Try it.
1: Call. Call.
0: 그죠? 발음 지금 들었을 때 콜보다는 입 모양 좀 벌렸는데 ALL이라는 스펠링 or AL이라는 거 all보다는 all에 가깝게 입 모양이 좀 벌려져야 됩니다. So call me, call him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느낌이 좋다는 얘기죠. So 여기서 또 만약에 발음을 할 때 my friends call me보다는 my friends call me 08 이게 훨씬 좀 스무드하고요.
1: Yeah.
0: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장을 만들 때 실수가 솔직히 되게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뭐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면 call someone, right?
1: Yeah.
0: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이제 명사를 불러요. 넣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뭔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1: 아.
0: 뭐뭐라고? 뭐뭐라고? 그래서 오히려 영어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더 헷갈리게 돼요. As 같은 거 넣었나? 왜냐면 as가 뭐뭐로써 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call 같은 경우에는요. call AB. call AB. 끝이에요. 아무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 네.
0: call A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1: 네. call me 08.
0: 그렇죠. That's it. You know, call me 08. So,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그를 불러. 그런데 마유라고 불러.
1: 어.
0: 사람들은 그를 마유라고 불러.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People call him Mayu.
0: That's it. People call him as가 아니라 그냥 Mayu. Okay?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해. 뭐 하는 거 그만해 할 때 우리 패턴 뭐 배웠었죠? 프레임 패턴 중에.
1: 네.
0: 어떤 행동하는 거 그만해라 할 때.
1: Stop.
0: 뒤에 뭐.
1: ING.
0: 어떤 거, yes! 그거 활용해볼게요. 날 Sarah라고 그만 좀 불러. 나 Sarah 아니거든. 이러면서.
1: Stop calling me Sarah.
0: 그렇죠. Stop calling me Sarah.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딴 친구 이름 부른 거야.
1: 아.
0: 화났어. 완전 화났어. Right?
1: 그렇게 잘못 부르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call someone something. That's it. Alright?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People call him Mayu.
1: People call him Mayu.
0: Stop calling me Sarah.
1: Stop calling me Sarah.
0: Alright. 좋아요. 자, 응용도 하나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1: 네.
0: Alright?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나 마이크라 불렀어? 상훈 씨가 화가 난 거예요. 오케이, 친구가 이름을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불렀어? 마이크라고?
1: Do you call me Mike?
0: 오케이. 자, 그러면 불렀어라고 해야죠.
1: 아,
0: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1: Did you call me Mike?
0: 그렇죠. Do you 이러면 너 원래 부르니가 되니까 과거로 질문해서 Did you call me Mike? Yes. Okay. 본문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서 읽어볼게요. My friends call me 08.
1: My friends call me 08.
0: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a Korean name? Do you have a Korean name? My friends call me 08. My friends call me 08.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미션입니다. 08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거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너한테는 안 어울린다. 사람마다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네네.
1: 저도 약간 그런 뭐, 조나단? 안 어울리잖아요.
0: 조나단,
1: 샘?

0: But it doesn't suit you.
1: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막 섞였죠, 그쵸, 아까.
0: 그러니까 요게 뭔가 어울리지 않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일단은
1: 오케이.
0: 네.
1: Alright. 자, 일단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 뒷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요. 일단 요 부분 볼게요. Fine name이다.
0: 네.
1: 자, 저는 그냥
0: 아,
1: 끝 썼어요.
0: good name.
1: I mean, fine, good, nic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it's a good name. 뭐 좋은, 괜찮은 네임인데, but it doesn't suit you. 아,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이거 너무 힘주면 안 되죠,
0: 네.
1: 이거. 에.
0: 이거 굿
1: 굿.
0: 해버리면은 진짜 그죠?
1: 뭐
0: 막
1: 이렇게
0: 이렇게 할것
1: 돼버리죠. 예.
0: 같으니까.
1: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줘야 됩니다.
0: 네.
1: 굿이 아니라 입 모양을 모으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약간 굿, 약간 힘을 빼는 느낌. 자, 굿. Good.
0: Good.
1: Well, that's very good, right? So it's a good name, but blah blah blah. 자, 여기 지금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0: 네.
1: 진짜 처음이에요. 바로 shoot이라는 단어입니다.
0: 그러니까 저는
1: 네.
0: 이걸로 생각했거든요,
1: 그쵸,
0: 계속.
1: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shoot라고 또
0: 슈트
1: 하잖아요.
0: 슈트
1: 네,
0: 하는데
1: shoot. 네. 그것마저도 사실은 suit인 거죠. suit. Right. So suit 이건 shoot이 아니라 우에 가깝게 발음하시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It suits you. 이러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랑 어울린다. 스타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굉장히 어울린다. 그래서 그냥 suit 뒤에다가 누구에게 어울리는지만 써주면 돼요. Right? So 여기서는 아까 it이라는 게 뭐겠어요? it이라는 게.
0: is
1: 아까,
0: 봉팔.
1: 그렇죠. Right? 봉팔. The name. Right? So 그거, 그 이름이 suits you. 너에게 어울려.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중요한 거. 어울리는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말투를 일부러? 어울리?
0: 어울리다.
1: 네. 그 얘기는 일반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suits 3인칭 단수면은 얘도 s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아, 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렇죠? So it doesn't suit you라고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suit을 그냥 동사로 해서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너 이름이 상훈이라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이 너에게 어울려. 어떡할까요?
0: Your name suits
1: 그죠? Your name suits you. 이렇게 suits you, right? 자, how about this? 그거 너한테 안 어울려. 아, 그거 너한테 안 어울려.
0: you. It doesn't suit you.
1: 그렇죠.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suit이 아직 동사라는 게 뭔가 안 와닿죠?
0: 정장이라는 명사 같아요,
1: 아, 그렇죠,
0: 계속.
1: 그렇죠. 그러니까 it's not 막 이렇게 될것
0: 네.
1: 같기도 하고, 그렇죠? So, but it doesn't suit you.
0: Suit you.
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이게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걸어줘야 돼요. 이런
0: 맞네요.
1: 것들 연습이 많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 접하는 동사들은요 생각보다 입영자 어려워요.
0: 네.
1: 오케이, 두개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Your name suits you.
0: Your name suits you.
1: It doesn't suit you.
0: It doesn't suit you.
1: 본문 읽어볼게요.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0: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남아 있습니다. Check it out. 아, 그러면은 추천을 좀 해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자, 요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give me 나에게 줘라.
1: 줘라, 줘라, 줘라.
0: 좀 추천을 요렇게 가면 돼요. 추천은 recommend죠. 잠시만요. 뭔가
1: 뭔가
0: 조금 이상해요.
1: 이게 뭔데요?
0: recommend, 추천하다.
1: 추천하다.
0: 네.
1: 그러면 나에게 추천하다 좀 줘라?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0: recommendation으로 가야 되네요.
1: 명사로.
0: 네, 명사로 가야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recommendation이라고 했는지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 맞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추천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느낌. 네, 뭐, 큰 그거는 아닙니다. Don't worry about it, right? So, recommendations라고 해서 추천거리 몇개좀 줘. 무슨 뭐, 상훈, 뭐, 유진, you know, whatever, right? 이런 식으로.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우리 추천이라는 명사예요.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So, 할때 발음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commendation일까요?
0: 아니죠.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저 한번 보여주세요. recommendation.
1: Exactly.
0: recommendation.
1: recommendation, right? re가 re가 아니라 re인 걸 잊지 마세요. Okay? So recommendations를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장 맨 뒤에는 살짝 양념을 친 거예요. 별큰 뭐 소통의 차이는 없습니다. then이라는 거는 obviously 아니, 그러면 아 그럼 하면서 뭔가

0: 뭔가를 좀 화제를 전환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댄 나올 때마다 사실 제가 좀 대충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문장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작을 예로 따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1: 네, 네.
0: Can we do this?
1: 네?
0: Alright? So 어쩌고저쩌고저쩌고 then 그러면 그럼 뭐뭐뭐뭐 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hen을 앞에 넣어도 괜찮아요.
1: 그렇죠.
0: 네, 앞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guys. 그러면 나한테 너의 전화번호를 줘.
1: Give me your phone number then.
0: 그렇죠. Give me your phone number then, right? 문장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냥 then, 뭐 그러면 요 정도의 느낌. 앞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만나는 거, 성우 씨, 만나다가 뭐죠, 우리?
1: Meet.
0: Meet. 근데 우리가 보통 놀려고 약간 캐주얼하게 만난다라고 할 때 meet up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1: Meet up.
0: 오케이? 자, 그럼 만나자. 야, 그럼 만나자. 놀지 뭐, 이런 느낌.
1: Oh, meet up then.
0: 만나자.
1: Let's meet up then.
0: Let's meet up then.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전화상으로 통화만 하지 말고 Let's meet up then. Okay? And watch a movie or something, right? 뭐 이런 식으로. Okay?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gain, then이 문장의 핵심은 아니에요. Okay?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흡수 한번 해볼게요. Give me your phone number then.
1: Give me your phone number then.
0: Let's meet up then.
1: Let's meet up then.
0: 본문 읽어볼게요. 레입니다. 레.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1: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0: That's it.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0: Do you have a Korean name? Do you have a Korean name?
2: My friends call me Bongpal. My friends call me Bongpal.
0: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2: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0: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뼈대입니다. 활용해서 이 명작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something? 너 뭐뭐 있어? 가볼게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한국어 이름 있어?
1: Do you have a Korean name?
0: 저기 당신 한국어 이름 있나요?
1: Do you have a Korean name?
0: Do you have a Korean name? Mm-hmm. Do you have an English name? 기타 등등, right? 자, 너 영어 이름 있어?
1: Do you have an English name?
0: 그렇죠.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이럴 때는 an English name,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이메일 주소 있으세요?
1: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0: 그렇죠.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요거 동사 suit, 일반 동사라는 거 좀 흡수하기 위해서 한번 가봅니다.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너한테는 안 어울려. 나눠드릴게요. 그건 괜찮은 이름이야.
1: Oh, it's a good name.
0: 하지만 그건 너한테 안 어울려.
1: But it doesn't suit you.
0: 그렇죠.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Yes? 나중에 여러분들 suit her, 뭐 suit him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습하세요. 자, 두 번째. 너의 이름은 너에게 어울려.
1: Oh, your name suits you.
0: 너 이름 너한테 어울린다.
1: Your name suits you.
0: 그렇죠. Your name suits you. 하나 더요.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생각해? 그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1: Do you think
0: 그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1: It suits me?
0: 아, 너무 좋아요. 얘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봤어요.
1: 네. 당황했습니다. 이런 거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안 됩니다. 리얼로 해야 돼요. Do you think it suits me? 뭐뭐인 것 같아? 의견 물어볼 때 우리 이걸로 했던 패턴 기억나시죠?
1: Do you think 평소문?
0: 아, 오! 이겁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반복.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한국어 이름 있어? Do you have a

0: Korean name?
1: 너 영어 이름 있어?
0: Do you have an English name?
1: 이메일 주소 있으세요?
0: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1: 아,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너한테는 안 어울려.
0: Oh,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1: 내 이름은 너에게 어울려. Your name suits you.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Do you think it suits me?
2: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3: 해결!
0: Do you have a Korean name?
4: My friends call me Bong Pao.
0: Ah, it's a good name, but it doesn't suit you.
4: Give me some recommendations then.
0: Oh, Sanghun.
4: Ah, no.
0: Mayu?
4: Oh, no, Sanghun. Sanghun's good. Yeah,
0: Okay.
4: Sanghun.
1: Okay, 여러분.
2: Yes.
1: 너무너무
2: 어,
1: 수고하셨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Right, everybody.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오늘 귀여워 보여. 어, 너 오늘 귀여워가 아니라 귀여워 보여. 동사 뭐 써야 될까요?
1: You look cute
2: Ah, you look cute today.
1: today.
2: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Suit someone. Right? 활용해서 우리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건 그녀에게 어울려. 그건 그녀에게 어울려.
1: 요거는
2: 어때요?
1: 뭐, 예, 목적어만 잘딱 바꿔서
2: 그렇죠.
1: 주어랑 딱 매칭시키시면 짧고 굵을 것 같은데.
2: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1: 네.
2: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홈페이지에
2: 네,
1: 올려주세요.
2: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0: 아우, 지금 너무 심한데? 지금 이거 뭐냐고. 아, 내 눈에만 이렇게 보여?
1: 섬으로 가는 길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안개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길.
2: 어, 그만 가. 어. 대박이다, 와.
3: 아. 날씨가 이러다 또 계기도 해가지고. 기다려 봐야 돼.
0: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4: 저 충남 공주.
0: 충남 공주에서 오시오. 어떻게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4: 11시 배 들어갈 것 같은데?
0: 11시 배? 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4: 10시에 네. 저 티켓팅 네. 순번. 어? 순번 탄대요.
3: 아, 순번.
4: 어, 9시 거는 취소됐고.
1: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그때.
0: 9시 거 안 가고 11시 거 안 가면 9시 40분. 어떻게든 가자.
1: 하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 간절한 마음이 바다에 닿은 걸까요? 마침내 출항을 허락합니다.
0: 드디어 고군산군도의 깊숙한 아름다움을 보러 갑니다.
1: 오래전부터 눈여겨온 곳이랍니다. 세계 최초로 5개의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한 해상 트레킹 코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다 위를 두 발로 걸으며 섬과 섬을 여행하는 시간 함께 떠나보시죠. 군산 장자도항에서 100길로 20분 방축도로 향합니다.
0: 이야, 도착했습니다.
3: 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0: 오기 진짜 어려웠다. 웰컴 투 방축도.
1: 고군산 섬 있길 5개 섬 중 뭇에서 가장 가까운 섬.
4: 바다에 내가 풀풀 나. 여기 오늘 바다 나갔다 온 그물을 여기다 또 말리시고. 진짜 크다. 고래도 잡겠다. 와, 이만해.
0: 오, 낡았는데도 굉장히 단정하게 잘 해놓으셨다.
3: 이리 와.
0: 어, 이거는 장작이 아닌데?
3: 이게 장작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약간 뭔가 민간 약재 같기도 하고. 어.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
0: 어, 뭔가 채취해서 말려놓으신 건데, 이거.
3: 이게 정성 들여서 뭔가 보존을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0: 저거 뭐예요? 매달아 놓은 거?
5: 그것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낙초, 저는 뭘 보리차 끓일 때 또 팍 또 끓여가지고 보리차를 약 대신에 먹는 거예요.
1: 부부가 함께 섬을 여행한 지도 10여 년.
0: 전방 100m 우회전 후. 이게 무슨 뜻이야? 전방 100m 우회전 후 50m 앞. 이상해. 어, 슈퍼면.
2: 50m.
0: 어. 슈퍼면 규모가 좀 있단 얘긴데.
2: 가야지.
0: 플렉스 합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1: 섬 여행에서 슈퍼는 사막의 오아시스.
2: 이거 아닐까?
0: 어, 여기는 슈퍼가 어디 있어요?
2: 여기 있어요?
0: 어디요?
1: 분명 확인했던 곳인데요.
0: 잠깐만, 어, 나 너무 떨린다. 와, 너무 떨린다. 와, 와. 야, 어머니 갑자기 나 그 노래 생각나요.
6: 예?
7: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0: 없을 건 없답니다. 당해. 이렇게.
3: 이거 응. 어떻게 들어와요? 배로 들어와요?
6: 이제 배를 싣고 해야지. 아, 네. 배가 있으니까 이제 시내 왔다 갔다 하면 있어요.
0: 아, 배가 있어요?
6: 아, 어장하니까 배가 세 척이나 있지.
3: 재벌이시다. 아, 재벌, 이거 그냥 재벌.
1: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답니다.
0: 감사해요.
3: 나중에 또 올게요.
0: 네, 건강하세요. 네.
3: 여행 오면 이렇게 사람 만나 재밌지.
0: 맞아.
3: 좋은 사람들.
0: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 아, 여길 봐. 아. 아유, 달달해. 과자까지.
3: 안 튼다.
0: 응. 평화롭다.
3: 이거 봐.
0: 하늘이 안 보여 지금. 어. 아 지금. 어. 이렇게 좋은데 스파스파 찾아가는 그 길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연 트레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좋게.
2: 3호선인가요?
0: 어, 저기 있다. 어, 와, 말도 안 돼.
1: 방축도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독립문 같다 하여 이름 붙었다지요.
2: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멋있다.
0: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문 열어달라고. 열어줬어. 진짜 장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드리고.
2: 예.
1: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고군산 섬 입길의 하이라이트,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새로운 섬으로 안내합니다. 사람이 쉽게 갈 수 없었던 무인도로 말이죠.
0: 야, 이렇게 섬을 쉽게 오다니.
2: 어, 걸어서.
0: 섬과 섬 사이를 그냥 걸어서 쉽게. 아,
2: 멋지네.
0: 명도다.
2: 이야, 명품이다.
1: 길의 시작도 끝도 바다인 섬길. 다섯 개의 섬물이 있는 고군산 섬 입길 따라 걸어볼 다음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 너무 앞서온 걸까요?
0: 눈으로 보기엔 다 됐네. 오늘 내일 하네.
2: 아쉽다.
0: 아쉽다고 생각하기보다 저게 연결되기 전에 와보는 것도 기회지. 앞으로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1: 막배도 떠났겠다. 방축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0: 이 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있네.
2: 엄청난데?
0: 사장님 안녕하세요.
8: 네, 어서 오세요.
0: 건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8: 대박이다. 네, 이번에 네. 그 해양수산부에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0: 아, 귀여워.
1: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0: 이야.
2: 대박. 우와. 엄청난데?
0: 섬에서 이런 거는 처음인데.
2: 이런 건 너무 새롭다.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1: 밥집도 함께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마을을 위해 쓴답니다.

0: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안 넣어.
1: 재료가 신선하니 더 곁들일 것도 없죠. 모두 방축도 주민들이 잡고 키운 것들입니다.
2: 어메! 나 오늘 생일이야?
3: 이야.
4: 아.
5: 와, 이거 진짜 살 엄청 녹을 텐데.
3: 와. 이 살이 달아요.
2: 와.
3: 살이 달아, 살이. 살이 들어가면 스르르르르.
1: 오는 길은 힘들어도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곳이 섬이죠.
2: 여기서 살면은 진짜 우리 백년회로 할 텐데.
1: 아. 여유롭게 몸도 마음도 충전. 첫 배를 타고 다음 섬으로 향합니다.
6: 방축도에서 배를 잠깐 타고 영도까지 가서 영도에서부터는 이제 다 걸어서 다닐 거예요.
7: 아, 반가워요. 우리 자주 봐요.
8: 아유, 반갑습니다.
7: 아이고, 참으로 조물이 아주 보기 좋더라.
8: 아, 보기 좋으시네요.
9: 섬이어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구경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 당일 여행의 경우 명도에서 내려 말도 방향으로 많이들 걷는다는데요.
10: 웬일이야?
11: 진짜 핫한가 봐요, 요새.
10: 지금 뭐 완전 주말도 아닌데 이 정도.

0: 있습니다.
1: 섬 트레킹 성지로 급부상 중이랍니다.
2: 되게 예쁜 오천 마을이네.
3: 한국 같다. 부지런히 가야겠다. 그거 너무 많이 했어.
0: 꼴찌다 꼴찌.
1: 꼴찌면 또 어떤가요? 둘이 함께 걷는데.
3: 길이 그냥 저 끝까지 다 보입니다.
4: 반갑죠.
3: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다음 섬이 나와 있다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걸어서.
4: 여기 명도?
3: 저기 지나면 그때 말도가 우리 목적지예요.
4: 말도 가는 길?
3: 말도 가는 길.
1: 가는 길도 심심치 않답니다.
3: 구렁이 전설 전망대. 이 전망대가 구렁이처럼 생겼어.
1: 명도의 최정상 봉우리로 예전에 이 일대 구렁이가 많이 살았다네요.
3: 와, 여기네. 여기야. 오늘 그냥 끝에가 다 보인다. 이교, 지금 본홍도, 말뚝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선물 보따리. 혹시 안 힘드세요?
5: 네?
3: 할만하세요, 지금? 트레킹? 여기 걸어오는 거?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5: 저는 한 3주 전에 혼자 왔었어요.
3: 아, 진짜요?
5: 네, 근데 너무 좋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번에 온 거예요. 선발대? 항상 그렇게 해요.
3: 아, 진짜요? 네. 와, 완전 애처가시네요. 좋으시겠어요.
5: 겉모습만.
3: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럼 이런데?
5: 예, 섬에, 요즘 이제 섬에 다니는 중이에요.
6: 섬을 이렇게 다리로 인간의 힘으로 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1: 내딛는 발걸음마다 절경이니 어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3: 여기가 서해 바다인데도 너무 색깔 예쁘지, 바다 색깔이.
4: 말도 안 돼.
1: 사부작 바다 위를 걸어봅니다.

0: 네. 와, 섬마다 매력이 다양하네. 여기가 무인도라 그러니까 뭔가 길이 좀 더 날것의 느낌 같은? 아, 섬 이끼리란 말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섬 하면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툭툭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정말로 예쁘게 잘 이어줘서
1: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 또 다른 세계 연결해주고 또 하나의 세계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고군산 섬 이끼리의 마지막 끝섬 말도에는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 마을에 왔다. 말도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3: 한 몸에 이렇게 식당도 있어요.
0: 그럼요. 사실 먹으러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4: 여기는 그냥 무조건 매운탕 백반입니다.
0: 아,
1: 무조건 좋습니다.
4: 예, 네, 뭐.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한 5년 더 이상 전에 예. 옛날에 저기서 하셨었죠. 등대 근처에서.
4: 예.
0: 거기서 한번 우연히 먹고선 계속 생각했어요.
1: 언젠가.
4: 거기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예. 새로 지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0: 엄청 성공하셨네.
4: 예.
0: 그때도 직접 잡으신 장어 갖고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는데 와, 너무 맛있었는데.
1: 진짜 맛있었어요.
4: 오늘도 맛있을 거예요.
1: 기대하십니다.
2: 지나온 수많은 섬 여행 중 손에 꼽을 만큼 그리웠다는 섬마을 밥상. 쥐치, 우럭, 오늘 새벽에 잡은 물고기로 칼칼하게 끓여낸 매운탕 맛은 또 어떨까요?
0: 와, 와, 이 잡어탕은 잡아야지만 진짜 직접 잡아야지만 끓일 수 있는 거야.

0: 장난 아니지.
1: 장어가 잡히면 장어탕이고 악어가 잡히면 악어탕이고.
2: 밥을 부르네 바로.
1: 아니 무슨 생선인지 의미 없지 않아? 이렇게 의미 없어도 되나? 너무 맛있는가? 입에서 녹아.
3: 이 순간이 가슴 속에 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2: 엄청 어렵게 왔었는데 여기를 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쯤 이제 걸어서 네 개 섬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밥상은 뭐 진짜 여전하네요.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3: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켜지는 것들이 있죠. 117년간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며 고군산 군도의 끝을 묵묵히 지켜온 말도 등대도 그러하답니다.
4: 여기가 말도 끝섬이잖아요. 끝섬의 끝. 여기 다음에는 저렇게 섬이 없어. 정말 그냥 등대가 오롯이 혼자 여기를 지켜주는 느낌이야.
3: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감동. 걸어서 왔기에 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4: 옛날에 말도 한 군데만 왔다 갔는데도 배 타고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섬을 제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내 다리로 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섬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었으면 못 볼 풍경들을 너무 다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섬의 옆면이랄까요?
3: 다섯 개의 섬이 모두 이어지는 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고군산 서밋길입니다.
6: 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이제 공간이고 행복이죠.
7: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아서 뭐해? 같이 오래 살아야지.
8: 나만 보세요. 무슨 꽃을 본다고?
7: 당신만.
8: 내가 꽃이잖아.
6: 당신만 보고서 뭐 할미 꽃이.
9: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6: 이 양이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0: 우와,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에 반지름 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1: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2: 와, 감탄사가 저기 나오는 풍경입니다.
1: 83세이신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3: 1.4도 마한즈.
1: 우와, 쎄.
2: 아, 오케이.

0: 몇 발짝 오기 전까지도 상상도 못한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1: 예로부터 서역이라 불리던 중국 신장 웨이월. 그 광활한 땅에 숨겨진 비경들을 찾아갑니다.
0: 와,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말 달리는 것도.
1: 초원이 펼쳐진 곳에서 어김없이 만나는 유목민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되짚어본 차마 부도의 유래까지 그 가슴 뛰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대의 한참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중국 서부 지역의 매력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요. 12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서역 땅. 그 설렘과 함께 도착한 곳은 서역의 관문 우르무치입니다. 고대 서역으로 불렸던 이곳은 청나라 건륭제 때 새로 얻은 땅, 즉 신장이란 이름을 얻게 되죠. 이후 우르무치를 성도로 삼았는데요. 위그르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란 뜻이지만 고층 빌딩 즐비한 도심에선 더 이상 목가적인 풍경은 찾기 힘듭니다. 얼핏 서울 같다 생각이 들 무렵 여기가 서역임을 알려주는 상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중국을 여행할 때 많은 도시에서 보던 것이죠. 바로 이 말 조각상인데요. 지금 하늘로 뛰어오를 것 같지 않나요? 말의 역동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중국 미술사의 손꼽히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0: 이 말이 중국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자 실크로드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마타 페이엔 시앙이라고 하는데요. 나르는 제비를 밟고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1: 피땀을 흘리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한혈말을 조각한 것인데요. 말이 얼마나 빠르면 나는 제비를 지려받고 달릴까요?
0: 저 보세요. 한 마리 발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굽어져 있고 뒷발이 펴졌죠. 이런 자세인데 흉내내기도 힘든데 이런 자세로 지금 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인데 2000년 전에 저거를 그렸다는 거는 최근까지도 카메라가 발전됐기 전까지 아무도 그리지 못한 건데 그만큼 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말에 대한 애착도 강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1: 한무제가 서역의 한혈말을 얻는 과정에서 실크로드가 열렸으니 인류의 역사를 바꾼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중국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신장 웨이월 자치구. 그 광

0: 한 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에는 풍경도로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길 따라 텐샨 산맥의 다양한 지형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는데요. 여기가 그 시작점입니다.
1: S101 도로를 따라 가자면 하루에 3계절 혹은 4계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계절을 다 겪어볼 수 있고, 그리고 매 40km마다 꽤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0: 나. 많이 급했나 봅니다.
1: 준비하러 봐. 1, 2, 3. 오케이. 3, 2.
0: 좋은 추억 남겨가세요.
1: 네, 부영 씨.
0: 저도 더 지치 않고 S101 도로를 탔습니다. S101 도로는 원래 1960년대 전쟁에 대비해 건설된 텐샨 고속도로입니다. 우르무치에서부터 약 300km에 이르는 이 구간에선 설산과 협곡, 초원과 사막 등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한껏 부푼 기대를 품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 내심 불안해집니다.
2: 스포, 마포요, 101은 고추마.
3: 지금 상황이요. S101 도로 중에 일부 구간이 어제 내린 비로 진흙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도로를 덮고 있대요. 이게 산길 달릴 때 제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이렇게 차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바닥에 엄청 진흙으로 깔려있었게 되면. 그래서 일부 구간을 통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다시 돌아서 다시 101로 합류하려고.
0: 하지만 여행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2시간을 달려온 우회길에도 비가 옵니다. 도로에 굴착기까지 있는 걸 보니 왠지 불길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로 일부 도로가 잠겼답니다. 흘러내리는 물살이 무섭게 넘실거리는데요. 또다시 차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광산에 차량들이 잠긴 것.
1: 아이고. 우와, 저 식당으로 물 다 들어갔겠다. 아이고, 매.
0: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침수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요.
1: 부드러운 흙이라 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헛바퀴 돌고 좀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옆으로 식당들은 막 물이 식당 안으로까지 들어가고.
0: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하죠. 하필 제가 도착한 날에 맞춰 28년 만에 폭우가 왔답니다. 기온도 확 떨어져 꽤 쌀쌀해졌는데요.
1: 아침에 시작할 때는 완전 한여름, 제일 얇은 옷을 입었고요. 뭐 중간에는 가을옷 입었다가 지금은 겨울옷. 하루에 3계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0: 무사히 차량이 빠져나오길 바라며 저는 다시 길을 청합니다. 다행히 이 도로엔 물길이 미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길 옆으로 삽시간에 불어난 빗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황하를 연상케 하는 황토빛의 거센 물살이 광활한 초원을 쓸고 가는데요. 사방으로 퍼져나간 거대한 물줄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제발 이 길은 무사하길 바라봅니다.
3: 안 돼.

0: 하지만 다시 멈춘 차.
1: 와.
0: 원인은 이 차 때문이었습니다.
1: 이걸 어떻게 해야 돼?
0: 폭우로 도로가 파손되면서 차가 그대로 파묻힌 것인데요. 차주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참으로 심란합니다.
1: 이게 여기도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2: 이주 조류는 수치한 곳이래다. 이주 조류는 오유 그린의 강동 뭐면 와와셔드네 강동만 아쉬셔드네 이하셔드는 이거 아이고 해봐.
1: 아, 나 谢谢 아, 아, 조심 카이처.
2: 我们就是一方当地的.
0: 하룻밤새 내린 폭우로 평온한 대지가 사나운 물길로 변했습니다.
1: 너무 가지 마세요. 예, 흙 무너질라. 물 보고 있으면 정신없어요. 어지러워.
0: 그 사이 도로는 정리가 좀 됐는데요.
1: 오, 간다. 오, 운 좋게 지금 길을 조금 열어줬습니다. 공사를 멈추고 일단 차들부터 옆으로 피해서 열어줬어요. 여기 웬일이야.
0: 하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3: 지금 지도상에 있는 이 노란 길을 저희가 가려는 길은 아니고요. 이거는 되게 편안한 길이고 요 뒤에 산 표시되죠. 우르무치 뒤쪽으로 이 산 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전체가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일정에는 없었지만 북쪽으로 아름다운 설산 호수를 보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에 있거든요.
0: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 하죠.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게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북쪽으로 향하기 전 S101 도로를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 그 종착지로 향하는데 도로가 차들로 붐빕니다.
1: 와, 차 많다. 오,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요.
0: 여느 명소 못지 않은데요.
1: 내려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0: 아직 개발 전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1: 엄청나게. 우와, 무서워서. 우와.
0: 발 아래로 가파른 수직 절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4: 아, 수직으로 한 몇백 미터 되겠는데요.
1: 손길낭 떨어지. 몇 발짝 오기 전까지도 상상도 못한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안지하의 따샤구, 안지해 대협곡. 아직 관광지로 개발은 되지 않아서 입장료도 받지 않고요. 또 무슨 안전시설 같은 거는 좀 덜 돼 있으나 와, 원시 풍경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0: 그야말로 장관, 안지하이강 물길이 빚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관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관광지라는 것. 마치 지구의 속살을 보듯 갈라진 협곡 사이에 붉은 빛이 강렬한데요. 우와, 바라보고 있자니 그저 감탄사만 나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멋진 풍경을 보다 더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쫘앙짜의 짜오화공, 그 웅장함이 신이 공들인 조화로다. 이백의 말처럼 정말 조물주의 신공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장치조차 없는 미개발지라 이곳 풍경을 두 눈에 담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오, 샤오신. 感觉怎么样?
5: 一点都不怕
1: 一点都不怕? 哇 害怕 站在这边 와
0: 저 보란 듯이 멋지게 사진을 찍습니다
1: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저도 이 협곡은 호 놀래라
0: 때론 간판 없는 집이 맛집일 때가 있죠 안내 책자에도 소개되지 않은 풍경의 스케일이 이 정도니 서역의 신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제 여정은 S101 도로의 종착점 안지하의 대협곡을 떠나 신장 북부의 카나스 호수로 향합니다. 신장 최북단의 카나스 호수까지는 약 670km, 차로 꼬박 10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길에도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죠. 그중 하나가 황무지의 비와 바람이 남긴 신비한 모구의 정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아단지모 중 하나인데요. 바람이 불면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마귀성, 모구의 정이라 불린답니다. 곧이어 길은 변화무쌍한 풍경 속을 달립니다. 푸른 융단이 깔린 드넓은 초원의 길에 들어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을 보다 보면 어느새 길 옆으로 낙타가 나타나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한적하니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풍경. 저도 그 여유를 느껴보고 싶어 잠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걷다 보니 옛 생각이 나네요.
1: 제 젊었을 때 저 사람 안 다니는 길 그리고 남이 안 가본 길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뭐 수십 일씩도 걷고요. 또 말도 수십 일씩 타고 낙타도 사막 횡단하겠다고 낙타 타고 수십 일씩. 이게 뭔가 좀 하다 보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곳, 좀 더 어려운 곳 하다 보니 그곳은 참 위험한 상황이 많았던 거죠. 위험함을 좋아했다기보다.
0: 그런데 힘들게 산을 올라야만 보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길을 가야만 남들이 못 보는 풍경들을 만나죠. 30대엔 그 재미에 오지 여행을 즐겼는데요. 오랜만에 신장 깊숙이 들어오니 또 이런 풍경을 제 눈에 담습니다. 여긴 마치 스위스 같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3: 와, 길 한복판에 말대가
0: 역시 서역당 이곳 유목민에게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축이죠. 인근에 유목민의 여름 목초지가 있는지 연신 도로로 가축대가 지나가는데요. 이번엔 양떼입니다. 신장 북쪽 알타이 산맥에 자리한 카나스 호수는 4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요.
6: 边防通行证
7: 边防通行证在我们这中国的边境上
3: 미리 사전에 변경 통행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해서 가까운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거 보여주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게 없었더라면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이 지역을 오는데 좀 번거로움이 많아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0: 검문소를 무사 통과하니 탁 트인 초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중 나온 이도 있는데요.
8: 여러 마리 있다. 와, 지금 야생 동물. 와.
0: 두 발로 벌떡.

0: 떡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는데요.
1: 보이시나요? 저 야생동물. 오.
0: 귀여운 야생동물 마멋입니다. 흔치 않은 귀에 좀 더 가까이 가보는데요. 알타이 산맥과 그 주변의 고산 초원에서 서식하는 알타이 마멋. 경계심이 많아 굴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1: 여기 굴 있죠? 이 굴이랑 저쪽에 있는 굴이랑 자, 어휴 저기 새끼. 저쪽에 있는 어디 또 굴이 있나 봐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밑으로.
0: 어느 굴에서 나오나 두더지 찾기 게임하듯 굴들을 살펴봤는데 요 녀석 여기 있었네요. 아마도 이 풍경을 보러 나왔나 봅니다. 멀리 정상에 구름을 얹고 서 있는 절상과 그 아래 한없이 넓게 펼쳐진 초원의 한가로움까지. 원래 우르무치의 뜻이 아름다운 초원인데 카나스 호수 인근에서 그런 초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삶이 궁금해졌는데요.
1: 오, 양을 여기 묶어놨어. 아이고. 你好.신가이다.
0: 몽고식 게르는 중국어론 빠오라고 합니다.
1: 你好.你好. 리면 거기 진짜 캄캄아.
2: 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 야.
0: 재료와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요.
1: 와, 여기로 날씨 맑으면 별 잘 보이겠어요. 지금같이 뚫려 있다면.
0: 창문 대신 천장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1: 이거 위에. 와, 한 달쯤 걸린다는데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0: 이곳 초원에선 여름 동안 약 4개월 정도만 머무는데요. 여긴 손님용 숙소랍니다. 카나스가 중국 내 여름 휴양지로 인기 있다 보니 성수기를 대비해 짓는 거랍니다.
1: 我们这个地方是6月份过来，10月份住。哦，这个地方下雪，最高的3米，最小的1米。哇，3米！哇，很冷，是吧？
2: 零下45度，
1: 영하45도，
2: 最少的30度，
1: 啊，
2: 特别
1: 凉。30도는뭐자주있는것같고요。你牧羊？
0: 하지만본업은유목이랍니다。
1: 牧羊？
0: 가족과함께이곳에서말과양들을키우고있죠。초원에서대대로유목을하며자연과함께살아온카자흐족의전통적인생활방식입니다。알마즈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의 빠오로 들어가는데요.
1: 특유의 이 냄새가 납니다. 아, 양고기와 짜이 냄새가 나요. 아, 막 식사를 하셨나 보다.
0: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이들의 삶. 초원의 후예인 카자흐족은 주로 신장 웨이월 자치구에 살고 있죠. 한쪽엔 현대 문명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옮겨 다니며 사는 유목민의 집안은 대체로 살림이 단출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카자흐족에게 노래를 뺀 삶은 있을 수 없다는데요. 두 줄 악기 돈부라는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한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0: 사자의족은 걸음마를 할 때부터 말타기를 배우고 남녀 누구나 돔보라를 연주할 수 있답니다. 말과 노래는 이들 삶을 이루는 두 축이죠.
1: 젊으셨을 때 진짜 멋쟁이셨겠는데요.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와, 멋지다.
2: 다시 한 걸.
1: 오케이. 네,
0: 자연스럽게 선수교.

0: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 전통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이들이 사는 초원엔 늘 노랫소리가 흐른답니다.
1: 이야! 저는 왠지 좀 느리고 좀 뭐랄까 애잔한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였어요. 되게 경쾌하고 빠르고. 브라비!
0: 중국 자치구에 살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카자흐족입니다.
1: 짝사. 연세가 83세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말 달리는 것도. 주동 한국. 고자 한국.
2: 예, 팅신.
1: 아, 한국.
2: 오유, 할리가.
1: 네 할자이 회 치마.
2: 회.
1: 오와, 리하이. 와.
0: 정말 가뿐하게 말에 올랐는데요. 여름엔 인근 카자흐스탄에서도 가족 여행지로 이곳을 많이 찾는데 그때마다 어르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타기 체험을 시켜준답니다. 참 정정하십니다.
3: 예, 나이가 83살이신데 예, 저렇게 말을 잘 타세요.
0: 초원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말과 함께했다는 어르신. 서너 살부터 말에 올라 죽을 때 말에서 내려오는 것이 유목민의 일생이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을 못하는 유목민은 생각할 수조차 없죠. 어르신은 지금도 아들이 바쁠 땐 말을 타고 산으로 양을 치러 간다는데요.
1: 我走那个，哎呦，走，喊汤嘛，喊汤嘛，那个二人骑的那个，厉害那个，啊，中央是这个，有那个，哎，你看，你看，我走里面，哦，有，这个里面，哎，里面，往上来嘛，有那个羊的、牛的、车，它厉害，它啥那个说嘛，哎呦，
4: 哎呦，你们说那啥，老虎，不知道。 호랑이? 多大？这么大？这么高？这么高？这么高？哦，这么高？哇， 어깨 높이가 이 정도인 맹수인데 熊？ 곰인가 보다. 이 산에요.
0: 그날 오후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성수기답게 단체 손님이 방문한 것. 이럴 때 잔치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손님들에게 카자흐족 전통 유목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슬람교도인 이들은 먼저 양을 잡기 전에 기도를 하며 양의 영혼을 위로한답니다. 그런데 이 양 잡는 일을 손님이 하는데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손님 역시 유목민의 후예라 직접 하는 거랍니다. 능숙하게 양고기의 림프절들을 제거하는데요. 구석구석 꼼꼼히 뒤져 찾아냅니다.
3: 근데 딱딱 버릴 부분을 탁탁 찾아서 버리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부위를 한 대여섯 군데거든요.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거기는 이분들이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딱딱 이렇게 도려내서 버리고 있습니다.
0: 몸에 밴 고기 손질. 어디에 살건 이들에겐 유목민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그 사이 음악이 더해지자 휴가는 잔치 분위기로 바뀝니다.

부쩍 많아졌죠. 그걸 여기서도 실감하네요. 중국 서역당까지 퍼진 케이팝의 인기. 왠지 뿌듯해진 마음에 후식으로 먹는 수박도 달고 오늘 밤 단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0: 다음 날 청명한 하늘빛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의 아침은 이미 시작. 날이 새자마자 식수를 구해왔답니다.
1: 대概
2: 2공리.
1: 2공리.
0: 지대가 높아 한여름에도 쌀쌀한 이곳에선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이슬람교도인 이들은 식전에도 기도를 하는데요.
3: 신, 알라. 알라.
0: 아침 식사는 소나 양젖으로 만든 따뜻한 수요차에 빵을 곁들여 간단하게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자리, 갑자기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아침 식사 후 가족들 모두 혈압을 잰답니다. 과연 혈압 수치는?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혈압약을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약도 없다는데 걱정스럽네요.
3: 아니에요. 다 약도 안 드시고 전부 지금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요.
0: 채소 섭취가 부족한 유목민들은 예로부터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답니다.
3: 그러니까 이 고산, 이 고원지대 분들은 그 고기, 양, 말, 소, 또 뭐예요, 낙타 다 고기류잖아요. 다 식용할 수 있는 고기. 그걸 평소에 너무 많이 드시니까 야채를 못 드시고 다 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 이런 걸 다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낮은 곳에 있는 특히나 중국 서남부 지역 운남에서 차랑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고대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차, 마, 고도. 그러니까 이쪽에는 말을 주고 여기 남쪽에서는 또 차를 주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마 고도가 생긴 겁니다.
0: 이후 유목민들은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차를 즐기게 됐는데요. 차마 고도가 낳은 유목민 전통이죠. 떠나는 길, 빠오 인근에 눈길을 끄는 구조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궁금함을 품고 다가서는데요.
3: 카자크 사람들의 묘지예요. 하나하나가 다 묘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형태는 하부의 형태는 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0: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이곳 빠오와 비슷한 모양의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원에서 태어나 초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독특한 목구조로 죽은 이들의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이의 영혼을 새긴 듯한데요. 중앙아시아 초원의 많은 암각화의 전통이 이곳 묘비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족이 이슬람화되면서 묘비의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전통적 유목 생활과 이들 신앙관이 담긴 카자흐족의 무덤. 이곳 초원에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0: 하나스 호수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신장 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니 점점 가까워질수록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마을은 카나스 호수 여행의 거점지.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식당이네요. 주인장의 추천 메뉴를 주문했는데 비주얼이 와 예술인데요.
1: 신장 타서 다판지 就是这样的.
2: 우와, 这么大.
1: 这是真材实料的大판지.
2: 우와,
1: 这充钱赚的.
2: 우와, 这么大. 이만해요. 와, 이거
0: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죠.
2: 한 마리가 아닌가?
0: 푸짐하게 담은 닭고기는 두 마리는 되어 보입니다. 일단 양은 합격.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3: 너무 맛있어.
0: 우리 닭볶음탕 같은 감칠맛 나는 매콤함이 젓가락을 놓을 수 없게 하네요.
1: 손찬한다, 진동양으로.
2: 우와, 이양다.
0: 여기는 음식 인심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양고기의 영양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육수를 먼저 맛봅니다.
4: 오, 이 맛이야. 제가 그리워했던 맛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고기로 이렇게 좋은 물과 함께 만든 요리라서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렇게 양탕을 마셔야 그 냉혹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0: 한쪽에선 주인장의 늦둥이가 국수를 먹는데요. 우연히 찾은 맛집에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갑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지나 드디어 중국 최고 등급의 관광지 카나스 호수에 입성합니다. 먼저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4: 여기 입장료가 1인당 230위안. 즉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호호.
0: 면적이 약 46제곱킬로미터인 카나스호는 워낙 넓다 보니 주요 명소로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참을 기다리며 버스를 몇 대 보내고서야 마침내 버스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찾는 카나스호의 명소는 꽌요타의 관어대입니다. 차 안은 이미 설렘 한가득 핸드폰으로 이곳 풍경을 생중계하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어로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뜻의 카나스호는 징기스칸이 몽골 대제국을 건설할 때 잠시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시베리아의 자작나무와 히말라야 가문비나무 등이 녹음을 자랑하는 이 길은 알프스 산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 그런 상상을 즐기는 사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여긴 어딜 가나 사람들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4: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끝이 없네요.
0: 정상까지는 계단이 총 1000개랍니다. 하지만 좋은 전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발품을 팔아야겠죠. 카나스 호수가의 산마루에 세운 정자인 꽌요타의 관어대입니다. 이곳에선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카나스 호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빙하가 녹은 옥빛 물길을 따라 흐르는 풍경이 신비롭다 못해서 몽환적입니다. 그 모습이 인간의 것이 아닌 것 같기에 혹자는 신들의 정원이라 불렀다죠.

0: 난간 근처는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오.
1: 이미 전망대의 정면 명당 자리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나마 좀 돌아서 전망이 조금 비껴가는 곳에 자리가 좀 남았는데요.
0: 아, 구름 사이사이로 좀 빙하도 남아있어요. 근데 힘들게 온 바람이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곳에서 살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런 마을들 지붕이 멀리서도 보이는 게 자연과 잘 어울려서 너무 멋져요.
1: 다만 아쉬운 건 이 아름다움이 카메라의 사각 프레임엔 다 안 담긴다는 것. 그래도 저마다 이곳의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0: 서역당 북쪽 끝에서 만난 고운 옥빛의 호수와 울창한 숲, 설산 아래 빛나는 카나스 호수가 한여름의 꿈같은 풍경을 선물합니다.
1: 온도가 지금 온도가
2: 46도입니다. 현재 지금
3: 올해가 좀 보던 데랑 달라요.
1: 여태까지 좋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서 죽은 거예요. 다 좋대요.
3: 이렇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 경제지에서 기자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금융 쪽의 기사를 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증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증권사에 원서를 넣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발표 당일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를 딱딱딱 입력을 했는데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서 거실에 앉아계시던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저 증권사 합격했어요 라고 소리를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초간 침묵이 조용히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돈은 절대 못 가져간다. 축하한다라는 소리는 못하실 망정 저희 아버지께서 그 타이밍에 하필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당시 증권사는요,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면서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었고요. IT 업계 그리고 각종 벤처기업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주식시장은 연일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거품이 급속도로 꺼져버립니다. 바로 IT 버블 붕괴가 일어난 거죠. TV에서는 연일 깡통 계좌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고요. 투자했던 유망 기업들도 상장 폐지가 되어버려서 원금의 90% 이상을 까먹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당시는 IT 버블이 꺼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했고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매일 아침 새벽 대바람에 첫 출근을 해야 됐었습니다. 증권사 영업점은요, 매일 아침 8시 영업사원들이 모두 모여서 전략회의라는 것을 보통 하는데요. 최근 시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좋게 보는 종목들을 돌아가며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사원부터 부장급까지 모두 한 종목씩 추천을 하면서 사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힐끗 지점장님 얼굴을 제가 보니까 눈치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발표한 종목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지점장님은 굳은 얼굴로 30초 정도 침묵을 지키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점은 삼보 컴퓨터를 집중 매입한다. 그 벼락 같은 선언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점장님은 삼보 컴퓨터가 이대로 망할 리가 없다면서 일요일에 TV에서 삼보 컴퓨터 농구팀 경기를 봤는데 성적이 계속 저조했다가 오랜만에 대승을 했다. 회생의 조짐이 보인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소 황당한 사유였지만 신입사원인 저는 아직 판단 능력이 그다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증권사 개장 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들은 100주면 100주, 1000주면 1000주, 지점장님이 좋게 본다고 했던 그 삼보 컴퓨터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삼보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90년대 IT 버블을 대표하는 회사였었던 삼보 컴퓨터는 그 이후 2005년도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고 2007년도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입사 첫날의 그 회의를 가끔 떠올리곤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IT 버블이 이미 꺼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련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새로운 투자 기회가 다른 곳에서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른바 중국발 투자 버블이 태동을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버린 IT

법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떠나버린 옛 애인의 전화를 기다리다가 멋진 새 남자친구를 떠나보낸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입사 다음 해였던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국발 투자붐이 불면서 500선에 불과했던 코스피가 4배나 올라서요. 2000을 넘길 정도로 초호황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네 곳의 신흥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투자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었죠. 그런데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인기 많았던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보다 5년 그리고 6년 위의 선배들은요, 1997년도 외환위기가 오기 이전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 직장은 종합금융사, 즉 종금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요, 저금리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하는 종합금융사들이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의 톱클래스 학생들은 전부 종금사에 취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2,000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결국 일시에 대출이 회수가 되고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종금사들은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지요. 결국 대부분의 종금사들은 문을 닫았고 많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20여 년간 제가 세상의 흐름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상승기인 산업도 없고 계속 하강기이기만 한 산업도 없으며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좋다는 지금 뜨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산업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도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을 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선박의 수명은 15년에서 25년,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수명은 7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IT 기기의 수명은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중이었다면,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사이클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내가 그 산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좋아지기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산업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넘게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사실 이런 사례들을 정말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가 바뀐 지 오래인데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부여잡고 집착하다가 새롭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건 말이죠. 이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지나간 것에 미련 둘 필요가 없다. 투자란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곳에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가 의외로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1등 기업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50년 전의 1등 기업, 100년 전의 1등 기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챗 GPT를 통해서 1900년부터 2022년까지 12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1위 기업 리스트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00년부터 1919년도까지는 철강 회사인 US 스틸이 1등이었고요. 1920년부터 30년까지는 통신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KT와 유사한 통신회사인 AT&T가 1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38년까지는 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디슨이 설립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도부터 55년도까지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대중화되면서 제너럴 모터스 GM이 1등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56년부터 64년까지는 다시 AT&T가 1등을 하고요. 65년도부터는 컴퓨터, 인터넷, 이 IT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1992년까지 쭉 IBM이 1등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드디어 이르러서야 윈도우와 PC, 인터넷 혁명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 화석 연료의 부상에 힘입어서 엑손 모빌이 2010년까지 1위를 고수를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마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인데, 의외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1등은 다시 끌어내려지고, 언젠가는 따라잡히고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도 바뀌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1등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문제는 그 1등 기업이 늘 변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등은 하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쟁자들의 추격과 견제를 물리치고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가 반드시 정답은 아닌 이유입니다. 투자의 구루로 여겨지는 마크 파버는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성장주, 1970년대 오일 관련된 주식, 그리고 1980년대 일본 주식을 매입해서 묻어둔 사람들을 한번 봐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14세기 베네치아, 16세기 리스본 땅을 샀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라. 어찌 보면 장기 투자는 투자업계의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언제나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싫든 좋든 규정상 주식 편입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오면 상대적으로 덜 빠질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로 교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식 자체를 완전히 다 팔고 떠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조금 다르죠. 주식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현금화를 하고 쉬거나 채권을 사고 예금에 넣어두면서 기회를 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들은 선택지가 다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업 투자가들은 통상 생존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켜야지 또 다음 기회가 온다. 조금 수익을 덜 보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 갈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디,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부자를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을 급

하게 먹기 마련이지요. 결국 지키려는 자와 이제 막 불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평하고 심지어 아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대가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불을 일거에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고요. 워렌 버핏의 제자를 자처하는 모니쉬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계 투자자인데요. 2017년 한 투자 강연에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few bet, big bet, infrequent bet 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워렌 버핏도 큰 부를 이루게 된 과정을 보면 인생 통틀어서 딱 다섯 번의 큰 배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은 거의 하지 않되 한다면 크게 하고 자주 하지도 않는다 라는 철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키는 것도 투자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어, 맛있겠다.
1: 춘천호를 지키는 어부를 만나봤고요.
2: 옛날에 내가 그래도 소양강 물개였었는데.
3: 어우, 좋죠. 너무 편하고.
1: 귀여운 고양이는 더미.

0: 해가 지지 않지만 여기는 소양강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은 강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춘천을 껴안고 흐르니까요. 오래전 춘천의 물길을 따라 태백산맥의 나무와 양구의 백토가 서울로 갔고 다시 귀한 소금을 싣고 돌아오곤 했다죠. 봄춘의 내천. 오늘은 이름 속에 봄과 냇물을 품은 다정한 도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굽이굽이 흘러온 북한강이 춘천댐을 만나 짙푸른 호수가 된 곳. 춘천호의 13명 어부 중 한 분, 김인수 씨입니다. 춘천의 호수와 강에 반해 어부가 된 지 20년이 됐다네요. 춘천호는 얼음이 제일 먼저 얼고 또 제일 늦게 녹는 곳이라 그물을 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좀 잡혔을까요?
1: 이게 하이
2: 이 불길이 여기는 뚝지 한 마리 들어가던데.
3: 뚝지 이런 거는 토종 오지나 그런 거 내가.
0: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두 번째 그물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야 반갑다. 토종 물고기가 잡혔네요. 뚝지.
3: 뼈는 별로 없고요.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거의 살은 고기만 잡아먹는. 어, 이거 봐요. 그 깨물잖아. 그냥 물어버린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되게 아주 독한 놈이야. 이거는 이제, 이건 누치. 어죽 같은 데 많이 쓰고, 매운탕 용은 별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맛은 되게 구수한 맛이 나는데.
0: 이게 오늘의 마지막 그물인데 딱 봐도 묵직합니다. 큰 놈이 들었나 본데요.
3: 오, 베스다.
0: 생태계 교란 중인 베스. 여놈요, 여놈 고얀 놈 이놈.
3: 베스, 왕 베스. 불길보다 더 식성이 강하고 완전 물고기 사냥꾼이 사냥꾼.
0: 어부가 잡은 생태계 교란종은 모두 춘천시에서 사간답니다. 잘했다. 잘한다.
3: 이거 새끼 살려줘. 아직 물이 차서 아직까지 고기 이동량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 아직까지 좀 이달 한 중순 되면 이제 많이 시작할 거예요.
0: 넓은 품을 가진 춘천호의 풍경에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물이 헐렁했던 날에도 양끝 잡지 못해서도 필요한 만큼은 잡았다. 그리 생각하게 되지요. 가까운 이들과 한 끼 넉넉하게 먹을 만큼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4: 오시게.
3: 많이 잡았지.
4: 아, 이거 좀 와서 해.
3: 이런 고기를 어디서 보냐?
5: 매운탕 끝내주지, 이거.
0: 인수 씨, 어디 간겨? 뗄감 구하러 갔었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뭐죠?
3: 이렇게 잣이 불쏘시겐 최고. 이게 송진이 많아서 본 문제. 금방 붙잖아, 이렇게. 어, 지금 잣이 많잖아요. 또 잣 향기도 나고 여기 딱.
0: 바짝 말라서 활짝 벌어진 잣솔방울은 최고의 뜰감입니다. 춘천호가 내어준 잣솔방울과 물고기. 이 둘만 있어도 완벽한 요리가 되죠.
3: 오, 맛있겠다.
0: 사실 인수 씨는 어부가 되기 전에 제법 이름난 목수였다고 합니다. 춘천의 강과 호수가 실력 있는 목수를 업으로 만들었죠.
3: 버섯 빠졌네. 버섯 따라가 이제. 버섯 따라갑시다. 우리 따서.
0: 버섯을 지금 따러 간다고요? 잠깐만요. 매운탕 다 졸아붙을 텐데. 어디로 가는겨?
3: 어우, 버섯이 아주 실하게 아주 이게 잘 나왔네 아주. 우리 지나 이게 백화고. 네, 이거 아주 이게 거자 백화고. 백화고라는데 표고 중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화고가 그것도 이거 갈라져 하얗게 이렇게.
0: 그런데 이렇게 키운 거면 이 버섯은 임산물이 아니라 수산물 아닌가요? 내 말 맞죠? 온도 적절하고 습도 딱 맞고 공기까지 맑으니 사실 이 버섯은 춘천호가 키우는 샘이랍니다. 인수 씨는 살짝 거들 뿐이죠.
3: 이 화고가 고기 식감보다 더 좋아요. 소고기 식감보다. 향도 강하고 엄청 쪼긋쪼긋한 맛도 나고.
0: 그런데 민물고기 매운탕은 후딱 끓이면 안 되고 진득하게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난답니다. 쪽잠을 자도 충분했을 시간이 흐르고 어부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누치구이. 맛있지만 부서지기 쉬워서 꼭 포일로 사서 구워야 한답니다.
3: 쪼끗쪼끗해. 엄청 맛있어.
0: 예전에는 좋은 건 내다 팔았지만 요즘엔 어부가 먼저 먹습니다.
3: 고기도 훨씬 많네.
0: 민물고기 매운탕은 춘천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란 소울푸드 중 하나입니다. 금세 어릴 적 추억이 소환됩니다.
4: 옛날에 내가 그래도 소양강 물개였었는데.
3: 물개가 다 죽었어.
4: 소양강 물개가 뭐 애들 때는 아침에 나오면은 그냥 저기 뭐 눈이 빨갈 때까지 수영하고 놀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그 저기 물이 얕아서 댐 생기기 전에는 물이 얕아서 백사장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백사장에서 놀고 그 유원지도 그때 형성돼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6: 그대가 언제 소양강 물개였어.
4: 초등학교 때 내가 물속에서 살았다니까.
0: 아 예예 믿어드릴게요 물개님. 됐죠?
3: 이제 아이고 이렇게 똑바르게. 어 좋죠. 너무 편하고 일단 물에 오면 물 바깥에 걱정은 없어지고 스트레스 다 풀고 이런 데 오면 너무 좋아요. 그냥
0: 맑은 풍경에 눈이 시원해지고 참 좋은 봄날입니다.

춘천호를 떠나서 북한 간 물길을 따라 의암으로 향합니다. 오래전 춘천 사람들은 험한 산길 대신 이곳 물길을 다녔다지요. 다산 정약용도 이 물길을 따라 춘천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암호에는 춘천의 옛 물길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풍경은 새롭습니다.

0: 여러분들이 보는 데 그래서 전방 오른쪽 한시 방향 있는 산이 바로 그 봉우리가 세 개로 보이죠? 그래서 삼합산입니다.
1: 악! 소리가 세 번 나게 험하단 말도 있죠.
0: 저쪽 바위가 있는 산 보이죠? 저 앞에. 네, 저기 바위가 이렇게 많이 솟아 있는 산이 바로 드름산입니다.
1: 강가 낭떠러지에서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노젓는 손이 다급한데요. 아, 왜요? 아, 뭔데요?
2: 아, 생강나무! 덥, 생강나무 덥었네요.
1: 이른 봄에 피어서 봄의 전령이란 별명이 있는 생강나무 꽃입니다. 김유정의 소설에 나오는 향긋하고 노란 동백꽃이 바로 이 꽃이라고 하죠.
3: 조금 생강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강나무도 처음 보고 꽃을 처음 봤는데 가까이서 보긴 처음인데 이 처음을 카누 타면서 본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 생강나무 꽃의 여러 꽃말 중 하나가 뭐죠? 매혹입니다. 어느새 매혹당한 봄날입니다. 그죠? 북한 강변에는 오래전부터 대물림된 감자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나 있지만 원래 여기까지도 전부 감자밭이었다네요.
4: 선생님, 여기는 밭이 딱 강변에 딱 자리 잡고 있네요.
5: 네.
4: 멋있는데요?
5: 예, 상당히 멋있습니다.
4: 일할 맛 나시겠어요? 예.
1: 부모님이 감자밭에서 일할 때 아이들은 바로 옆에 북한강에서 뛰놀곤 했죠. 정재철 씨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6: 그냥 예전에는 시내 보면은 우리는 이제 눈에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항상 여기 오면은. 근데 건너가지 못하니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럴까? 우린 어려서 유치원이라는 그 말도 모르고 자랐어요. 뭐 나이 60도 안 됐지만 전기가 안 들어온 시절부터 다 겪었으니까.
1: 어린 제철 씨와 세상을 이어주던 곳입니다.
6: 여기가 오미나루터. 우리 때는 신매베터라고 불렀는데 예전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배가 이 소양로까지 이 왔다 갔다 하던 그 배터였었어요. 새벽에 여기 배터는 아주 장관이었었어요. 리어카가 최소한 30대 뭐 이렇게 이상 줄을 쭉 내려서서 서로 오는 순서대로 타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에는 특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소양로 배터까지 끌고 그 배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 싣고 그리고 나가서 탔죠. 우리는 뭐 탈 자리가 없어갖고 옆에 매달려서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으니까.
1: 어른이 되어 동경하는 곳에서 살아봤지만 결국 고향 많은 데는 없더라는 제철 씨. 제철 씨 집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불쑥 나타나 눌러 살고 있다는 강아지. 그런데 이 밥그릇들은 뭐죠? 어느 날 찾아온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더니 얼마 뒤 친구까지 데려와 대가족을 이루었다네요. 그 고양이 사람 볼 줄 안다, 어?
6: 강아지 두 마리고요.
4: 고양이 밥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6: 아, 고양이.
4: 고양이 밥그릇이?
6: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마리까지 늘어났어요.
4: 8마리요?
6: 예.
4: 야, 그럼 걔네들마다 다 밥그릇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6: 예. 이거 연두.
1: 이 고양이 이름은 연두. 이름도 모두 붙여줬답니다.

0: 여동생네 집에.
1: 삼남매가 모여 사는 걸 내심 기뻐하는 분이 있답니다. 이 집에 살다가 큰형님 집으로 강제 이사를 당한 어머님이십니다.
2: 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영아, 일로 와봐. 저끼리 재밌게 살아서 좋아요. 우리 영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기 살으니까 큰애가 자꾸 저 집으로 오래는데 집을 비워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가니까는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니까는 테레비 사건 제뛰어다 저 집에다 갖다 달았어요.
1: 봄날의 농구는 바쁩니다. 감자밭 갈러 다시 가야 한다는데요. 와우, 사랑스러운 회원꾼이 나타났습니다.
3: 내려가. 실장.
1: 하지만 요수가 있죠. 집사 양반, 이따가 사냥 많이 해오라요. 이곳 춘천시 서면에는 감자밭이 많습니다. 서면 감자면 군말이 필요 없을 정도죠. 55년 전에 나룻배를 타고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할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4: 이 옛날에 나룻배는 저 이 동네에서 이제 봄에는 벌이 주고 가을에는 배 퍼주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그땐 돈도 없었어요. 이게 쪽발이 이렇게 작대기 짓고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이렇게 짓고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이리 따라오신다고? 네. 들어오셔요.
1: 갓스른 새댁일 때 이사와서 올해 86살. 할머니는 이 마을의 재미난 얘기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곳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한 박사 마을이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4: 이거 박사로라고 써있잖아, 이거. 이거 집권 집권.
5: 박사로?
4: 네. 요 밑에 한 집이가 세 사람이 오남매인데 서희가 박사야. 세 사람이.
5: 한 집에 세 사람이나 나왔어요?
4: 네, 세 사람이 나왔어요, 박사가. 그래서 이 동네가 나갈 적에 해를 안고 나고 죽을 적에도 안고 나와서 이 동네가 그 저 산 봐요. 저 산이 얼마나 잘 놓여있나. 그 산이 잘 놓여서 이 동네가 좋대요.
1: 아, 그게 이 산이구먼요.
4: 일로 오셔봐.
1: 이번엔 박사만큼이나 중요한 걸 소개해 주신답니다.
4: 얘 감자.
5: 감자 맞네요?
4: 감자라고요? 이렇게 펴놨다가 이렇게 쪼개서 심어요, 이렇게.
5: 감자 농사 오래 지셨어요?
4: 감자 농사요? 네. 한 50년 했죠.
5: 여기 원래 감자가 유명해요?
4: 여, 감자 여기서 전 잘 되는 데 없어요. 최고야, 얘. 우리 동네가 이거예요. 최고 잘 돼. 옛날에 여기 땅이 왜 좋았냐면은 저 화천서 옛날에 저 크게 장모져가지고 여기 고산이란 그게 하천서 산이 떨어져서 내려온서 이 땅이 그때 땅이 좋아진 거래요. 여기가 흙이 내려와 다 쌓여 있어서 그래서 돌도 없이 좋대요.
1: 내가 키운 것들은 다 잘 된다는 할머니. 자식 자랑을 빼놓을 순 없죠.
4: 다섯 분도 공부도 가르치고 또 땅도 사고 육남매 다 괜찮아요. 잘 살아요.
5: 박사도 나왔어요?
4: 박사는 안 나와서도 나가 취직해서 돈 잘 벌면 박사가 똑같이 박사가 딸 있나요 뭐? 아, 돈 잘 벌으면 잘 벌으면 이거 감자를요?
5: 예.
4: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래 돼 이렇게 이렇게 오래 갖고 이렇게 쪽을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심는 거 그렇게 되래?
1: 우리가 밥 심으로 살듯 농부는 땅 심으로 삽니다. 할머니에게 흙은 자식의 보금 가는 것이죠.

0: 흙이 좋죠. 요. 요. 흙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떡가루 같아지요. 요. 땅이 이렇게 좋잖아요.
1: 떡가루 같다고요?
0: 예. 아, 이렇게 좋잖아요.
2: 지금 심은 이 감자는 초여름에 캐는 하지 감자가 되겠죠.
0: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비누를 씌워요.
2: 이제 끝.
0: 이제 가셔요.
2: 쿨한 작별입니다. 농부는 밭에 마음을 심는다지요. 올해도 이 감자밭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알차게 연글기를 바랍니다. 북한 강변 감자밭을 다 간 제철 씨. 마을 안쪽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밭은 이제 시작인데 왜 멈추셨을까요? 어? 거기 남의 집인데? 멈춰요.
3: 장서방, 커피 한 잔만 줘. 커피? 잠깐만 기다려.
4: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3: 예, 매전의 집이에요. 여동생네 집.
4: 여기 종종 들리세요?
3: 자주 들리죠. 바깥에 고생 많네. 커피 한잔 먹고 해요. 땡큐. 다 이렇게 모여 살아요, 여기. 여기 작은 천안댁, 여기 큰 천안댁 해가지고, 저희 수시로 만나고 또 여기 농사 짓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 일손 바쁠 때 저희 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 가족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4: 그 처남들 두 명하고 같이 살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혹시?
3: 아니요. 뭐, 워낙 그 전에부터 같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또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보내고 있어요.
2: 사회복지사인 장서방은 매제이자 제철 씨 마음을 잘 알아주는 벗입니다.
3: 좀 갈만해, 좀? 해야지, 뭐. 다 됐어, 이제. 끝났어. 고생 많네. 뭐, 좀 한창 바쁜 때니까, 뭐.
5: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 거.
3: 아주 흐리긴 한데 비는 오지 않고, 뭐. 이것도 바깥이긴 딱 좋네, 이 정도면. 산수유가 벌써 여기 싹이 났어, 벌써. 색깔이. 조금 있으면 몽울이 터지겠는데요, 앞에 이쪽으로.
2: 깜빡 놓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도 매제죠.
3: 일단은 저는 이제 고향이 속초라서 바닷가에 많이 봤었는데 또 바다하고는 다른 또 그 강가의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바닷가는 굉장히 막 동쪽이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강은 좀 정적이면서도 사람을 편안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2: 올해도 봄내 따라 봄이 오고 수십 번의 봄을 함께 맞은 이 가족이 내내 봄날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덕분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라디오는 라디오.
1: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 딩동댕 쇼. 네, 오늘은 즐거운 라디오 쇼. 자, 진행을 맡은 DJ 딩동쌤.
0: 딩구예요. 딩동댕 라디오 귀정끝.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친구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0: 지금 뭘 하고 있나요?
1: 딩동댕 라디오로 전화 주세요.
0: 띵띵.

0: 자, DJ 댕구.
1: 네.
0: 댕구는 주말에 뭘 했나요? 날씨 엄청 좋았잖아요.
1: 맞아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았죠. 바람은 솔솔, 햇볕은 쨍쨍. 그럼 댕구는 신나신나.
0: 정말 좋았겠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딩동댕 라디오쇼 첫 번째 곡은 바로 초대 가수 샤샤가 부릅니다. 햇볕

0: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놀러 간 친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 오! 오! 벌써 왔어요. 여보세요. 딩동댕 라디오 쇼입니다.
2: 여보세요. 저 연못 마을 사는 개구리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0: 네. 무슨 일이시죠?
2: 햇볕이 너무 쨍쨍쨍 내리쬐서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가요. 따갑고 간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1: 저런, 태양이 너무 뜨겁구나.
0: 저기 개구리씨,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0: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가 와줄지 모르겠네요.
1: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도둑, 도둑, 도둑.

0: 좀 이상한데요? 네? 앞에까지만 해도 네. 분명히 햇볕은 쨍쨍 엄청 맑았는데
1: 그치?
0: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걸까요? 어? 날씨가 왜 이러는 거죠?
1: 글쎄,

0: 여기서 잠깐 오늘의 날씨 알아보고 갈까요?
1: 좋아요. 날씨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척척. 기상캐스터 날씨 박사님
0: 나와주세요.
2: 네, 딩동댕 날씨 정보.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이상한 날씨, 날씨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박사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깜짝 놀라셨죠? 지금 딩동댕 마을에선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물어보신다면 어우, 이걸 어쩌죠? 밤새도록 쭉 내릴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어우, 비 많이 온다.
1: 네, 밤까지 쭉 온다고요? 아유, 어떡해. 댕구는 우산 없는데.
0: 어? 저기 저 친구들도 우산이 없나 본데?
3: 아, 참.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4: 그래도 예뻐. 얼른 가자, 얼른. 여기 걸렸어.
5: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0: 저기, 천천히, 천천히. 빗길 조심해요.
1: 와우!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딩동댕 라디오입니다.
6: 여보세요.
0: 저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해요.
6: 아, 누구지? 누구예요? 저 아기 돼지잖아요.
1: 아이고, 그래, 아기 돼지야. 무슨 일이야?
6: 비 때문에 다 망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따가 친구들이랑 우리 딸이가 놀기로 했는데. 아이고, 왜 그래? 밖에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나가?

0: 커지게 하자요.
1: 발발 그만 내려라.
0: 그만 내려라.
2: 아유, 어쩌지.
3: 어머, 오, 지금 친구들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4: 비 언제 그쳐요?
5: 비 멈춰주세요. 비는 왜 오는 거예요?
6: 아휴, 정말 비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아휴, 비는 왜 와가지고.
3: 아휴,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DJ 댕구. 댕구는 비가 왜 오는지 알아요?
6: 아이 참, 그거야. 응? 비는 구름이 울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3: 과연 그럴까요? 우리 그러면 날씨 박사님께 물어보도록 할까요?
6: 네.
3: 네. 날씨 박사님.
7: 네. 날씨 박사입니다. 왜 비가 오는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강이나 호수, 바다에 있는 물은 뜨거운 햇살과 만나면 작은 물방울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물들이 모이면 바로 구름이 되는 거죠. 이런 물방울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구름은 점점 더 먹구름으로 변해요.
8: 물방울 너무 많아. 더 이상은 못 버텨. 물방울 내려가.
7: 이렇게 내린 물방울이 바로 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던 물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우리 물방울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게다가 누군가는 이 비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아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비가 좋아!

0: 우리 꽃들도 달팽이들도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지 보셨죠?
1: 비를 기다립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비를 즐기세요. 바로 이렇게요.
2: 저거 보세요. 친구들이 빗속에서 엄청 신나게 놀아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자고요.
3: 인사는 하고 가야죠.
2: 차차 인사 빨리 해주세요.
3: 그럴까요? 자, 비가 와서 속상하고 짜증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리 거센 비라도 언젠가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다시 온다는 것.
2: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얼른 밖에 나가서 놀자고요. 와, 신난다.
3: 자, 봄비 오는 오늘 함께한 딩동댕 라디오쇼는 여기까지고요. 우린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 댕과 같이 가.
2: 딩동댕 빨리 와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엔
12: 순한 기질.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효도도 할 거지?
1: 응, 나

0: 타고 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냐고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호구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정음이야.
1: 안녕, 나는 훈민이야.
2: 우리 좀 봐.
3: 나는 공이야. 공은 대굴대굴 굴러가. 나는 공이야.
4: 나는 공룡이야. 공룡은 씩씩해. 나는 공룡이야.
5: 뭐든지 문장이다.
3: 는 공룡이야. 정음아, 우리 진짜 공룡이 될 수 있겠다.
0: 신난다. 내가 먼저 말해볼게. 나는 공룡이야.
6: 공룡이다.
7: 나야마, 정음이.
1: 정음이는 공룡이야.
7: 아, 훈민아, 나 잡아봐라. 나는 공룡이야.
0: 재밌다 재밌다.
1: 뭐든지 문장 최고
0: 최고.
1: 이번엔 나도 공룡이 되고 싶어.
0: 그러면 훈민이도 뭐든지 문장에 말해봐.
3: 나는 어떤 공룡이 될까?
1: 브라키오사우루스?
0: 트리케라톱스? 오.
3: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1: 해볼게.
3: 난
7: 뿅.
0: 안돼. 찾았다. 나 후미나 빨리 말해봐.
3: 나는 공룡이야.
1: 왜 안 변하지?
8: 악어가 한글 는을 먹어서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나 봐.
1: 어떡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그래.
5: 한글 용사 아이야.
9: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0: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9: 아! 이!
10: 야!
9: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는! 는이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문! 눈의 문을 찾자.
11: 여기야.
9: 눈을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9: 아이야가 간다.

0: 바람이 너무 세군. 응? 나무가 부러지겠어. 헛! 아니, 이건? 찾았어. 나무의 밑!
1: 나와라, 한글!
0: 허차!
2: 니은이, 을을 만나, 늦!

0: 받침 니엔을 찾으러 왔어. 문화잖아. 멈춰라. 시공간. 찾았어. 문어의 받침 니은. 하.
1: 돌아와. 하늘. 하. 하.
0: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느.
0: 받침 니은.
1: 는.
2: 받침. 저장 완료.
3: 는.
2: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는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정우마, 어디 있니?
1: 나는 훈민이가 아니야. 나는 공룡이야.
2: 나는 정음이가 아니야. 나는 공룡이야.
3: 훈민이와 정음이는 어디 있을까? 오잉? 오, 소는 커요. 소는 커요. 소는 커요. 하하하, 소는 커요. 손.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공룡이야.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공룡이야. 끝.
4: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0: 나는 공룡이야.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공룡이야. 어? 한글 는이 어디로 갔지? 나무의 니은이 을을 만나 느가 문어의 받침 니은을 만나 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는이 나왔어요.

0: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0: 하늘을 그려요.
1: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
2: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자.
1: 여기에 선물을 담자.
0: 우와.
1: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좋아해.
3: 그리고 또 뭘 좋아하시더라?
1: 할아버지는 책을 좋아해.
2: 할아버지는 달을 좋아해.
1: 맞아.
2: 할아버지는
1: 밥을 좋아해.
2: 어? 뭐든지 문장이야. 오늘은 더 긴 문장이네.
1: 할아버지는 을 좋아해.
2: 을?
1: 을?
2: 맞다! 기린!
1: 할아버지는 기린을 좋아해.
2: 우와, 정말 기린이 왔네.
1: 그런데 기린은 너무 크다. 이 상자에 쏙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보자.
2: 그래. 어, 생각났다.
1: 응?
2: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1: 콩이 생겼어.
2: 우와.
3: 여기엔 또 뭘 담지?
1: 아, 할아버지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웃으시잖아.
2: 맞아. 응. 별. 같이 말해보자.
1: 응. 할아버지는 별을
4: 냠.
1: 어, 안 돼. 예. 별이다, 별.
3: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한 글자가 없네. 뭐가 없지?
2: 친구들, 알려줘.
1: 악어가 한글 을을 먹어버렸나 봐. 할아버지께 별을 드리고 싶은데.
3: 맞아.
2: 후민아.
1: 응?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후민정은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7: 을. 을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을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을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0: 오늘은 부엌에서 찾아보자. 연근이 많이 있군. 이응을 찾아야 되는데 이응은 어디에 있지?
1: 뭘 찾을

0: 줄다리기를 하는군. 어느 팀이 이길까? 오, 회색 팀이 이겼군.
1: 이겼다.
0: 아니, 저건 찾았어.
2: 다시 해.
1: 그래?
0: 어, 안 돼.
3: 멈춰라. 시간.
0: 줄에 받침 리을.

0: 아침 리얼. 받침 리얼. 받침 리얼.
1: 을
2: 하체.
3: 저장 완료.
2: 을
3: 훈민 자문의 손으로.
4: 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1: 별이다. 별.
2: 별.

0: 이제 할아버지께 드리러 가자.
1: 응.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 상자는 훈민이와 정음이가 준 선물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짠! 콩이에요, 콩!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맛있어.
3: 받침이응. 받침이응, 가기사.
2: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슈랑! 오! 별!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0: 친구들 따라해봐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끝.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2: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요. 어? 한글 을이 어디로 갔지? 연근의 이응이 을을 만나 으. 으가 줄의 받침 리을을 만나 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론 콜라티에론 사이아스.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감사합니다.

한번 볼래? 조리! 조리! 마조리! 조리! 조리! 마조리!

이제부터 진짜!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0: 어디도 없대.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Oh.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높이 높이 높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먹어보는 건 어떨까?

Toby.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다고.

Oh, my God.

That's right.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익,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 자, 다시 박스. 승무원 여러분, 드디어 화성이 보이는군요. 보세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와, 진짜 화성인이잖아. 보세요, 화성인들이 먹는 죽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지구에선 이런 맛있는 걸 절대 못 먹을 거예요.

아니 고마, 이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서버모드 작동. 어, 안 돼. 저 악어가 우리 물어버릴 거야. 어디 도망가자. 근데 왜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너 악어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자,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겁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포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망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잘 달다.
1: 야, 몇 개 안 남았네.
2: 삼딸기가 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3: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어? 남은 삼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어? 응?
0: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0: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1: 어떻게 쓰는 건데?
0: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2: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0: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3: 왜 안 커져?
0: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어휴!
4: 이게 어떻게 돼?
1: 다들 피해!
0: 위험해!
4: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2: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4: 뭐?
3: 얘들아, 피해!
1: 어떡하지?
4: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3: 끈적끈적해.
2: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2: 어떡해.
4: 콩콩아, 안 돼!
2: 왜? 왜?
4: 아, 콩콩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2: 그럼 콩콩이를 지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1: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4: 맞아, 아까 콩콩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1: 저희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2: 네?
0: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어디? 아, 깜짝이야! 와! 어? 다들 어디 갔지?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5: 잘 자라 우리 콩콩이. 앞뒤과 뒷동산에.
2: 이거 빨리 와야 할 텐데.
1: 이제 우리한테 맡겨.
3: 준비됐어?
6: 좋았어. 됐어.
1: 코디, 지금이야.
0: 응? 작아져라. 파워 오!
4: 우리 콩콩이 돌아왔구나.
2: 다행이야. 아직은 원래보다 크면 안 돼. 알았지?

0: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우와,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황금 도토리 진짜 멋지다.
2: 민치야!
3: 뭐해?
2: 어? 그게 뭐야?
1: 이건 황금 도토리야.
2: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1: 대신 조심해야 해.
4: 근데 어디서 난 거야?
1: 어? 그게 그냥 생겼어.
2: 응?
1: 응? 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4: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드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1: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2: 뭉치다. 뭉치야.
1: 와,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0: 어떡하지? 고대!
1: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이게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코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0: 뭐냐? 조심하라고 했지.
1: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0: 뭐?
1: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0: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1: 네.
0: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0: 간지 계절이야.
1: 뭉치야, 황금도 토리 찾았어?
2: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1: 어? 그럼 네 거지.
2: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2: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1: 여기 이렇게 붙이면 짜잔! 아빠 생일 선물 완성!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4: 공순아.
1: 엄마!
4: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비밀.
1: 말해 주세요.
4: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1: 뭘까?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팀이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4: 안 돼.
5: 티미 진짜 웃기다.
1: 티미 포미. 괜찮아? 이 과일은 다 뭐야?
6: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1: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5: 완성이다.
1: 와, 예쁘다. 고마워, 티미 포미.
5: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1: 당연하지. 맞다, 선물. 어떡해.
4: 왜 그래?
1: 아빠 선물을 잃어버렸어. 까먹고 여기 두고 갔거든. 어쩌지? 엄마가 아빠 줄 선물인데.
2: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5: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 몰라.
7: 콩순아. 콩순아.
1: 아빠다.
2: 어떡해.
5: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1: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줄래?
5: 에? 내가?
1: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올게. 어? 대박.
5: 엄마 선물이 뭔데?
1: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5: 뭐? 모르겠대.
4: 우와,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7: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1: 네.
7: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1: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4: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7: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4: 어? 응?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1: 그러면 안 돼.
5: 그만.
7: 호미잖아.
1: 콩콩이야.

0: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1: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2: 난 그런 줄도 모르고.
3: 다행이다.
0: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2: 왜? 고마워, 포미.
4: 아빠, 빨리 촛불 보세요. 꺼지겠어요.
0: 그래.
1: 생일 축하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0: 10,000원입니다, 손님.
5: 네, 여기요.
3: 양념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2: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3: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허미지롱.
6: 둘이서 마트 놀이할 거야? 나도 할래.
1: 나...
2: 뭘 팔아야 하지?
3: 오, 예쁜데? 인형 팔자.
2: 이건 안 돼.
3: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많이 할 수 있지.
2: 그런가?
3: 그럼.
2: 아빠 건데.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미라클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3: 고순아, 이것도 이것도.
2: 준비 끝. 빨리 콩순이 마트 연락하자.
3: 좋아.
2: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1: 알겠어.
2: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3: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손님이다.
2: 걸려, 걸려. 공수님 마트입니다.
6: 우리의 발명품 가게입니다.
7: 도토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도토리 사세요.
2: 알려, 알려. 공수님 마트입니다.
7: 도토리 사세요.
3: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2: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 자. 걸려,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수님 마트. 어서,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가자. 걸려.
7: 없는 게 없는 콩순이 마트.
2: 어서 오세요.
8: 특별 할인합니다.
3: 어, 저기 손님.
2: 어서 오세요. 콩순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8: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2: 네.
3: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8: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3: 저 잠시만요.
8: 이렇게
3: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8: 우와, 전부 다 100원이야?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3: 삐빅 삐빅.
2: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콩순이 마트입니다.
0: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0: 저거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1: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0: 콩순이 마트요? 어, 저건 내 노트북인데?
2: 여기 있습니다.
0: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2: 아빠.
3: 괜찮으세요, 아저씨?
0: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2: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4: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5: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0: 어?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2: 방금 저기로 갔어요.
0: 안 돼! 기다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기성차게 나이클바이. 귀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나이클바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나이클바이.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앞.

저와 함께 3회 베스트로 서커스를